0: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다지다, 다지다라는 말인데요. 그럼 다지다는 무슨 뜻일까요? 다지다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은 누르거나 밟아서 단단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소꿉놀이 할 때나 화분에 흙을 담을 때 꼭꼭 눌러 담는 걸 흙을 다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마음이나 뜻을 단단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의지라는 말이 어떠한 일을 해내려는 마음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다지다라는 말은 그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표현인 셈이죠. 의지라는 말과 다지다를 같이 쓰려면 나는 매일매일 책을 읽었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의지. 의지라는 말과 거기에 어울리는 다지다라는 말도 배워봤어요. 그러면 의지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짝꿍 단어를 우리가 한번 만나볼까요? 의지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쭉 성장, 성장이에요. 성장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
1: 자신이 성장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몸이 성장하고 커진다는 말?
0: 성장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사람이나 동물들이 자라서 점점 커진다라는 뜻이에요. 옛날 사진들을 보니 나의 성장 과정이 보여서 신기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의지라는 말이랑 성장이라는 말이 무슨 상관이 있지?
2: 마음을 성장하는 거?
0: 와, 제니야! 마음이 성장하는 거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성장이라는 말은요, 몸이 커지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공부 말고도 우리는 매일매일 저절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돼요. 친구와 다퉜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엄마에게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점점 자라는 것도 성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 의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몸도 마음도 성장해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어른이지만 마음의 성장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자, 우리 민우랑 제니도 화이팅!
3: 화이팅!
0: 그럼 우리 오늘 배운 성장과 의지 두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3: 네.
4: 네.
0: 좋아요. 우리 그럼 배운 단어로 한번 글짓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똑똑노트를 펴서. 자, 우리가 오늘 배운 단어로 이제 짧은 글짓기를 해보는 거예요.
3: 네.
4: 네.

0: 의지. 어떠한 일을 해내려는 마음. 성장. 사람이나 동물 등이 자라서 점점 커짐. 자, 우리 친구들이 어떤 글짓기를 했는지 두구두구두구두구 볼까요? 민호가 한번 읽어주세요.
1: 올해 키가 많이 성장할 것이다.
0: 와, 민우가 지금도 멋진데 키까지 커지면 몰라보는 거 아니야, 제니야? 너무 멋져져서? 좋아, 그럼 이제 제니의 글을 볼게요.
2: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할 의지가 있다.
0: 와, 우리 제니 운동 열심히 할 그 의지 가지고 덤블링도 더 멋지게 해보도록 합시다.
2: 네.
0: 오늘은 의지와 성장이라는 단어를 배워보았어요. 여러분이 의지와 성장이라는 단어를

배우면서 정말 성장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배운 단어 잘 기억했다가 친구들이나 부모님, 선생님과 대화할 때 활용해봐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경도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4: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편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3: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그림으로 표현하는
1: 그림 까꿍.
0: 그럼 오늘도 라라를 불러볼까?
2: 그래.
1: 라라야 알려줘.
3: 똑똑 그림 짝꿍 안녕.
1: 안녕.
3: 좋아. 그럼 오늘의 관용어를 공개할게. 라라 를 잡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0: 그럼 일단 잡을 수 있는 거. 연필을 잡다. 힌트. 행동해.
2: 라라야 힌트 좀.
3: 좋아. 오늘의 관용어 라라를 잡다는 어떤 사람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크게 웃을 때 쓰는 말이야.
0: 입술을 잡다? 웃을 때 입술이...
2: 나 배꼽할 거야. 내가 먼저 말했잖아. 배꼽을 잡다는 하드 웃을 때 아 진짜 배꼽 잡아. 배꼽 빠질 준비해.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배꼽 같은
0: 거야. 내가 할게.
2: 라라를
0: 심장을 잡다?
2: 뱃살을 잡다.
0: 뱃살? 오케이. 뱃살. 나 배꼽.
2: 나 배꼽할 거야.
0: 그럼 나 심장 해볼래.
3: 좋아. 그럼 오늘도 한번 재미있게 그림으로 표현해볼까요?
2: 그래. 나의 그림 실력을 뽐내주겠어.
0: 나야말로 심장.
2: 심장.
3: 세인아. 응? 세인이는 왜 정답이 배꼽이라고 생각했어?
2: 그 엄청 많이 웃을 때 야 배꼽 빠진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가지고 하도 웃을 때니까 배꼽을 잡다라고 생각했어.
3: 그럼 배꼽을 잡다라는 걸 몸으로 한번 표현해볼까? 그렇구나. 그렇게 웃는 거구나.
2: 응.
3: 그럼 세인이는 배꼽

0: 배꼽을 잡을 정도로 크게 웃었던 적이 있어?
1: 내가 네 별명 지어줬을 때. 내가 너 최대지라고 별명 지어줬을 때.
2: 아, 난 최대지라고 하고 얘는 윤대지.
1: 김수명이라 쓰고 윤대지라 읽고 최세인이라 쓰고 최대지라 읽고.
0: 돼지 짝꿍이야?
2: 맞아. 응.
0: 귀엽다.
3: 우리가 좀 귀여워.
0: 그럼 지명이는? 지명이는 왜 정답이 심장이라고 생각했어?
1: 너무 심하게 웃으면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잖아. 그래, 심장이 튀어나오지 않게 하려고 심장을 잡다라고 생각했어.
3: 쿵쾅쿵쾅.
0: 아, 너무 웃어서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뛸 때 심장을 잡는다는 거구나.
1: 응.
0: 그럼 지명이도 그걸 동작으로 한번 표현해볼까?
1: 이렇게?
0: 좋아, 잘했어. 그럼 세인아.
3: 응?
0: 세인이는 배꼽을 잡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떤 때 쓸 수 있을까?
2: 지명이가 롤러스케이트를 타면서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면서 막 걸어가는 거야. 그때 어이없게 안 넘어져가지고 엄청 웃을 때 야, 배꼽을 잡아라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1: 세인아,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아니라 너겠지, 그거.
3: 아니야. 너야.
1: 너야.
3: 너야, 나 롤러스케이트 잘 타거든.
1: 나야말로.
0: 좋아. 그럼 지명이는 심장을 잡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떤 때에 누구에게 써줄 수 있을까?
1: 내 동생이 만화책을 보다가 그러다가 웃긴 부분이 나와가지고 그때 내 동생이 후아하하 하는데 근데 진짜 막 땅바닥에 뒹굴고 있어가지고 그냥 심장을 잡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0: 좋아. 둘 다 마무리 됐어?
1: 응. 응.
0: 자, 그럼 좋아요. 오늘도 그림 짝꿍이 얼마나 재미있는 그림과 생각을 보여줄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1: 나 먼저 할게.
2: 그래. 역시 지명이.
1: 나는 심장을 잡다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너무 웃긴 걸 보고 있을 때 그때 진짜 웃어가지고 막 푸하하 막 그러면서 웃고 있는데 그때 진짜 심장이 튀어나올까 봐 심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0: 좋아, 그럼 세인이는?
2: 나는 배꼽을 잡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막 엄청 웃을 때 막 사람들이 야, 배꼽 빠지겠다 이러니까 뭔가 엄청 웃을 때 배꼽을 잡다라고 말을 쓸 수 있지 않을까?
0: 좋아요. 오늘도 둘 다 정말 그림이 너무 재미있다. 자, 그럼 과연 둘 중에 정답이 있었을지? 오늘의 정답,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4: 뾰로롱!
0: 오늘의 관용어는 배꼽을 잡다야. 친구들은 우리 몸에서 배꼽이 어디 있는지 알아? 바로 배 가운데에 쏙 들어간 부분이 배꼽이야. 배꼽은 탯줄이 떨어지면서 배의 한가운데에 생긴 자리를 뜻해. 그런데 쏙 들어간 배꼽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동생과 재밌는 만화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만화가 너무 웃겨서 대굴대굴 구르며 계속 많이 웃다 보면 배에 근육이 당겨서 배가 아프기도 해. 그럴 때는 저절로 배꼽 위에 손을 얹게 되지. 마치 배꼽을 잡고 있듯이 말이야. 이렇게 웃음을 참지 못해 배를 움켜잡고 크게 웃는 모습을 보고 배꼽을 잡다라고 표현해. 비슷한 말로는 배꼽이 빠지다가 있지. 만약 말을 웃기게 잘해서 재밌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넌 말투도 독특하고 유머 감각도 있어서 함께 있으면 정말 웃겨. 네가 말만 했다 하면 다들 배꼽을 잡는다니까. 라고 말이야.
2: 아싸! 맞췄다!
1: 잘했네! 너도 드디어 맞췄네.
2: 야, 너도 그 가슴 뛴다, 그거 아니 심장이 뛴다 괜찮은 것 같아.
1: 나 지금 너무 심장이 뛰고 있어. 다음번엔 내가 꼭 맞추고 싶어서.
2: 그럼 우리 배꼽 잡을 정도로 웃어볼까? 오늘의

0: 다녀오는 배꼽을 잡다. 웃음을 참지 못해 배를 움켜쥐고 크게 웃는다는 뜻.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1: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0: 트러슈, 드디어 루벤스의 그림을 보게 되었어.
1: 플랜더스의 개.
2: 이만하면 플랜더스의 개를 볼 준비는 끝난 것 같아. 그럼 시작해보자. 이야기 나와라. 뿅뿅.
3: 뿅뿅.
1: 옛날 벨기에의 플랜더스 지방. 네로와 할아버지가 우유 배달을 하며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커다란 개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0: 불쌍해라. 괜찮아, 내가 보살펴줄게.
1: 네로는 길에 쓰러진 개를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돌보았어요. 파트라슈라고 이름도 지어주었지요. 그날 이후 네로와 파트라슈는 늘 함께했어요. 꿈이 화가였던 네로에게 파트라슈는 좋은 친구이자 멋진 그림 모델이었어요. 네로는 그림을 많이 그리고 싶었지만 그림 도구를 살 돈도 없었어요. 다행히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알로하가 자신의 스케치북과 물감을 항상 빌려주곤 했어요.
0: 네로, 정말 멋진 그림이야.
1: 하지만 알로하와 친구가 되는 건 쉽지 않았어요.
4: 부모가 없는 아이와 놀다니, 그런 가난배기와는 다신 놀지 마라.
1: 알로하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된 네로는 너무 슬펐어요. 성당 앞을 지날 때마다 네로는 걸음을 멈추곤 했죠. 네로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0: 루벤스의 그림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1: 성당 안의 그림을 상상하면 네로의 심장이 뛰었지요. 네로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던 플랜더스의 화가, 루벤스 같은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유명한 루벤스의 그림을 보려면 돈을 내야 했어요. 가난한 네로에게는 간절한 소원일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쓰러지고 말았죠. 네로는 아픈 할아버지를 대신해 우유를 배달했어요. 그러다 성당에 붙은 종이를 보게 되었어요.
0: 파트라슈, 성당 그림 그리기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면 상금도 준대. 그럼 할아버지의 약을 살 수 있어. 그리고 루벤스의 그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1: 네로의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이 자랐어요. 네로는 대회에 출품할 작품을 최선을 다해 그렸어요. 마을의 부잣집 아이들은 도화지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가난한 네로는 나무판에 수채로 그림을 그렸어요.
0: 파트라슈, 내가 상을 탈 수 있을까? 꼭 상을 타고 싶어.
1: 네로는 부푼 기대를 안고 작품을 출품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병화는 점점 깊어져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0: 할아버지의 약은 이제 필요 없어.
1: 네로는 눈앞에 닥친 이 슬픈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제 네로의 곁에는 파트라슈만이 남아있었답니다. 슬픈 나날이 계속된 가운데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되었어요. 네로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 성당 그림 대회의 결과가 발표됐어요.
0: 내 그림은 벽에 걸리지 않았어. 이제 모든 게 끝났어.
1: 네로는 절망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날 밤, 절망에 빠진 네로와 파트라슈는 거리를 헤매다 추위를 피해 성당에 들어갔죠. 달빛이 벽을 비추자 루벤스의 그림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0: 파트라슈, 믿어지지 않아. 봐, 루벤스의 그림이야.
1: 그토록 간절히 보고 싶던 그림을 눈앞에 마주한 네로는 마음속 깊이 차오르는 벅찬 감동에 눈물이 나왔어요.
0: 파트러슈, 나 정말 행복해. 그런데 자꾸 잠이 와.
1: 파트러슈는 지친 네로가 편히 잠들 수 있도록 네로 곁에 엎드렸어요.
0: 파트러슈, 고마워. 나와 함께 해줘서.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1: 서로를 부둥켜 안고 깊은 잠에 빠진 네로와 파트러슈 위로 차가운 겨울 달빛이 내려앉았어.

0: 것 같고 너무 슬플 것 같아. 혼자 있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1: 또 네로에게는 화가라는 꿈이 있었잖아.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꿈을 이룰 수 있을까?
2: 마라톤 대회 있잖아. 뒤쳐져도 끝까지 달려가면 언제나 결승선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뭐 뒤쳐지거나 사람들보다 더 못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달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1: 친구들, 오늘 우리가 나눈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보자.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3: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4: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3: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4: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표정으로 말해요.
1: 먼저 웃으면 지는 거다.
0: 좋아, 준비됐지?
2: 하나, 둘, 셋!
1: 하나도 안 웃기거든.
0: 이래도? 웃었다!
1: 아, 아니거든.
0: 웃기다가 표정이 말해주거든.
1: 너무 웃겨.
3: 어? 지난번에 아이한테 당하고 화가 많이 나셨나? 천지대장님, 화 많이 나셨어요?
4: 아니, 나 지금 되게 신나는데.
3: 네?
4: 이 한글을 파괴할까 저 한글을 파괴할까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
3: 난 그것도 모르고. 아우, 천지대장님은 표정이 안 보이니까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4: 그게 내 매력이지. 표정이 없으니까 내 마음을 들킬 리가 없지. 어, 한글 파괴를 할 좋은 생각이 나는군.
5: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슛!
4: 시옷, 이, 시, 미음, 우, 무, 릴, 우, 기어, 룩, 시무룩하다.
5: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대왕별님.
1: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2: 천지, 이번엔 또 어떤 글자의 마법을 건 거지?
1: 지금 알 수 있는 건 ㅅ과 ㅈ이 들어간다는 것.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3: 아이야.
2: 자마 모마, 무슨 일 있어?
3: 아니요, 아이야 와서 좋은데요?
4: 좋은데 표정이 왜 이렇게 시무룩해?
5: 어, 잠깐. 오늘 파괴된 글자 피읍과 지읒이 들어가잖아.
4: 아, 그럼 혹시 표정 아닐까?
2: 잠이 몸의 표정이 안 바뀌는 걸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확인해 볼게.

0: 어? 저렇게 재밌는 펭수를 보고도 웃질 않다니. 역시. 사람들의 표정이 다 시무룩해졌어.
1: 천지가 표정 글자에 시무룩 마법을 건 거야.
2: 시무룩?
3: 아, 마음에 들지 않아 기분이 안 좋은 걸 시무룩하다고 해.
2: 그래서 우리도 시무룩한 표정이 된 거구나.
1: 우리 어서 가서 표정 글자를 찾자.
4: 좋아요. 자음, 모음, 변신!

0: 어서 표정 글자를 찾아야 해.
1: 어? 저기 피읍지읒이 있어요. 아, 저건 편지였어. 그런데 저건 뭐지?
2: 응?
1: 표정이 우리처럼 시무룩해.
3: 내 이름은 표정이. 표정을 잃어버렸어.
4: 표정을 잃어버렸다고?
3: 응. 이 사진기는 마음을 찍는 사진기야. 다섯 개의 마음을 찍으면 난 표정을 되찾고 너희들은 표정 글자를 찾을 수 있을 거야.
1: 마음을 찍는 사진기라니. 그런데 어떻게 찍는 거지?
5: 글쎄. 근데 너 보니까 갑자기 아까 긴긴 얼굴 생각난다. 너무 웃겨.
1: 웃겨? 한번 찍어볼까?
3: 웃긴 마음 팩트!
2: 우와, 진짜 마음이 찍히네. 이제 네 개만 더 찍으면 돼.
6: 우와, 신기하다. 그럼 이걸로 천지 대장님을 찍으면 천지 대장님 마음도 알 수 있는 거네.
7: 개벽 화가 난다.
6: 화가 나? 그럼 지금 이용사를 찍으면
3: 화난 마음 획득.
4: 두 번째 마음도 획득했어.
6: 어쩌지?
8: 개벽, 한글 용사 아이야를 도와주면 어떡해?
6: 죄송해요.
0: 천지, 어서 사진기를 내놓으시지.

0: 잡았다.
1: 천지군. 화! 이런, 이제 사진 못 찍겠군.
0: 천지 너. 천지 굿.
2: 어떻게 다 부서졌어?
3: 아, 대장님 마음 찍고 싶었는데.
2: 아, 우리가 마법진을 열어서 고쳐볼게요.
3: 오잉? 정말?
2: 자음아, 준비됐지?
4: 응.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기억, 오, 고, 치읓, 이, 치. 디귿, 아, 다. 고치다. 사진기를 고치다.
3: 됐겠지? 사진 못 찍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
2: 찍어볼게요.
5: 슬픈 마음 획득.
2: 와, 된다, 돼. 와.
3: 와! 다행이다. 정말 기쁘다.
2: 와.
5: 기쁜 마음도 획득.
3: 와.
1: 새벽이 넌 도대체 누구 편이야?
3: 아니, 저도 모르게 그만. 아이.
1: 어서 사진기를.
6: 그만둬!
7: 용맹치를 지진파!
1: 아이야.
2: 근데 지금 천지는 무슨 마음일까? 화난 마음?
4: 한번 찍어보자.
5: 무서운 마음 획득.
7: 무서운 마음?
4: 천지도 무서워하는구나.
3: 한글 용사를 무서워한다고? 천지 대장님 정말 실망해요.
1: 이런, 내 속마음을 들키다니. 두고 보자. 아이야.
5: 다섯 개의 마음을 모아 표정을 되찾았어. 고마워.
8: 그럼 이제 글자를 찾을 수 있는 거지?
5: 당연하지.
8: 그럼.
9: 요는 내가 쓸게. 부메랑으로 요! 하! 하!
8: 어는 내가 쓸게. 흣! 지옥! 뿅망치로 어!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4: 네!
2: 히읗이 요를 만나 효! 지읒이 어와 이응을 만나 청!
5: 표창!
10: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1: 이야, 우리 모음이는 너무너무 재밌다. 신나는 표정! 다음이는 영화배우처럼 멋진 표정!
12: 그리고 할아버지랑 사진 같이 찍을 땐
13: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표정.
11: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13: 표정!
11: 표정!

0: 극한호우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3: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0: 그림자 도둑 찾기.
1: 최근 곳곳에 도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지나가면 갑자기 놀고 있던 딱지나 제기가 사라진다는데요. 그림자 도둑을 봤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요?
2: 그림자 도둑이라니.
3: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4: 아, 참.
5: 이게 다 웬 딱지랑 제기? 잠깐, 뉴스에 나온 그림자 도둑이 너였어?
4: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얘요, 얘. 얘요, 얘. 제 그림자요.
5: 내 그림자?
4: 예, 그게요. 천지 대장님이 만든 그림자 카드는 무슨 마법 카드지? 그림자! 그림자가 움직여? 어디가? 그러더니 막 제기며 딱지며 빡 가져가는 거예요. 그림자도 내가 그러지 말랬지.
5: 그림자 도둑이라 재밌군. 그림자 도둑, 내 힘을 더 키워주지.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5: 기역, 으, 드, 릴, 이, 미음, 릴, 지, 아, 자.

0: 그림자.
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세져라. 그림자 도둑.
2: 이런, 한글이 또 파괴되었어. 한글 용사 아이야, 지금 출동하세요. 오늘 파괴된 글자는 디귿과 디귿이 들어간 글자. 어서 글자를 찾으세요.

0: 어? 저게 뭐지? 뭐?
1: 저머 모머, 무슨 일이야?
0: 방금 그림자 도둑이.
2: 그림자 도둑?
3: 도둑이야!
1: 어서 가보자. 그래.
2: 도둑이야!
3: 저건 그림자 도둑? 잡아라!

0: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1: 어, 저기. 어, 이런, 사라졌어.
2: 그림자 도둑이 진짜 있었다니.
3: 아, 그림자가 어떻게 움직이지?
0: 천지가 오늘 파괴한 글자, 디귿과 디귿이 들어가는 글자야.
2: 디귿과 디귿이면
4: 도둑?
5: 맞아. 도둑 글자에 그림자 마법을 걸어서 저런 그림자 도둑이 생긴 것 같아.
0: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도둑 글자를 찾아야 해. 그럼 그림자 도둑도 사라질 거야.
6: 그림자 도둑, 우리가 꼭 없애주마.
7: 좋아! 자음, 모음, 변신!
8: 천지 대장님이 한글 세계에서 내 그림자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9: 그림자를 찾으시나요?
8: 네.
9: 동굴에서 그림자 도둑을 잡으면 그림자도 찾고 도둑 글자도 찾을 수 있습니다.
8: 정말요? 어떻게 들어가?
9: 들어가려면 그림자 문제를 마치세요.
8: 어? 어? 지긋, 지긋이면 가다? 도도? 두두? 아, 아닌데. 그림을 보면 스프레이 같은데?
10: 새벽, 여기서 뭐 하는 거야?
8: 그림자 찾고 있었죠. 제 그림자 가지고 대장님 진짜 너무해.
10: 그깟 그림자 뭐 필요하다고?
8: 아니, 그나저나 대장님, 이거 뭐 같아요?
10: 글쎄, 스프레이?
8: 디귿, 디귿이 들어가잖아요.
11: 천지 개벽?
10: 아이야.
2: 응? 근데 뭔가 이상한데?
3: 응? 개벽님만 그림자가 없어.
1: 어? 설마 그림자 도둑이 개벽, 네 그림자였어?
8: 맞아. 그렇지? 아이야! 이 동굴 안에 있는 그림자 도둑을 잡으면 글자도 찾고 내 그림자도 찾을 수 있대! 제발 내 그림자를 찾아줘!
10: 너 뭐 하는 거야?
8: 제발 찾아줘!
10: 개령, 너 정말! 이리 와!
1: 그림자 도둑이 이 동굴 안에 있다고?
2: 이 그림자 그림은 디귿, 디귿이니까 등대 아니야?
11: 우와, 맞았어! 맞았어!
2: 오, 이건 중, 중! 북진 소리 같다.
0: 오, 동굴 문이 열렸어! 어서 들어가 보자!
1: 어, 모두 조심해.
2: 네. 그런데 너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1: 어두워서 그림자 도둑을 찾을 수가 없어.
0: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나타나. 빛이 약해지면 그림자도 흐려지고,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져.
2: 그럼 그림자를 나타내게 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겠네요?
1: 그렇지. 자음 모음 마법진을 펼쳐서 빛을 만들자.
4: 좋아요.
2: 자음 마법진,
7: 모음 마법진.
12: 비읍 이 치읓 빛 빛을 비추다.

0: 그림자 도둑이다!
1: 도망가지 못하게 빛 속에 가둬야 해. 가두다! 빛에 가두다! 빛 속에 꼼짝없이 갇혔군.
2: 어서 글자를 찾자.
1: 이번엔 내 차례. 쭉 뿅망치로 오. 한 번 더. 쭉 뿅망치로 오.
2: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0: 네. 지그시 우를 만나 도. 지그시 우와 기억을 만나 쭉. 도둑!
3: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4: 내 그림자!
5: 어? 그림자? 어? 어? 내 그림자!

0: 그림자 도둑이 훔쳐갔던 물건이 다시 돌아왔다! 와!
1: 도둑! 도둑이 들어왔다고? 꼼짝 마라, 도둑! 이 할아버지가 다 잡아주마!
0: 예, 도둑은 저희가 벌써 잡았자!
1: 다음이랑 모음이가? 어떻게?
0: 그건 비밀이에요.
1: 비밀?

0: 이미지가 달라졌어요.
1: 여기 조심히 내려놔.
2: 이것 좀 봐.
3: 반짝반짝 빛나는데?
2: 비켜!
3: 너나 비키시지?
1: 저런 피지 말고 너희 둘 다 저리 비켜! 이게 뭔지 몰라도 백씨가 이걸 원해. 그리고 그가 원한다면 분명 아주 귀중한 물건일 거야.
4: 뒤로 물러나는 게 좋을 거야. 산산조각 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말이야. 잘 생각했어. 너희들의 다음 임무는 다이노스터가 가져간 코어를 빼앗는 것이다. 내가 미리 다이노스터가 스스로 망가질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내부에 터치를 설치해뒀지.
5: 와, 나뭇잎 간식이 그렇게 맛있어?
6: 조금만 더 있다가 떠나자, 얘들아. 확인할 서식지들이 아직 남았거든.
7: 샘플 채취는 다 했어.
8: 우와, 저런 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6: 오즈, 괜찮아?
7: 그럼, 메카다이노와 전투를 나는 몸이라고. 꽃 때문에 다칠 리가 없잖아.
8: 점심에 먹은 게 잘못됐나?
5: 오지, 어? 너 괜찮아?
9: 어루시오, 날 걱정하는 거야? 날 이렇게 생각해주다니 감동, 감동.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이리 와!

0: 좋은 친구야, 오즈. 어?
1: 혹시 식충식물에 대해 말해볼 사람이 있어요?
2: 아, 저요?
1: 제가 해볼게요.
2: 아, 저 잘 알아요.
1: 오즈, 내 말 듣고 있니? 밖에 무슨 일 있어?
0: 시간이 흐른다는 건 참 잔인하네요.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좀 보세요. 마치 빗속에 흐르는 눈물 같아요. 지금 제 마음을 표현할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바로 춤이죠! 얘들아! 춤추자!
3: 야, 보건 선생님이라도 부를까? 야!
4: 패스 못하게 양쪽 다 붙여서 막아! 막아보라고?
5: 여기야! 여기 나 보였어! 여기!
2: 진득!
5: 오즈! 레이어! 빨리!
0: 또야? 내가 왜 불쌍한 공을 던져야 하는 거지? 공은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6: 오즈, 뭐 하는 거니?
0: 공이 무죄란 걸 보여드릴게요. 바로 춤으로요! 농구공아, 어서 춤추자!
7: 도저히 더는 못 참겠어. 로라 박사님께 말씀드려보자.
8: 다이노어스에서 고체가시에 찔린 다음부터 그랬단 말이지? 베네넘 스파이나 같구나. 감정의 꽃으로 알려진 고대 식물이지. 이 꽃의 가시에는 강력한 독이 있는데 살짝 찔리기만 해도 극심한 감정 기복을 경험하게 돼.
4: 이제야 좀 설명이 되네.
8: 어? 오, 이런. 지금 도심에서 퀀텀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어. 메카다이노가 분명해.
7: 박사님, 메카다이노와 싸우면서 오즈를 돌볼 순 없어요. 여기 놔두고 가도 될까요?
8: 합체하려면 오즈가 필요하잖니? 협조를 하게 만들어보렴. 그동안 난 해독제를 만들게. 행운을 빈다.
0: 와, 괜찮아 조약돌들아. 너희를 발로 차지 못하게 해줄게. 이제 안전해.
4: 오늘처럼 임무 수행이 자신 없긴 처음인데.
3: 메카다이노 물리치기와 오즈 얌전히 통제하기라 뭐가 더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9: 모습을 드러내시지, 다이너스타. 빨리 우리 뼈조끼를 만나야 할 텐데.
7: 장난은 이제 끝났어. 메카다이노를 당장 철수해.
10: 기다렸다, 다이너스타. 저 녀석들 없애버려.
4: 그대로 있어.
7: 다이노모빌 출동!
0: 다이노모빌은 필요 없어. 아우,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과 친구가 돼야 해.

0: 뭐 하는 거야?
1: 지금 무슨 무기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루시오. 하지만 따뜻하게 안아주면. 야!
0: 목숨아, 나 맛없어!
2: 지금이야, 공기야!
3: 다이노모빌에 올라타! 우즈, 합체 작전이 필요해!
1: 아니, 아니지. 우리한테 필요한 건 둥글게 우정의 원을 그리면서 함께 춤추는 거야. 여기, 내 손을 잡아봐.
3: 빨리, 올라타!
4: 레터트랑 합체 준비 완료!
0: 스테거 블래스트윙 합체 준비! 오지?
1: 준비 완료!
4: 레터트랑 액션 준비 완료!
5: 스테거 블래스트윙
0: 비행 준비 완료!
2: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너무 쉬울까봐 걱정했잖아. 그럼 시작해볼게.
3: 레터 점프!
0: 아, 오지 뭐해? 지금 바로 피해야 해!
1: 오즈, 쟤는 대체 왜 피하지 않은 거야?
6: 난 스테고 블래스트 윙을 조종하고 싶지 않아. 스스로 우리를 돕게 만들고 싶다고.
3: 오즈,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린 메타트론이 필요해. 사단 합체를 시작하자.
4: 메타트론 사단 합체! 야!
0: 뭐지? 새로운 기술인가?
3: 얘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합체를 해야 해!
0: 오즈가 합체를 시작하지 않으려고 해. 보통은 내가 메카다이노랑 싸우기 싫어하지만
6: 이건... 메카다이노를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착한 공룡일 수도 있잖아.
0: 야, 누가 나랑 자리 좀 바꿔줄래? 어? 너한테 말한 거 아니거든?
1: 파워 스윙!
2: 일어나라고!
3: 지금이야, 오즈! 캐논을 발사해!
6: 안 돼! 캐논은 너무 시끄러워! 그렇지! 간지럽 튀기는 어떨까?
3: 제발!
7: 나한테 맡겨! 스밀러 미사일! 발사!
2: 걱정하지 마. 이제 끝장을 내줄 테니.
0: 이제 다 끝이야.
6: 메카다이노가 힘들어 보여. 내가 가서 좀 안아주면.
3: 그래, 맞아. 메카다이노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기운을 북돋아주고 싶다면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해.
6: 춤을 통해서? 좋았어. 다 같이 춤추자. 왼발 차차차, 오른발 차차차, 왼발 차차차, 오른발.
0: 뭐 하는 거지?
1: 그럼 이제 같이 즐겨볼까?
2: 뭐 하는 거야? 당장 멈추지 못해!
7: 오즈가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긴 했지만 춤에 재능이 있는 건 인정.
3: 공룡이 좋아하고 있어! 빙글빙글 돌려봐!
1: 좋았어! 회전! 오지, 더 빨리 정신없이 돌려봐!

0: 우린 아주 멋진 댄스 팀이 될 거야.
1: 어쨌든 미션은 완수한 거지?
2: 아직 아니야.
0: 파키캐펠로사우루스와 박치기를 한 느낌인데?
1: 해독제가 통했네. 우주 돌아왔구나.
0: 내가 돌아와? 나 어디 갔었어?
1: 글쎄, 굳이 말하자면 아마도 춤추러? 쌍둥이 공룡대 팀 다이노스터.
3: 무슨 일이지? 모르겠어. 왜 부르시지?
1: 그러게 말이야.
2: 가서 여쭤보자.
1: 저희 왔어요, 박사님. 부르셨어요? 주말에 못 놀아서 아쉽긴 하지만 무슨 일이세요?
4: 어서 오렴 얘들아. 너희한테 특별 훈련이 필요할 것 같구나.
1: 훈련이요? 농담이죠? 세상에, 저거 봐. 우리 모습이잖아. 그래도 이건 괜찮았어.
4: 백스의 위협이 점점 강력해지고 있어. 우리도 더 발전해야 해.
1: 성장하고 있어요. 저 때는 오지가 꽃 때문에 이상해져서 그냥 실수였다고요.
5: 맞아요. 그동안 아주 잘해왔잖아요.
4: 물론 잘해오긴 했지만

0: 더 협동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해.
1: 박사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는 아직 부족해요.
2: 뭐? 너 진심이야?
1: 다 같이 옥상에서 다이노스터 팀워크 훈련을 해보자.
0: 동의해줘서 기쁘구나.
2: 말도 안 돼요. 훈련이라뇨. 새로 나온 하이퍼 두더진 게임하기로 했다고요.
1: 그럼 훈련 끝내고 하면 되잖아. 열심히 훈련해보자고. 우선 장애물 코스부터 해볼 거야. 짝을 지어 오즈는 제이민이랑 루시오는 치툰두랑.
2: 이리 와.
3: 이게 백스를 막는 일과 관련이 있어?
1: 중요한 건 협동이야. 준비 출발!
2: 됐다!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지?
4: 잘 좀 해봐, 루시오!
5: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6: 돌아서! 하나, 둘! 하나, 둘! 결승선 도착!
2: 됐어!
3: 서둘러!
1: 지툰드, 루시오, 호흡이 하나도 안 맞잖아.
2: 이거 더 이상은 못하겠어.
1: 너랑 치툰드는 같은 코스 세 번 더 돌아.
4: 뭐? 말도 안 돼.
5: 델비, 우리 팀워크는 이미 완벽해. 이런 바보 같은 훈련 안 해도.
7: 진정해, 루시오.
5: 내가 리더였다면 추가 훈련은 필요 없다고 했을 거야.
1: 너희도 같은 생각이야?
8: 그게... 그러니까...
2: 우리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잖아, 데일비. 너도 그렇고 가끔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
1: 쉬어? 그래, 알았어. 좋아. 네가 리더라면 다를 것 같아? 마음대로 해봐. 간섭 안 할 테니까.
8: 데일비, 잠깐만.
0: 배고프지? 간식 좀 먹을래? 무슨 일이지?
2: 루시오가 리더를 맡아보기로 했어요.
0: 그러니? 그럼 이거 하나만 명심하렴. 리더는 큰 책임이 따르는 자리야. 진지하게 임해줬으면 좋겠구나.
5: 당연하죠. 진지한 건 제 전문인걸요?
3: 그러니까 저 괴상한 장치가 퀀텀 에너지를 탐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9: 그래. 안 그럼 대체 왜 이름이 퀀텀 거추적기겠어?
3: 아, 그야 몇 시간째 아무 반응도 없으니까 그러죠.
1: 저기다! 어디 세워!
9: 아무도 못 오게 해!
1: 네, 대장!
7: 무슨 일이지?
9: 좋아! 분명히 여기 아래 어딘가에 있다고. 그럼 백스가 새로 보내준 공룡들에게 나머지 맡겨볼게.
2: 두더지를 너무 세게 때려서 전기가 나갔나?
10: 어? 다이노스터? 메카다이노가 둘이나 나타났다. 듣고 있어?
5: 아 참, 내가 리더하기로 했었지? 다이노스터! 출동!
9: 이건 코가 아니야. 그냥 전설이라고!
2: 공격! 구동이잖아! 공격 취소! 당장 멈춰!
11: 오즈!
8: 내가 보여줄게, 오지! 와! 와! 대체게 뭐지?
2: 제빈! 지툰드, 다이너모드로 변신해!
11: 다이너모드로 변신!
2: 기다려! 금방 갈게! 뭐지? 둘이 공격하는 건 너무하잖아! 이건... 델비가 있어야 할 것 같아...
12: 델비, 여기 이것 좀 보렴.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
10: 지금 도심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다이노스터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어요.
1: 메카 다이노잖아.
12: 델비, 대체 어디 가는 거니?
1: 오지랑 같이 뭘 좀 만들기로 했거든요. 뭐였더라? 로봇 강아지요.
2: 멈춰! 그만! 도와줘!
1: 루시오, 너 괜찮아?
2: 델비, 내가 미안해. 다이노스터의 리더 역할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
1: 사과는 필요 없어, 루시오. 난 그냥...
13: 델비! 돌아왔구나!
8: 델비? 진심으로 정말 고마워.
1: 그래,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제 합체를 시작하자.
2: 좋았어.
8: 멋져.
11: 액터 트럭 액션 준비하여.
14: 스테고 블래스트 윙 전투 준비 완료. 예.
11: 저 드림 로봇들한테 본때를 보여주자고.
9: 합체는 너희만 할 줄 아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 두 배로 강해진 진짜 드릴 맛을 보여주지.
13: 드릴이 엄청나게 커졌어.
1: 온다,
13: 이제! 어디로 간 거지?
1: 우리 아래쪽에 있어. 위쪽이야.
2: 스테고 캐논 발사. 이거 두더지 게임을 다시 하는 기분인데?
1: 그거야! 그 방법으로 이기면 돼!
2: 응?
1: 재민, 오즈, 세 마리 준비!
8: 알았어! 이거면 될 거야!
1: 두더지 게임을 시작해보자고! 어? 저기다! 끝!
2: 야! 이로 고쳤어! 이쪽이야! 캥!
8: 아니, 저기야!
2: 이렇게도 안 돼!
1: 아니, 할 수 있어! 지금도 야광 슬라임을 발사해줘!
13: 나만 믿어! 야광 슬라임 발사!
1: 이제 저 빛만 쫓으면 돼! 저기다!
11: 메가 스매시!
2: 델비, 역시 리더는 너뿐이야. 루시오는 정말 엉망이었다고.
11: 진짜 크게 들리거든.
8: 너 없인 안 돼, 델비. 리더로 계속 남아줘.
1: 나도 화내서 미안해. 그럼 이제 다 같이 하이퍼 두더지 게임하러 가볼까?
5: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그냥 훈련하면 안 돼?
1: 전 그렇다면 뭐 좋아. 생각해둔 새 장애물 코스가 있긴 한데 하고 나면 지쳐 쓰러질지도 몰라. 그래도 한번 해볼래?
7: 그럼
4: 좋아. 해보자고.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이분은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이제 곧 잘 시간입니다. 파파는 엄마 아빠랑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있어요.
1: 조지, 잘 시간 다 됐는데 왜 우주인 옷을 입었어? 잠옷으로 갈아입어야지.
0: 조지는 우주인 놀이를 좋아하죠.
2: 아우. 조지, 우유 마시려면 우주 헬멧 벗고 마셔야지.
1: 다 마셨으면 이제 자러 갈까?
0: 조지는 잘 때도 우주모빌로 음악을 듣죠.
2: 하루 종일 우주놀이하고 또 해? 넌 지겹지도 않니?
1: 아빠도 우주놀이는 안 지겹던데. 저렇게 별도 많은데 왜?
2: 별이 어딨어요? 전 안 보이는데. 밖이 너무 캄캄해요.
1: 안에서 보니까 그렇지. 밖에 나가서 봐야 더 잘 보여.
2: 그럼 지금 나가서 볼까요?
3: 페파, 잠옷 바람으로 어딜 나가?
1: 그럼 우리 이렇게 할까, 얘들아? 이번 한 번만 잠옷 위에 외투 입고 잠깐 밖에 나갔다 오기.
2: 맞지? 아빠, 옷 더러워지게 왜 그냥 누워요?
1: 별은 이렇게 누워서 봐야 잘 보이거든. 저기 저 작은 별들 보이지? 저 별들을 점선으로 이어봐.
3: 저 국자 모양이 북두칠성이야.
1: 맞아. 그리고 국자 끝에 두 별을 쭉 이으면 북극성이란 별이 나오지.
2: 와, 북극성, 북극성 가까이 있니 멀리 있니 우리도 차 타면 갈 수 있니.
1: 그건 안 돼, 페파. 저 별들이 여기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2: 얼마나요? 바닷가보다 멀어요?
1: 오, 당연하지. 근데 망원경으로 별들을 보면 훨씬 가까워 보이지.
2: 우리도 망원경 있어요, 아빠?
3: 아니, 우린 없는데 할아버지한테는 엄청 좋은 게 있지.
2: 그럼 지금 할아버지 집에 가서 볼까요?
1: 지금은 너무 늦어서 안 돼, 페파.
3: 알았어. 애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한 번만 가죠, 뭐.
2: 맞지?
0: 파파랑 조지가 이렇게 늦은 밤에 차를 타는 건 처음이었어요.
1: 저것 좀 봐. 우리 지금 북극성 따라간다, 얘들아.

0: 하파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왔네요.
1: 아우 이런, 불이 다 꺼진 걸 보니 두 분 다 벌써 주무시나 보네.
2: 아니 이 밤에 니들이 여긴 웬일이냐? 안 자고
3: 별 보러 왔어요 할아버지.
1: 아버님한테 망원경이 있다니까 별을 보고 싶다고 해서요.
2: 아 그래서 이 밤에 다 몰려왔군. 다락방에 있으니까 모두 날 따라오렴. 이게 우리 망원경 베스란다 이 얘들아. 와.
0: 페파 할아버지는 별을 관찰하는 게 취미죠.
2: 자 이제 됐다. 둘 중에 누가 먼저 볼래?
3: 저요 저요 저요. 오 저게 북극성이구나.
2: 선원들은 저 북극성을 보고 집을 찾아오지.
3: 아빠도 여기 올 때 저거 보고 왔는데. 북극성 말고 다른 별도 볼 수 있어요?
2: 그럼 저기 저 별 보이지? 저게 토성이란다.

0: 근데 저 고리는 뭐예요?
1: 저 고리는 얼음이랑 돌로 만들어진 거란다. 토성은 아주아주 추운 별이거든.
0: 저기서 눈사람 만들면 되겠다.
1: 어이쿠, 저거 좀 봐.
0: 오.
1: 별똥별도 보고 운이 좋구나. 자, 이제 소원을 빌어보렴.
0: 제 소원은요, 조지가 이 다음에 커서 우주 비행사가 돼서요, 우주로 저 데려가는 거예요.

0: 아빠의 생일.
1: 오늘은 팔팔파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출근을 해야 하죠.
0: 아빠, 오늘은 아빠 생일인데 회사 안 가면 안 돼요?
2: 그럼 나도 좋지. 일 끝나면 바로 올게 기다리렴. 아빠 갔다 올게.
3: 네, 다녀오세요.
4: 아빠가 회사에서 일할 동안 우린 집에서 깜짝 생일 파티 준비하는 거다. 일단 아빠들을 생일 케이크부터 만들까? 한 볼에 버터랑 설탕, 밀가루를 넣고 달걀도 하나 넣어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넣어야겠지? 바로 이 초콜릿 조각.
1: 엄마가 지금 만드는 케이크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죠.
4: 이제 잘 저어볼까?
0: 엄마, 제가 저을까요?
4: 그래, 해봐.
1: 팔팔은 젓는 게 좋았죠. 조지도 해보고 싶었어요.
4: 됐어, 조지. 이제 그만 잡고 굽자. 짠! 아빠들의 초콜릿 케이크요. 됐다. 이제 오븐에 넣고 구워볼까?
0: 엄마, 여기 묻은 거 먹어도 돼요?
4: 그래, 베파. 넌 숟가락을 핥고 조지는 그릇을 핥을래?
0: 야호!
1: 팔팔한 조지는 초콜릿 케이크 반죽을 좋아하죠.
4: 아빠도 계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0: 엄마, 아빠 회사에 전화해서 생일 축하한다고 할까요?
4: 그래. 그럼 좋아하시겠다.
1: 여기는 팔팔 아빠가 일하는 회사입니다.
5: 여보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0: 저기 페퍼 아빠 계신, 좀 바꿔주실래요?
5: 자네 전화인데 페퍼 아빠? 아주 중요한 전화인가 봐.
6: 여보세요? 예, 전화 바꿨습니다.
0: 생일 축하해요, 아빠! 생일 축하해요!
6: 그래, 우리 딸 고맙다.
0: 이따 일찍 오세요, 아빠. 끊을게요.
6: 그래.
3: 생일 축하해요, 페퍼 아빠.
6: 고맙습니다.
4: 아빠가 집에 오시기 전에 할 일이 하나 더 있는 거 알지?
0: 네, 엄마. 아빠를 위한 깜짝 파티. 쉬, 조지, 너 아빠한테 비밀이니까 말하지 마.
1: 팔팔랑 조지는 물을 담은 양동이래. 엄마는 풍선을 들고 오네요. 아빠를 위한 깜짝 파티가 뭔데 저런 걸 준비하죠?
0: 아빠 오셨다.
4: 얘들아, 얼른 집으로 들어가.
1: 아빠가 퇴근하고 오셨죠.
3: 여보, 아빠 생일 정말 축하해요.
2: 오호, 역시 우리 가족이 최고라니까.
6: 와우, 근데 무슨 초가 이렇게 많담?
0: 당연하죠. 아빠는 나이가 아주 많으니까요. 원래 초는 한 번에 다 꺼야 되는 거 아시죠?
2: 그래, 최선을 다해보마.
4: 그리고 이건 우리가 준비한 생일 선물이요.
2: 내 생일 선물? 새 장화네. 마음에 쏙 드는군. 당장 신어봐야겠다.
1: 팔팔랑 조지 엄마가 장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아빠도 생일 선물로 받은 장화를 신었죠. 아빠가 마당에서 진흙탕을 발견했습니다.
2: 새 장화가 얼마나 좋은지 어디 볼까?
1: 근데 진흙탕이 아빠한테 너무 작았죠.
2: 난 이보다 큰 진흙탕이 쎄겠는데?
4: 그럼 이쪽으로 한번 와볼래요, 여보?
2: 와, 이게 다 뭐야?
0: 아빠 생일이라 우리가 특별히 준비한 거야.
1: 뭘 하려는 걸까요?
0: 아빠를 위한 커다란 진흙탕.
2: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생일 선물로 받은 이 장화 정말 완벽한데.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축하할 겸 다 같이 한번 뛰어볼까?
1: 팔팔빠는 진흙탕에서 뛰어노는 게 좋았습니다. 진흙탕에서 뛰어노는 건 모두가 좋아하죠.
2: 이렇게 신나는 생일은 정말 처음이야.
0: 친구랑 자는 날.
1: 밤이 됐습니다. 팔팔은 오늘 조이 집에 가서 하룻밤 자기로 했죠.
0: 조이 나왔어.
7: 어서와, 페파. 안 그래도 너
0: 오빠 오기만 기다렸는데.
4: 엄마가 아침에 데리러 올게. 친구들이랑 잘 자라.
0: 네, 엄마.
1: 레베카랑 수지, 에밀리는 벌써 와 있었죠.
0: 나왔어, 얘들아.
7: 어서 와, 페파.
0: 우리 곰돌이도 왔는데. 안녕, 얘들아.
1: 조이는 원숭이를.
0: 우, 아, 아.
1: 에밀리는 개구리를.
0: 개굴.
1: 수지는 부엉이를.
0: 부엉, 부엉.
1: 레베카는 당근을 가져왔죠.
0: 당근, 당근.
1: 조이 아빠는 TV를 보고 있었죠.
5: 아빠 보고 있었잖니, 조이.
0: 에이, 아빤 재미없게 저런 걸 왜 봐요?
4: 얘들아, 아빤 지금 주무셔야 되거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배달하셔야 하니까.
5: 알았어, 지금 자러 갈게요.
4: 너희도 웬만하면 일찍 자라.
0: 네, 엄마, 주무세요.
1: 페퍼랑 친구들이 자려고 침낭을 꺼냈어요. 조이의 쌍둥이 여동생 주주랑 자자도 언니들이랑 자고 싶었죠.
0: 뭐야, 얘들아. 여긴 언니들만 자는 데란 말이야.
8: 얘들 정말 귀엽다, 조이.
9: 같이 자면 안 돼?
0: 알았어, 그럼. 여기서 자도 좋아. 단 절대로 자면 안 된다.
7: 알았다, 언니.
8: 와, 피아노도 있네.
0: 나 요즘 피아노 배우잖아. 들어볼래? 반짝, 반짝, 작은 별.
8: 나도 쳐봐도 돼?
7: 나도!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4: 쉬,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니? 아빠 주무시는데 잠 깨시게. 당장 자기 자리에 눕지 못해?
8: 우리 이제 뭐하고 놀지?
9: 친구랑 같이 자는 날엔 이게 빠지면 안 되지. 드라는 봤나? 야식.
8: 야식이 뭔데, 수지?
9: 늦은 밤중에 음식을 먹는 거야. 오!
0: 먹을 거 어디 있는지 내가 아니까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나 따라와.
8: 수지!
9: 쉿!
8: 페파! 조용히 해!
1: 발소리에 조이 엄마가 깼어요.
8: 이렇게 몰래 야식 먹는 거 진짜 진짜 재밌다.
4: 너희들 지금 뭐하니? 아빠 잠 깨면 어쩌려고. 누가 잠잘 때 들으면 좋은 얘기 알면 하나만 해줄래?
7: 저 알아요.
10: 저도요.
9: 내가 먼저 할게. 옛날 옛적에 꼬마 요정이 살고 있었죠. 그 다음은 네가 해봐, 페파.
8: 그 요정은 숲에 살았습니다.
0: 아주 예쁜 요정이었죠. 신기한 요술지팡이도 있었고요.
4: 재밌는데?
9: 다음은 에밀리 차례인가? 요정이 어떻게 됐는지 말해봐.
8: 난 얘기 같은 거 잘 못하는데.
0: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면 돼.
9: 지루하지만 않으면 되거든.
8: 알았어. 하루는 꼬마 요정이 엄청나게 큰 괴물을 만났어요. 그 괴물은...
5: 아니, 누가 이렇게 떠드니?
1: 어, 저런. 너무 시끄러워서 아빠가 깼군요.
0: 죄송해요, 아빠. 돌아가면서 요정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8: 무서운 괴물이 나와서요.
0: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혹시 아세요, 아저씨?
5: 괴물을 본 다음에? 괴물은 아빠를 들었어요. 털이 잔뜩 난 엄청 큰 발이었어요. 그러고는 역시 털이 잔뜩 난 엄청 큰 뒷발로 걸었죠. 그러다 갑자기 멈춰서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0: 오늘은 아주 추운 날입니다. 팔팔한 조지는 모자랑 목도리, 외투, 장갑, 부츠로 무장을 했죠.
1: 나무 좀 봐봐. 잎이 하나도 없다.
0: 겨울엔 나뭇잎이 다 떨어집니다. 팔팔한 조지가 진흙탕을 찾았군요. 팔팔한 조지는 진흙탕에서 뛰는 걸 좋아하죠.
1: 누나 먼저.
0: 어찌나 추운지 진흙탕도 꽁꽁 얼어서 아주 미끄럽습니다.
1: 뭐야, 그만 웃어.
0: 엄마 아빠도 나왔군요.
2: 오, 신난다. 진흙탕이네.
0: 아빠도 진흙탕에서 뛰는 걸 좋아하죠.
1: 안 돼요, 아빠.
2: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운동신경이 좋게 망정이지.
1: 아빠, 오늘은 진흙탕이 다 얼었어요. 그래서 우리 못 뛰어요.
3: 할 수 없지 뭐. 우리 이빵 오리나주러 갈까?
1: 맞네.
0: 파파랑 조지는 오리 먹이주는 걸 좋아하죠.
1: 얘들아, 안녕. 너희 주려고 빵 가져왔어.
0: 오리들이 좋아하죠. 오! 어찌나 추운지 연못도 꽁꽁 얼어버렸군요. 빙판은 아주 미끄럽죠.
1: 어, 미안. 웃으면 안 되는데. 너희들이 너무 웃겨서.
0: 눈이 내리네요.
1: 눈이다.
0: 파프랑 조지는 눈을 좋아하죠.
1: 조지, 우리 이 눈송이 잡기 할래?
0: 파프랑 조지가 눈송이를 잡으려고 뜁니다. 조지가 눈송이를 잡았군요. 파파도 눈송이를 잡았고요.
4: 네.
0: 소지가 눈썰매를 타고 옵니다.
5: 야호! 안녕, 페파.
1: 와, 이거 재밌겠다, 소지.
4: 네.
5: 애들이랑 언덕에 썰매 타러 왔어. 눈이 엄청 많이 쌓였거든.
2: 우리도 저기 올라가서 썰매 타는 거 구경할까?
1: 네, 아빠.
0: 네. 친구들이 썰매를 타러 언덕에 왔습니다.
6: 슈! 야호!
1: 와,
0: 저런! 조지가 언덕에서 미끄러집니다.
1: 진짜 웃긴다, 조지!
0: 하지만 조지는 웃기지 않았어요.
2: 눈 쌓인 언덕은 미끄러우니까 아빠가 안아줄게. 가자, 조지.
1: 아빠, 저도 안아주실래요?
2: 그래, 페파. 알았다.
3: 당신도 넘어지지 않게 발 조심해요.
2: 그런 거라면 걱정 말아요. 알면서 당신 남편 운동신경 좋다는 거.
6: 누가 더 빨리 가나 하자.
7: 좋아!
6: 제자리에 준비, 출발!
2: 다 왔다. 드디어 언덕 꼭대기구나.
3: 긴장 풀고 가다 넘어지면 안 돼요.
2: 넘어지긴 누가 넘어져.
1: 이러니까 큰 눈썰매가 따로 없네.
6: 야호!
0: 1등은 팔팔한 조지입니다.
7: 잘했어, 페파.
1: 내가 뭘 했다고? 우리 아빠 썰매가 다 했지.
2: 지금 웃음이 나오니?
3: 솔직히 웃긴 걸 어떻게 해요?
2: 하긴 생각해보니 좀 웃기군.
1: 일하고 놀기.
0: 화창한 아침입니다.

0: 오늘은 누가 뭐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푹 쉬자.
1: 파파빠는 그냥 푹 쉬는 걸 좋아해요.
2: 아빠, 오늘은 일하러 회사 안 가세요?
0: 파파 안 가. 오늘은 토요일이잖아.
1: 파파빠는 토요일엔 회사에 안 가죠.
3: 어머, 여보. 회사 안 가고 여기서 뭐해요?
0: 토요일엔 원래 나 회사 안 가는 거 알잖아. 토요일 아니야?
3: 네, 오늘은 목요일이거든요.
1: 파파빠는 목요일엔 일을 합니다.
0: 아빠, 갔다 올게.
2: 네, 아빠. 아빠, 안 됐다. 또 일하러 가고. 엄마, 좋겠다. 일 안 하고 종일 집에서 노니까.
3: 놀긴 누가 논다 그래. 엄마도 집에서 컴퓨터로 일해야 해.
1: 조지는 행복한 암탉 게임을 하고 싶었어요.
3: 조지, 엄마 일해야 되니까 행복한 암탉 게임은 엄마 일 끝나고 하자. 아우.
1: 수지 엄마가 파파를 유치원에 태워주러 왔습니다.
4: 네, 나 왔어, 파파.
2: 어서 와, 수지.
3: 유치원 잘 갔다 와라.
2: 네, 갔다 올게요. 엄마도 일 잘해요? 근데 아줌마, 아줌만 오늘 일하세요? 아님 놀아요?
3: 아줌마가 오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네. 체육관에 가서 일해야 돼.
2: 체육관에서 어떤 일 하는데요?
3: 달리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줄넘기도 하지.
4: 에이, 엄마. 그게 무슨 일하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거죠.
1: 팔팔한 소지가 유치원에 도착했네요.
5: 안녕, 얘들아. 안녕, 페파. 안녕, 수지.
6: 허허, 모두 조용. 오늘은 가게 놀이를 할까요, 여러분? 자, 누구 가게 주인 할 친구? 가게 주인은 페파랑 수지가 할까요? 나머지는 물건을 사는 손님을 하고요.
1: 페파랑 수지는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역을 맡았죠.
2: 근데 우린 뭐부터 하지, 페파? 손님한테 돈 받는 건 내가 할게. 넌 선반에 있는 물건 줘.
4: 알았어.
1: 첫 손님은 강아지 데니군요.
7: 안녕하세요, 주인 아주머니.
2: 어서 오세요.
7: 과자 좀 사러 왔는데 지금 있나요?
2: 수지, 우리 가게에 지금 과자 있어?
4: 아니, 이 장난감 전화를 사면 안 될까요?
7: 네, 주세요. 이건 얼마죠?
2: 이 전화기는 100만 원입니다, 손님. 안녕히 가세요. 다음 손님.
8: 네. 안녕하세요, 주인 아주머니. 혹시 빵 있으면 한 봉지만 주실래요?
4: 없는데요. 이 장난감 집은 안 될까요?
2: 쇼핑 봉투에 담아드릴까요?
8: 네, 담아두세요.
2: 이 장난감은 만 원입니다, 손님.
8: 아이고, 이런, 돈이 모자라서 안 되겠는데요.
2: 그럼 다음에 가져오세요, 손님. 이거 되게 힘들다.
4: 그러게.
9: 안녕하세요, 주인 아주머니. 저한테 천만 원이 있는데 천만 원으로 뭘 살 수 있을까요?
2: 수지, 우리 그런 거 있어? 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거.
4: 이 당근 어떠세요?
9: 네, 주세요.
1: 레베카는 당근을 아주 좋아하죠. 집에 갈 시간입니다. 파파 아빠가 파파랑 수지를 데리러 왔죠.
2: 바빴어요?
0: 바빴지. 눈, 코, 뜰 새 없이 종일 일했단다.
4: 우와, 우리도 유치원에서 일 많이 했는데.
2: 우리가 오늘 가게 주인을 했거든요.
3: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했다. 이제 뽑아볼까?
1: 파파 엄마도 방금 일을 다 끝냈죠.
3: 알았어, 조지. 엄마 일할 동안 잘 참았으니까 상으로 행복한 암탉 게임 한번 하게 해줄게.
2: 거짓말쟁이. 일한다면서 행복한 암탉 게임 하고.
3: 아니야, 방금 시작한 거야. 조지랑 일 다 끝내고, 그치, 조지?
0: 전부 다 자기 일 끝낸 건가? 그럼 다 같이 게임해도 되겠네.

0: 오늘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순환 사고 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물에 빠져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체력 소모를 줄이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영이나 서서 헤엄을 치는 자세로 파도에 몸을 맡기세요.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수면 위에 내밀되 큰 파도가 덮칠 때에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합니다. 구조를 기다리며 구조 신호를 보내세요. 한쪽 팔을 높이 들어 흔들거나 크게 소리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세요. 사고자를 발견했다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해주세요.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순환사고 시 행동요령 꼭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1: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2: 영어.
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2: 17점 수학.
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2: 책을 안 읽어가지고.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러브장 샀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2: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2: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발음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2: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근데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0: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수학에 있어서 좋은 평가란? 문제풀이 위주의 객관식, 담답식 평가. 차별 없이 제시하는 높은 성취 기준의 문제.
1: 아이들이 나와 함께 수업에 했던 것들에 열심히 참여했을 경우에 이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가 달라져야 된다.
0: 잘 듣고 정확하게 이해해 더불어 함께 해결하는 평가.
1: 결국 우리가 가르치는 이유는 아이들을 이전보다 더 성장하게 하는 게 목표지 넌 이것밖에 안 돼라고 결과를 통보해주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0: 수업이 살아나고 교실이 살아나는 생생한 평가의 현장으로 최고의 수학교실이 안내합니다.

0: 긴장감으로 가득한 교실, 진지하게 문제를 풀고 있는 아이들. 지금 아이들은 형성평가 중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풀고 있는 수학 문제가 조금 남달라 보입니다.
1: 첫 번째 들려드립니다.
2: 너 축구를 잘하는구나. 너는 몇 살이야?
3: 14살이요. 형은 몇 살이에요?
2: 형 나이에 3배에서 20을 빼면 우리 두 사람의 나이를 더한 값과 같아.
0: 순식간에 지나가버린 문제.
1: 한 번 더 체크하세요. 잘못 듣지 않았을까? 예, 이제 식을 세우고 문제 해결합니다.
0: 낯설면서도 흥미로운 조합인 수학과 듣기 평가. 이 둘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1: 근데 수학은 모국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언어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저희 철학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속성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 네 가지를 계속 애들의 환경에 노출시켜서 그것이 익숙해지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근데 수학 언어라는 게 아이들에게 외계인의 언어와 똑같이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모국어로 말하지만 아이들은 그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수포자는 점점 좀 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학적 어휘에 익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올해는 그걸 평가까지 연결해 본 거죠. 네, 오늘 예고했던 대로 문자와 식 단원, 2단원 듣기 평가하겠다 했죠?
4: 네.
1: 네, 같이 그걸 봅시다. 일단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단어를 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하면 듣기 평가에서 좋은 점수,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 1번에 들어갈 단어 혹시 기억하시나요? 몇 조?
4: 5조!
1: 오, 5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5: 대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된다.
1: 그렇지. 잘 듣고 조건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된다. 됐죠? 두 번째, 2번에 들어갈 단어.
4: 3조.
1: 예, 3조 갑니다. 시작!
6: 문자를 사용

0: 그렇지. 조건을 이용해서 문자를 써서 식을 바르게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볼까? 예, 사조 갑니다. 시작.
1: 처리 과정을 혼자 힘으로 쓸 수 있는가?
0: 모듬에서 배워서 결국 혼자 힘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2: 5조.
0: 좋았어요.
2: 5조.
0: 예, 5조 갑니다. 시작.
3: 문제 해결 과정에 모듬원이 모두 참여하고 협동하였는가?
0: 그렇지. 문제 해결 과정에 모듬원이 함께 다 참여하고 협동한 결과가 또 여러분 점수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4: 평가의 기준은 일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이 생소한 답안지죠.
0: 여기 보자. 지금 앞면과 뒷면 문제가 좀 차이가 있어요. 뭐가 달라? 앞면의 1번, 2번은 모듬 협력 문제입니다. 뒷면은? 개인 문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채점 기준 좀 다르죠. 뭐가 달라 여기? 협력 문제는 협력하기 점수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1번, 2번 문제는 모듬원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라고 판단되면 협력 점수가 플러스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4: 협력해서 푸는 듣기 평가.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듣고 모듬원이 함께 조건과 미지수를 찾아 모듬 칠판에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의 답안지에 다시 옮겨 적죠. 한 번 더 문제가 나오면 한 명이 모듬 칠판에 풀이 과정을 적어가며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마지막으로 모듬 칠판을 얻고 지금까지 듣고 이해한 내용을 본인의 답안지에 정리하면 끝! 모듬이 다 맞춰야 내 점수도 올라가는 것이죠.
0: 배움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두는 것이 가장 교육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듣기평가의 네 문항을 각자 풀어라라고 했다면 많은 수의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초반부터 엎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엎어지고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예방하겠다. 그러니까 수포자를 예방하는 노력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듣고 그것을 받아 적고 이해시키도록 설명하고 기억에 의해서 자기가 풀이 과정을 써보는 두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개별 평가로 가면 적어도 무기력한 0점 답안지가 나오지 않는다.
4: 오늘 아이들이 해결해야 할 듣기평가 문제는 협력 문제 두 문제와 개인 문제 두 문제 총 네 문제입니다.
0: 예, 모든 협력 문제입니다. 잘 듣자. 첫 번째 문제. 여기 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여자의 물음에 답하시오.
5: 한 변의 길이가 10m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가로의 길이는 늘리고 세로의 길이는 3m만큼 줄였더니 넓이가 98제곱미터가 되었습니다. 이때 늘어난 가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0: 예, 미지수 결정하고 조건을 찾으세요. 한 번 더.
5: 가로의 길이는 늘리고 세로의 길이는 3m만큼 줄였더니 넓이가 98제곱미터가 되었습니다. 늘어난 가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0: 이제 조건을 자기 학습지에 적으시고요. 풀이 과정 설명해 주세요.
4: 이때 주어진 시간은 4분.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의 조건과 풀이 과정을 정리하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 해결력을 키워갑니다.
6: 근데 이거 원래 한 면의 길이가 10m거든? 근데 X만큼 늘어난 거니까 줄어든 건 아니잖아. 그래서 X는 더해야지. 10 플러스 X고 세로는 3m 정도잖아. 한 면의 길이가 10m니까 10 마이너스 3이 7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줄어든 변형된 이게 넓이가 98이거든?
0: 예, 이제 그만 모듬판 엎으세요. 모듬판 뒤집으세요. 각자 자기 답안지에 식을 쓰고 풀이 과정 씁니다. 시작.
4: 답안을 작성할 때는 먼저 연필이 아닌 볼펜만 사용하는데요. 틀렸을 경우엔 화이트와 수정 테이프 대신 두 줄로 긋고 옆에 다시 쓰도록 합니다.
0: 그만. 이때 답안지 마무리는 못한 건 맞아 하시고요.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7: 유건이는 어느 날 유니세프 광고를 보았습니다.
8: 처음 만난 우마라의 상태는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치료식의 힘은 놀라웠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였던 우마라는 치료식을 먹은 지 3주 만에 살이 붓기 시작했고 힘을 내 웃기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엔 여전히 치료가 시급한 40만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7: 광고를 본 유건이는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에게 그동안 모은 용돈에서 영양실조 치료식인 플럼피너트와 고영양 비스킷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개에 900원인 비스킷 7개를 사고 치료식

0: 음식은 하루에 3개씩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을 사려고 합니다. 가격은 총 18,900원이었습니다. 치료 시한개 가격을 구하시오.
1: 앞선 문제와 달리 내용도 길어지고 조건도 복잡해진 문제. 그러다 보니 의견 역시 분분해지는 아이들입니다.
2: 지금 써놓은 거 보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 두 번째 거에서 체크, 확인 체크하세요. 두 번째 나갑니다.
0: 치료식은 하루에 3개씩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을 사려고 합니다. 가격은 총 18,900원이었습니다. 치료 시한개 가격을 구하시오.
3: 일단 치료식을 X로 잡고 해야 돼요. 6,300원 플러스 이게 21, 21X는
2: 인상기 가능합니다.
3: 18,900원이라고 쳤을 때 900원이 혼자 풀지 말고 여기다 풀어 말고 있으면 18,900원이면
1: 아이들로서는 그냥 이해하기도 어려운 수학 언어를 듣고 이해해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니 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요.
2: 아이들이 그 수학적 커뮤니케이션 자체에도 어려움을 겪지만 사실은 독해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수학 문제 접근도 못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어떤 텍스트를 보고 이해하는 힘이 없으니까 거기서 주요한 수학적 조건들을 찾아내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모국어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고 그것이 깊이가 생겼을 때 수학적 언어도 조금 더 쉬워지더라는 거죠. 예. 그 다음 문제로 갈까요?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 예, 오케이.
1: 교사는 시간 조절을 통해 끝까지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2: 이제 책상 회전. 사실 앞쪽으로 시험 대용으로 회전합니다.
1: 개별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대형을 바꿔 자리를 재정비한 뒤 평가를 이어갑니다. 이때는 또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서로 방해가 되지 않게 침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듣기 평가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4: 수학도 잘 이해를 해야 되니까 되게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어를 잘해야 수학도 은근 약간 꼬인 문제도 많고 그런데 언어를 잘해야 이해력도 돼서 빨리빨리 문제를 정확하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5: 제가 약간 듣기에 약한데 이제 선생님이 모둠끼리 협동하여 하라고 하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을 모둠원들이 전부 다 채워주는 그런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둠원들이 부족한 건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약간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6: 얘들아, 학교급식비가 1인당 5,430원이야. 너희들이 안 먹어서 음식이 남으면 그대로 다 버려야 해. 잔반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 1리터당 120원이거든.
1: 채점에 부담이 없는 객관식, 단답식 지필평가에 비해 듣기평가의 채점은 조금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노력한 만큼 점수를 받아갈 수 있는 듣기평가. 채점 기준을 한번 살펴볼까요?
2: 일단 전체 10점 중에서 미지수 결정하는 거에 여기 식사를 안한 학생 몇 명인가 X명 요거 났으면 일단 2점 받으시고요. 됐죠? 여기 봐. 1인당 급식비 5,430원 나왔니? 그다음 잔반 처리 비용 1리터당 120원. 오늘 잔반은 130리터 나왔고 낭비된 돈은 13만 5,060원. 이네 가지가 다 나왔으면 3점 받습니다. 됐지? 이번에 풀이 과정 볼까? 이거 봐. 1리터당 얼마였어? 아까 처리 비용이. 120원이니까 130리터면 130 곱하기 120. 이게 뭐야? 잔반 처리 비용. 그 다음에 한 끼당 5,430원인데 X명이 안 먹었으니까 낭비되는 돈이 얼마야? 5,430 곱하기 X. 이거 합친 게 뭐야? 오늘 버려지는 돈이야. 그죠? 13만 5,060원. 요 식이 나왔으면 얼마? 3점. 그래서 플러스 몇까지? X가 20까지 나오면 3점입니다. 됐죠? 마지막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답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 오늘 급식 안 먹은 사람 22명 요게 나왔으면 2점. 요렇게 채점이 될 거니까.
1: 해결한 만큼 정직하게 얻는 점수. 적어도 찍거나 포기해서 받는 무기력한 0점은 막을 수 있겠네요. 하나부터 10까지 과감하게 바꿔버린 평가법은 장 선생님의 깊은 고민의 결과죠.
2: 그래서 평가를 바꾸지 않으면

0: 수업을 기껏 열심히 바꿔는 학습자 중심 수업을 바꿨는데 그것이 동력을 잃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선생님과 이 수업을 잘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구나. 학원 가서 반복적 문제를 풀어서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고 싶은 거고요. 평가 과정 중에 배움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평가로 바꿔 나아야만 아이들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1: 연필로 쓰지 말고 바로 그냥 볼펜으로 하세요.
2: 사실 교사 입장에서 평가법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인데다 채점에 대한 부담감도 크고 교사 간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업 설계 역시 제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인데요.
3: 평소에 그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교사로서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끌어가야 되는지 뭔가 체계적으로 하는 게좀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평가를 통해서 이게 협력하는 그런 부분이 평가 요소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아이들하고 직접 체험을 하면서 아이들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태도로 변하지 않을까.
2: 다른 교사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올해부터 평가법을 완전히 바꿨다는 장 선생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수업에 집중시킬 수 있을까? 장 선생님의 도전은 늘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4: 막상 해보면 제 생각하고는 달리 아이들한테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순서를 바꿔야 돼요. 이게 수업의 흐름이 이제 구성이 좋아도 순서에 따라서 이해도가 달라지는데 수준을 고려한 어떤 개별화 수업을 먼저 하고 모든 과제로 가야 논의가 좀더 풍성해질 것 같아서 지금 순서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2: 그동안 계속 협력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해왔던 수업. 오늘은 그것들이 학생 개인에게 어떤 배움으로 정착이 됐는가를 확인하는 마무리 활동을 할 거라는데요. 총 4라운드의 퀴즈쇼는 모둠 협력 평가, 듣기 평가, 그리고 수준을 고려한 개별 평가로 구성돼 있죠. 그런데 이 역시도 뭘 풀라는 건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0: 그겁니다, 목표가. 아무것도 알수 없어요. 학습지만 봐서는. 뭐 하라는 건지. 그러면 거기에 교사의 언어, 그다음 교시화가 준비한, 제시하는 자료가 이렇게 더해져서 학습지, 교사의 언어, 교사의 자료가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만 아이들이 뭘 하라는 건지 알수 있어지는 그런 수업을 구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행과 사교육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수업에서 이탈한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탈하죠. 의도적 결핍이나 학습지는 다 배우고 왔다고 해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2: 퀴즈쇼를 통해 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건 다름 아닌 기회입니다. 때문에 그 수업의 목적 역시도 결과에 대한 보상이 아닌 성장이죠.
5: Round 1.
0: 1라운드는 짝 퀴즈입니다. 내 짝과 내가 둘다 이해하면 짝과 함께 손 드시면 됩니다. 문제 갑니다.
6: 한 변의 길이가 15cm인 정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를
2: 짝 퀴즈 역시 수학적 언어의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듣기 평가로 제시합니다.
0: 문제 상황을 보드판에 그림을 그려서 짝과 함께 논의하십시오. 짝과 함께.
2: 들려주는 문제를 잘 듣고 한 사람은 조건과 그림을 또한 사람은 문제풀이를 합니다.
0: 예, 짝과 내가 둘다다 이해했다. 손 듭니다.
2: 짝 퀴즈는 이름처럼 짝과 내가 둘다 알아야만 손을 들고 문제를 풀수 있는데요. 한 사람은 조건과 그림을 표현하고 또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협업 활동 문제죠. 이때 선생님은 다른 친구들 역시 활동에 참여시킵니다.
0: 네, 여러분은 앞사람의 오류를 좀 발견해 주세요. 은별이.
7: 아, 이거 2조 있잖아요.
0: 네.
7: 줄어드는 글 그려야 되는데.
0: 그렇지. 본래 있던 정사각형밖에 안 그렸죠. 줄어든 정사각형을 그려줘야 되겠죠. 예, 은별이 인정하고 또? 또 다른 거.
8: 식이라고 써는데
0: 네.
8: 15에서 x 플러스 2를 빼준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0: 그렇지. 요게 세로, 요게 가로를 두배 해준다. 요거고요. 같은 겁니다. 또.
2: 그렇다면 문제풀이 활동에 있어서 선생님이 아이들로 하여금 직접 오류를 찾게 하고 또 고쳐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0: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 알겠니? 이런 식의 수업을 벗어나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다면 네 생각대로 할 경우 이 풀이가 어떻게 달라지니? 그리고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조금 더 완성된 답안, 조금 더 합리적인 효과를

0: 효과적인 답안들을 찾아내게 하고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힘을 준다는 거죠. 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과연 비판적 생각, 논리적 사고를 배우는가 수학교사들은 끝없이 반문해야 되죠. 2라운드는 모든 미션입니다. 이 선생님들 지금 약간 실수를 한 거야. 어떤 실수가 이제 여러분이 찾아주시는 겁니다. 시작.
1: 두 번째 퀴즈는 모둠이 함께 오류를 찾는 협력 문제. 먼저 1차 시의 계산에 대한 두 사람의 풀이법을 아이들에게 제시합니다. 아이들은 그 풀이를 보고 두 사람이 각각 어떤 오류를 범했는지 그 이유까지 찾아내야 하는데요.
0: 네 명의 합의를 봐야지 뭘 모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1: 그리고 찾아낸 오류를 수정해 모둠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모둠 칠판에 바른 풀이를 공유하면 되죠.
0: 예, 이제 각 줄에 한 명씩 나올게요.
1: 마지막으로 각 줄에서 한 명씩 나와 바른 풀이법으로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아이들은 과연 문제 오류를 정확하게 찾아냈을까요?
0: 그러면 이 두 선생님 풀이를 같이 볼게요. 뭐가 문제인가? 네, 경민이는 뭘 모르고 있을까요? 오케이, 슬비.
2: 분배할 때 2x 플러스 6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라고 해요.
0: 그렇지, 여기 분배할 때 마이너스 3x 마마 플러스 12가 돼야 되는데 분배 법칙을 잘못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준환이는 뭘 모르고 있을까요?
3: 방정식이 아닌데
0: 그렇죠, 이거는 방정식이 아니고 그냥 1차식 계산인데 6을 곱해서 분모를 없애버렸지. 이러면 안 돼요. 이거 하지 말고 뭐 해야 되지? 그렇죠. 통분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 6을 살려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을 좀 만만하게 느끼게 하고 싶다. 일상 속에서 충분히 목격 가능한 것들일 때 아이들이 이제 달려지게 되거든요. 생활 속의 상황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생활 속 우리 주변 인물들을 등장시키거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아이들 담임 선생님이 빈번히 등장하고 담임의 틀린 답안을 제시하면서 담임 선생님이 오류를 잡아내라. 너희가 고쳐주자. 뭐 이런 식입니다.
1: 세 번째, 종이 비행기 활동은 비행기를 접고 날리는 활동을 통해 재미와 문제풀이 채점을 한꺼번에 하는 활동 수업입니다.
0: 나오셔서 각 조에 4번이 나와서 자기조만큼 받아갑니다.
1: 이때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문제는 각각 수준이 다른 문제들인데요.
0: 지금 문제 A형, B형, C형 있죠? 네, 자기가 1번이라면 C형 도전해볼만 하시겠죠? 2, 3번, 그 다음에 4번 기본인데 물론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1: 종이 비행기 활동을 위해 아이들은 먼저 수준별로 각자 문제를 선택합니다. 단, 수준이 낮은 학생이 높은 수준의 학습지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불가합니다.
0: 아이들은 출발선이 다르고 높이뛰기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다 다른데 똑같은 높이를 갖다 놓고 뛰어넘어라라고 하면 대부분이 걸려서 넘어지겠죠. 그때 저마다의 아이가 가닿고자 하는 목표를 다 개개적으로 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의 허들을 넘고 나면 그다음 조금 더 높은 허들을 넘을 수 있도록 교사가 차근차근 앞에서 안내자가 되어줘야 되죠.
1: 아이들은 선택한 두 문제 중 일단 첫 번째 문제만 먼저 풉니다.
0: 학번 이름 쓰시고 1번 문제 풀이 과정 자세히 씁니다. 없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글씨 크게 친구들 생각해서.
1: 문제를 다 푼 친구들은 문제지로 비행기를 접으면 되는데요.
0: 하나, 둘, 셋. 나와서 주워 가세요.
1: 날린 비행기 중 본인이 선택한 것과 같은 색깔의 비행기를 주운 뒤 다른 친구가 풀어놓은 문제를 채점해야 합니다. 이때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죠.
0: 얘들아, 채점자 이름 쓰세요.
1: 이렇게 누가 채점을 했는지 꼭 적어주면 됩니다.
0: 두 번째 문제 학번과 이름 쓰시고 푸세요.
1: 남은 두 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었다면 다시 비행기를 접어서 날립니다. 문제의 개수에 따라 얼마든지 반복도 가능하다는데요.
0: 채점을 해서 반 찢어서 주인을 두 명 찾아줘야 됩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1: 마지막 채점자는 채점을 끝내면 문제지를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각 문제의 원주인에게 나눠주면 자기가 풀었던 문제가 채점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0: 내가 좀 전에 풀어서 날렸던 걸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면 채점하다 아이들은 깨닫게 되죠. 아, 나 틀렸네. 또는 야, 이 녀석 틀렸다. 그러니까 자기 답안이 정확하게 풀었는지를 누군가의 답안을 보면서 알게 되고 또 자기가 무엇을 틀렸는지도 찾아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풀고 또 두 번째는 채점하면서 일석이조의 학습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 라운드 4.
0: 갑시다.
1: 특히

0: 수학처럼 개인의 능력차가 큰 과목은 빈번히 수업에서 소외되거나 상처받는 학생이 나오게 마련이죠. 그리고 퀴즈쇼를 통해 수업 후반까지 유지되는 아이들의 몰입도 이면에도 분명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 실망하는 아이들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 장 선생님이 매 평가 후 제안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데요.
1: 지금 이 문제들이 어디 나올까요? 다음 주 제시험에. 제시는 선생님이 지원자 받을 테니까 이름 써놓으시고 보러 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라고 했더니 무려 70% 아이들이 공부를 해올 테니 제시를 보겠다고 자발적으로 방과 후에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모여드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우리가 가르치는 이유는 아이들을 이전보다 더 성장하게 하는 게 목표지. 너 기억하고 있는 걸 한번 여기 써봐. 넌 이것밖에 안 돼라고 결과를 통보해주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0: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성장을 조금 더 북돋아주는 건 다름 아닌 장 선생님만의 특별한 보상 제도입니다. 지난 시험에서 명예의 전당에 올랐던 예빈이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요.
2: 100점을 맞거나 반에서 1등을 하거나 두달 안에 스티커를 15개를 모으면 같이 회식을 갈수 있는데 회식을 꼭 간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 건 아니라도 회식하니까 좀더 열심히 할 동기부여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 비어있던 교실을 채운 건 다름 아닌 학부모들입니다. 게다가 다들 이렇게 하나씩 바구니에 가져다 놓는 것은 다름 아닌 사과?
1: 네, 수업료 대신 사과를 내고 있습니다.
0: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벌써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장홍월 선생님의 학부모를 위한 맛있는 수학교실이 열리는 날이죠. 자녀를 걱정하기 이전에 학부모들이 스스로 본인의 수학 상처부터 치료하길 바라는 선생님의 일종의 치유교실인 셈인데요.
2: 수학을 포기한 학생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진짜 누가 수포자인가? 저는 묻는 거죠. 수학을 수학답게 가르치기를 포기한 교사가 수포자 교사죠.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뭐 예외인지 아십니까? 수학을 수학답게 수학을 수학답게 배울 수 없게 만드는 학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을 입시의 도구가 아닌 수학 그 자체로 만나보는 경험이 너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사교육 시장으로 막 내몰게 되는, 어쩔 수 없지 않냐면 내몰게 되는 부모들의 그 심리의 기저에 본인들의 학창 시절의 그 수학 불안, 수학 상처 그런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수학하는 기쁨을 좀 회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0: 자녀를 위해 입시 정보를 찾아다니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학부모들. 몇십 년을 돌아 다시 마주한 수학 앞에서 그들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수학에 대한 불안과 상처를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수업이 거듭될수록 그들이 가졌던 수학교육에 대한 안목과 철학 역시 점점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2: 어머니들이 다른 게 뭔가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어머니들처럼 분석적으로 이렇게 조건을 하나하나 표기해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1번 카드에 5배에서 2번 카드를 빼겠다. 너무 지금 조건 표시 잘했죠. 여기 5배 곱하기 5를 과로하고 했고 훌륭하죠. 완벽한 식 세웠고요. 여러분 서술형 봤으면 만점 받을 답안지야 지금 이게.
0: 부모 스스로 배움의 주체가 돼서 공부하는 기쁨을 회복할 때 진정한 부모의 역할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해온 학부모들. 맛있는 수학교실에서 그들은 오늘도 행복한 학생이 되어 생각합니다.
3: 일단 배워보니까 모른다고 구박 말고 이걸 왜 몰라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게 옆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복 떠다주는 게 아마 엄마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0: 부모가 변하면 자녀도 변한다는 소박하고 꾸준한 시덕. 이것은 결국 아이들에게 수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2: 아하 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진짜 수학 쓰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해결했다라는 그 성취감을 주려면 교사는 아슬아슬한 밀당을 하고 줄타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

0: 어머, 오빠봐, 오빠봐. 고백했어, 고백했어.
1: 잠깐만. 나 너무 떨려서 못 보겠어.
0: 역시, 문제야. 모범생은 로맨스의 정석 아니겠니?
1: 내 말이, 내 말이. 우리도 이런 남친 만나려면 공부해야 하나?
0: 아, 깜짝이야. 아, 왜 그래, 정말?
1: 공부해야 해. 우리.
0: 너 진짜 이런 남자친구 만나고 싶구나.
1: 아니, 진짜 공부해야 해. 우리 내일 시험이야. 잊고 있었어.

0: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2시간. 지금부터 효율적인 시간 분배를 통해 12시간의 기적을 만들어낸다.
1: 좋았어. 서로 잠들면 깨워주기다.
0: 좋아. 꿈이야, 자면 안 돼.
1: 어?

0: 시우야, 여기 웬일이니?
1: 시우야!
0: 너 잤어.
1: 그래. 깜빡 졸았니.
0: 집중!
1: 집중!
2: 동서남.
1: 그래, 이것부터 공부해야지.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했단 말이야. 아버지!
3: 치킨.
1: 안 되겠어. 잠 깨는 게 우선이야. 응? 어미 어때? 어? 절대 잠 안 자.
0: 아, 깜짝이야.
1: 아니, 그건 치약? 그걸 어쩌려고 먹으려고? 어미야, 그것까지 먹으면 안 돼. 넌 밑에 치약 바르기?

0: 벌써 아침이니?
1: 아, 지금까지 정리한 요점 노트가!
0: 어? 어? 아, 그래도 잠은 확실히 깼다, 그치?

0: 쉽다. 너무 쉽다. 이렇게 쉴 수가 없다. 마치 40몇 살인 아저씨인 내가 초등학생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1: 백, 보, 북, 버스, 베어, 페어, 팬, 피아노, 피, 판다.
0: 태정, 태승, 문단서, 예성, 연종, 임명정, 광인영, 숙경의 정수론, 철, 고수철.
2: 벌써 다 외웠어?
0: 시간 좀 아끼지.
1: 정말 대단한걸. 응. 아, 좋다. 이제 공부 끝.
0: 나도 끝. 아, 이러다 우리 전교 1등 하는 거 아니야?
1: 어여.
2: 응? 어머.
1: 아침인가? 호미야,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걸 모든 걸 쏟아낼 시간이 다가왔어.
0: 잠시만. 알람 좀 끄고. 어? 껐는데?
1: 어?
0: 호빵이 네 거 아니야?
1: 내 거? 내 거 아닌데?
0: 내 것도 여기 있는데.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아우. 아유, 오늘 시험이라면.

0: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1: 와, 신기하다.
2: 이게 뭐지?
0: 행운의 편지를 받은 여러분은 친구를 만들 기회를 얻었습니다. 미션을 따라가 주세요.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1: 신기하다. 나루야, 일단 이런 편 조심해야 되지만 EBS니까 엄마 옆방에 있을게. 자유롭게 해봐, 알겠지? 간다.
3: 주천아, 무슨 일 있으면 말해.
4: 안녕.
2: 안녕.
4: 나는 거제도에서 살고 있는 12살 김나루라고 해. 거제도라는 것 알아?
2: 아니.
4: 그래? 소개해줄까? 거제도는 대한민국 경상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야. 거제도는 이렇게 생겼어. 거제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다가 엄청 많아.
5: 바다 왔어요.
2: 바다 진짜 멋있다.
6: 내가 잘하는 거는 요리, 수영, 춤추기.
1: 나루 지금 뭐해?
7: 잠자기도 잘하고
8: 난 모든 걸 다 잘해.
2: 내가 못하는 거는 숨참기? 우리 엄마가 해녀인데도 나는 숨을 30초밖에 못 참아.
9: 해녀가 뭐야?
2: 해녀는 직접 물 속에 들어가 전복같이 귀한 음식을 잡아온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난 우리 엄마가 너무 멋있어.
1: 어? 나루 해산물이 뭐야? 전복. 어? 어? 내 전복 잡았어. 나루야.
10: 이리 와봐. 어디?

0: 어, 먹자, 우리. 뭐야, 이거? 진짜.
1: 이게 지금 이게 붙어서 그래.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응. 물고기 잡았어, 맨손으로.
2: 응? 뭐야? 과자니?
0: 어, 귀여워. 우리 이거 먹을 거야? 이것도 먹자.
1: 이건 팔아야 돼.
3: 나루야, 그래도 한번 이거 들고 여기 자랑해봐봐. 여기 와서.
4: 익술 같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잡았어요. 해녀여서 자랑스럽습니다.
5: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도훈이 오빠, 내연이 오빠, 나까지 해서 총 5명이야.
6: 우리 가족은 활동적인 걸 워낙 좋아해서 스키나 캠핑, 수영장을 많이 가지.
7: 하나, 둘.
8: 야채가 없는 것 같다.
9: 있어, 여기.
10: 먹는 것도 좋아해서 짠 음식, 매운 음식, 단 음식, 어떤 음식이든 다 잘 먹는 편이야.
11: 빙그라.
12: 오늘 또 10인데.
13: 그럼 혹시 꿈 같은 것도 있어?
14: 나는 한의사가 되고 싶은데 그 위에는 두구두구두구.
4: 거제도가 정선사가 많잖아요. 저 항해사 되고 아빠가 만든 배 타고 엄마 데리러 갈 거예요.
13: 우와!
15: 뭐예요?
13: 들어가.
3: 들어가 봐.
13: 항해사 같다.
3: 맞지?
13: 저기 거미줄 있는데. 이상한 노란 색깔 같은 게 있어요.
16: 항해사 진짜 멋있다. 바다도 너무 멋있어.
17: 주찬이도 이제 자기소개를 해줘.
16: 오케이. 나는 주찬이고 8살이야. 나는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어. 미국은 한국에서 비행기로 14시간 정도 걸려. 뉴욕은 여기, 뉴저지는 여기. 뉴욕에는 크고 화려한 건물들이 많이 있어. 멋있지?
18: 응, 완전.
19: 여기는 내가 사는 뉴저지고, 저건 맨하탄이고, 이건 하트생강.
16: 우리 가족은 뉴욕을 자주 가. 왜 뉴욕 가냐면 오늘 모델도 하러 가기도 해.
4: 바이.
16: 브랜드들은 키, 리버스, 리바이스. 내 이름은 리바야. 쇼핑하다 보면 난 만날 수 있어. 아, 영어. 한국말 너무 어려워. 와, 잠깐만. 바트.

0: 둘 다 나도 좋아해.
1: 먹어볼게.
2: 와, 진짜 맛있겠다.
3: 너무 맛있다.
4: 그다음에 난 책을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 책 아무데서나 읽을 수 있어.
0: 멋있다, 주찬아. 주찬이는 잘하고 좋아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주찬이도 혹시 꿈 있어?
5: 내 꿈은 폴리스랑 소방관이 되고 싶어. 왜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멋있는 것 같아. 오.
6: 자기소개하기 미션 성공. 지구 반바퀴 연결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음 미션까지 6일.
2: 미션이 또 있어? 또?
6: 오호! 자기소개쯤이야. 했겠지만 진짜 친구의 여정은 거기서 시작.

0: 0.013 곱하기. 짜증나.
1: 완전 웃겨.
0: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짜증나.
1: 집에서 TV도 못 봐?
2: 왜 이렇게 짜증이니?
0: 매미 소리랑 공사 소리 때문에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왜 더 시끄럽게 하냐고!
1: 아니, 갑자기 그게 왜 짜증나? 여름이니까 매미가 우는 거고 공사를 하니까 소리가 나는 거지.
0: 뭐야, 아빠는 동생 편만 짜증나, 더 짜증나! 진짜 나 짜증난다고! 나는 왜 짜증이 날까?
3: 내가 책상이 창문 옆에 바로 있거든? 근데 밖에서 이사를 하거나 공사를 하면 막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잖아.
4: 공사장에서 땅 뚫는 소리가 있잖아. 두두두 하면서. 너무 시끄러운 거야. 아무리 창문을 닫고 방문을 닫아도 그 소리가 계속 들려.
5: 솔직히 공사장이나 매미 같은 소리는 솔직히 나한테는 잘 안 들리거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 왜냐면 감정 없이 다니면 딱히 그런 게 없거든.
6: 감정 없이.
5: 근데 그 밖에는 막 TV 소리가 나고 막 떠들고 있는데 그게 가장 거슬리 되는 뭐다? 내가 숙제하고 있을 때. 나는 혼자 숙제를 하고 있는데 치사하게 TV를 보면서 웃고 떠들고 그게 제일 짜증나. 그게 진짜 사탄이야, 사탄.
6: 사탄.
5: 사탄도 아니고 오탄도 아닌 오라고. 재미없어.
6: 미안해.
3: 이건 편집해주세요.
5: 근데 나는 그 짜증이 나쁜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해. 화나 짜증이나 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내는 감정이니까 그게 본질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
6: 강화? 같은 거랑 비슷한 거야.
5: 왜 사람이 짜증이 나면 힘이 세질까?
6: 아, 방금 얘기했잖아.
5: 그런 본능을 왜 만드는 걸까?
6: 혈압이 오르면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5: 왜 굳이 짜증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자신을 지키려는 감정을 담았을까, 사람들이?
6: 아니.
5: 이렇게 짜증이 나면은 이렇게 약간 몸이 강화되는 이유가 뇌에서 이렇게 짜증을 받아들여. 그러면은 그걸 뉴런이 감지해. 그러면은 뇌의 신경세포인 코르티솔 나와. 그러면 그 코르티솔이 근육과 뉴런을 자극해서 그러면은 나 갑자기 힘이 그렇게 폭발하는 것 같지? 살짝 강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짜증이 나는 거 아닐까?
3: 모둠 활동을 할 때 내가 좀 자기 주장이 강하거든? 내 의견에 막 잘 들어주지도 않고 막 짜증내고 제대로 참여 안 할 때랑 모든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짜증이 나는 건 당연한 거 같아.
7: 나는 짜증이 난다는 거에 짜증나는 것 같아.
6: 그러면 넌 무한으로 짜증을 멈출 수 없는 거야?
7: 그럴 수도 있지.
5: 짜증이 약간 바이러스 같다고 하는 거네.
7: 맞아.
4: 짜증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그걸 극복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3: 나 모기 이런 게 여름철에는 제일 짜증이 나.
6: 맞아.
3: 짜증이 모기는 짜증이죠.
6: 화가 나요.
3: 그럼 짜증부터 먼저 얘기해보자.
6: 너희들 포켓몬 알지? 포켓몬?
5: 포켓몬 몰라?
6: 피카츄가 진화를 하면 라이츄가 되잖아. 그런 것처럼 약간 짜증이 이렇게 쌓여서 진화를 하면은 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포츄를 하는 거.
3: 짜증이 포켓몬이라는 거구나.
5: 짜증이라는 것은 화랑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짜증이 커지면서 화가 된다는 건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 짜증도 엄청나게 커질 수 있어. 근데 화랑 다른 게 뭐냐면은 화는 이미 그게 잘못된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아무래도 짜증은 화랑은 다르게 좀 민감한 감정이거든. 화는 약간 좀 둔탁한

0: 약간 몽둥이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칼처럼 예민한 그런 감정이어서 내 예민함들을 이렇게 건드리는 사례가 되는 거지.
1: 나는 아무래도 밖에서 짜증의 원인이 온다고 생각해. 그 애니메이션 속의 주인공처럼 매미가 맴맴 울고 막 공사장에서 드드득하고 막 아하 재밌어 이러고 TV 보면서 그러면은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니까.
2: 근데 난 다르게 생각하는 게 결국 우리가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는 게 그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판단하는 게 결국 우리잖아. 뭐 예를 들어 내가 너에게는 계속 툭툭 쳤다 해. 근데 너는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어. 나는 그걸 너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긍정적인 방법이라 생각했어. 결국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짜증이 되느냐 아느냐가 정해지잖아.
1: 근데 그 물어본 거는 이제 원인이었잖아. 그 시발점.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냐는 그냥 나한테 달려있는 거고 그냥 온전히 원인은 밖에서 오는 거 아닐까?
2: 그러니까 그 원인을 판단한 사람이 우리니까 나는 그 원인 자체까지 다 우리라 생각한 거야.
3: 그러면은 그 뭐지? 이렇게 나쁜 말이 왔어. 그래서 내가 그걸 들었어. 근데 살짝 짜증이 나. 근데 그걸 참을린 해가지고 짜증을 이렇게 내진 않아. 그러면 그건 뭐야?
4: 근데 그거는 네가 밖으로 표출 안 한 거고 참을인 한 거면 그래도 네가 짜증이 났다는 거니까
1: 그러니까 참는다는 것은 나한테 짜증이라는 감정이 올라왔으니까 이거를 내려보내는
4: 그러니까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네가 감정이 나지 않는 건 아니잖아.
1: 그럼 니네는 그 짜증이라는 원초적인 감정이 부정적이라 생각해? 긍정적이라 생각해?
2: 난 방패라고도 생각해. 결국 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참을 했던 것처럼 그게 결국 참은 건 짜증 덕분이잖아. 짜증난데 내가 내려보낸 거잖아.
5: 나는 짜증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해. 내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연마의 사람을 공격했어. 짜증은 커지면서 전쟁이 되고 전쟁은 사람들이 죽이니까 난 부정적인 감정이라 생각하고 짜증이 커지지는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방해한다고 생각해.
4: 근데 나는 네 그 사감정이라는 것이 단점이자 장점인 게 만약에 우리가 짜증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에어컨 같은 거. 아 더운 거 너무 짜증나. 아 그냥 나 시원하게 입고 싶어 해서 에어컨을 만든 거지. 아, 나 손으로 밥 먹기 싫어. 너무 끈적끈적하고 더러워져. 해서 젓가락 만들고 숟가락 만들고. 이런 것처럼 우리한테 쓸모없는 감정은 거의 없지.
1: 제발 나 좀 내버려줘.
5: 나는 짜증을 내는 이유, 속마음은 내 의견을 들어주실 것 같아. 내 동생이 그러는데 짜증을 내면 엄마가 조금 혼내다가 결국은 들어줘.
6: 나도 짜증이 그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
1: 나는
4: 너 말할 게 있나? 솔직히 말해봐. 내가 속마음으로 짜증이 나.
2: 짜증.
4: 그게 문자 그대로 짜증이지.
2: 짜증.
4: 이거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든 어찌됐든 짜증.
1: 짜증은 지구를 뒤집어도 짜증이니까.
3: 그래. 근데 궁금한 게 있어. 그 언니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1: 언니?
3: 편집해 주세요. 근데 누나가 아까 짜증이 관심을 받고 싶어서라고 했잖아. 그러면
7: 누구세요?
3: 그 누나다.
7: 애니메이션 누나다.
8: 안녕하세요.
9: 누가 앉아 있어 짜증나.
7: 얘가
9: 여섯 명에서 짜증나.
7: 예?
8: 예?
9: 아 너희가 다 찾아와서 짜증나.
7: 우리가 되게 분발해 나오는.
4: 우리가 너무 짜증나서
1: 어쩌면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이상한 걸지도 몰라.
4: 우리 없애버리려고
1: 했는데 못한 거 아니야 이제.
6: 나는 보통 집에서 짜증이 많이 나. 짜증이 나면 일단 내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쿵 닫은 다음에 침대로 누워. 그리고 베개를 때려. 그러면 난.
4: 나는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알아?
1: 베개를 이렇게 팍팍
4: 때려. 집에 사는 아직 진화가 덜 된 애가 있단 말이야. 걔가 진짜 진화가 덜 된 것 마냥 갑자기 우악 하고 쫓아오고 너무 우리 막 문고리를 부셔가지고 문고리가 날아갔어. 그래서 지금 안에서 문을 닫으면 밖에서 문

열어서 지금 문 닫지도 못해. 아직도 문고리 안 붙였다 이놈아. 네가 살아 문고리. 야 밤에 내가 어둡게 자는 걸 좋아하는데 문 열어놔가지고 밖에 TV 소리 다 세고 아무 안 그래도 밖에 식탁 그 불 그거 쎈데 안 그래도 불 쎄가지고 잠 안 오는데 그 활짝 열어놓으면 그 2층 침대에서 자는 내 얼굴함이 얼마나 센 줄 아냐?

0: 이게 뭐야?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흔들리고 불빛이 깜빡거려요. 설마 고장난 건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지? 잠깐만요. 우리 당황하지 말고 우선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먼저 알아볼까요?
1: 첫 번째, 문이 닫힐 때 뛰어들어가기.
2: 너무 아파.
3: 달리기 멈춰. 이렇게 버튼을 눌러야지.
1: 아무리 급해도 꼭 버튼을 이용하세요. 두 번째, 엘리베이터 문을 힘들기. 문이 열릴 때 문 틈에 옷이나 손가락이 끼어 다칠 수도 있어요.
4: 어떡해.
1: 세 번째,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기. 엘리베이터에서 뛰면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엘리베이터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멈춰!
1: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장난치지 말고 안전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주세요.
5: 네, 알겠습니다.
2: 이제부터 더 조심하면서 타야겠다.
0: 이제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알았으니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알아보러 가볼까요?
6: 안녕, 나는 엘리베이터 요정 엘리야. 오늘 곰초이한테 무서운 일이 벌어졌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난을 치고 쿵쿵 뛰는 바람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고, 고장난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층과 층 사이에 멈춰섰지.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내린 곰초이는 바로 여기 승강로 바닥으로 떨어진 거야.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는 각종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7: 어떻게 된 거야?
6: 엘리베이터가 층과 층 사이에 멈추거나, 엘리베이터가 정전이 될 수도 있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0: 잠깐! 그렇게 문을 쾅쾅 두드리거나 억지로 열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다 문이 갑자기 열리면 승강로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1: 그럼 어떡해?
0: 여기! 비상호출 버튼을 눌러.
2: 네, 발표입니다.
1: 엘리베이터를 갖췄어요. 도와주세요.
2: 아,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억지로 문을 열고 탈출 시도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기다려주세요.
1: 네. 고마워요.
0: 잘했어, 수아야. 자, 우리 친구들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비상호출 버튼이 어딨나 한번 확인해봐.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절대 뛰거나 장난치지 않기. 약속!
3: 친구들, 우리 모두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과 고장났을 때 대처법도 배웠으니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여기 있었네. 내리요. 바라리요.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지. 옹박사의 탈출. 벌 받을 시간이야.
1: 벌 같은 소리 하나? 닐리리야. 아차차. 차. 어?
2: 모냥 그만둬.
0: 끝내버리라고.
1: 파이팅. 닐리리야. 어? 공격!
2: 꼴레리오!
0: 꼴레리오!
1: 릴리디야!
2: 두목! 힘내요! 힘내라! 힘내라!
0: 아라리오!
2: 가야!
0: 아라리요!
2: 두목! 두목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1: 괜찮아.
0: 이젠
2: 이제 끝났어.
3: 내 꿈이
0: 헛된 꿈이었어.
3: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4: 이런
0: 모두 공격! 바라리오! 걸레리오!
2: 걸레리오!
0: 뭐냐? 빨리 들어와!
2: 걸레리오!
3: 어?
2: 됐다!
0: 그럼 바이바이! 에? 왜 이래? 에?

0: 도움이 안 돼. 여긴 금방 폭발할 거야. 모두 안녕. 어? 이런.
1: 저쪽이야.
0: 바람이 욕.

0: 출발해.
1: 어?
0: 자자자자자자! 저걸 타. 잘 내려.
2: 꼴 내려.
0: 나라리오.
2: 마법 반응이 있으니 아직 근처에 있어.
0: 응. 저기! 저 차야! 나도 봤어.
2: 조심해! 쫓아가자!

0: 버그나
1: 다녀오셨어요?
2: 자, 어? 그런데 집이 깨끗해졌네?
1: 그게 청소 좀 했어요.
0: 시키지도 않은 청소까지? 착하기도 하지.
1: 착하긴요. 전 포근이 데리고 나갔다 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2: 저녁 먹어야 하니까 금방 돌아와.
1: 네.
3: 들이 가까이 있는 것 같다.
4: 그럴 리가. 카메라 켜봐.
1: 개들 맞네.
4: 헐레리오.

0: 말하리요. 말하리요.
1: 밀어붙여라.
2: 비행 모드 전환.

0: 말이오?
1: 얼른이요? 같이 가.
0: 뭐야? 무겁다고.
1: 아, 힘 좀 내봐.
0: 바라리요?
1: 처음부터 이렇게 변신하면 되잖아.
0: 시끄러워.
2: 끈질기군.
1: 완벽해! 레디오!
3: 뭔데?
4: 혹시 가보자.
1: 얼레디요.
5: 어?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6: 혹시 몰라 미리 마법진을 쳐놓았거든. 넌 여기 못 들어오지.
7: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될 거야. 가자.
6: 손을 쳐봐라. 잘 있어요. 릴리리야.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두 분 오늘 정말 큰 활약 해주셨습니다.
1: Yeah, we saved people from danger. My dream came true.
2: So did mine.
0: 앞으로도 경찰의 마음으로 시민을 위해, 정의를 위해 힘써주십시오.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속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흡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주세요.
1: 형님 잘 닦아주세요.
2: 너가 좀 애초에 더 잘 던져야 돼.
1: 형 뛰어요, 뛰어. 뛰어라, 가. 아, 맞네. 한 번만, 조금만 더.
0: 이렇게 남자가.

0: 둘, 셋. 네, 저희 삼돌이가 실내 아이스링크장에 왔습니다.
1: 와, 이거 진짜
2: 분위기가 대박. 진짜 좋죠?
3: 네, 완전 크리스마스 분위기.
2: 그러니까
3: 동심을 일깨워주는 분위기네요.
2: 네, 눈까지 내리고. 와. 네, 근데 저희가 여기 왜 온지 알아요?
4: 뭔가 특별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2: 그렇죠. 왜냐면 이제 곧 이제 동계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또 저희 삼돌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4: 맞습니다.
2: 네,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준비한 게 있죠?
1: 뭐죠?
4: 맞아, 저희가 오늘 할 경기들은 네. 마찰력을 이용해서 좀 엉뚱한 게임들을 준비를 했어요.
2: 마찰력 아세요?
1: 이거잖아요.
2: 아, 이것도 마찰이 있구나.
4: 네, 마찰력이란 그 물체와 물체가 이렇게 접촉하고 있을 때 서로 운동을 방해하는 힘. 아,
2: 자, 그럼 우리가 마찰력을 이용해서 이제 올림픽 게임을 해볼 건데. 네. 자, 일단 게임에 앞서서 사실 네. 저희가 세 명이잖아요. 네. 근데 팀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1: 모셔왔죠.
2: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 임팩트의 이상함 씨 들어와 주세요.

0: 안녕하세요. 사이언스 스타큐 시청자 여러분. 네, 임팩트의 이상이라고 하고요. 오늘 멤버 태호 형을 도우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우리 멤버랑 이제 같이 하게 되니까 뭔가 더 든든하고
2: 넓어졌어요.
1: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팀워크가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진짜 팀이니까.
1: 저희가 이제 총 세 종목의 경기를 할 건데요. 네. 자, 이제 두 종목을 이기는 팀이 저기 보시면 한우가 있죠?
3: This is
1: 네, 한우를 이제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3: 야, 저거 꼭 이겨야겠다.
1: 자, 그러면 저희의 오늘의 퀘스트, 기상천의 마찰력 올림픽, 시작합니다.
3: 시작합니다.
1: 자, 근데 경기에 앞서서 사실 네. 오늘 네. 메인 눈으로 딱 공정한 심판을 해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3: 아,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보셨죠? 네, 네, 저희 오늘의 심판, 이동현 PD님이십니다. 네, 오늘 공정한 심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 아, 예, 예.
1: 자, 저희가 첫 번째로 할 경기는 뭔가요?
4: 아, 첫 번째 경기는 네. 워밍업으로 철인 2종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일단은 저기 지금 썰매 자체에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뭐를 붙여놨대, 하나를.
1: 이건 무조건 스피드야.
0: 어차피 이게 마찰력이 내가 들받으니까 차를 골라서 형이 타이스일까?
2: 내가 끌게.
0: 어, 그럼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2: 끄는 거야, 한 명이?
0: 그치, 한 명이 끌어야지.
2: 내가 끌어야지.
3: 제 생각에는 약간 이게, 아예 오른쪽으로, 무조건 오른쪽. 약간 제가 고르는 거니까. 그리고 약간 약한 척을 하세요. 약한 척을 하면은 세호 형이 맏형이니까 어 괜찮아? 이렇게 다친 척하고
4: 동정심을
3: 유발하면서 아 막 아, 넘어지는 척도 막 하고
5: 손도 아프다.
6: 출발하겠습니다. 자, 호락이 불면 출발하시면 됩니다.
2: 네. 네.
6: 준비.
2: 이야. 이야. 이야. 이야.
6: 가라. 오, 간다.

0: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1: 세게.
2: 역시 어린이의 패기.
0: 이야.
2: 오.
0: 이야. 이야. 이야. 오.
3: 그렇지!
1: 영준배!
0: 형! 빨리!
2: 나 이거, 안 돼.
0: 나 형, 나 이거 소질 있는 것 같아. 잠깐만! 야, 빨리 골라, 골라!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2: 이거 해!
0: 자! 타, 타, 타! 와, 타, 타! 타! 타! 타! 자!
1: 아니, 영준이 형! 아니, 아니!
0: 오, 아니, 이거 잘 해!
1: 한 형이 믿는 거야, 형이, 형이! 저
0: 빨리, 빨리, 빨리! 빨리.
1: 예! 뛰어, 뛰어, 뛰어!
0: 쟤네 빨리! 빨리, 진짜 너 빨리, 너 빨리! 아 형, 뛰어요, 뛰어! 아 형, 뛰어요, 뛰어!
1: 뛰어라!
0: 가, 가!
1: 아, 근데 한 번만, 조금만. 조금만 와주세요. 아,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와주세요. 아, 조금만, 조금만. 아, 조금만, 조금만. 아, 조금만, 조금만. 아, 조금만, 조금만. 아니, 내가 진짜 최고구요.
0: 아, 저 팀 잘못 선택했습니다.
3: 아, 역시! 역시! 아, 이게 팀워크죠, 이게 팀워크. 아,
2: 좋아, 좋아.
4: 고무대야 썰매가 더 빠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썰매날 때문이에요.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이 거칠수록 커지고, 매끈할수록 작아져요. 그래서 같은 물건도 거친 흙바닥에서 끌 때보다 매끄러운 바닥에서 끌 때 더 쉽게 끌 수 있죠. 그러니까 썰매에 붙인 매끄러운 쇠조각이 마찰력을 줄여주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5: 네, 두 번째 경기는 네. 느림보 썰매입니다.
3: 느림보 썰매요?
1: 이게 뭐죠?
2: 느림보?
1: 느리게 네. 가는 건가 봐요.
3: 그런가?

0: 눈썰매면 그러면 아까랑 좀 다르게 이번에는 마찰력을 좀 크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 맞아요.
1: 느릴수록 이기는
2: 거니까. 그거네.
0: 마찰이 가장 큰 튜브를 고르는 게 가장 좋은 거네.
2: 네, 맞습니다.
1: 그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0: 어떤 거 하지?
1: 자, 그러면은
0: 일단 형네부터 고르는 거죠?
1: 아, 저희한테 먼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참 뭐가 날 것 같아?
2: 진짜 솔직히 진짜
1: 마찰력이 커야 돼.
0: 사포.
3: 난 솔직히 진짜 느릴 것 같은 거는 얘가 진짜 느릴 것 같아.
1: 예?
3: 얘가 진짜 느릴 것 같아.
1: 그런가?
3: 내가 봤을 때 얘가 진짜 느릴 것 같아.
0: 사포 사세요.
3: 아, 잠깐만. 얘랑
4: 오케이, 선택의 시간.
0: 선택의 시간.
1: 자, 시간이 없어.
3: 나 얘 할게.
0: 오케이.
1: 그래?
0: 태형은 뭐 할 거야?
1: 태형은 이거 할래.
0: 그러면 저는.
3: 야, 빠를 건데.
1: 전 이거.
0: 야, 빠르게.
4: 오케이, 그럼 나.
0: 저 이거요.
4: 아, 사포.
0: 저 이거.
4: 사포.

0: 자, 준비!
1: 어, 무서워. 잠깐만.
0: 출발!
1: 출발! 오, 잠깐만.
0: 파이팅! 과연?
1: 오, 오.
0: 과연?
1: 오, 오.
0: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와, 안 가! 어떻게 해?
2: 어, 큰일 났어.
0: 가자!
2: 움직여, 제발!
3: 야, 안 들어.
0: 어, 움직여, 움직여!
2: 아, 움직이지 마요.
0: 잠깐만!
2: 안 움직이는 게 좋은 거야.
0: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1: 영종을 하나, 둘, 셋 하면 점프하자.
2: 하나, 둘.
0: 앞으로 점프.
2: 하나, 둘, 셋, 점프!
0: 점프! 점프!
2: 하나, 둘, 셋,
0: 영종아, 점프!
2: 영종이 점프!
0: 영종아, 점프!
2: 영종이 점프!
0: 영종아, 점프! 멈췄어! 용준아, 점프! 점프!
2: 오, 오, 설마, 설마.

0: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상향이 더 많이 갔으니까 저희 팀 이긴 걸로.
1: 잠시만요.
0: 이제 잠시만요.
1: 이거는 재경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우리가 룰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3: 바꿔야 돼, 진짜로. 왜냐면 마음만 먹으면은 여기서 24시간 동안 안 갈 수도
4: 있기 때문에.
3: 내가 점프를 해서 간 거지.
2: 아, 진짜.
3: 안 갈려면 안 갈 수 있었어요.
5: 저도 진짜 계속 그러니까.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냥.
4: 그러면은 그쵸? 저희 룰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2: 네, 룰.
4: 드레인보우 썰매를 타고 1등 하는 거예요.
5: 근데 이게 제일,
3: 이거 빨리 이게, 가는 거.
5: 이게 더 힘들어요.
2: 그치, 그치.
3: 좋아.
5: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열심히 점프해가지고.
4: 이번엔 빨리 진짜 최대한 빨리 가는 방법으로.
5: 오케이.
1: 준비, 시작! 자, 출발!
4: 뚜루.
1: 그때부터 시작!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가지, 가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가지, 가지! 가지! 가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빨리, 빨리! 그렇지! 안 돼! 빨리, 빨리!
4: 진짜!
1: 빨리, 빨리! 그렇지! 안 돼! 빨리, 빨리!
4: 진짜!
1: 제발! 안 돼!
4: 뭐야.
1: 안 돼!
4: 뭐야.
1: 가자! 안 돼!
4: 뭐야.
1: 야!

0: 다 보고.
1: 나 솔직히 진짜 느릴 것 같은 거는 얘가 진짜 느릴 것 같아.
2: 얘?
1: 얘가 진짜 느릴 것 같아.
2: 그런가?
1: 내가 봤을 때 얘가 진짜 느릴 것 같아.
2: 화이팅! 1등이다! 우와, 감사합니다!

0: 형은 이거 할래.
1: 그러면 막.
0: 자, 마지막 경기. 컬링입니다.
2: 컬링.
0: 자, 컬링은 사실 마찰력을 이용한 뭔가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 할까요?
3: 아, 네, 대표적인 종목이죠.
0: 네,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네. 컬링 한번 해보셨어요?
4: 아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0: 안 해봤죠. 네.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쵸. 그래도 한번 연습 삼아 한번 해보자.
3: 제가 그래도 좀 공부를 미리 해왔는데.
0: 그쵸.
3: 이게. 네. 구름이라고 해요.
0: 구름.
3: 구름?
0: 구름.
4: 네, 이게 스톤.
0: 그쵸.
4: 돌이니까.
0: 이건 그냥 돌이니까 스톤.
4: 스톤이고.
1: 이거 문지르는 거를
3: 이거를 문지르는 사람을 스위퍼라고 한다고.
1: 스위퍼라고.
4: 스위퍼. 아,
0: 그러면 스위퍼가 스위핑을 하겠네요.
3: 그렇죠. 스위핑. 아. 이게 스위핑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거를.
0: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두 분이
3: 스위퍼인 거죠, 지금.
0: 네, 스위퍼를 네. 하시고
1: 제가 스위퍼인가요?
0: 그냥 공을
4: 던지는 투수
0: 굴립시다.

0: 갑니다.
1: 가보자. 힐링처럼
2: 됐어. 우와, 근데
0: 야,
2: 이거.
0: 어. 야, 엄청 빨라.
1: 허나 너무 셌어.
3: 개 슈퍼파워네. 태형, 내가 이거 팁을 이제 알았으니까 감이 왔는데 이게 빠르게 가면 내가 안 하는 게 낫네.
0: 그치?
3: 형이 느릴 때 내가 도와주는 거야. 걔.
0: 더해!
1: 우와! 잘한다.

0: 나쁘지 않았어.
1: 바로? 우리 처음 해본 건데?
0: 나쁘지 않았어.
1: 이게 힘 조절이 중요하네, 힘 조절이.
2: 컬링은 빙판 위에 스톤을 미끄러뜨려 하우스에 얼마나 많은 스톤을 넣는지 겨루는 경기인데요. 마찰력이 아주 중요해요. 정식 경기에서는 경기 시작 전에 아이스링크 표면에 작은 물방울을 뿌리는데요. 이 물방울이 얼음 표면을 올록볼록하게 만들어 스톤과의 접촉면을 작아지게 하죠. 이 올록볼록한 표면을 그름으로 문지르면 마찰열이 발생해 얼음이 녹아 물이 생겨요. 이 물이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서 마찰력을 줄여주며 스톤의 속도가 빨라지죠. 즉, 컬링은 마찰력을 이용해 스톤의 속도와 힘을 조절하는 경기죠.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를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좋아요. 선이 먼저 하고 싶어, 나중에 하고 싶어?
4: 나중에요.
1: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3: 네.
1: 네, 먼저
3: 성공.
1: 하겠습니다.
3: 네, 홈팀 성공하겠습니다.
1: 일자로, 그렇지! 그렇지!
3: 나가라!
1: 나가라! 밀어야 돼, 밀어야 돼!
3: 나가라!
1: 그렇지! 아, 더!
3: 오케이, 멈추면 멈춘다!
1: 더!
3: 오케이, 멈추면 멈춘다!
1: 아, 좀 약했어, 이번에. 오케이.
3: 0점. 네, 청팀 후공 가겠습니다.
1: 아니, 저기요.
3: 파이팅, 파이팅.
1: 형, 세게, 세게, 세게.
3: 우리 거 밀어주세요.
1: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3: 고마워, 고마워.
1: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오, 좋아.
3: 둘 다 0점, 둘 다 0점.
1: 그렇지.
3: 우와. 호호. 왜 이렇게 느려지는 거야?
1: 이번엔 좀 약했어.

0: 샷! 자, 이 목숨은 영종이에게 달렸다! 영종이에게!
1: 아, 너무 나한테 너무 힘든 미션을 줬어, 건이가.

0: 치고 우리 거 쳐줘. 좋아, 우리 거 쳐. 우리 거 치고 우리 거 쳐줘. 그렇지. 그렇지.
1: 오케이. 네, 마지막인데. 오케이, 마지막 공격. 세게.
0: 오.
1: 세게.
0: 오. 차업, 샷샷샷. 차업, 샷샷샷.
1: 아.
0: 오케이.
1: 아, 졌어.
0: 예. 이렇게 해서 본 게임 1라운드는 동팀 승리.
1: 첫 번째는 홈팀이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 둘 중에 어떤 재료를 먼저 고르실지 선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이게 재료였구나.
3: 이걸로 컬링을.
2: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4: 대걸레와.
3: 이게 왠지 아까 그 부름? 그거 하는
2: 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4: 아, 부름 대신에 이거 두 개를 써서 아무래도 물을 준비한 이유가 수막 현상이라고 물을 바닥에 뿌리게 되면 마찰력이 감소하게 되어서.
0: 자, 그러면 저희한테 먼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한번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을까?
3: 아, 근데 아무래도 이게 성능이 그쵸? 좀 좋지 않을까?
0: 편하긴 하죠. 이거 하기가 어디가? 좀...
3: 요즘 이게 잘 나가요.

0: 그러니까 지금 머리 쓰고 있어. 머리 아니, 쓰고 있어.
1: 아니네요.
2: 이거는 아니, 그런 게 넘어가면 안 되고.
0: 네, 이거
2: 저희는 이걸 쓰겠습니다. 네.
3: 하나 팀부터.
0: 자, 3, 2, 2, 1, go. 간다.
4: 이거는
2: 오, 잘 갔다. 닦아야지. 닦아야지.
3: 왜 이렇게 늦게 닦아주는 거야?
0: 아니, 애초에 아니에요. 속도가 느려가지고.
1: 제 팀이 아니에요.
3: 제 팀이 아니에요. 제 팀이 아니에요, 그래. 제 팀이 아니에요. 제 팀이 아니에요, 그래.
2: 자, 보낼게요.
0: 넘어간다. 부딪힌다. 아, 저렇게 해야 돼.
2: 오케이.
3: 야!
2: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0: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번에. 이번에 하면 이길 수 있어.
3: 형이 좀 잘 닦아주세요.
0: 너가 좀 애초에 저 잘 던져야 돼.
3: 팽팽해, 팽팽해.
0: 오케이, 이번에.
3: 건이.
2: 오, 되게 잘 갔어.
3: 오,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2: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바보야, 닦으면 어떡해.
0: 됐다. 네?
3: 닦으면 어떡해.
0: 뭐야, 닦으면 어떡해.
2: 너는 저 안에 넣어야지, 안에.
0: 아, 근데. 아니야.
3: 과연 영종이?
2: 잠깐만요. 아니, 본인 왜 자꾸 팀킬을 하는 거죠?
0: 아, 이거 아니다. 거의 패배 확정이다. 패배 확정이다. 절망적이야. 와, 진짜.
2: 우와.
3: 예스! 우리 세 개 나눴어.
0: 잘한다.
2: 이야. 이것도 우리의 승리구만. 야, 아, 이거 너무 시시하게
3: 너무 시시하게 이겼다. 한우 맛있게 먹겠습니다.
1: 그러면 이번에는 그게 1점 말고 5점.
2: 저희가 왜요?
3: 우리가 왜?
2: 이렇게 남자가 야, 이렇게 남자가 뭘 이렇게 가벼우면 안 돼.
3: 그러면 솔직히 우리도 너무 시시하게 이기면 재미없으니까
2: 그래, 맞아,
3: 좀 팽팽하게 가야죠.
2: 그렇죠.
3: 팽팽하게 가는데 대신에 페널티를 하나 줍시다.
2: 그래요.
1: 제가 형들 저기다 태우고 썰매질을 하겠습니다.
2: 썰매?
3: 썰매.
2: 사람 썰매. 오, 좋다,
3: 괜찮다.
2: 좋다.
3: 오케이.
2: 오케이.
3: 근데 솔직히 말해서 둘 다 모르겠어. 뭐가 유리할지 모르겠어.
2: 근데 잘 생각해봐요.
3: 감이 안 와.
2: 이게 10점보다 너무 가볍고. 어, 안 돼요. 쉬워요.
3: 아, 알겠습니다.
2: 어, 사실 사람이 나을 것 같아. 사람 하자. 의자 하자. 형이 잘 굴려볼게, 밀려볼게.
3: 내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2: 네.
3: 재밌게 가야 될 것 같아. 사람으로 갈게요.
2: 네, 사람으로
3: 가겠습니다. 네,
2: 저희는 도전하겠습니다. 사람으로 가겠습니다.
3: 네. 저희가 원래 솔직히 말하면 원래 말씀하신 건 이거였어요. 이거였는데
2: 하지만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3: 작전을 짰는데
2: 그렇죠.
3: 진짜 이게 근력을 많이 요하거든요.
2: 그렇죠.
0: 설마
3: 해보도록 저희는, 하겠습니다.
2: 네. 누워서 하겠습니다. 자, 슈퍼맨 자세. 슈퍼맨 자세로 가겠습니다.
3: 자, 오늘 그리고, 마지막인 것처럼
2: 네.
3: 하겠습니다.
2: 자, 날라가 주세요.
1: 무금은 마지막처럼 해주세요.
2: 자, 이번 거는 저 두 번째까지 가도
1: 상관이 없어요.
2: 되는 거예요. 자, 잘 막아.
3: 어.
2: 상아.
3: 어.

0: 바다 밑에 물이 잘 생겨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막 현상으로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1: 어, 그래요?
0: 진짜 이것만 믿는다.
2: 자, 준비하시고
3: 쏘세요.
2: 자, 준비하시고
3: 쏘세요.
2: 쏘세요.
0: 진짜 세게. 진짜
2: 자, 상아 가자. 상아. 상아.

0: 샷! 오케이!
1: 대박이다, 진짜.
0: 잘했어. 자, 이렇게 해서 홈팀이 이겼습니다. 한번 다시 갈게요. 자, 이건 몰랐지.
2: 아니야, 이제 끝입니다, 끝입니다. 자, 아, 역시.
0: 나는 환경을 치유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2: 나이스야.

0: 네, 오늘의 최종 우승팀은 홍팀입니다. 제가 우승 상품을 아, 네. 네, 전달해 드릴게요.
1: 아, 그렇죠.
2: 한우.
1: 네. 한우. 오, 와우! 한우. 오,
0: 와우! 와, 마블링이
1: 대박이죠.
0: 특급이네요, 특급.
1: 그리고 오늘 저희를 또 이렇게 너무나 잘 도와준 우리 이제 상희. 소감을 안 물어볼 순 없어요. 상희 오늘 어땠습니까?
3: 아, 뭐 저는 너무 오늘 진짜 재밌었고요. 진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다시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감사하고요. 자, 이제 저희의 기상천외 한 마찰력 올림픽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4: 아래 인터넷 주소로 들어오셔서 본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재밌는 영상들도 많이 확인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1: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5: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되죠?
0: 본 방송에서 해주세요.
1: 와,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이언스타 큐!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5: 안녕!
1: 자, 지금까지 사이언스타 큐!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5: 안녕!
1: 자, 이제 사람 썰매 타러 가야죠.
0: 갑시다.
1: 가야죠. 갑시다.
0: 벌칙은 벌칙이니까.
1: 와우!
5: 썰매 정신.
0: 갑시다.
1: 자. 자, 출발!
6: 하나,
1: 야! 오!

버스가 달려갑니다. 13번 버스 달려갑니다. 오, 여기 버스 노래할 친구들.

0: 부릉부릉.
1: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가 지나가는 곳을 표시한 버스 노선표가 있어. 버스 노선표를 보고 내가 가는 곳이 있는지 찾아본 다음 그곳을 지나가는 버스를 타면 돼.
2: 워프가 가는 곳은 해바라기 마을이에요.
0: 해바라기 마을? 13번 버스는 해바라기 마을에 갑니다!
2: 그럼 버스에 타고 짠! 버스 카드를 대고
1: 승차입니다.
2: 어디에 앉을까? 여기? 여기? 어? 그런데 버스 의자색이 왜 서로 다르지? 궁금해!
1: 교통약자석을 표시하기 위해서야.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 그리고 소중한 아이를 가진 임산부, 어린아이와 함께 탄 교통약자를 위한 의자가 바로 교통약자석이야.
2: 워프는 그럼 그냥 서서 갈래요? 신난다.
0: 아니, 손님, 멈춰요. 멈춰. 버스에 서 있을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꼭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버스가 움직일 때 이리 저리 흔들 흔들. 몸이 이리 저리 흔들 흔들. 이리 저리 흔들 흔들. 이리 저리
2: 몸이 이리 저리 흔들 흔들 흔들 흔들 흔들 흔들.
0: 아이고, 아유, 아프겠다. 괜찮아요, 손님?
2: 네, 괜찮아요. 친구들, 손잡이 꼭 잡아야겠다.
0: 잘했어요, 손님. 자, 그리고 내릴 정거장이 다가오면 여기 하차벨을 꼭 눌러주세요.
2: 네.
0: 자,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부릉부릉.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골목길로.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넓은 길로.
1: 이번 정류장은 개나리 마을입니다. 내리실 분은 벨을 눌러주세요.
2: 아니야. 오토, 참아야 돼. 넌 해바라기 마을로 가야 하잖아.
0: 좋았어요. 자, 그럼 다음 정거장으로 향해 갑니다. 부릉부릉.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골목길로.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넓은 길로.
1: 이번 정류장은 진달래 마을입니다. 내리실 분은 벨을 눌러주세요.
2: 벨. 아니야. 이번도 내리는 역이 아니니까 참자.
0: 좋아요. 자, 그럼 다음 정거장으로 또 가겠습니다. 부릉부릉.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골목길로.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넓은 길로.
1: 이번 정류장은 해바라기 마을입니다. 내리실 분은 벨을 눌러주세요.
2: 우와, 워프가 내릴 곳이다. 아, 내리기 전엔 짠! 버스 카드 한번 더 대기. 그래야 갈아탈 때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
1: 하차입니다.
2: 버스가 완전히 멈추면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없는지 잘 확인 후 짠! 내린다.
0: 우와! 친구들! 우리 워프 손님이 안전하게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박수!
2: 워프! 친구들 고마워. 저기에도 버스가 엄청 많네.
0: 다양한 버스 보여드릴게요. 준비.
2: 우비.
0: 부릉부릉.
2: 부릉부릉. 우와, 1층, 2층. 버스가 2층이다.
1: 2층 버스는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어. 특히 영국의 빨간 2층 버스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지.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볼 수 있고 말이야.
2: 오, 버스 위에 줄이 있네. 우와.

0: 이 버스는 트롤리 버스야. 버스 위쪽에 선과 연결된 전기줄을 따라 정해진 길로 달리는 버스지. 전기로 움직여서 무궤도 전차라고도 부르지. 부릉부릉.
1: 우와! 버스가 물에 떠있다! 물에!
0: 물에서도 부릉부릉! 육지에서도 부릉부릉! 물과 육지 양쪽을 오가는 수륙 양용 버스. 정말 신기한 버스지? 이 버스도 아주 신기한 버스지. 운전사가 있긴 하지만 버스 스스로 주변 사항을 잘 살펴서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 스스로 알아서 부릉부릉.
2: 옛날 버스 갑니다. 옛날 버스 타실 분 오세요.
3: 혹시 이 버스도 해바라기 마을에 가나요?
2: 해바라기 마을 갑니다.
3: 우와. 그럼 버스에 타고, 짠! 어? 버스 카드를 대고. 버스 카드 대는 곳이 없네.
2: 손님, 옛날 버스에는 버스 카드 단말기가 없어요.
3: 네? 그럼 요금은 어떻게 내나요? 궁금, 궁금, 궁금해.
0: 옛날에는 버스 탈 때 요금 내는 방법이 아주 달랐답니다. 돈 대신에 회수권이나 토큰을 사서 요금을 냈었답니다.
3: 오? 버스 안에 이분은 누구세요? 누구?
0: 버스 안내원이랍니다. 옛날 버스에는 타고 내릴 때 안내를 하고 요금을 받는 버스 안내원이 있었어요. 승객 스스로 요금을 내고 타는 제도가 생기면서 버스 안내원은 사라졌죠.
2: 개나리 마을 왔습니다. 내리세요. 내리실 분 없으면 출발합니다.
3: 아, 이렇게 직접 말해주는 안내원이 있었구나.
4: 그럼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버스 이용 방법이 아주 많이 변했어요. 편리한 버스 이용 방법을 잘 알고 여러분도 버스를 많이 이용해 주세요. 출발!
2: 출발!
4: 출발!
3: 워프랑 도전! 워프! 친구들, 우리도 버스를 운전해보자. 나만의 멋진 버스 만들기 시작! 먼저 크레파스나 색연필을 준비해줘. 그 다음 내가 원하는 대로 버스 모양을 꾸미면 돼. 워프는 위에 구름을 그리고 아래에는 바다를 한번 그려볼까? 호호! 바다가 파도가 벌써 마음에 드는데? 빨간색 해도 그리고 물고기도 그려보자. 펄떡, 펄떡, 펄떡! 새도 한 마리 그려볼까? 구리 한 마리면 좀 서운하니까 한 마리 더? 아, 바퀴가 좀 허전하네. 난 특별하게 분홍색 바퀴를 해야지. 바퀴도 멋지게 색칠하고, 이 바퀴는 노란색 바퀴. 정말 멋있다. 아쉬우니까 창문도 색칠, 색칠. 오, 오프 너무 잘 그린 거 아니야? 버스 카드도 꾸며보자. 워프는, 아! 워프 얼굴을 그려볼까? 슉, 눈도, 코도 그려주고. 아, 맞아, 내 목걸이도 있지. 워프 목걸이. 조금 허전한 것 같아.

0: 같아. 아, 친구들, 버프가 지금 뭘 그리는지 맞춰보세요. 버프! 버스와 버스카드 완성! 버프! 부릉부릉 버스카드를 대고, 오! 워프의 생각버스, 부릉부릉! 오!
1: 호기심 많은 강아지 워프의 오늘의 생각은?
0: 아하! 멋지고 다양한 버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면 돈도 절약, 시간도 절약!

0: 이번에도 다른 꽃이 폈네.
1: 우와, 진짜 이번에도 참 예쁜 꽃이다.
0: 꽃은 더 많이 피울 수 있어요. 진짜 이쁘다.
1: 하나, 둘.
0: 오늘의 마무리. 워프와 함께한 방송 이야기와 방학 생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학습 진도 체크란에 스티커를 붙여줘.

0: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패밀리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얘들아, 무슨 일 있어?
1: 담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공부할 책을 빌려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책이 없더라니까.
2: 얘들아, 이건 분명 누군가가 훔쳐 간 거야.
0: 뭐? 학교 도서관에 도둑이 들었다고?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112!
1: 어? 근데 얘들아, 여기 좀 봐봐. 책이 있던 자리에 종이 조각 같은 게 있는데?
0: 그렇다면 이건 분명 도둑이 남긴 흔적일 거야. 범인은 늘 현장에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거든.
3: 얘들아, 여기 뭔가 적혀 있어.
1: 이건 비밀 코드 같아. 코드를 풀면 도둑이 남긴 메시지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4: 비밀 코드? 메시지?
5: 우와! 나 탐정놀이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얘들아, 우리가 비밀 코드를 풀어서 범인을 찾아내자!
3: 얘들아, 너희가 그거 잘 몰라서 그런데 내가 비밀 이런 거 전문이거든! 근데 이건 전혀 모르겠네. 그래, 제임스 박 선배님과 함께라면 어쩌면... 얘들아, 내가 이 비밀 코드를 풀어올게. 제임스 박 선배님!
6: 깜짝이야. 아유, 손오구나. 아니 무슨 일이길래 나의 평화로운 독서 시간을 방해하는 걸까?
3: 선배님, 오늘 학교 도서관에 도둑이 들었지 뭐예요? 그런데 이것 좀 보세요. 도둑이 친구들에게 이런 비밀 코드를 남겼어요.
6: 비밀 코드?
3: 네, 친구들이 이 비밀 코드를 풀면 도둑이 남긴 메시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선배님이라면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6: 내가 또 이런 비밀 코드 잘하는 거 어떻게 알고 또. 어디 보자. 이건
3: 왜요 선배님? 무슨 뜻인데요?
6: 순호.
3: 네.
6: 이 비밀 코드의 의미가 궁금해?
3: 궁금해요.
6: 좋아. 그렇다면 오늘은 비밀 코드 푸는 훈련을 하도록 하지. 지금 바로 가보자고. 따라와.
3: 신난다.

0: 야, 순호야, 너 도서관이 뭘 하는 곳인지는 아니?
1: 당연하죠. 책을 빌릴 수 있는 곳이잖아요.
0: 맞아. 그런데 책만 빌리는 게 아니라 공부도 할수 있고 또 미술 전시 같은 문화 행사가 열리는 곳이기도 해.
1: 오, 도서관에서 정말 다양한 걸할수 있구나. 근데요, 선배님. 비밀 코드는 언제 풀어주실 건가요?
0: 급하긴. 자, 순호야. 이 책을 자세히 보면 비밀 코드의 답이 뭔지 알수 있을 거야.
1: 오, 그렇다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 코드를 풀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여기에 있다는 거죠?
0: 자세히 봐야 돼.
1: 선배님! 여기! 비밀 코드랑 비슷하게 생긴 여기 글자가 있어요!
0: 이야, 스노우! 눈썰미가 아주 좋은데? 스노우가 가져온 이 비밀 코드는 바로 도서관 책에 붙어 있는 청구기호란다.
1: 청구기호요? 그게 뭐예요?
0: 도서관에 있는 이 수많은 책들은 다 자기 자리가 있거든? 이 청구기호는 말이지, 이 책의 정확한 위치를 알수 있는 뭐 일종의 책의 주소 같은 거야.
1: 이 많은 책들이 사실은 다 각자의 자리가 있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어? 선배님, 근데 이 숫자만으로 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죠?
0: 자, 이 청구기호의 첫 줄에 있는 숫자들은 분류기호라는 건데 말이야. 도서관에선 책의 내용이나 형식에 따라 10개의 주제로 나누어 번호를 매기는데 이것을 십진분류법이라고 해.
1: 십진분류법이요?
0: 십진분류법은 문학, 자연과학 등 분야별로 크게 10개 종류를 나눠서 대분류를 해놓은 건데 이 분류 번호에 해당하는 책장에 번호 순서에 따라 책을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책을 쉽게 찾을 수 있지. 그럼 스노가 풀고 싶은 이 비밀 코드는?
1: 숫자가 800번대니까 문학! 선배님, 사라진 책은 문학책이에요!
0: 그렇지. 도서관에 책이 아무리 많아도 이 분류 기호만 보면 어떤 종류의 책인지 한 번에 알수 있겠지?
1: 우후! 내가 첫 번째 비밀 코드를 풀어내다니! 선배님, 저좀 멋지지 않나요?
0: 잠깐. 이두 번째 줄에 있는 의미는 뭘까?
1: 두 번째 줄이요! 그두 번째 줄은요, 그러게요.
0: 순호야, 이건 도서기호라는 건데 말이야. 이 책을 쓴 작가의 이름이나 책의 장르, 또 책의 제목을 기호화해서 표시해 둔걸 말해. 또 책이 몇번 출판되었는지 알수 있는 기호를 추가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도서관마다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어. 책의 분야를 찾은 다음 가나다 순으로 정리된 도서기호 순서를 따라가면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지.
1: 기호 하나로 책의 종류와 장르, 그리고 책을 쓴 사람의 이름, 그리고 책을 몇번 찍어냈는지, 그리고 책의 위치까지 전부 다 알아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선배님, 도서관이 마치 거대한 암호로 둘러싸인 기지 같아요. 마치 보물찾기 하는 느낌?
0: 소나야, 이제 비밀 코드 푸는 방법을 다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 진짜 보물찾기 하러 가볼까?
1: 네, 좋아요.
0: 바로 가보자.
1: 선배님, 같이 가요.

0: 선배님! 여긴 우리 학교 도서관이잖아요!
1: 선호야! 도서관은 공공장소잖아. 도서관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소곤소곤 말하고 사뿐사뿐 걸어야 해. 사뿐사뿐.
2: 소곤소곤 사뿐사뿐 이렇게요?
1: 기억해라. 매너가 멋진 어린이를 만든다.
0: 매너가 멋진 어린이를 만든다.
1: 좋아. 그럼 순호가 오늘 훈련을 잘 받았는지 지금부터 비밀 요원 시험을 치도록 하지. 이 청구기호를 보고 지금부터 3분 내에 딱 맞는 책을 찾아오는 거야. 어때? 할 수 있겠나?
0: 네, 선배님! 저 잘할 수 있습니다!
1: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

0: 400번 때니까. 어, 400번! 자연과학! 자연과학 책이구나. 어. 그리고 어니까 이응에서 어린이 책이네. 어. 오, 찾았다. 선배님, 선배님. 짠! 이 책 맞죠?
1: 아니, 이렇게 금방 찾아냈다고? 순우야, 대단한걸? 자, 이번 비밀 요원 시험도 통과다!
0: 우와, 통과다, 통과!

0: 그럼 우선 얼른 다시 찰길 제자리에다 두... 어? 맞다. 그 책의 원래 자리가 어디였더라?
1: 잠깐. 이렇게 책이 있던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도서관에는 이 책소래라는 것이 있지.
0: 우와, 책이 가득해요.
1: 가득 있지. 이 책을 여기다가 이렇게 위에 올려두면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나중에 책을 있던 자리에 다시 놓아두실 거야.
0: 그래서 도서관에는 책이 늘 제자리에 있는 거였구나.
2: 어? 어?
0: 선배님! 이 책이요! 도서관에서 도둑맞은 책이에요!
2: 어디 어디? 어디 봐. 어? 정말 청구교가 없네?
1: 아마 이 책을 빌려가 누군가의 실수로 청구교가 떨어졌던 모양이야. 자, 이제 책을 찾았으니까 이렇게 청구기호를 짜잔 잘 붙여주면 친구들이 책을 찾을 수 있겠지?
0: 오, 그렇구나. 그래도 책을 도둑맞은 게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 사실을 어서 친구들에게 알려줘야겠는걸요.
1: 좋아, 좋아.
0: 이게 무슨 소리지?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2: 이건 저기.
0: 저기. 아니,
2: 여기.
1: 아, 휴대전화 꺼두는 걸 깜빡했네.
0: 선배님! 매너가 멋진 어린이를 만든다고요! 잊었나요?
2: 알지, 알긴.
1: 창피해. 선우야, 그럼 우린 다음 훈련 때 또 보자. 아, 창피해.
0: 안녕히 가세요, 선배님! 예!

0: 오늘은 특별한 예술을 만들어 볼 거야. 어떤 예술이냐고? 이 물감과 종이만 있으면 어디서든 쉽게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오늘은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볼까? 느낌을 담아서 해보자. 룰루 분홍색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연두색으로 이렇게. 어머머머머. 이제 노란색이 필요해. 노란색으로 이렇게. 어떤 예술이 될까? 궁금해요. 눌러 종이를 눌러. 우리 친구들도 궁금한가요? 괴짜 박사와 함께 만드는 예술 작품. 짜라라라. 이게 뭐야? 이것은 마치 나비? 나도 나비처럼 다리가 없는 대신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날개가 있으면 어디든지 활활 날아갈 수 있잖아.
1: 박사님, 나비는 가슴에 세상에 다리가 있는 곤충이에요. 나비는 날개도 있고 다리도 있다고요. 오늘도 꿈틀꿈틀이 박사님을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얍!
2: 어? 스노가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이번에는 어떤 세계가 눈앞에 펼쳐질까요?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신비롭고 환상적인 나비 이야기에 빠져보세요.
1: 봄이 되면 꽃밭에서 날아다니는 나비. 하늘하늘 날개와 나불거리면서 날아다니는 모습 덕분에 날비라는 이름이 먼저 생겼대요. 또 나비는 옛날에 남외, 나베, 남이라고도 불렸어요. 우리나라에 사는 나비는 약 280종이 있어요. 작은 것은 날개 길이가 1.2cm밖에 되지 않지만 큰 것은 25cm 이상인 것도 있답니다.
0: 어? 나비 날개 길이가 25cm? 5cm가 이 정도니까 25cm면 5cm가 5개. 날개 길이가 이만한 나비가 있다는 거네?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정말 신기해요. 그렇죠, 친구들? 근데 친구들, 나비로서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나비가 있다고 해요. 바로 산굴뚝 나비입니다. 산굴뚝 나비는요, 제주도에 고립되어 있다가 살아남은 희귀종인데요. 이 산굴뚝 나비는 제주도 한라산 1300m 이상의 고지에서만 살고 있대요. 이 산굴뚝나비는 생물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순호가 왜 이 나비의 이름이 산굴뚝나비일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일단 높은 산에 사니까 산! 그리고 굴뚝은 나비 날개를 자세히 보면 갈색이랑 검정색이 뒤섞여 있고, 그리고 여기 작은 굴뚝 모양이 보이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산굴뚝나비가 아닐까? 그런데 이 산굴뚝나비의 이름을 지으신 분은 바로 석주명 박사님이에요. 석주명 박사님은 우리나라에 있는 나비의 대부분의 이름을 지었대요. 우리 석주명 박사님에 대해 알아볼까요?

석주명은 일본에서 동물과 식물에 관한 공부를 했어요. 와, 나비 찾았다. 저 친구는 나비를 연구하면 좋겠어. 석주명은 한국으로 돌아와 교사로 일하면서 나비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며 수많은 나비 표본을 만들었어요. 더 많은 나비를 모아 표본을 만듭시다. 그리고 일본 학자들이 만든 곤충 도감에서 800개가 넘는 엉터리 나비 이름을 없앴어요. 이 나비의 이름은 이게 아니야. 그렇게 피땀 흘려 노력한 끝에 석주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나비학자가 되었어요. 조선의 나비에 대해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순우와 함께 나비의 생김새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봐요. 나비는 크게 머리, 가슴, 배로 구성되어 있어요. 머리에는 눈, 입, 더듬이가 있고 가슴에는 세상의 다리가 있죠. 그리고 날개까지. 우와, 살펴볼 부분이 정말 많은데 순호와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나비의 눈입니다. 눈 나와라. 얍! 나비의 눈은요, 한 쌍의 겹눈이에요. 한 쌍의 겹눈? 그러니까 겹눈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친구들, 겹눈이라는 것은요, 작은 눈들이 모여서 만드는 큰 눈을 겹눈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나비의 겹눈은요, 15,000개 이상의 육각형 모양의 혼눈으로 이루어진 겹눈인 거예요. 우와,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나비는 여러 방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색깔은 몇 가지만 구별할 수 있대요. 다음으로 나비의 입이에요. 평소에는 이렇게 용수철 모양으로 입이 말려 있어요. 그러다가 물이나 꿀을 빨아먹을 때 이렇게 뿅! 빨대 모양으로 입을 길게 뻗어서 마신답니다. 너무 신기하죠? 다음으로 나비의 다리예요. 나비는요, 곤충이라서 세 쌍의 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섯 개의 다리가 있다는 거죠. 다리에는 다섯 개의 마디가 있는데요. 마지막 마디에 작은 발톱이 있어요. 볼까요? 여기 작은 발톱 보이나요? 발톱이 있어서 나비가 나무나 꽃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나비는 앞다리 끝부분으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에? 다리로 맛을 느낀다고요? 앞다리 끝부분으로 좋아하는 꿀을 찾는 거죠.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꿀이 아니야. 이제 내가 좋아하는 꿀이네. 먹어볼까? 이야! 이렇게 꿀을 먹는 거예요. 다음으로 날개입니다. 친구들, 나비의 날개를 자세히 관찰하면 부채살처럼 뻗어있는 날개 맥이 있어요. 이렇게요. 날개 맥이요. 이곳으로 나비의 체액, 그러니까 나비 몸속에 있는 물이 들어가 이 큰 날개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또 날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날개 표면에 인편이라는 작은 비늘 조각이 있어요. 친구들, 꿈틀꿈틀 물고기 본 적 있나요? 물고기 표면을 보면 비늘 조각으로 덮여 있죠? 나비의 날개도요, 그와 같은 작은 비늘 조각 인편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 인편이 기와장처럼 가지런히 있어서 비가 와도 날개가 물에 젖지 않는다고 해요. 우와, 정말 신기해요. 다음으로 나비의 배를 볼까요? 나비의 배는요, 10마디로 이루어져 있는데 배의 양 옆에는 6개에서 7개의 숨구멍인 기문이 있어요. 기문, 너무 어려운 낱말인데요. 숨구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코로 숨을 쉬죠. 그런데 나비는요, 이렇게 배에 있는 숨구멍, 기문으로 숨을 쉰다고 합니다.

0: 기분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나비와 나방을 잘 구분할 수 있나요? 나비과 곤충 중에서 나비를 빼고 나머지를 나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순호가 어디 가서든 자신 있게 나비와 나방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구분법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로 나비는 앉을 때 날개를 접고 앉아요. 이렇게요. 날개를 접고 앉아요. 그런데 나방은요, 앉을 때 날개를 펴고 앉습니다. 나비고 나방이지요. 그리고 나비는요, 주로 낮에 활동해요. 하지만 나방은 밤에 활동을 한답니다. 그리고 더듬이 모양이 달라요. 나비의 더듬이는요, 이렇게 끝이 뭉툭하거나 갈고리 모양이에요. 그런데 나방의 더듬이는요, 끝이 뾰족하거나 이렇게 빗살 모양이에요. 털이 달려 있는 것 같죠? 더듬이로도 나비와 나방을 구분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친구들, 4월은 나비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짝짓기 하는 달이거든요. 나비는 짝짓기를 해서 알을 낳는데, 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충인 나비가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나비의 한 사리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1: 나비는 모습을 여러 번 바꾸는 대표적인 완전 변태 곤충이에요. 여기서 변태란 단기간에 모습을 확 바꾼다는 뜻이랍니다. 완전 변태는 유충이 성충이 될때 번데기 상태를 거치는 것을 말해요. 애벌레와 성충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나비는 알, 애벌레, 번데기를 거쳐 성충이 된답니다. 이처럼 완전 변태 곤충에는 나비뿐만 아니라 다리, 벌, 모기 등이 있어요.

0: 이게 뭘까요? 바로 자동 인형이에요. 지금부터 수노가 만든 나비 자동 인형을 설명해 줄게요. 오토마타는 자동 장치라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색종이로 나비 오토마타를 만들어 볼수 있어요. 준비물로는 색종이, 연필, 가위, 풀, 테이프만 있으면 돼요. 우리 교재에 나비 오토마타 만드는 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으니 친구들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호처럼 나비 오토마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비야, 나비야.
1: 꿈이었어, 꿈이었어. 그런데 정말 굉장한 꿈이었지. 나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게 된 것은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
2: 나비에 대해 자세히 알고 나니 나비가 다르게 보이죠?
1: 맞아, 맞아. 이 꿈틀꿈틀 덕분에 이제 나비와 나방을 잘 구분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꿈틀꿈틀, 꿈틀꿈틀 퀴즈! 나비의 한 사리를 순서를 바르게 나열해 보세요. 나비는 완전 변태 곤충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할 거야. 정답을 아는 친구들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오늘 날씨 좋네. 아, 가봤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나랑 셀카 좀 찍을까? 사진빨 잘 받아. 좋아, 좋아. 자, 찰카. 뭐야? 어디서? 이거 플래시가 터졌는데? 잠깐만. 어? 뭐야, 왜 이거 누구야, 누구야? 누가 지금 내 얼굴 찍고 있는 거야? 어? 거북이. 너 뭐야? 너 지금 셀카봉 들고 나 찍은 거야? 안 되겠다, 카박사. 우리 잡으러 가자. 어? 뭐야, 오늘 거북이 왜 이렇게 빨라? 아니. 오늘 다들 왜 이래? 왜? 나 너무 예뻐서 오늘 찍는 거야? 왜 이래? 안 되겠다. 내가 진짜 여길 빨리 탈출해야지. 하, 예뻐도 문제가 참 많아. 그치? 자, 그럼 여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어디 있을까? 내 주주주스! 그렇지! 자, 짜잔! 오늘의 주주주스는 찰카 크림 에이드! 어, 크림! 내 스타일이지. 잠깐만. 근데 이거 뭐가 이렇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어, 뭐야 이거? 필름 맛 첨가? 필름? 맛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에이, 그래도 여기만 탈출할 수 있다면. 자, 그럼 카박사 준비됐지? 주주 파워!
1: 시크릿 주주. 무단 촬영 위험 지역.
0: 자, 그럼 우리 시작해 볼까? 내가 사진 찍어줄게. 거기 좀 예쁘게 서봐. 자, 우리 날씨도 좋은데 사진 한번 같이 찍어볼까? 자자자. 자, 간다. 하나, 둘, 셋. 김치.
2: 선생님, 저 귀가 잘렸는데요.
3: 전 눈 감았잖아요. 아, 다시 찍어요.
0: 아, 진짜? 내가 그렇게 사진을 못 찍었나? 에이, 그래. 뭐 다시 찍으면 되지. 이거는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아니라서 괜찮아. 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찍을 때마다 필름이 사용되거든.
2: 폴라로이드? 필름? 그게 뭔데요? 그냥 다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3: 필름은 사람이나 물건의 모습을 저장하는 얇은 비닐막 같은 거야. 그럼 사람들은 사진을 언제부터 찍었을까요? 1827년! 프랑스의 니에프스가 세계 최초의 사진을 찍었는데 무려 8시간이나 걸렸어요. 이후 다게르가 사진 기술을 발표하면서 유럽과 미국에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초상화 대신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2: 시간이 흐르면서 카메라는 점점 작아지고 필름이 생기면서 찍기 편해졌고 2000년대엔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해 사진을 메모리 칩에 저장하게 됐어요.
0: 맞아. 카메라가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는데 그럼 카메라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 짜잔! 여기 보면 카메라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고 있어. 자, 카메라에서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여기 있는 렌즈! 렌즈를 통해 우리가 찍고 싶은 사물이나 또는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자, 그리고 이러한 내가 찍고 싶은 피사체의 모습이 어디로 들어가게 될까? 이 조리개를 거쳐서 바로 필름에 찍히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필름에 찍히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이 조리개를 통과하는 빛의 양이 굉장히 중요해. 자, 조리개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거거든. 이 조리개의 구멍을 많이 열게 되면 바로 빛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조리개의 구멍을 조금만 열게 되면 빛이 조금만 들어와서 바로 어두운 사진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찰칵찰칵 할 수 있는

0: 는 뭐가 있어? 셔터가 있지.
1: 아, 뭐야. 아까 찍은 사진 보니까 완전 다 엉망이잖아. 이거는 흔들리고, 아, 이거는 얼굴이 하나도 안 나왔네. 아, 뭐야. 이건 또 뿌옇잖아. 이거 누가 찍었어? 너가 찍었어?
2: 전 아닌데요. 얘예요.
3: 야, 너가 아까 다 건드려서 흔들린 거잖아.
0: 에이,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줄 게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사진을 잘 찍는 꿀팁이야. 짠! 얘들아, 나만 따라해. 이제부터. 알겠지? 내가 사진 잘 찍게 도와줄게. 먼저 우리가 사진을 찍기 전에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무엇? 바로 렌즈를 깨끗이 닦아주는 거야. 이 렌즈에 뭐가 묻어 있잖아? 그럼 사진이 뿌옇게 나오는 거라고. 그 다음에는 올바른 자세로 찍어야 돼. 얼굴을 찍을 건데, 막 이렇게 밑에서 찍거나, 이렇게 위에서 찍으면 잘안 보이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를 이렇게 삐뚤게 찍으면 더더욱 안 된다고. 알겠지? 좋은 위치는 어디냐? 바로 자신의 눈보다 살짝 아랫부분에서 찍어주면 좋은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 바로 이건 진짜, 진짜, 진짜 꿀팁인데,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보다 보면 수평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수평을 맞춰서 찍었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사실 사진을 보면 사진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을 때가 많아.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짜잔! 수직과 수평을 보여주는 이 안내선 기능을 사용하면 좋아. 특히나 이러한 스마트폰에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거든. 그리드 기능이라고 해서 그 기능을 켜면 바로 화면에 이렇게 수직과 수평선이 잘 보이게 돼. 이렇게 구도를 생각하면서 찍어줄 때더 좋지. 내가 여기 동물과 그리고 배경을 같이 찍을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그리드 기능을 켜고 이 별표 주변에 내가 찍고 싶은 바로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물을 놓고 배경은 여기 있는 이 별표에 맞춰주면 아주 좋은 구도로 찍을 수 있는 거야. 오, 또 있어, 또 있어. 내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잖아. 바로 무엇을 생각하며 찍기? 그래. 우리 빛을 생각하면서 찍어야 돼. 여기 봐봐. 지금 똑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하나는 아주 밝게, 그리고 하나는 엄청 어둡게 나왔어. 그리고 여기는 반은 밝게 나오고 반은 어둡게 나왔지? 그게 바로 빛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찍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빛이 뒤에서 비치잖아? 그러면 내가 이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매우 매우 어둡게 나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 아까 내 사진이 다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흔들리게 나왔어. 절대 흔들리게 사진을 찍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찍으면 절대 안 돼. 선명하게 안정된 자세에서 찍어주는 거야. 알겠지? 아, 맞다, 맞다. 그런데 얘들아, 너네는 보통 사진을 언제 찍어?
2: 전 여행 갔을 때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 사람이나 풍경을 찍어요.
3: 전 예쁜 음식을 먹기 전 사진을 많이 찍지요.
0: 아, 그래. 그런데 봐봐, 이렇게 사진은 무엇을 찍느냐, 그리고 어떤 걸로 찍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 여기 있는 다양한 사진기가 있는데,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 있는 사진기 다 알고 있니? 먼저, 첫 번째, 짜잔!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기지. 엄청 간편하잖아. 그리고 늘 내가 가지고 다니니까 언제 어디서나 찍을 수 있지. 그리고 여기 있는 찰칵하고 순간의 찰나를 기록해주는 사진기가 있어. 보통 폴라로이드 사진기라고 하거든. 바로 찍으면 바로 현상돼서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가 찍었을 때, 내가 어딘가 여행을 갔을 때, 이 즐거운 순간을 딱한 장의 사진으로 남기고 싶을 때, 그럴 때 보통 이렇게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사용하지. 여행 갈때 많이 가져가. 그 다음에 이거는 매우 가벼운 사진기인데 이 안에 필름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24라고 적혀 있는 숫자가 있는데 보통 그러면 24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일회용 사진기로 가볍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사진기지. 하지만 내가 되게 많이 찍고 싶고 그리고 아, 이건 사진이 좀 별로 안 나와서 지우고 싶은데 이러한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아. 24장의 사진이라고 적혀 있거나 또는 숫자가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볍게 가지고 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필름 사진기야. 그다음 여기는 바로 전문가용 사진기. 두둥. 기능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또이 전문가용 사진기들은 전문 사진사들이 들고 다니면서 찍는 건데 모델을 찍는다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홍보할 때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게 찍을 때 사용하기도 하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스포츠를 할 때, 물이 많은 곳에서 수상스키를 탄다거나 또는 우리가 보드를 탄다거나 뭔가 물이 묻었을 때좀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필요하거든. 방수 기능이 있는 튼튼한 카메라. 보통 액션캠이라고 하기도 해. 그래서 액션캠은 우리가 막 움직이는 활동, 그리고 굉장히 와일드한 활동을 할때 사용하기도 하지. 그리고 그 밖에 어디에 카메라가 많이 사용될까? CCTV. 우리 거리에서도 자주 볼수 있는 CCTV. 컴퓨터 안에 내장된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아, 드론. 드론에도 카메라가 있지. 로봇 청소기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더러운 쓰레기들을 치우려면 바로 뭐가 있어야 될까? 카메라로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그래서 로봇 청소기 안에도 카메라가 있고, 디지털 현미경 안에도 카메라가 있어. 한번 주위를 둘러봐봐. 오? 카메라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면 재미있을 거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맨눈으로 볼수 없는 걸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사진들이 있지. 자, 우리가, 팔이 아파. 뼈가 부러진 것 같아. 자, 그럴 때 바로 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이러한 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게 바로 X선 사진이라고 해. X선 사진을 이용하면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는 이 안쪽에 있는 장기나 뼈의 사진들을 볼 수가 있지. 그리고 이건 뭘까? 초고속 사진이라 그래서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흩어지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순간 포착해서 찍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건 뭐야? 현미경 사진이네. 우리 눈으로는 볼수 없는 아주 작은 세포들을 볼수 있어. 그래서 또는 미생물도 볼수 있어서 이러한 현미경 사진도 아주 특별하지. 마지막 적외선 사진. 우리 적들이 이 깜깜한 밤에 어디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있어. 적외선 사진을 보면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열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기 뭔가 사람의 체온과 같은 빨강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네. 저기 숨어 있구나라고 알수 있지. 그래서 이러한 적외선 사진까지 우리가 맨눈으로 볼수 없는 특별한 사진 기억해줘. 사진기에 써줘. 그리고 바로 다양한 사진기까지 머릿속에 입력 완료! 자, 그럼 이제 포털을 열 준비 다 됐지? 자, 포털을 여는 이 마지막 관문! 주주 퀴즈! 오늘의 주주 퀴즈 정답은, 쉽다. 바로 1번! 셔터! 자, 포털아, 찰칵 열려라! 뭐야? 눈부셔! 셔터를 너무 오래 열었나? 어디야? 어디야? 포털 문 어디 있어? 어딨어? 뭐야? 오늘은 진짜 아쉽다. 포털 문도 다 열었는데. 진짜 카박사. 나 도대체 언제 탈출하는 거야? 다음에는 선글라스 끼고 포털 문 열 거야.

0: 드디어 완성입니다. 내 지혜의 결정체가 갤런 농장 인증 신선 채소. 자 여러분, 출하 작업을 계속하자고요. 버팔로 크러쉬가 짐을 옮기러 곧올 겁니다.
1: 뭐가 갤런 농장 신선 채소야? 네가 언제부터 농부였다고?
0: 그렇게 화내지 마요, 캡틴. 백신 개발도 재밌었지만 농사도 적성에 맞는다니까요. 물의 온도와 토양의 질을 파악부터 정성을 다해서...
1: 한심한 녀석들 뿐이군. 하지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헤비아이어 저 녀석이야.
0: 저것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시구만.
1: 와일드 카드봇의 힘을 탐내다니 창피한 줄 알아야지. 너도 발명가라면 저 녀석을 찾아내 장치라도 하나 만들어봐.
0: 있어요.
1: 있어?
0: 진정한 천재란 언제나 몇 수 앞을 내다보고 행동하는 법. 헤비아이언, 아니 헤비아이언 와일드라고 해야 하나? 그를 찾아내라고 하실 줄 이미 예상했죠.
1: 역시 버스터 갤런 믿고 있어.
0: 뭐요? 사실은 헤비아이언에게 운송을 맡길 때 추적하기 위한 거였지만 이쪽이라면 녀석은 아마도 바다 건너.
1: 바다 건너?
0: 부르카카 근해 무인도에 숨어있는 듯하군요.
1: 녀석, 어느새 그런 먼데까지.
0: 자, 그럼 알아서 찾으시고. 네? 아직 전 출하 작업이...
1: 헤비아이언, 이 메탈 카드 못 자격도 없는 녀석! 갖고 해라! 캡틴! 오라라!
2: 무아의 대지, 그러니까 마키나 행성이 폭발하며 날아오른 거대한 용이라고?
3: 그게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대.
4: 준, 쿠르카카에선 잘 있지? 보충과제 대충하면 혼난다. 페로루, 우리 애 잘 봐줘.
3: 네.
5: 용 얘기 말이야. 혹시 몰라서 각지의 천문대에 문의해봤는데 태양계 외부에서 날아오는 천체는 관측되지 않았대.
6: 하지만 난 똑똑히 봤어. 그가 모아의 대지에 잠들어있는 전설의 파괴신. 그 이름은 파이런트 체험. 우리 모노온적 전설에는 이렇게 전해지지. 모아의 대지. 파멸의 위기에 처한 그때 파괴신은 깨어난다. 깊은 땅속에서 용이 깨어나 죽음이 만물을 삼킬 것이다.
2: 마키나 행성의 파괴신이 굳이 왜 지구에 온다는 거야?
6: 모르겠어. 하지만 날이 갈수록 여성의 냄새가 짙어지는 건 분명해.
7: 나도 요즘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있어.
2: 불길한 기운?
7: 이상하게 불안하다고 할까, 초조하다고 할까.
8: 야생의 감각이군.
9: 나도 축뼈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야.
8: 털이 어딨다고 그러시나?
9: 시가! 기분이 그렇다는 거지, 기분이!
10: 전설의 파괴신.
11: 걱정 말라니까. 우리한텐 이렇게나 동료가 많잖아. 게다가 강력한 비장의 카드 그랑블루레온도 있고. 다 같이 힘을 합치면 두려울 게 없잖아. 안 그래, 솔레이유?
2: 안 그래.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거야. 어머니가 그러셨어.
12: 모든 수치가 측정 불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2: 그랑 블루레온의 힘은 태양처럼 강해. 제어하기 아주 어려울 거야.
13: 난 일단 헤비아이언의 행방도 궁금해.
14: 그러고 보니 그 녀석 어디로 가는 거지?
15: 요리! 요리!
14: 왜? 무슨 일인데? 그거 팔아!
15: 그 캡틴이!
1: 요호 요호 즐거운 해적 인생!
0: 출발 때와 다르게 너무 여유 부리는 거 아닙니까?
1: 멍청하긴, 이게 내 전속력이다. 목적지까지 이 정도는 즐겨야지.
0: 네네, 하지만 버팔로 크러쉬가 없으니 조금 어색하군요.
1: 그 녀석은 성실하게 일하며 새 세상에 적응 중이다.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할 순 없지. 게다가 유리가 걱정할 거고.
14: 선장님이 뛰쳐나갔다고?
3: 헤비아이언이랑 단판 지으러?
9: 그 녀석은 메탈 카드봇 자격이 없다며 엄청 화냈다고 미니 갤런이 알려줬다.
2: 어디로 갔는진 알아?
9: 바다 건너 올까까? 무인도라고 했어.
2: 올까까? 보르까까 말이야? 확실해?
14: 버스터 갤런이라면 알아냈을 법도 해.
2: 여기로 오고 있다면 짐 작가는 무인도가 있을까, 페루루?
16: 아유, 글쎄, 이 근방 무인도는 수십 개인데.
17: 내가 바로 하늘에서 찾아봐 드리지.
16: 응, 시에르도 도와줄 거야.
13: 가자, 준!
11: 감색 작전은 익숙한...

0: 당장 찾으러 가자.
1: 나도 갈래.
2: 허파라, 걱정되는 마음은 알겠지만 넌 여기 있는 게 좋지 않겠니?
1: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다면 캡틴과 동료도 아니다.
0: 알겠어, 너도 와.
3: 근데 무슨 수로 가려고?
1: 그건
0: 방법이야 있지. 우리에겐 순백의 날개가 있잖아.
4: 자, 이제 포르카카 해역에 들어오긴 했는데.
5: 저기 저 섬이에요.
1: 좋았어, 바람의 몸을 맡겨 전속력으로.
5: 저기 있습니다. 아직 들킨 것 같진 않으니 천천히.
1: 데미어야! 너희는 잘 만났다. 널 쫓아 바다를 건너다니 이제 좀 해적급거지.
0: 자, 보내준 지도 확인했지? 각자 흩어져서 샅샅이 찾아보자고.
6: 알겠어. 누가 먼저 찾는지 겨뤄볼까?
4: 그거 재밌겠군.
6: 칠성지.
1: 아무리 혼자가 좋다지만 의리를 그리 쉽게 내다 던져버리는 녀석일 줄 몰랐군. 그렇게 강해지는 게 기대했나? 입대신자! 입담으로 넌 내 기대는 하지 않았어! 그 해적머리로 이해할 수 없겠지? 이 힘이 가진 의미를! 즐거워! 의미 좋아! 해적인 나보다 탐욕적인 녀석이!
7: 여긴 솔레이유, 이쪽 섬은 아무것도 없어.
0: 이쪽도!
7: 이쪽은...
6: 찾았다! 어? 블랙호크랑 헤비아이언이야! 둘이 이미 치고받고 난리가 났는데?
0: 어?
7: 위치를 알려줄게! 스카이갤러, 이쪽이야!
8: 분고대로, 페루로 아가씨!
1: 결국은 이 녀석은 모든 걸 힘으로 지배하고 싶을 뿐이잖아! 지배를 할 수 없다! 나도 나약해졌군.
8: 지원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버팔로공?
1: 아니, 지금이다!
8: 그대의 각오 마음에 드는군.
9: 다녀와라!
1: 간다!
0: 스카이갤러, 이 바보가 왜 벌써 떨어뜨리는데?
7: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라니까!
0: 어쩔 수 없지! 원점으로 간다! 버팔로 크러쉬, 젤라!
1: 버팔로 온살트! 캡틴, 괜찮아? 버팔로 크러쉬, 너희 녀석! 여긴 왜 온 거냐? 그냥 다 온 거!
10: 쭉 꽉 잡으시게!
0: 같이 변신 찾지 않은 건 적응이 안 되네. 그 타이밍이었어, 버팔로 크러쉬! 헤비아이언! 지금 엄청난 녀석이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 우리끼리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야!
1: 알고 있다. 이 녀석은 내가 접었었나? 널 방해할 생각이라면 널이 묻다! 이건 무말이겠는데?
0: 헤비아이언! 정신 차려!
7: 위험할 때가! 시에로! 셋업!
6: 스카이제트 샷!
0: 솔레유!
11: 역시 대화할 생각이 없는 것 같군.
7: 우리에게 너무 위험한 존재야. 당장 제거해야 해.
0: 제거라니! 그런 무서운 소리! 저 녀석도 우리 친구야.
11: 저렇게 파괴만 일삼는 녀석이 어디가 친구라는 거지?
12: 아니, 준말이 맞아. 녀석도 고향을 잃고 이 지구까지 오게 된 우리 동료야.
1: 그러니까 우린 나약해지는 거다.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하는 녀석들에게 이 땅의 지도자 자리를 맡길 순 없어!
7: 저건...
0: 솔레유, 블레이온, 블루카카 힘을 합칠 때야!
7: 하지만 우린 아직 그랑 블루레온을 제대로...
0: 저 녀석을 멈추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다고!
7: 그래, 시도는 해봐야겠지. 블레이온!
12: 다른 방법이 없겠군.
0: 블루카?
7: 블레이온!
0: 슈페리언 유나이트!

0: 실패했어.
1: 얘들아!
2: 자, 도망쳐봐라!
3: 좀처럼 타이밍을 못 찾아서 조마조마했네요.
1: 포토갤런!
3: 혹시나 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봐 이전에 사용했던 자력 필드 발생 장치를 강력하게 버전업 해뒀죠.
2: 솔레이오, 내가 녀석을 설득해보지.
0: 부탁해. 솔리드 셋업.

0: 거기까지의 헤비아야 솔리드온. 그렇게 녀석들에게 분노하더니 그 평온한 삶에 안주해버렸군.
1: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그건 너도 알고 있을 텐데. 다시 한번 함께 싸우자고. 어? 형제야.
0: 그걸로 부족해. 녀석의 역한자는 강한자에게 지배당한다. 야유강 치다!
2: 이맙소사, 내 자력 필드가!
1: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3: 조심해, 다이아 브레이커!
0: 다이아 브레이커!
1: 그딴 건 동시대 식으로 더 견고해지! 헤라클스에게 용의 지친 수준이지!
3: 솔리드온, 그라운드 퓨리!
0: 그라운드 퓨리!
1: 지독한 녀석 같으니 우리보다 더 짐승이 많다니까.
4: 이제야 지상에서의 승부는 끝난 것 같고 나이언. 하늘에서의 대결은 나와 하는 게 어떤가?
0: 그래, 아직 때가 아닐지도 모르겠군. 나 혼자서는 어렵지.
3: 스스로 바다에 빠졌어.
4: 바다 속 이동도 능한가 보군. 그렇게도 힘이 좋은가 아이언공?
5: 그래! 너 같은 녀석은 진행망이
3: 헤비아이온.
6: 그럼 블루리온이었다면 놓치지 않았을 텐데. 역시 우리로선 블루캅과 블레이온의 두 힘을 동시에 다루기는 어려워.
7: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게 단정하긴 아직 이르다고.
6: 준,
7: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해. 다음에는 반드시 잘할 수 있을 거야.
8: 준의 말이 맞아. 레이언, 다음엔 반드시 성공하자.
9: 마음을 하나로나.
10: 견진, 감사 인사는 해야지.
5: 그렇게 감사는 무슨. 난 와일드 카드 몬들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었어.
10: 뭔데?
11: 하지만 그대의 덕분에 살아난 건 사실이죠.
5: 아니, 바로 그 시간뿐이거든. 가자. 준, 나중에 보자.
12: 캡틴,
13: 같이 가요.
10: 준, 우리한테 남사하다고 전해줘.
7: 아, 모터운에서 보자.
9: 솔직하지 못한 선장이구만.
6: 그러게.
3: 시로! 나 먼저 간다! 지금 몇 시인지 알기나 해!
14: 네네! 헤로드 녀석, 낭만이란 걸 모른다니까! 달밤에 하늘을 날면 기분이 좋잖아!
3: 그거 꼭 봐야 해!
14: 그럼! 난 중3인걸!
3: 그만해, 모레 다 튀거든!
14: 아이, 헤로로! 좀만 더 놀다 가자, 어?
3: 알았어, 딱 한번 같이 날아주지 뭐! 어? 시에로.
7: 시에로가 사라졌다고?
3: 그렇다니까. 온 마을을 다 뒤져도 안 보여. 신전에도 없었고.
14: 설마 유괴?
6: 메탈카드 보세.
15: 어쩐지 스펠 난 자보다 조용하더라니.
14: 하차한 거 아니야?
15: 그건 이전 문인데.
5: 너 가실했었냐?
8: 불법주처럼 끌려갔다거나.
3: 시에로는 비행기잖아.
7: 몹시 하늘에서 찾아야 하려나. 일단 나이트 그리폰이랑 이 일대를 둘러볼게.
16: 하늘 일이라면 언제든지 맡기셔.
6: 나도 펜터모넷이랑 같이 갈게.
16: 남겨둬.
3: 고마워. 너희도 슬슬 모호타운에 돌아가야 할 텐데 자꾸 일이 생기네.
7: 뭐 어차피 기간 트랙스를 따라 기름 조달 받으러 간 녀석들도 기다려야 하니까.
16: 먹보들 같은 이라고. 어?
3: 웨폰 카드는 왜?
7: 저 눈에 띄는 날개를 시에로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사라진 헤비 아이언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대비해야지. 그럼 다녀올게.
3: 부탁할게. 준, 어땠어?
7: 못 찾았어. 플래시백도? 쟨 왜 저러고 있는 거야?
3: 그게...
15: 스파크 비트 늦는군.
5: 동생아, 어디로 간 거야?
7: 엄마, 스파크 비트도 사라진 거야?
17: 기다리는 것도 뭐해서 녀석이랑 경주를 하고 있었는데.
14: 오이!
17: 이번에야말로 내가 이겼어!
5: 또 헛소리하네! 내가 더 빨랐다고!
17: 이 녀석이!
5: 이 새우 머리가!
17: 아평주제! 야, 루커씨! 누가 더 빨랐는지 네가 본 걸 말해봐!
5: 다 보냐, 진실도 명확해질 뿐이지!
3: 그게... 둘 다 진짜 빨랐어, 정말로!
5: 그게 궁금하네!
17: 에이, 내일 다시 한번 겨루자. 다음이야말로 단판을. 어, 어디 갔어?
6: 모습은 못 본 거야?
17: 봤어.
7: 뭐?
17: 지금까지 무서워서 내 뺀 거냐?
3: 어? 저기 하늘에.
17: 스파크 비트를 데려간 녀석이겐 검은 날개.

0: 터졌어.
1: 응? 맞지?
0: 네가 그런 거 맞지?
2: 잠깐!
3: 스파크 페인트를 어쨌지?
4: 이런 이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나에게 알리바이가 있어.
5: 그래, 나이트 그리폰은 준과 함께 시에로를 찾아다녔잖아.
4: 이래서 메탈 어쩌고들이랑은 상종하지 않는 게 좋으셔.
5: 뭐라고?
3: 진정해.
0: 아니, 그걸로 납득 못해.
2: 레드블리츠!
0: 이 녀석이 몰래 숨겨놓은 동료일 수도 있잖아. 다른 데로 말해, 와일드카드만.
4: 끈질기시고.
2: 나이트 그리폰!
4: 어디 계속하실까?
0: 저 날개! 그때 본 녀석도 똑같이 펄럭거렸다고!
2: 그치만 날개 소리가 전혀 달라!
6: 이 마을은 미지의 비행형 와일드카드봇이 있는 것 같고.
2: 메가인블러!
6: 날개를 펄럭이는 비행 방식은 녀석들의 특징이야. 너의 동료가 아닌 건 확실하지?
7: 나이트 그리폰, 일단 진정하자.
4: 준의 이름을 걸고 결코 아니야.
2: 멋대로 내 이름 걸지 마.
6: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녀석을 찾을 수 있지?
2: 저요? 응?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8: 뭐?
0: 뭐? 왜 날 보는데? 왜 또 내가 믿기냐고!
2: 넌 전에도 훌륭히 임무를 완수했잖아. 동료들을 구하려면 참을 줄도 알아야지.
0: 죽고 보자쥬!
8: 정말 괜찮은 거 맞지?
2: 나만 믿으라고.
8: 언제 나오려나?
2: 올 거면 빨리 좀 와주지. 말린 문어 남은 거 없어?
8: 네가 다 먹었잖아.
2: 아니거든. 아, 흘렸네. 이거 블루카브 싫어하는데.
7: 뭔가 오고 있어.
2: 뭐? 너 괜찮아?
8: 뭐지?
5: 스파크비트인가?
9: 동생아!
2: 그만해, 스파크비트!
9: 동생아!
0: 야야, 어떻게 된 거야?
2: 왜 저러는 거야?
10: 맞아, 저기!
0: 시에로?
5: 꽉 잡아!
2: 왜 우리 공격하는 거야?
5: 준, 예감이 좋지 않아.
2: 어쩔 수 없나? 야, 블루카, 내가!
5: 제로, 미안! 야!
0: 이런! 야, 괜찮냐? 상대는 좀 구분해서 쏘라고!
5: 쉐로!
2: 쉐로!
5: 아무래도 이상한데? 예전에 대장처럼 머리를 다쳤나?
7: 준, 페르로!
5: 스파크 비트!
0: 저 녀석, 뭘 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5: 저 중상들은 설마, 아니, 그럴 리 없을 텐데.
6: 펑진다.
2: 레드 블리츠! 레더!
0: 파울 샷!
7: 블레이엄 셋업 붙잡아!
8: 러크라시 셋업 블리자드 에이지!
5: 이 녀석 가만히 있어!
2: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이야?
5: 증상은 비슷하지만 뭔가 이질적이다. 하지만 분명히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3: 홍지여, 나이 뜨게나.
7: 역시 이곳. 저기, 저 건물 뒤편에 둘을 조종하고 있는 녀석이 있어.
5: 뭐라고? 그럼 확인해 봐야겠군. 거기 있어!
3: 뭐야?
2: 블루카!
3: 자네도 나와 함께하는 게 어떤가?
5: 이 목소리!
2: 솔레이유, 스파크 비트 좀 맡아줄 수 있어?
7: 알겠어, 블레이언!
3: 자넨 어째서 내 말을 듣지 않지?
2: 그럴 리 없잖아!
4: 슬슬 나도 끼워주실까?
2: 부탁할게, 나이트 그리폰, 내놔!
4: 고풍적인 분에게 나와 대결하는 게 어울리시지?
3: 멋진 날개를 가지고 있군. 내가 또한 자넨 못지않단만.
0: 가만히 있어, 시에로!
2: 전화할게요, 우리가 복구!
0: 스파크 비트를 데려간 녀석!
5: 저 녀석이 내 동생을...
3: 어떤가?
4: 어허, 이거 질투가 나는가?
5: 저 녀석, 설마... 아니, 아닐 거야.
2: 왜 그래, 메가인드로?
4: 아! 이거, 이거, 싸우는 모습이 보통 우아한 게 아니셔.
3: 고맙네. 보답으로 더 보여.

0: 주지. 러드문 리퍼!
1: 스크리치 오브 그레이!
0: 하베스팅 소울!
1: 너 이럴 때 잡으면 어떡해!
0: 안타깝군. 와일드 카드 봇이 아니었으면 난 훌륭한 종이 되어줬을 텐데!
2: 준! 나를 내버렸죠?
1: 뭐?
2: 어서!
1: 알았어. 내가 일불러!
0: 블러드윈, 정말 너냐?
3: 내가 엠블러, 자네인가?
1: 뭐?
0: 어째서 이런 곳에? 아니, 살아있었던 거냐? 그 모습은 대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3: 머지않아 알게 될 걸세. 자네로선 쉽게 헤아리기 어렵겠지만 말일세.
4: 거기서!
5: 드디어 멈췄어.
2: 스파크 비틀은?
1: 메가 엠블러, 그 녀석이랑 서로 아는 사이야?
6: 녀석의 이름은 블러드윈. 나와 같이 스타가디언 제13부대에서 근무하던 의무장교였다.
1: 뭐?
6: 와일드 카드복과의 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접경지대에서 우리는 매일 생명을 구하고 있었지.
0: 이 녀석들, 날로 거칠어지고 있군.
7: 방위 라인이 뚫렸죠? 빨리 철수해!
0: 여기까지인가? 내 오랜 연구의 결과를 확인할 때가 온 것 같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설마? 걱정 말려나. 내가 시간을 벌어주겠네. 나중에 봄새. 이봐, 블러드윙! 블러드윙!
6: 우린 다시는 서로를 볼 수 없었지. 그날 이후 난 군의관을 그만뒀다.
1: 내가 엠블러.
3: 블러드윙의 희생덕에 살아남았었군.
8: 그런데 그 녀석이 살아있었다?
6: 그래, 변한 그 모습. 녀석은 와일드 카드봇의 힘을 얻어 살아남은 걸 테지.
9: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걸지도 모르잖아.
6: 아니, 그 녀석은 짐승의 힘에게 영혼을 판 배신자야.
10: 죽는 와일드 카드봇 거룩하게.
8: 가만히 있어봐, 벤토모네.
9: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폭주하고 결국 죽는다. 그게 상식이었어.
6: 블러드윙은 틈만 나면 바이러스를 우리 힘으로 바꿀 방법이 있을 거라고 했었지. 터무니없는 얘기라 웃어넘겼지만 딥바이트의 감염 사실, 데디 아연의 직접 감염, 그리고 블루캄. 네가 살아남은 걸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불가능하지 않던 걸 알게 됐다. 베르르, 이 녀석들을 봉인해서 나중에 스펠란자우로 옮겨줘. 정밀 검사도 해야 하니까.
1: 있잖아, 블루캅은 솔레이유 덕분이라 쳐도 감염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상식치곤 살아있는 메탈카드봇이 많지 않아?
5: 딥바이트는 감염되기 전 기억이 없다고 했어. 만약 모두가 그랬다면 누구도 살아남은 감염자가 있는 줄은 몰랐겠지.
10: 가여운 딥바이트.
7: 하지만 아버지랑 머슬 하이드는 잘만 기억하잖아.
1: 헤비아이언도 그래 보였어.
9: 내가 어떻게 생존하고 기억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염되었던 사실은 아무도 안 믿어줬어. 비웃음만 받았었지. 기간트렉스 대장만이 날 이해해줬어.
11: 너희는 기간트렉스나 딥파이트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
9: 그런 외모의 메탈 카드봇은 원래부터 흔했으니까.
7: 아버지 웨폰 카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12: 난 겉모습이 바뀌고 야생의 힘을 가지게 된 것뿐 메탈 카드봇의 성질은 그대로랬어.
5: 역시 감염된 적이 있는 메탈 카드봇이 더 있을 수 있단 거네.
1: 의심되는 녀석들이 몇 생각나는데.
12: 마키나 행성이 멸망하고 이곳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구나.
1: 블러드윙도 뭔가 알고 있으려나?
11: 시에로와 스파크 비트를 조종하고 있던 건 틀림없어.
5: 흡혈기처럼?
10: 그게 뭐야?
5: 인간의 피를 빨아먹고 동료를 늘리는 괴물이야.
8: 녀석은 왜 이렇게까지 해서 동료를 늘리려는 거지?
1: 이제부터 알아내야지.
5: 그래, 그럼 들어가자.
10: 무서운 밤이었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

0: 알려주세요.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군남중학교.
1: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강숙현 과학선생님.
1: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2: 음악 70점.
1: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나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여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낸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2: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2: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을 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이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2: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2: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어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건강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된다고 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전 페파예요. 이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이제 곧 잘 시간입니다. 파파는 엄마 아빠랑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있어요.
1: 조지, 잘 시간 다 됐는데 왜 우주인 옷을 입었어? 잠옷으로 갈아입어야지.
0: 조지는 우주인 놀이를 좋아하죠.
2: 아우. 조지, 우유 마시려면 우주 헬멧 벗고 마셔야지.
1: 다 마셨으면 이제 자러 갈까?
0: 조지는 잘 때도 우주모빌로 음악을 듣죠.
2: 하루 종일 우주놀이하고 또 해? 넌 지겹지도 않니?
1: 아빠도 우주놀이는 안 지겹던데. 저렇게 별도 많은데 왜?
2: 별이 어딨어요? 전 안 보이는데. 밖이 너무 캄캄해요.
1: 안에서 보니까 그렇지. 밖에 나가서 봐야 더 잘 보여.
2: 그럼 지금 나가서 볼까요?
3: 페파, 잠옷 바람으로 어딜 나가?
1: 그럼 우리 이렇게 할까, 얘들아? 이번 한 번만 잠옷 위에 외투 입고 잠깐 밖에 나갔다 오기.
2: 맞지? 아빠, 옷 더러워지게 왜 그냥 누워요?
1: 별은 이렇게 누워서 봐야 잘 보이거든. 저기 저 작은 별들 보이지? 저 별들을 점선으로 이어봐.
3: 저 국자 모양이 북도 칠성이야.
1: 맞아. 그리고 국자 끝에 두 별을 쭉 이으면 북극성이란 별이 나오지.
2: 와, 북극성, 북극성 가까이 있니 멀리 있니 우리도 차 타면 갈 수 있니.
1: 그건 안 돼, 페파. 저 별들이 여기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2: 얼마나요? 바닷가보다 멀어요?
1: 오, 당연하지. 근데 망원경으로 별들을 보면 훨씬 가까워 보이지.
2: 우리도 망원경 있어요, 아빠?
3: 아니, 우리는 없는데 할아버지한테는 엄청 좋은 게 있지.
2: 그럼 지금 할아버지 집에 가서 볼까요?
1: 지금은 너무 늦어서 안 돼, 페파.
3: 알았어. 애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한 번만 가죠, 뭐.
2: 맞지?
0: 파파랑 조지가 이렇게 늦은 밤에 차를 타는 건 처음이었어요.
1: 저것 좀 봐. 우리 지금 북극성 따라간다, 얘들아.

0: 하파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왔네요.
1: 아, 이런. 불이 다 꺼진 걸 보니 두 분 다 벌써 주무시나 보네.
2: 아니, 이 밤에 니들이 여긴 웬일이냐, 안 자고.
3: 별 보러 왔어요, 할아버지.
1: 아버님한테 망원경이 있다니까 별을 보고 싶다고 해서요.
2: 아, 그래서 이 밤에 다 몰려왔군. 다락방에 있으니까 모두 날 따라오렴. 이게 우리 망원경 베스란다, 이 애들아. 와.
0: 페파 할아버지는 별을 관찰하는 게 취미죠.
2: 자, 이제 됐다. 둘 중에 누가 먼저 볼래?
3: 저요, 저요, 저요!
4: 오, 저게 북극성이구나.
2: 선원들은 저 북극성을 보고 집을 찾아오지.
3: 아빠도 여기 올 때 저거 보고 왔는데. 북극성 말고 다른 별도 볼 수 있어요?
2: 그럼. 저기 저 별 보이지? 저게 토성이란다.
4: 와, 근데 저 고리는 뭐예요?
2: 저 고리는 얼음이랑 돌로 만들어진 거란다. 토성은 아주아주 추운 별이거든.
3: 저기서 눈사람 만들면 되겠다.
2: 어이쿠, 저거 좀 봐.
4: 오.
2: 별똥별도 보고 운이 좋구나. 자,

0: 아빠의 생일.
1: 오늘은 팔팔파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출근을 해야 하죠.
0: 아빠, 오늘은 아빠 생일인데 회사 안 가면 안 돼요?
2: 그럼 나도 좋지. 일 끝나면 바로 올게 기다리렴. 아빠 갔다 올게.
3: 네, 다녀오세요.
4: 아빠가 회사에서 일할 동안 우린 집에서 깜짝 생일 파티 준비하는 거다. 일단 아빠 드릴 생일 케이크부터 만들까? 한 볼에 버터랑 설탕, 밀가루를 넣고 달걀도 하나 넣어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넣어야겠지? 바로 이 초콜릿 조각.
1: 엄마가 지금 만드는 케이크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죠.
4: 이제 잘 저어볼까?
0: 엄마, 제가 저을까요?
4: 그래, 해봐.
1: 팔팔은 젓는 게 좋았죠. 조지도 해보고 싶었어요.
4: 됐어, 조지. 이제 그만 잡고 굽자. 짠! 아빠 드릴 초콜릿 케이크요. 됐다. 이제 오븐에 넣고 구워볼까?
0: 엄마, 여기 묻은 거 먹어도 돼요?
4: 그래, 베파. 넌 숟가락을 핥고 조지는 그릇을 핥을래?
0: 야호!
1: 팔팔한 조지는 초콜릿 케이크 반죽을 좋아하죠.
4: 아빠도 계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0: 엄마, 아빠 회사에 전화해서 생일 축하한다고 할까요?
4: 그래. 그럼 좋아하시겠다.
1: 여기는 팔팔 아빠가 일하는 회사입니다.
5: 여보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0: 저기 페퍼 아빠 계심 좀 바꿔주실래요?
5: 자네 전화인데 페퍼 아빠? 아주 중요한 전화인가 봐.
2: 여보세요? 예, 전화 바꿨습니다.
0: 생일 축하해요, 아빠! 생일 축하해요!
2: 그래, 우리 딸 고맙다.
0: 이따 일찍 오세요, 아빠. 끊을게요.
2: 그래.
3: 생일 축하해요, 페퍼 아빠.
2: 고맙습니다.
4: 아빠가 집에 오시기 전에 할 일이 하나 더 있는 거 알지?
0: 네, 엄마. 아빠를 위한 깜짝 파티.
6: 쉬,
0: 조지, 너 아빠한테 비밀이니까 말하지 마.
1: 팔팔랑 조지는 물을 담은 양동이를, 엄마는 풍선을 들고 오네요. 아빠를 위한 깜짝 파티가 뭔데 저런 걸 준비하죠?
4: 얘들아, 얼른 집으로 들어가.
1: 아빠가 퇴근하고 오셨죠.
3: 여보, 아빠 생일 정말 축하해요.
2: 오호, 역시 우리 가족이 최고라니까. 와우, 근데 무슨 초가 이렇게 많담?
0: 당연하죠. 아빠는 나이가 아주 많으니까요. 원래 초는 한 번에 다 꺼야 되는 거 아시죠?
2: 그래, 최선을 다해보마.
4: 그리고 이건 우리가 준비한 생일 선물이요.
2: 내 생일 선물? 새 장화네. 마음에 쏙 드는군. 당장 신어봐야겠다.
1: 팔팔랑 조지 엄마가 장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아빠도 생일 선물로 받은 장화를 신었죠. 아빠가 마당에서 진흙탕을 발견했습니다.
2: 새 장화가 얼마나 좋은지 어디 볼까?
1: 근데 진흙탕이 아빠한테 너무 작았죠.
2: 난 이보다 큰 진흙탕이 쐬겠는데?
4: 그럼 이쪽으로 한번 와볼래요, 여보?
2: 와, 이게 다 뭐야?
0: 아빠 생일이라 우리가 특별히 준비한 거야.
1: 뭘 하려는 걸까요?
0: 아빠를 위한 커다란 진흙탕.
2: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생일 선물로 받은 이 장화 정말 완벽한데?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축하할 겸 다 같이 한번 뛰어볼까?
1: 팔팔빠는 진흙탕에서 뛰어노는 게 좋았습니다. 진흙탕에서 뛰어노는 건 모두가 좋아하죠.
2: 이렇게 신나는 생일은 정말 처음이야.

0: 친구랑 자는 날.
1: 밤이 됐습니다. 팔팔은 오늘 조이 집에 가서 하룻밤 자기로 했죠.
0: 조이 나왔어. 어서 와, 페파. 안 그래도 너 오기만 기다렸는데.
2: 엄마가 아침에 데리러 올게. 친구들이랑 잘 자라.
0: 네, 엄마.
1: 레베카랑 수지, 에밀리는 벌써 와 있었죠.
0: 나왔어, 얘들아.
3: 어서 와, 페파.
0: 우리 곰돌이도 왔는데. 안녕, 얘들아.
1: 조이는 원숭이를.
0: 우, 아, 아.
1: 에밀리는 개구리를.
0: 개구리?
1: 수지는 부엉이를.
4: 부엉, 부엉.
1: 레베카는 당근을 가져왔죠.
0: 당근, 당근.
1: 조이 아빠는 TV를 보고 있었죠.
5: 아빠 보고 있었잖니, 조이.
0: 에이, 아빤 재미없게 저런 걸 왜 봐요?
2: 얘들아, 아빤 지금 주무셔야 되거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배달하셔야 하니까.
5: 알았어, 지금 자러 갈게요.
2: 너희도 웬만하면 일찍 자라.
0: 네, 엄마, 주무세요.
1: 팔팔한 친구들이 자려고 침낭을 꺼냈어요. 조이의 쌍둥이 여동생 주주랑 자자도 언니들이랑 자고 싶었죠.
0: 뭐야, 얘들아. 여긴 언니들만 자는 데란 말이야.
6: 얘들 정말 귀엽다, 조이.
7: 같이 자면 안 돼?
0: 알았어, 그럼. 여기서 자도 좋아. 단 절대로 자면 안 된다.
3: 알았다, 언니.
6: 와, 피아노도 있네.
0: 나 요즘 피아노 배우잖아. 들어볼래? 반짝반짝 작은 별.
6: 나도 쳐봐.
2: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니? 아빠 주무시는데 잠 깨시게. 당장 자기 자리에 눕지 못해?
6: 우리 이제 뭐하고 놀지?
7: 친구랑 같이 자는 날엔 이게 빠지면 안 되지. 드라는 봤나? 야식.
6: 야식이 뭔데, 수지?
7: 늦은 밤중에 음식을 먹는 거야.
0: 먹을 거 어디 있는지 내가 아니까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나 따라와.
6: 수지!
7: 쉿!
6: 페파! 조용히 해!
1: 발소리에 조이 엄마가 깼어요.
6: 이렇게 몰래 야식 먹는 거 진짜 진짜 재밌다.
2: 너희들 지금 뭐하니? 아빠 잠 깨면 어쩌려고. 누가 잠잘 때 들으면 좋은 얘기 알면 하나만 해줄래?
0: 저 알아요!
3: 저도요!
7: 내가 먼저 할게. 옛날 옛적에 꼬마 요정이 살고 있었죠. 그 다음은 네가 해봐, 페파.
6: 그 요정은 숲에 살았습니다.
8: 아주 예쁜 요정이었죠.
0: 신기한 요술지팡이도 있었고요.
2: 재밌는데?
7: 다음은 에밀리 차례인가? 요정이 어떻게 됐는지 말해봐.
6: 난 얘기 같은 거 잘 못하는데.
7: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면 돼. 지루하지만 않으면 되거든.
6: 알았어. 하루는 꼬마 요정이 엄청나게 큰 괴물을 만났어요. 그 괴물은...
3: 아, 무서워!
5: 아니, 누가 이렇게 떠드니?
1: 저런. 너무 시끄러워서 아빠가 깼군요.
0: 죄송해요, 아빠. 돌아가면서 요정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7: 무서운 괴물이 나와서요.
6: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혹시 아세요, 아저씨?
5: 괴물을 본 다음에? 괴물은 아빠를 들었어요. 털이 잔뜩 난 엄청 큰 발이었어요. 그러고는 역시 털이 잔뜩 난 엄청 큰 뒷발로 걸었죠. 그러다 갑자기 멈춰서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1: 얼룩말 아저씨의 노래를 듣고 모두 잠이 들었죠.

0: 내리는 겨울.
1: 오늘은 아주 추운 날입니다. 팔팔한 조지는 모자랑 목도리, 외투, 장갑, 부츠로 무장을 했죠.

0: 겨울엔 나뭇잎이 다 떨어집니다. 팔팔한 조지가 진흙탕을 찾았군요. 팔팔한 조지는 진흙탕에서 뛰는 걸 좋아하죠.
1: 누나 먼저.
0: 어찌나 추운지 진흙탕도 꽁꽁 얼어서 아주 미끄럽습니다.
1: 뭐야, 그만 웃어.
0: 엄마 아빠도 나왔군요.
2: 오, 신난다. 진흙탕이네.
0: 아빠도 진흙탕에서 뛰는 걸 좋아하죠.
1: 안 돼요, 아빠.
2: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운동신경이 좋게 망정이지.
1: 아빠, 오늘은 진흙탕이 다 얼었어요. 그래서 우리 못 뛰어요.
3: 할 수 없지 뭐. 우리 이빵 오리 나주러 갈까?
1: 맞네.
0: 파파랑 조지는 오리 먹이주는 걸 좋아하죠.
1: 얘들아, 안녕. 너희 주려고 빵 가져왔어.
0: 오리들이 좋아하죠. 어찌나 추운지 연못도 꽁꽁 얼어버렸군요. 빙판은 아주 미끄럽죠.
1: 어, 미안. 웃으면 안 되는데. 너희들이 너무 웃겨서.
0: 눈이 내리네요.
1: 눈이다.
0: 파프랑 조지는 눈을 좋아하죠.
1: 조지, 우리 이 눈송이 잡기 할래?
0: 파프랑 조지가 눈송이를 잡으려고 뜁니다. 조지가 눈송이를 잡았군요. 파프도 눈송이를 잡았고요.
4: 네.
0: 소지가 눈썰매를 타고 옵니다.
5: 야호! 안녕, 페파.
1: 와, 이거 재밌겠다, 소지.
4: 네.
5: 애들이랑 언덕에 썰매 타러 왔어. 눈이 엄청 많이 쌓였거든.
2: 우리도 저기 올라가서 썰매 타는 거 구경할까?
1: 네, 아빠.
4: 네.
0: 친구들이 썰매를 타러 언덕에 왔습니다.
6: 슈! 야호!
0: 아, 저런! 조지가 언덕에서 미끄러집니다.
1: 진짜 웃긴다, 조지!
0: 하지만 조지는 웃기지 않았어요.
2: 눈 쌓인 언덕은 미끄러우니까 아빠가 안아줄게. 가자, 조지.
1: 아빠, 저도 안아주실래요?
2: 그래, 페파. 알았다.
3: 당신도 넘어지지 않게 발 조심해요.
2: 그런 거라면 걱정 말아요. 알면서 당신 남편 운동신경 좋다는가.
7: 누가 더 빨리 가나 하자.
8: 좋아!
7: 제자리에 준비, 출발!
2: 다 왔다. 드디어 언덕 꼭대기구나.
3: 긴장 풀고 가다 넘어지면 안 돼요.
2: 넘어지긴 누가 넘어져.
1: 이러니까 큰 눈썰매가 따로 없네.
7: 야호!
1: 안녕! 우리가 다 이겼다!
5: 만대!
0: 1등은 팔팔랑 조지입니다.
8: 잘했어, 페파!
1: 내가 뭘 했다고? 우리 아빠 썰매가 다 했지.
2: 지금 웃음이 나오니?
3: 솔직히 웃긴 걸 어떻게 해요?
2: 하긴 생각해보니 좀 웃기군.
1: 일하고 놀기.
0: 화창한 아침입니다.
2: 오늘은 누가 뭐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푹 쉬자.
0: 파파빠는 그냥 푹 쉬는 걸 좋아해요.
1: 오늘은 일하러 회사 안 가세요?
2: 팔파 안 가. 오늘은 토요일이잖아.
0: 팔파빤 토요일엔 회사에 안 가죠.
3: 어머 여보, 회사 안 가고 여기서 뭐해요?
2: 토요일엔 원래 나 회사 안 가는 거 알잖아. 토요일 아니야?
3: 네, 오늘은 목요일이거든요.
0: 팔파빤 목요일엔 일을 합니다.
2: 아빠 갔다 올게.
1: 네, 아빠. 일하러 가고. 엄마 좋겠다. 일 안 하고 종일 집에서 노니까.
3: 놀긴 누가 논다 그래. 엄마도 집에서 컴퓨터로 일해야 해.
0: 조지는 행복한 암탉 게임을 하고 싶었어요.
3: 조지, 엄마 일해야 되니까 행복한 암탉 게임은 엄마 일 끝나고 하자.
0: 수지 엄마가 파파를 유치원에 태워주러 왔습니다.
4: 네, 나 왔어, 파파.
1: 어서 와, 수지.
3: 유치원 잘 갔다 와라.
4: 네, 갔다 올게요.
1: 엄마도 일 잘해요? 근데 아줌마, 아줌만 오늘 일하세요, 아님 놀아요?
3: 아줌마가 오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네, 체육관에 가서 일해야 돼.
1: 체육관에서 어떤 일 하는데요?
3: 달리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줄넘기도 하지.
4: 에이, 엄마, 그게 무슨 일하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거죠.
0: 팔팔한 소지가 유치원에 도착했네요.
6: 안녕, 얘들아. 안녕, 페파. 안녕, 수지.
8: 호호, 모두 조용. 오늘은 가게 놀이를 할까요, 여러분? 자, 누구 가게 주인 할 친구? 가게 주인은 페파랑 수지가 할까요? 나머지는 물건을 사는 손님을 하고요.
0: 페파랑 수지는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역을 맡았죠.
1: 근데 우린 뭐부터 하지, 페파? 손님한테 돈 받는 건 내가 할게. 넌 선반에 있는 물건 줘.
4: 알았어.
0: 첫 손님은 강아지 데니군요.
9: 안녕하세요, 주인 아주머니.
1: 어서 오세요.
9: 과자 좀 사러 왔는데 지금 있나요?
1: 수지, 우리 가게에 지금 과자 있어?
4: 아니, 이 장난감 전화를 사면 안 될까요?
9: 네, 주세요. 이건 얼마죠?
1: 이 전화기는 100만 원입니다, 손님. 안녕히 가세요. 다음 손님.
10: 네. 안녕하세요, 주인 아주머니. 혹시 빵 있으면 한 봉지만 주실래요?
4: 없는데요. 이 장난감 집은 안 될까요?
1: 쇼핑 봉투에 담아드릴까요?
10: 네, 담아두세요.
1: 이 장난감은 만 원입니다, 손님.
10: 아이쿠, 이런, 돈이 모자라서 안 되겠는데요.
1: 그럼 다음에 가져오세요, 손님.
11: 이거 되게 힘들다.
4: 그러게.
12: 안녕하세요, 주인 아주머니. 저한테 천만 원이 있는데 천만 원으로 뭘 살 수 있을까요?
1: 수지, 우리 그런 거 있어? 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거.
4: 이 당근 어떠세요?
12: 네, 주세요.
0: 레베카는 당근을 아주 좋아하죠. 집에 갈 시간입니다. 파파 아빠가 파파랑 수지를 데리러 왔죠.
1: 바빴어요?
2: 바빴지. 눈, 코, 뜰 새 없이 종일 일했단다.
4: 우와, 우리도 유치원에서 일 많이 했는데.
1: 우리가 오늘 가게 주인을 했거든요.
3: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했다. 이제 뽑아볼까?
0: 파파 엄마도 방금 일을 다 끝냈죠.
3: 알았어, 조지. 엄마 일할 동안 잘 참았으니까 상으로 행복한 암탉 게임 한번 하게 해줄게.
1: 엄마, 거짓말쟁이. 일한다면서 행복한 암탉 게임 하고.
3: 아니야, 방금 시작한 거야. 조지랑 일 다 끝내고, 그치, 조지?
2: 전부 다 자기 일 끝낸 건가? 그럼 다 같이 게임해도 되겠네.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만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0: 여기 재밌겠는데?
1: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0: 토끼야, 추워?
1: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2: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 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야! 비상대를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진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모험을 떠나보자. 넘버블록 석으로.
1: 신난다. 어떻게 들어가지?
2: 한번 저 손잡이를 당겨볼까?
3: 내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2: 오가 사보다 크잖아.
1: 오를 어떻게 부르지?
3: 사?
0: 아기 이름? 바로?
2: 오!
3: 육이 주사위 박사인데 육을 어떻게 부르지? 4
1: 더하기 2는 바로
2: 6.
4: 안녕 친구, 내가 알려줄게. 주사위를 위로 던지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화물 기차 기관사.
1: 어,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커다란 기차를 몰 거야. 특별한 짐을 실은 기차지. 바로 화물이란 건데 그걸 싣고 멀리 떠나볼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기차 기적 소리지.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화물 기차 기관사거든. 너희도 화물 기차 기관사 놀이 할래? 같이 할 거지? 우와, 좋다고? 아우! 우리 특별한 화물을 나르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뿌뿌. 너희도 기차 소리 내볼래? 뿌뿌, 잘했어.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화물 기차 기관사 놀이. 아우, 아우, 아우. 그럼 기차에 화물 실으러 가보자.

0: 사고다!
1: 칙칙폭폭, 칙칙폭폭. 질릇! 안녕, 데이지. 안녕, 오지. 안녕, 비씨. 화물기차 기관사 놀인데 같이 할래?
0: 야!
2: 후후, 이 물놀이공을 배달하면 되겠다.
1: 바닷가까지. 좋아! 그럼 화물칸에 실어보자.

0: 소개합니다. 바로 화물 싣는 기계. 삐, 삐, 삐. 그게 바로 나야. 삐, 삐. 됐고. 삐, 삐. 됐고. 화물 때문에 앞이 안 보여.
1: 오, 내가 도와줄게. 내 목소리만 따라오면 돼. 계속 가, 계속 가. 그만. 됐어. 이제 내려놔.
0: 고마워.
1: 고맙긴 화물아. 걱정 마. 내가 널 지켜줄게. 나 화물 지킴이 할래.
2: 또 어떤 특별한 화물을 배달할까?
1: 빛이 상어를 바다에 데려다 주자. 바닷가 옆에 살잖아.
2: 상어 화물이라고? 멋지다! 근데 상어를 어떻게 기차에 태우지?
0: 수조에 넣으면 돼!
1: 널 무사히 바다까지 데려다 줄게. 난 화물 지킴이니까. 어우, 상어 위엔 안 앉을게. 상어한테 필요한 거야.
0: 걱정 마. 난 말이야, 저 상어한테 꽉 물리고 싶진 않거든.
2: 바다까지 가려면 오래 걸리는데 혹시 상어 간식 챙겼어?
1: 상어 간식? 그게 없으면 어떡하지?
2: 아무거나 써도 돼.
1: 상어 간식, 상어 간식.
0: 여기 찾았어.
2: 화물기차 출발 준비 완료. 봐봐. 다음 역은 바다입니다. 칙칙칙.

0: 화물지킴이 오지? 피씨 상어가 좀 배고픈 것 같은데. 뭐라도 줘야 해. 배고파서 화물까지 먹으면 어떡해. 내가 여길 지키는 한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간식이 너무 멀리 있는데 어떡하지? 손이 안 닿아.
1: 아, 기차칸을 바꿔 끼우면 돼. 우선 기차칸부터 떼야 해.
0: 어, 해볼게. 잘.
1: 아! 응? 아니, 지금 말고. 아!

0: 시간씩 줄 수 있어. 잘 됐네. 이제 문제 없어.
1: 으아, 저것도 문제야.
0: 비상 브레이크 작동.
1: 화물이 떨어졌어.
2: 빛이 산 거야. 너 어디 있어?
0: 화물기차 기관사들, 손상안경을 쓰고 찾는 걸 도와줘. 빛이 상어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1: 이걸 써봐.
2: 자, 올랐다. 내가 도와줄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0: 화물기차 기관사들 전속력으로 출발! 저기 바다야! 드디어 왔어! 그리고 우리 소중한 화물도 무사히 도착했고 말이야.
1: 셋하면 같이 내리자. 하나, 둘, 셋! 화물 배달 완료!
0: 화물을 배달했다고? 와, 해냈어!

예, 그럼 또 만나? 물놀이공도 내릴게. 가자! 우후!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매일 가는 화장실. 누군가에게는 홀로 괴로움과 씨름하는 공간이다.
1: 가장 오랫동안 화장실 못 간 날은 얼마나 됐어?
2: 한 10일 정도? 약을 먹고 제가 준비를 안 하면은 그냥 열흘은 그냥 지나갑니다.
3: 5일이요. 그때 제가 이제 배가 너무 부풀고 그러면서 갈비뼈도 부러지고 속옷이 터졌어요. 그리고 저는 변비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4: 변이 붉고 좀 뭐랄까 조금 딱딱한 면이 있다 그러면서 덩어리로 나온다래나?
5: 변이 너무 딱딱해서 아픈 거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저기로 항문으로 변을 파내시더라고요.
0: 몸 안에 쌓여가는 불편함, 그 뒤를 잇는 건 복부 팽만과 통증이다.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매일 반복되는 배변의 고통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2: 변을 눌리면 안 나오니까 진짜 그냥 있는 대로 힘을 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땀이 쭉 나오고
6: 남들은 우유 뭐 한컵 먹으면 설사하는데 그 900ml짜리를 한꺼번에 진짜 그 자리에서 다 먹어도 효과를 먹고 그럴 때가 되게 많았어서
7: 배가 이만 크렸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걸 못 먹죠. 배가 너무 부르니까 터질까 봐 우려가 돼가지고
8: 변이 딱딱하고 어떤 데 돌덩이 같습니다. 약을 안 먹었으면 항문이 막혀서 죽었겠죠.
0: 나이 탓이라 여겼던 변비. 하지만 그것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른다.
9: 장폐색이라 그래서 장이 막히는 현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 뭐 드물지만 이제 거대 결장증 같은 것도 올 수 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10: 변비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증상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전신 질환이 되겠습니다.
0: 참을수록 독이 되는 변비. 그 위험을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 소화기 질환의 권위자 정기욱 최창완 교수. 수많은 변비 환자를 치료해온 두 명의와 함께 노년의 변비, 왜 더 위험한지 알아본다.

0: 오랫동안 화장실을 못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장이 막히기 직전까지 악화된 상태. 68세의 이상남 씨는 분변 제거술을 받기로 했다. 진정제 투여 후 조심스럽게 진입한 대장 내시경 카메라. 장 안의 상태가 확인되자 의료진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대장 안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은 분변으로 가득 차 있다.
1: 몸에 힘 좀 풀어보세요.
0: 특수기구를 이용해 거대한 분변 덩어리를 하나씩 부수고 액체를 주입해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장 폐색이 생기고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폐혈증이 올 수도 있다. 마침내 막혔던 대장의 통로가 다시 열렸다.
2: 이상남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장의 일부가 늘어나 있고 그 대변이 정체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항문 쪽에 단단한 차도 같은 대변이 막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장은 직장 끝에 있는 대변만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변을 좀 제거를 하고 있고요. 잘게 부수거나 석션을 통해서 흡입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대변을 좀 녹여가지고 이렇게 대변이 잘 나오게 도와드리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시술을 마치고 다시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온 이상남 씨. 60대 중반 이후 없던 변비가 찾아왔다.
3: 이런 증세는 24년도 1월 달부터 한 뭐 2년 6개월 정도?
1: 가장 오랫동안 화장실 못 간 거는 얼마나 됐었어요?
3: 한 10일 정도? 뭐 열흘 만에 응급실 가고 일주일 만에 응급실 가고 뭐
0: 이상남 씨를 괴롭히는 고질적인 만성 변비의 원인은 무엇일까?
2: 좀 어떠세요, 환자분? 고생하셨죠? 검사하신다고. 예, CT 봤더니 횡연결장 중간 부분에서 약간 좀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좀 움직임이 떨어지는 부위가 관찰되고 있고요.
0: 네네. 2년 전보다 호전됐지만 횡연결장은 여전히 6.8cm 늘어나 있다.
2: 배가 불러지거나 변비가 심해지면은 이것 때문에 폐혈증이 생겨서 이제 생명에 위험한 경우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외래에서 약물 치료하면서 경과 보다가 증상이 조금 계속 호전이 없으면 그때가 수술까지 한 고려해보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요.
3: 폐혈증이라 말씀은 지금 오늘 처음 듣는 부분이거든요.
2: 똥이 안 나가고 쌓이면 나쁜 균이 피를 타고 돌다가 그게 이제 혈압 떨어지고 그런 게 폐혈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변 욕실에도 안 나오고 배가 불러지고 하면 그때는 응급실로 오셔야 될 수도 있으세요. 네.
0: 처음엔 노화의 증상인 줄 알았던 변비. 장을 절제할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 변비의 또 다른 얼굴을 알게 됐다. 대변은 대장과 골반저 근육이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배출됐다. 하지만 대장의 운동 기능이나 항문, 직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변비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일부 약물의 부작용으로도 변비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치료가 필요한 변비는 무엇일까? 대변 횟수가 주 3회 미만이거나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변이 딱딱하고 잔변감이 남는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치료가 필요하다.
2: 변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배변 횟수가 작은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주일에 3회 미만으로 배변하거나 잔변감이 있는 경우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비가 있을 때 여러 가지 합병증 같은 게 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치핵이라든지 분변 매복이라든지 직장 탈출증 같은 것도 올 수 있다고 돼 있고 심한 경우는 장 폐색이라든지 그런 것도 올 수 있다고 돼 있긴 합니다.
0: 여기 변비라는 두 글자 앞에 매일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또 한 명의 여성이 있다. 이러면 화장실을 더 잘 가지 않을까. 30분씩 하루에도 3, 4번 매일 찜질을 한다.
4: 하면은 제가 조금 더 편해지는 게 있어요. 어느 날부터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느 날부터 시원하게 못 보는 거예요.

0: 젊은 시절 라이브 가수로 활동하며 무대를 누볐던 이수현 씨. 한때는 남부러울 것 없이 건강했던 그녀였다. 하지만 요즘 그녀의 일상은 온통 배에 집중돼 있다. 좋아했던 밀가루와 자극적인 음식은 일절 끊은 지 오래. 채소 위주의 건강식단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지금까지 응급실에 실려간 횟수만 무려 7번에 달하기 때문이다.
1: 네, 거의 실시9라 해야 되나 10이라 해야 되나 거의 실신 직전이었으니까 네. 그냥 복통이 너무 심하면서 이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엄청 부풀어서 정말 만삭처럼 부풀었어요. 병원에 갔을 때 막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다 그랬으니까.
0: 그날이 있던 작년 9월 이후 매일 먹는 변비약. 그녀에겐 매일의 숙제와 같다.
2: 한번 그렇게 복통이 시작되면 좀 얼마 동안 지속되시나요?
1: 제일 오래 갈 때 25일 정도? 예, 한 달 되네 거의 아픈 거죠. 매일 볼려리는데 가끔가다 한 번 딱 안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0: 지옥 같았던 그 순간이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복통은 평범한 일상마저 흔들고 있다. 이수연 씨는 과연 이 불안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3: 좀 어떠세요? 앉아보고 괜찮으신가요?
1: 네. 배도 부풀고 계속.
3: 일단 요 CT 처음에 9월 달에 가져오신 CT를 보면은 자장이 좀 이렇게 심하게 늘어나 계시고
1: 네.
3: 대변도 좀 차 있었는데
1: 네.
3: 11월 달에 저희가 입원하셔가지고 찍었을 때는 다행히 조금 좀 좋아진 추세였었고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거대 결장이 있으면서 대변이 차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라 생각이 됐고요.
0: 환자는 장 운동 기능이 저하되면서 대변과 가스가 장기간 정체됐고 대장이 전반적으로 늘어나 있다. 특히 횡행결장은 최대 약 7cm까지 늘어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변비와 복부 팽만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복부는 만삭 산모처럼 팽창했고 극심한 통증으로 수차례 응급실을 찾았다. 현재는 대변을 무르게 해주는 약물과 장운동을 도와주는 약물 치료 중이다. 이처럼 대장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장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 거대 결장증이란 무엇일까? 대장 벽에는 장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절이 분포한다. 하지만 신경절이 부족하면 일부 대장의 장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변을 밀어내는 기능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변비가 발생하는데 심하면 변과 가스가 쌓이면서 장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거대 결장증이 발생한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엔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호전되기도 한다. 하지만 병이 진행된 경우에는 기능이 떨어진 부위와 심하게 늘어난 대장 일부를 수술로 절제해야 한다.
4: 거대 결장증은 이제 결장이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늘어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변비나 이런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드시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동반된 질환 때문에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거대 결장증 때문에 저희가 한 7번 정도 이렇게 분변 제거술 내장이식 했던 분이 기억나고요. 반복적으로 장폐색 같은 또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응급실로 자주 온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결국 수술까지도 저희가 고려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게 아플 때 제가 너무 좀 미련스럽게 참는 편인데 저희 아이가 그 응급실에 가자고 저한테 한 거만 지금 3개월 안에 7번이에요.
3: 차라리 이렇게 분변 제거술 해가지고 대변을 빼주는 것도 도움되긴 하거든요.
1: 그래서 이렇게 약으로 또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
3: 코에다 콧줄 꽂아가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감압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경우도 돼요. 약 좀 드시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예.
0: 변비가 이렇게 큰 수술로 이어질 수도 있다니 수술만은 피하고 싶다.
1: 대장을 다 드러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눈앞이 캄캄했고 정말

0: 일반 사람들은 그 변비를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변비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1: 참고 넘긴 시간이 병을 키울 수 있다. 변비의 조용한 경고. 평범한 증상 뒤에 큰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부끄러워서 숨기는 병. 81세 우춘자 씨도 변비를 방치한 끝에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2: 밤에 자는데 이상하고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니까 피가 보여요. 여보, 저기 병원 좀 갑시다. 그럼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서는 그 가까운 데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갔더니만은 거기서 다 썩었다고. 내장이 다 썩었대요.
1: 긴급했던 그날, 변비가 출혈로 이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3: 지금은 배 아프진 않으시죠?
2: 네.
3: 네. 요새는 대변은 몇번 보세요?
2: 하루에 한 번은 보는 것
3: 하루에
2: 같아요.
3: 한 번?
2: 예.
3: 네, 좋으시네. 그때 이제 입원하셨을 때, 그때 이제 이게 내시경 사진인데, 허혈성 대장염이라는 게 생겨서, 장에 염증이 생기고 혈변도 보고 좀 그랬던 거고요.
1: 검사 당시 우춘자 씨의 대장은 염증으로 인해 궤양이 생기고, 헌 흔적이 역력했다.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허혈성 대장염은 어떤 질환일까? 우리 몸의 대장은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하지만 고령층에서는 고혈압, 심부전 등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나 심한 변비로 인해 대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다. 그 결과 장 점막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바로 허혈성 대장염. 특히 혈관 분포가 적은 좌측 대장에서 주로 발생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갑작스러운 복통과 혈변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장마비와 함께 장 점막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3: 허혈성 대장염이라는 것은 대장의 상대적인 혈류 부족에 의해서 장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요. 대개 한 60세, 65세 이상 고령에서 잘 발생을 하고요. 변비도 그 허혈성 대장염의 발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변비가 생기면 아무래도 대장 내각 내 압력이 좀 올라가고 장내 혈액순환이 좀 부족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당시 우춘자 씨는 장의 연동 운동이 감소된 장마비 상태였다. 빠져나가지 못한 가스로 소장은 크게 팽창돼 있었다. 항생제 치료와 꾸준한 변비 관리로 염증은 거의 가라앉은 상태다.
2: 저는요, 그 짝에서 그 진짜로 다 썩었다 소리 나중에 듣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래도 선생님이 잘해 주셔가지고요.
3: 허혈성 대장염에 대한 약은 더안 드셔도 되고, 변비약은 좀 일단 당분간은 좀 꾸준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비 증상이 계속 또안 좋아지면 그게 나중에 또 이런 장애, 혈액순환 장애로 이어져서 또 장, 허혈성 대장염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염증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1: 병의 시작이었던 변비는 평생의 숙제다.
2: 자주 못 가서 이제 편이 딱딱하지요. 딱딱하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피가 이제 고담 한 4일간 이렇게 싹 멎어요. 너무 좋은 거 있지요. 날라갈 것 같아요.
1: 시간도 한결 느리게 흘러가는 곳. 그곳에서 유유자적 밭을 일구며 노년만큼은 고향에서 평온하게 보내고 싶었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얼마 전 팔순을 맞은 민현숙 씨도 허혈성 대장염으로 큰 고비를 넘었다. 염증은 호전됐지만 만성 변비는 아직 진행형이다.
4: 15년 전? 그때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약으로 견디고 있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꼭 가요. 다른 과 가면서 소화기내과도 꼭 들려요.
1: 변비약을 먹은 지도 10년. 약 없이는 화장실조차 갈수 없다. 변비로 응급실을 찾은 것만 3번. 변비약 없는 하루는 상상조차 할수 없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는 약들. 고령이 되면서 챙겨 먹는 약은 계속 늘고 있다.

0: 약 드시는 거뭐 다른 것도 있으세요?
1: 심혈관 약 하나라고 고지혈 하나라고 당뇨약 하나 아침 저녁 먹어요.
2: 20년째 앓고 있는 당뇨. 이제는 인슐린 주사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다. 당뇨에 맞춰 음식은 가려먹고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운동은 쉽지 않다. 자식들에게도 점점 미안한 마음이 커져간다.
1: 변비가 너무 심해지면은 볼일 보기가 어렵잖아요. 화장실이 막힐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걸 다 독일을 해서 뚫어주고 막 그러니까 아, 식구들 다 불편하죠.
2: 자식에게 의지하는 순간이 점점 늘어난다. 쉽게 끝나지 않는 노년의 변비. 왜 고령의 변비는 이처럼 오래 지속되고 더 위험해지는 걸까?
3: 젊은 층에서 생기는 변비는 주로 스트레스라든지 다이어트 아니면 일시적인 생활 습관 등에 의해서 생기는 기능성 장애인 경우가 많은데요. 노인의 경우에는 당뇨나 신경계 질환 등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다인성 질환의 특징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오늘은 민현숙 씨가 정기 진료를 받는 날. 민현숙 씨는 3개월에 한 번 장내 수분을 늘려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변비약을 처방받고 있다.
4: 요새 변비 증상은 좀 괜찮으세요?
1: 한번 먹어갖고 나면 한 3일 정도를 먹어야 돼요.
4: 아, 그럼 3일 동안 대변 못 보시는 거예요?
1: 보기는 다 보는데 네. 너무 단단해가지고.
4: 아, 그래요?
1: 피곤하고.
4: 아, 그래요?
1: 너무 저기가 변기가 막히고 막.
4: 아, 네. 얼마 전에 대장내시경 받으셨을 때 네. 예, 예전에처럼 염증이 심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염증이 좀 있거든요. 예.
2: 허혈성 대장염이 발생했을 당시 심한 염증으로 정상 점막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4: 이런 좌측 대장의 염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해서는 뭐 장벽이 거의 썩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괴사가 심하게 생겼었고요.
2: 괴사로 인해 장벽은 검게 변해 있었다.
4: 최근에 5월 달에 시행한 대장 내시경 검사 소견은 그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이 왼쪽 부위 염증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위가 비교적 괜찮은 부위고요. 이제 여기가 염증이 생긴 부위. 아직도 좀 염증이 좀 남아 있습니다.
2: 2024년과 현재의 엑스레이를 비교해 보면 당시 대변과 가스로 장이 심하게 늘어나 있었다. 지금은 장의 팽창이 줄며 호전됐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4: 그때처럼 다시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단한 대변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1: 아, 그 정도 되기 전에?
4: 네, 되기 전에 미리 좀 약을, 변비약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지난번 당화혈색소가 8.1로 좀 올랐네.
1: 그러게요. 그래서.
4: 네. 당 조절이 중요할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네. 그게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4: 그 내분비내과 교수님하고 좀 상의해서 네. 식단 조절, 체중 조절 이런 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노년의 변비가 쉽게 낫지 않는 이유는 다른 질환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과 여러 약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변비가 만성화되고 합병증의 위험도 높아진다. 게다가 고령의 변비 환자는 점점 늘고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3: 고령층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에서는 유병률이 20, 30%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노화로 인한 장 근육의 위축이나 신경세포의 감소, 그리고 활동량이 좀 되게 떨어지게 되고요. 또 연세가 드시면 수분이나 식이 섭취도 좀 부족하게 되고 또한 고혈압약이라든지 진통제 이런 약제를 또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런 뭐 뇌졸중, 당뇨, 파킨슨과 같은 이런 질병들이 또 변비 증상 유발에 또 관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5: 특히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절반 이상이 변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대에 좀 오랫동안 누워 계시거나 활동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또 동반 질환이 있는 분들이 아마 적지 않아서 아마 그럴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0: 갑자기 이렇게 변비가 왔을 때는 단순한 변비일 수도 있겠지만은 혈변이라든지 뭐 몸무게가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또 갑자기 안 만져지던 배에 뭐 만져진다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대장 내시경 같은 걸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장 같은 것도 감별하는 게 좋겠고요.
1: 노년 이후 갑자기 변비가 생겼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79세 최도연 씨도 없던 변비가 생겼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잔변감이 늘 남아있다.
2: 한 3, 4년 됐습니다. 네. 처음에 보는 게 시작할 때도 어렵고 조금씩 이래 봐도 갈것이 조금 똑똑똑 떨어져 나와요. 시원하지를 않으니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1: 가족의 권유가 아니었다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를 일. 용기를 내 병원 문을 두드렸다.
3: 대변을 며칠에 한번 정도 보셨죠? 그때도 매일 보셨나?
2: 매일 봄,
3: 예.
2: 매일 봄.
3: 매일 보기는 하는데,
2: 예.
3: 예. 아주 조금씩,
2: 예.
3: 예. 그러니까 시원하게 잘안 나오고,
2: 예.
3: 뭐 좀, 대변이 남아있는 것 같고,
2: 예. 약간
3: 예. 좀 대변을 보려면은 좀 힘을 많이 줘야 되고,
2: 예.
3: 그리고 대변이 좀 이제 딱딱하기도 하고요.
2: 예.
3: 네.
2: 많이 걸어야 나오고,
3: 아, 네.
2: 안 걸고 이래 앉아있으면 또안 나와.
3: 아,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만성 변비 증상인데요. 대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한 번이라도 좀 시원한 대변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1: 매일 화장실을 가도 변비일 수 있다.
3: 주요한 변비 증상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 미만의 배변, 그리고 과도한 힘주기, 단단한 대변, 그리고 대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듯한 느낌, 잔변감이 되겠고요. 항문이 막힌 듯한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대변을 보기 위해서 항문 주변을 누르거나 손으로 파내는 등의 어떤 수조작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여섯 가지 증상을 대표적인 변비 증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 여섯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에 만성 기능성 변비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1: 원인에 따라 변비의 치료법도 달라진다. 최도연 씨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세 가지 검사를 받기로 했다. 먼저, 음식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확인하는 대장 통과 시간 검사. 3일간 표지자가 들어있는 캡슐을 한 알씩 삼킨 뒤, 4일째, 7일째 엑스레이를 촬영해 장 안에 남아있는 표지자의 개수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대장의 운동 기능을 평가한다. 두 번째는 배변 조영술 검사. 감자 전분가루에 조영제를 섞어 인공 대변을 만든다. 인공 대변을 항문으로 주입한 뒤 배출하는 과정을 실시간 엑스레이로 관찰해 배변을 방해하는 원인을 찾아낸다. 다음은 항문 직장 내압 검사. 직장과 항문 근육의 힘과 움직임을 평가하는 검사다.
4: 항문에 힘을 한 번만 쫙 줘보세요. 항문을 쥐어보세요. 항문 쬐어보세요.
1: 검사 결과는 무엇을 의미할까?
3: 대장 통과 시간 검사가 되겠는데요. 대장의 이제 연동 운동 기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평가하는 검사가 되겠고요. 방사선 비투과성 표지자들이 얼마나 대장을 빨리 통과해서 내려가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항문 직장 내압 검사가 있는데요. 고령층에서는 직장의 감각이 둔화되어서 변이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직장의 감각 상태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배변 조영술은 환자분이 힘을 줄때 그런 배변 과정을 실제로 볼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고요. 구조적인 문제가 혹시 있는지 배변 조영술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일주일 뒤 검사 결과를 듣는 날. 이번에도 가족의 손을 잡고 병원을 찾았다.
5: 두 분은 어떤 사이세요?
6: 어머니와
5: 네.
6: 며느리입니다.
5: 원래 며느님이랑 사이가 되게 좋으세요?
6: 원래 좋아해요. 너무
1: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긴장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한다.
3: 지금 이제 서행성 변비가 좀 있으신 건데, 대변이 이렇게 장을 잘 통과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통과 시간 자체가 많이 지연돼 있어요. 그래서
1: 변비는 원인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정상적인 경우 소화된 음식물이 대장을 통과하는데 약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장의 연동운동이 떨어져 변이 대장에 오래 머무는 경우를 서행성 변비라고 한다. 반면 대변 장애형 변비는 변이 직장까지는 도달하지만 밀어내는 힘이 약하거나 항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 변을 배출하기 어려운 경우다.
3: 이게 이제 다 원래는 거의 다 상당히 뭐 한 20개, 30개 미만으로 남아있고 나머지 다 빠졌어야 되는데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먹은 게. 그러니까 장 통과 시간이 많이 지연돼 있다. 그래서 대장 통과 시간을 약 한 80시간 정도로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정상 사람은 한 20에서 30시간 정도 대장 통과 시간이.
1: 검사 4일째. 96시간이 지나도 60개의 캡슐이 남아있었고 7일째에도 6개의 캡슐이 배출되지 못했다. 하지만 원인은 하나가 아니었다.
3: 배변 조영술 검사를 한 결과인데 보시면은 이제 대변이 이쪽으로 잘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7: 예.
3: 여기는 뭐가 좀 삐죽 튀어나와 있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런 걸 직장류라고 하거든요.
1: 잔변감의 이유는 대변이 3cm 크기의 직장류 주머니에 고였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직장은 벽면이 매끄러워 대변이 자연스럽게 항문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만성 변비와 노화, 출산 등으로 직장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배변 시 직장 벽 일부가 바깥으로 밀려나 돌출될 수 있는데 이를 직장류라고 한다. 대변이 주머니 안에 고이면서 아무리 힘을 줘도 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잔변감이 지속될 수 있다.
3: 직장류는 특히 직장하고 질 쪽에 그런 벽이 중격이 좀 약해지면서 질 쪽으로 직장 벽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여성들에서 굉장히 흔하고 아무래도 이제 고령에서 수술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약물 치료로 증상이 완화된다면은 굳이 꼭 수술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1: 참는다고 해결되는 변비는 없다. 원인을 찾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다. 예전엔 몰랐다. 매일 화장실 가는 평범한 일상이 삶을 지탱해주는 일이었다는 것을. 변비에 좋다는 키위와 푸른 주스를 챙겨 먹는다는 61세 안상호 씨. 퇴직 전까지 33년간 경찰로 누구보다 강인하게 살아온 그에게 가장 힘든 상대는 변비였다.
8: 변비약 안 먹으면 일주일 동안도 변을 못 봅니다. 변을 한 3, 4일 정도 못 보면 그때부터 복부 팽만감이 있고 배가 통증이 또 시작이 됩니다.
1: 현직에 있는 동안은 마음 놓고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퇴직 무렵 극심한 변비가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로 살아온 시간은 여전히 그의 자부심이다.
8: 이거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입었던 정복 하나 남겨놨습니다. 기념으로. 이건 이제 큰아들, 원주교도소에 근무하는 아들, 큰아들 교도관이고 이거는 현직 경찰관의 둘째 아들 거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1: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장 폐색이 반복되는 상태. 그가 짊어진 마음의 무게도 컸다.
8: 약 한 2년 전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관내에 배터리 공장이 불이 나가지고 그 많은 공장의 그 사원분들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또 제가 근무하는 데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자책도 들고 그때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변을 잘 못 봐가지고 그 병원을 이곳저곳 가봤는데 해결 방법을 못 찾고.
1: 그의 병명은 장이 비대해진 거대 결장증. 반복되는 장 폐색으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8: 진단을 처음 받고 좀 당황스럽고 한번 장이 늘어난 거는 복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0: 마지막에 대변 보신 건 언제였어요, 그러면요?
1: 이틀 됐습니다.
0: 이틀 전에. 그 앞에는 언제 보셨어요?
1: 그 전에도 3일 전에 변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지난번에 엑스레이 찍은 거 보니까 작년 7월 달에 이번에 CT 찍었을 때보다 지금 배가 많이 불러져 가지고요, 환자분. 저희가 1년 사이에 또 이게 좀 장이 좀 많이 좀 상태가 나빠진 것 같아 가지고요.
2: 2년 전부터 배변이 어려웠던 안상호 씨. 대장의 한 부분에서 장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세포가 부족해 장 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변을 밀어내는 기능도 저하됐다. 이로 인해 대변이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고 대장 안에 분변이 쌓였다. 변비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변과 가스가 계속 쌓이면서 대장은 최대 13cm까지 늘어나는 거대 결장 상태가 됐다. 대변이 오래 머물면서 대장은 더욱 늘어나고 장 운동 기능도 점차 저하됐다. 대변과 가스가 원활하게 통과하지 못해 장 폐색이 반복됐다. 결국 안상호 씨는 대장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3: 정상적인 대장이 기능을 못한다고 하면 이 정도면 생각이 되고요. 거의 뭐 13cm, 14cm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MRI 찍었던 거 보면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좀 직경이 좀 좁아지는 부분 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이 신경절이 좀 분포가 적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2: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신경절. 신경절은 장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세포가 모여 있는 구조로 대변을 아래로 이동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0: 신경절은 아무래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장 운동을 할수 있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근육하고 협동해서 우리가 대변을 갖다가 위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국소신경절이 분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대장 운동이나 그런지 근육 운동이 떨어져 가지고 스스로 대변을 보시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수술은 피할 수 없지만 안상호 씨에겐 다시 찾고 싶은 일상이 있다. 화장실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여행을 떠나는 것. 변비가 심해진 뒤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다. 이제는 변비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유롭게 떠나고 싶다.
1: 변비약을 먹으면은 갑자기 설사가 나오면 대처할 수 없고 낯선 음식을 먹기가 조심스럽고 해외여행은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수술 잘 돼서 음식 잘 먹고 변을 잘 보고.
2: 마침내 안상호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오늘 수술은 대장학문외과 김찬욱 교수가 집도한다.
4: 변비 환자 중에서 이행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직 검사를 해보면 장 운동이 안 좋은 부분을 넘어가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수 있도록 해주는 수술입니다. 대장을 한 40cm 정도 남기고 다 절제를 하고 소장하고 대장하고 연결해주는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2: 수술 예정 시간은 2시간. 기능을 잃은 대장을 제거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수술이다. 먼저 복강경을 이용해 신경절이 부족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대장 부위를 확인한다. 이어 장 운동 기능이 떨어진 부위를 포함해 문제가 된 대장을 절제하고 이후 남아있는 정상 대장과 소장을 연결해 새로운 배변 통로를 만들어준다. 이는 정상적인 배변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수술 직후에는 잦은 배변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안정된다.
5: 사이만 해주세요.
2: 작은 절개창을 통해 복강경 수술이 시작됐다. 문제가 된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수술의 첫 단계. 신경절이 부족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대장을 주변

0: 조직과 혈관에서 조심스럽게 분리한다. 오랜 시간 변이 머물면서 탄력을 잃은 대장. 마침내 몸 밖으로 나온 대장은 예상대로 크게 늘어난 상태였다. 출혈을 최소화하며 대장을 안전하게 절제한다. 늘어난 대장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 그동안 안상호 씨를 괴롭혀온 변비의 원인이 드러났다. 거대 결장은 예상보다 더 심각했다. 이제 기능 회복을 위한 봉합이 이어질 차례. 남아있는 소장과 대장을 연결해준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1: 일반적으로는 대장을 한 150cm 정도를 보는데 저희가 보통 절제를 하는 거는 직장을 한 15cm로 봅니다. 그래서 직장 위로 해서 한 30에서 40cm 정도 남기고 절제를 하는 거니까 한 1m 좀 넘게 그 정도 절제를 하는 겁니다. 대장이 그렇게 큰 대장이 들어있으면 배가 항상 불러있고 불편한데 그런 것들이 일단 사라지게 됩니다.
0: 원인에 따른 변비 치료에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변비 환자 3명 중 1명은 장의 기능엔 이상이 없지만 배변할 때 힘을 잘못 써서 변비에 시달린다. 변을 밀어내려는 순간 엇박자처럼 오히려 항문에 힘이 들어가 배변을 스스로 방해하는 것이다. 배변 장애형 환자에게 필요한 건 배변 습관을 바로잡는 재활치료, 바이오 피드백이다. 73세 조돈수 씨도 변비를 앓는 내내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문제는 그의 장이 아니라 배변 방법에 있었다.
2: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 먹고 뭐 검사도 하고 그랬는데 원인을 못 밝혀가지고 가서 자니까 배도 아프고 많이 먹으면 더 안 좋으니까 조금씩 먹어요.
3: 변 참듯이 꽉 조여보세요. 다시 한번 조여보세요. 꽉, 그렇죠. 힘 빼고 힘 빼세요. 자, 다시 한번 꽉 오므리세요. 오므리고 힘 빼고, 좋아요.
0: 조돈수 씨는 지금까지 세 번의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받았다. 배변 장애형 변비 환자는 배변을 다시 배우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복부엔 패치, 항문엔 센서를 부착해 근전도를 측정한다. 실시간으로 근육의 움직임을 확인하며 잘못된 힘주기를 교정한다.
4: 바이오 피드백은 우리가 이제 배변 습관이 잘못된 분들을 교정하는 거라고 재활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변비 환자의 많게는 3분의 1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힘을 주면서 우리가 동시에 항문하고 이렇게 골반적 근육은 이완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항문이 오히려 수축이 되고 항문이 이렇게 이완이 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항문 직장 내약 검사 같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통하면 우리가 배변 습관을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조돈수 씨처럼 오랜 변비가 잘못된 배변 습관으로 굳어지는 경우도 많다. 병원까지 오는 길은 멀지만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고 있다.
5: 조돈수님이시죠? 좀 어떠세요? 요즘에 좀 어떠신가요, 환자분?
2: 예. 요즘에 살만 납니다.
5: 다행이다, 그죠? 예. 장 통과 시간 했을 때 환자분은 장 통과 시간 캡슐이 몸 남아있는 게 거의 없으시거든요. 장 운동은 굉장히 잘 되고 계신데 반해서.
0: 장은 잘 움직였지만 변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했다.
5: 항문에 이렇게 압력이 좀 보통 사람보다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오히려 반대로 힘을 주시는 게 좀 보셨던 것도 있으시고 거기다가 이제 감각도 조금 떨어져 계시는 것도 연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0: 재활치료를 거듭하면서 배변을 방해하던 잘못된 항문 근육의 움직임이 조금씩 정상에 가까워졌다.
5: 아마 바이오 피드백 같은 재활치료가 환자분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긴 하세요. 예, 환자분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이제 대변 모양이 이제 우리가 1번 같이 약간 염통 같이 나오고 좀 불편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좀 4번 같이 많이 좋아졌다, 그죠? 예, 다행이네. 정상적으로 대변을 잘 보고 계시고, 예.
0: 심한 변비를 의미하는 땅콩 모양의 변, 1형에서 소시지처럼 길고 부드러운 4형으로 배변의 질도 달라졌다.
2: 가르쳐 준 대로 이제 집에

0: 그래서 계속 연습하고 그렇게 저기 생활하니까 더 자꾸 좋아져요. 첫째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아주 그게 제일 행복하더라고.
1: 노년이라고 변비를 참을 필요는 없다. 치료하면 달라질 수 있다.
2: 지금은 저기 하면 하루에 한 번, 많이는 안 노니까요. 조금 이렇게 하루에 한 번은 꼭 가요.
3: 아주 편하죠. 오히려 편한 편이에요. 자주 봐도.
4: 5분, 10분 앉았어도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나오질 않으니까 힘만 들어가고. 아프기만 하고 지금은 뭐 이렇게 병 부는 것만으로도 약을 먹어서 받은 뭐 어쨌든 그래도 감사하죠.
1: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산뜻한가요? 변비는 원인에 맞는 치료와 함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좋은 배변 습관은 하루하루의 실천으로 만들어진다.
5: 결국은 이제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 특히 채소나 뭐 과일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특히 푸른이나 키위 같은 게 너무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한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 같은 것도 생활 습관 변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게 잘 안 나온다 싶으면 5분이나 10분 정도 이상 오래 앉았기보다는 차라리 나오시는 게 오히려 대변 습관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 굳어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평소에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는 경우에도 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무시고 수면과 함께 이러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많은 이들이 겪고 있지만 부끄러움 속에 묻혀온 병. 참고 견딘 변비가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지금도 말 못할 불편을 겪고 있는 변비 환자들에게 소화기 내과의 두 명의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5: 변비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병원에 오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셀프 자가 치료하시다가 치료식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대장암의 경고 증상의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권유를 드립니다.
1: 이제는 치료와 함께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잘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잘 비우는 건강이다.
6: 변비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증상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전신 질환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변비는 올바른 진단과 생활 습관 개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겠고요. 자, 오늘부터 물 한 잔 걷기 한 걸음, 규칙적인 배변 습관 실천으로 건강한 장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 양쪽에는 대못으로 이렇게 막 커다란 걸 두 개 박는 당장 혈관이 터질 수 있다. 뇌에 뭐 시험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나
8: 뇌동맥류는 일단 증상이 없습니다. 동맥류가 일단 터지면 15에서 20%나 사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존자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는 장애가 낫게 되죠.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요리 초보자들도 문제없이 척척. 임미자의 친절한 반찬 레시피. 밥맛을 돋우고 밥상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완소 반찬. 아삭아삭 콩나물 씹는 맛에 자꾸자꾸 손이 가는 콩나물 잡채부터 당장 팔아도 손색 없는 황금 반찬 레시피. 무조림에 멸치를 넣어 두 배 더 맛있는 지리멸 무조림까지. 구수한 손맛을 자랑하는 임미자 요리연구가의 정갈한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비 기원둥이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임미자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이 만만하게 식탁 위에 많이 올리는 콩나물. 네. 자, 오늘 요리 보니까 이 콩나물 한 봉지로 일품 요리도 가능하던데. 네. 이 콩나물 잡채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콩나물하고요. 네. 당면? 네. 부추? 예.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1: 아, 아주 간단하네요. 네. 이 잡채는요, 근데 양념도 네. 은근 신경이 많이 쓰여요. 네. 이 양념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오늘 진간장에다가 예. 고춧가루를 넣어서 예. 좀 약간 칼칼, 오. 그다음에 개운하게 이런 오. 양념을 준비했어요.
1: 느끼하지 않고 칼칼하고 네. 개운하게. 네. 그리고 이 잡채하면 네. 이것저것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뭐 볶고 무치고 복잡한데요. 오늘만은 쉽고 맛있는 잡채가 될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까요? 자, 콩나물 잡채 이제 시작해볼 텐데요. 네. 선생님, 어떤 것부터 손질해볼까요?
2: 자, 콩나물을 사오셔서 예. 만약에 콩나물이 뿌리가 너무 예. 길다. 예. 그러면 약간 다듬어 주시면 되는데 예. 지금 이 정도는 괜찮아요.
1: 그렇죠.
2: 네네. 또 콩나물 뿌리에 좋은 게 많잖아, 그죠? 예. 그래서 아주 길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냥 예. 이대로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당면을 네. 잡채니까 당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불려놓은 거예요. 광희 씨 손톱을 한번 이렇게 눌러서 네. 손톱이 이렇게 편하게 들어가네? 이런 정도면 다 불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아, 요렇게, 아, 요 정도? 네. 이렇게 끊어질 정도 살짝.
2: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추가 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부추는 여기 이제 어울려져야 되는데 이거 너무 길면은 먹기가 네. 불편해요. 네. 그래서 끝부분 요거는 이제 탁 잘라버리고, 네. 한 몇 cm가 좋냐면은 한 3cm?
1: 3cm?
2: 네, 한 2, 3cm 이런 정도로. 예. 네, 젓가락으로 집었을 때 집기 편할 정도로 이렇게 딱 썰어주시면 돼요.
1: 예. 자, 이번 주에 우리 몸에 좋은 부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2: 맞아요. 그동안 못 드셨던 것은.

0: 예. 이번에 다 드시면 돼요.
1: 그러게요. 네.
0: 자, 요렇게 했고요.
1: 예?
0: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한번 섞어볼까요?
1: 잠깐만요. 지금 잡채하는데 네. 벌써 우리 양념 준비하는 거예요?
0: 네네.
1: 아, 사실 잡채하면 뭐 재료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고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볶아야 되는데.
0: 네. 우와. 오늘은 그거 있잖아요.
1: 예.
0: 팬 하나로 다 끝낸다. 그거 뭐라 그러죠?
1: 그런 말이.
0: 원팬인가?
1: 원팬.
0: 원팬.
1: 원팬 피니쉬.
0: 그렇지, 그렇지.
1: 맞나요?
0: 피니쉬.
1: 한팬 하나에 끝낸다.
0: 네네.
1: 자, 그러면 일단 재료 손질 다 됐고요.
0: 네.
1: 양념을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고
0: 네,
1: 했어요.
0: 섞기만 하면 돼요, 이제. 자. 볼 하나 주시면 섞을게요.
1: 근데 선생님,
0: 네.
1: 이 잡채 하면서 항상 또 우리가 너무 늦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0: 맞아요. 예. 늦게 하면 많이 못 먹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간장.
1: 네.
0: 진간장이에요.
1: 네.
0: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잡채예요.
1: 전 좋아해요.
0: 그래서 약간 예? 칼칼하면서도 반찬 같은데 왠지 반찬이 아닌 듯한.
1: 예.
0: 그래서 이렇게 좀 미리 좀 불려놓는 거죠.
1: 저는 늘 원했었거든요. 잡채가 뭔가 좀 칼칼하고
0: 네.
1: 느끼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설탕도 좀 넣고
1: 예?
0: 잘 섞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굴소스가 조금 더 들어가면요.
1: 예?
0: 더 맛있어요.
1: 더 감칠맛 날 것 같아요.
0: 네네. 그래서 굴소스도 좀 넣고.
1: 그리고요.
0: 네. 그 다음에 이제 참기름도 좀 넣어야
1: 참기름
0: 돼요.
1: 참기름 넣고.
0: 네. 참기름은 나중에 남겨놨다가.
1: 예.
0: 나중에 마지막에.
1: 네?
0: 휙 뿌리셔도 돼요.
1: 마지막에.
0: 네. 조금 반만 넣고 남겨놨다가.
1: 예.
0: 그 다음에 요건 또 뭘 것 같아요? 아까 요, 맞추셨는데.
1: 요 맛술이에요.
0: 맛술이에요?
1: 네. 이 맛술은 네. 아, 콩나물 때문에 들어가나?
0: 맛술이 약간 좀 그 콩나물의 그 잘못 외 비릿한 맛.
1: 아, 맞아요.
0: 그것도 조금 제거하기도 하고
1: 예?
0: 약간 또 저 단맛도 조금 있잖아요.
1: 맞아요.
0: 자, 그다음에 이제 요 통깨는
1: 네?
0: 지금 그냥 조금만 넣고요. 마지막에
1: 네.
0: 또 뿌리는 쓰도록 할게요.
1: 마무리할 때 또.
0: 네, 네, 네. 그래서 이걸 잘 섞었잖아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요거는 필요하고
1: 예.
0: 나머지는 안 필요하고 참기름은 마지막에 조금 뿌려야 되니까 조금 주시면 더 좋고요.
1: 예.
0: 이제 한번 원팬으로 가볼까요? 제가 다 써버렸어요.
1: 네, 제가 또 준비를 해놓을게요.
0: 네.
1: 아니 벌써 이게 잡채를 만들 준비가 끝났어요.
0: 네. 자 그러면
1: 가볼까요?
0: 네. 일로 오셔가지고
1: 본격적으로
0: 네. 맨 처음에 불린 당면을 여기다 깔아주는 거예요.
1: 네.
0: 이제 불리기만 했지만 이건 이제 익혀야 되니까
1: 우와.
0: 그리고 자 콩나물.
1: 예.
0: 자 콩나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탁.
1: 아 잡채랑 같이 해요? 따로 하는 게 아니라?
0: 네네. 우리 아까 원팬?
1: 원팬이요.
0: 원팬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양념 아까 섞어놨잖아요.
1: 예, 이것도 지금
0: 여기다가 이렇게 잘 뿌리는 거예요. 이제.
1: 아 지금 잡채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도.
0: 네네. 이게 이제 끓으면서 양념이 스며들어야 되고 아까 왜 물 넣으려고 한 거 이것도 물 좀. 여기도 헹궈가지고.
1: 아, 요즘 뭐 물론 바쁘다 현대사회. 저 뭐 빨리 네. 돌아가는 사회이긴 하지만
0: 네.
1: 이렇게 순식간에 다 이렇게 넣고 해도 되는 거예요?
0: 네네네. 정말 간단해요. 와. 그냥 아주 편하게 이렇게 하면 또 일품 요리 같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불을 켜볼게요.
1: 예. 지금 여러분 저희가 준비했던 재료들 이 깨하고 참기름하고 부추 말고는 다 들어갔어요.
0: 네.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꼭 덮어야지 그 콩나물의 그 비린내 있잖아요.
1: 예?
0: 그게 이제 나가면 안 느껴지네. 그럼 다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1: 콩나물
0: 네.
1: 비린내가.
0: 네.
1: 자, 불 세기는 어느 정도로?
0: 불은 이제 중간불 정도가 좋겠어요. 왜냐면
1: 예?
0: 물량이 거의 조금이잖아. 반컵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센 불에 하면 익기도 전에 탈버릴 수가 있으니까.
1: 예?
0: 그래서 불은 중간불 정도 해서 뚜껑을 또 덮고
1: 예?
0: 콩나물은 익는데 한 2분? 2, 3분?
1: 오,
0: 그런
1: 2, 3분 사이로?
0: 네.
1: 알겠습니다. 한번 익혀볼게요.
0: 네.
1: 선생님,
0: 네.
1: 지금 저희가 재료를 넣은 후로
0: 네.
1: 2분 30분 정도 지났거든요?
0: 네.
1: 근데 제가 걱정했던 그 콩나물 비릿한 향 안 나고 맛있는 네. 향만 나요.
0: 짜잔짜잔.
1: 우와!
0: 자, 이렇게 이제 됐잖아, 그죠?
1: 예, 하나도 안 타고.
0: 네.
1: 당면이 다 익었어요.
0: 당면이 다 익어줘야 돼. 이게 지금 밑에 당면을 깔았기 때문에 이렇게
1: 예.
0: 훌훌 털어주시면 되거든요.
1: 우와.
0: 자, 이렇게 훌훌 털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통깨, 참기름,
1: 예.
0: 붙여놓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제.
1: 오,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콩나물도 우리가 네. 좋아하는 그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게끔.
0: 네네.
1: 잘 익었어요.
0: 맞아요. 그래서 국물이 잡채니까 국물이 하나도 바닥에 없도록
1: 예.
0: 이렇게 이제 해주셔야 되거든요.
1: 그게 중요하거든요.
0: 맞아요. 자,
1: 대박이에요.
0: 그러면은 곧 이제 참기름을 확 부어주실래요?
1: 네.

0: 그다음에 통깨도 확 구워주시고.
1: 다 구워요?
0: 네네. 아, 좀 많네요.
2: 예, 좀
0: 남겨주실래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부추도 넣어주세요.
1: 그럴까요?
0: 네.
1: 아, 부추는 거의
0: 다 됐어요.
1: 딱 내기 직전에. 우와.
0: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부추는 꼭 숨이 많이 안 죽어도 괜찮아요.
1: 네.
0: 이 열에 의해서 저기 하면 되니까 이런 정도로 뒤적뒤적. 그리고 불 끄시면 돼요.
1: 이렇게 금세 만들어질 줄이야.
0: 감기만 하면 돼요.
1: 자, 그럼 선생님 맛있는 콩나물 잡채 한번 옮겨 담아볼까요?
0: 네, 가겠습니다.
1: 네.
0: 자.
1: 와, 진짜 신기해요, 선생님.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삭아삭한 콩나물을.
1: 야, 저희 엄마 사실 콩나물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0: 진짜요?
1: 근데 뭐 재료 뭐 이것저것 하나씩 다 뽑기 힘들어가지고 어려워하시는데.
0: 네.
1: 지금은 또 참기름이 콩나물하고 당면을 코팅해줘서 아주 그냥 윤기가 흐르면서 고소하게.
0: 맞아요. 근데 이걸 이제 제가 그 냉동을 좀 했다가 또 먹어봤거든요.
1: 예?
0: 그래도 나쁘진 않던데요.
1: 그리고 선생님, 요거 이렇게 반찬으로 드셔도 좋지만 밥에 올려서
0: 맞아요.
1: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0: 덮밥같이.
1: 예.
0: 그 콩나물, 잡채, 덮밥.
1: 예.
0: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부추가 좀 살아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미리 넣게 되면 부추가 너무 숨이 죽어서 약간 그 이렇게 좀 뭐랄까.
1: 부추 특유의 식감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요.
0: 네네네, 맞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꼭 마지막에 넣어야 된다는 거. 깨서 이렇게 위에다 살살 한번 뿌려봐 주실래요?
1: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콩나물 잡채가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콩나물 잡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콩나물은 뿌리를 제거하고 부추는 3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진간장, 고춧가루, 설탕, 굴소스, 참기름, 맛술,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불린 당면, 콩나물, 양념, 물을 넣어 뚜껑을 덮고 중불에 3분 정도 익혀주세요. 여기에 참기름, 통깨, 부추를 넣어 섞어줍니다. 부추는 숨이 빨리 죽기 때문에 먹기 직전에 넣어 여열에 익히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고 통깨를 뿌리면 콩나물 잡채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0: 네.
1: 이 지리멸 무조림,
0: 네.
1: 지리멸치, 무 모두 일당백하는 재료들이잖아요.
0: 맞아요.
1: 이건 그냥 밥도둑일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너무 궁금한데요. 재료를 볼까요?
0: 무를 준비했는데 요즘같이 여름일 때는 파란 무를 준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다음에 다시마하고 지리멸,
1: 네.
0: 그다음에 이렇게 고추 준비했어요.
1: 자, 그리고 선생님, 이 조림, 무조림의 포인트는 양념일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1: 양념은 뭐가 들어갈까요?
0: 그래서 이렇게 멸치에 좀 약간 비린맛 좀
1: 예.
0: 제거하기 위해서 다진 생강하고 다진 마늘 그 외에 이제 양념을 준비했어요.
1: 오, 향채소에 양대산맥,
0: 네.
1: 또 마늘과 생강을 준비하셨네요.
0: 네.
1: 자, 마땅한 반찬이 없을 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선생님,
0: 네.
1: 먼저 오늘 무조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0: 네.
1: 무가 주인공이잖아요.
0: 맞아요.
1: 무는 아까 푸른 부분을 사용하셨다고요?
0: 왜냐하면 여름에는 무가 가을무보다는 좀 약간 조직이 좀 연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1: 약간 무르죠, 그렇죠?
0: 네네. 그래서 파란 부분 쪽이 좀 더 단맛도 약간 더 있고 해서 요걸 준비했거든요.
1: 네.
0: 요걸 이제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이제 반을 나눠서.
1: 예.
0: 자, 껍질을 조금 벗기고.
1: 선생님, 껍질째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은 껍질을 벗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0: 껍질째 사용해도 좋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여름 무라서 제가 오늘 껍질을 벗겼는데, 왜냐면 양념이 좀 더 빨리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왜냐면 껍질이 있으면 더 맛은 있는데,
1: 겉도는 것 같더라고요, 양념이 껍질 쪽은.
0: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뭐랄까, 나박나박 썬다 그럴까요?
1: 나박 썰기.
0: 나박나박, 요렇게 이제 썰어보도록 할게요.
1: 근데 선생님, 무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무를 언제 먹어도 저도 개인적으로 무 좋아해요.
1: 저도 왜 무조림은, 딱히 무조림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생선 먹을 때 조린다거나.
0: 맞아요, 맞아요.
1: 항상 그랬었는데, 그때

0: 때마다 무들이만 딸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1: 그래서 오늘은 무가 주인공이에요.
0: 예.
1: 자, 요렇게 이제 좀 나박나박 요렇게 먹기 좋게 네. 썰어주시면 돼요. 자, 썰어서 이렇게 딱 담아놓고요.
0: 네.
1: 자, 요것도 너무 기니까 네. 간을 좀 자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0: 물론 이제 크기를 좀 더 크게 해서 드시면 네. 뭐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아마 조리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려서
1: 네, 조리는 데 오래 걸려서 오늘은 요렇게 썰었는데 네?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조려도 예. 맛있어요.
0: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예. 큼지막하게 써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자, 이렇게 썰어가지고 예. 요거를 이제 같이 먹어야 될 다시마도 요런 예? 크기로 썰라고 해요. 오. 그래서 다시마도 먹고 예? 무도 먹고.
0: 맞아요. 아까워요.
1: 맛있어요.
0: 몸에도 좋고요. 그렇죠?
1: 그래서 무랑 비슷한 크기대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졸이다 보면 약간 좀 부으니까
0: 예.
1: 자를 때
0: 작게.
1: 무보다는 좀 작게 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네, 여기 한번 놓고 잘라볼까요? 네. 그러면 아예?
1: 네. 자, 이렇게 이제.
0: 아.
1: 이렇게. 얘가 이제 다시마가
0: 예.
1: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젖은 행주로 좀 닦아줘야 되잖아요.
0: 예.
1: 이게 닦았는데 약간 마르니까 이렇게 빳빳해가지고
0: 이게 분명히 커질 거예요. 물을 먹으면
1: 맞아요.
0: 그래서 크기를 좀 맞춰봤습니다.
1: 그럼 비슷한 크기가 네.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딱 했어요.
0: 네.
1: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마랑 물 넣고 같이 이제 끓여보도록 할게요.
0: 예, 한번
1: 네.
0: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혹시나 좋아하지 않는 그 무의 특유의 네. 냄새 날 때, 무 특유의 냄새 날 때는 한번 삶아준다.
1: 맞아, 맞아. 자, 이렇게 무를 넣고요.
0: 아, 한번 데쳐주는 거죠?
1: 네, 데치는 거죠. 삶는 건 오래 하는 네, 거니까. 네. 이게 다시마도 넣고.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넣고.
0: 물을 넣고.
1: 네, 물을 이렇게 넣고요. 물을 세게 해가지고.
0: 예.
1: 이게 무가 지금 하얀 색깔인데.
0: 예.
1: 익으면 무가 약간 투명해져요.
0: 맞아요.
1: 그렇게 약간 살캉하다 그럴까요?
0: 네.
1: 그런 정도로 익힌 거니까 한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 5분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
0: 5분 10분.
1: 네.
0: 자, 그럼 좀 익혀볼까요?
1: 네. 자, 우리가 근데 이제 여기에 네. 요거만 하는 거 지리멸도 같이 넣어야 되는데
0: 네.
1: 지리멸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한번 볶아서 쓰면은 더 네. 고소해요.
0: 그렇죠. 더 깔끔하겠죠.
1: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볶아볼까요?
0: 옆에서 한번 볶아보죠.
1: 기름은 두르지 않고 요걸 넣고.
0: 맞아요. 이거 지리멸은 항상 냉동실에 보관하기 때문에 눅눅할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볶아주도록 하고요.
0: 네. 사실 이 지리멸도 네. 반찬으로는 정말 최고잖아요.
1: 맞아요.
0: 예.
1: 그래서 요것만 따로 하는데 오늘은 무랑 같이 이렇게 해서 조림을 하게 되면은
0: 네.
1: 자, 애들은 또 이렇게 그 멸치만 먹으려면 잘 안 먹잖아요.
0: 맞아요. 끼워 넣어야 돼요.
1: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해서 여기다 밥 말아 먹어도 괜찮아요.
0: 그쵸?
1: 밥 비벼 먹는
0: 맞아요.
1: 것도.
0: 맞아요. 조림은.
1: 네. 자, 여기 지금 약간 노릇노릇한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0: 예?
1: 이제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느낌이 아까는 누글누글 했었는데,
0: 이 소리가 달라요. 그쵸?
1: 네. 그래서, 요런 정도만 해줘도 괜찮아요. 예?
0: 자,
1: 다시 여기다 담아볼게요.
0: 여기 담아볼까요?
1: 네.
0: 자, 여기 담아볼게요.
1: 자, 여기다가. 자, 유리볼로 슉 꼬린 시켜야 되는데, 옆으로 서 꽉 날아갈게. 두 마리가 이탈했어요.
0: 자, 이렇게 네. 지리멸을 볶아봤습니다.
1: 네.
0: 이 다음에는
1: 네.
0: 양념을 만들어 봐야 되나요?
1: 네네. 네. 양념을 한번 섞어볼까요?
0: 예. 자, 또 이 조림은 양념장이 네. 제일 중요하죠.
1: 맞아. 이렇게. 간장,
0: 네.
1: 그다음에 굴소스,
0: 굴소스,
1: 조림 양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네.
1: 조림장도 시중에 많이 또 조림 간장을 팔기도 하는데
0: 네.
1: 다진 마늘도 넣고,
0: 마늘 넣고,
1: 네, 다진 생강이 들어갔어요.
0: 야, 사실 생강이 네. 양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들고 향도 좀 고급스러운 향이 나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렇죠?
1: 그래도 물엿하고 참기름 통깨는 마지막에 넣도록 할게요.
0: 마지막에?
1: 네.
0: 이거 마지막에 넣는 이유 있나요?
1: 왜냐하면 여름 무가 가을보다는 좀 단맛이 덜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마지막에 넣고 무를 가을 무 같은 느낌이 들도록.
0: 아, 조림장은 조림은 네. 또 달큰한 맛이 살짝 있어야 돼요.
1: 네. 그리고 또 윤기도 좀 나야 되잖아요.
0: 예.
1: 그래서 마지막에 넣고 윤기도 내고 맛도 올리고.
0: 네.
1: 그래서 요 양념을 이렇게 잘 섞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물을 익히고 있는데 물이 살짝한지 한번 가볼까요?
0: 그럴까요?
1: 네.
0: 자. 재료 준비가 다 됐고요. 자, 무가 살깡이서 우와!
1: 우와.
0: 진짜 투명해졌어요. 네,
1: 투명해졌잖아, 그죠? 예. 요렇게. 요렇게 투명해지면은. 예? 이때 이제 양념장을 넣어주시면 돼요.
0: 이때. 네.
1: 이때 이제 양념장 요걸 섞어놓은 걸 넣고. 또 요걸 이제 헹궈야지, 그죠? 그쵸. 알뜰하게.
0: 그리고 다시마에서도 우리 맛있는
1: 맛도 나오고.
0: 우러나와서 향도 좋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다시마가 크면은. 예. 걔는 이제 제외시키고 먹게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요렇게 썰면은 또 같이 집어 드시게 되니까 또 다시마가 쫄깃쫄깃해요.
0: 씹는 식감도 좋고요.
1: 네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요렇게 해서 요거를 양념이 스며들도록 졸여주는 거예요. 지금 무가 약간 하얀 색깔이잖아요.
0: 그쵸.
1: 이 양념이 들어가서 약간 갈색?
0: 갈색.
1: 네, 갈색 정도가 되도록 예? 요거를 이제 졸여주시면 되거든요.
0: 자, 뚜껑을 열고 졸이나요?
1: 아니요, 뚜껑을 좀 닫으면 빨리 졸여지니까. 오. 하고 이제 멸치는 예. 나중에 넣는 게 좋아요.
0: 이것도요?
1: 네,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같이 넣고 졸이면 멸치도 약간 짠맛이 있잖아요.
0: 맞아요, 염분기를 갖고
1: 그래서
0: 있어요.
1: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짭조름하게 될 수 있으니까 예? 마지막에 넣고 이제 섞어주는 정도로만 해도 괜찮아요.
0: 좀 식감도 살리고자.
1: 네네네. 네.
0: 알겠습니다. 한 몇 번 정도 두면은 양념이 네. 잘 뵐까요? 잘 졸여질까요?
1: 이렇게 하면은
0: 지금 이 정도 양이면
1: 제 생각엔 한 10분?
0: 10분 정도?
1: 10분이나 15분 뭐 화력 차이가 약간 있기는 있겠지만 예? 한 10분, 15분 정도면 네. 될 것 같아요. 아까보다는 또 색깔이 조금 들라 그러네, 그죠?
0: 예. 네. 자, 그럼 한번 맛있게 한번 졸여볼까요?
1: 네.
0: 선생님.
1: 네.
0: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아주 맛있게 졸여지고 있어요.
1: 색깔이 약간 무가 하얘는데. 예. 지금 약간 갈색이 됐잖아요.
0: 맞아요.
1: 아, 이 정도면 다 됐구나 생각하시고. 예? 밑에 약간 물이 있더라도. 예? 괜찮아요. 그래서 맞아요. 불을 세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안 들어간 재료가 있죠. 멸치 이때 넣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재료 물엿이 이때 또 들어가야 돼요.
0: 맞아요. 단맛도 내주고
1: 윤기도 나고.
0: 맞아요.
1: 네, 자 이렇게 할 때는 꼭 센 불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0: 센 불에요.
1: 네, 그다음에 참기름 휙. 네.
0: 예.
1: 자 그래서 뒤적뒤적해서 이제 여기서 윤기도 내주면서 서로 잘 어우러지도록 예. 이렇게 해주면 돼요.
0: 어.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네. 그 조림의 비주얼에 점점 갖춰가는 것 같고.
1: 네.
0: 그다음에 일단은. 그냥 조림할 때보다 더 이 뭔가 육수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이 네. 미국물에 네. 다시마 들어갔죠. 그다음에 이 지리 멸치도
1: 맞아요. 예. 그러고 보니까 육수 낼 때 들어간 재료들이 그쵸? 들어가서 조림이 됐네요.
0: 그래서 감칠맛 나는 향하고 약간 진한 느낌이 들어요.
1: 네.
0: 정말 밥 비벼 먹기도 좋을 것 같고 덮밥처럼. 그렇죠?
1: 네, 맞아요. 자, 그다음에 요거 이제 청양고추 예. 요거 이제 넣고요. 조림은 물이 조금 있어야 돼요.
0: 그럼요, 그럼 촉촉하게.
1: 볶음은 물이 없어야 되지만 요거는 있어야 되니까 이제 통깨를 조금 이렇게 뿌리고
0: 네.
1: 끝이에요.
0: 네, 너무나 먹음직스러운데요.
1: 네, 이제 불 끄도록 할게요.
0: 네.
1: 자, 갈게요.
0: 정말 무조림 네.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이렇게 맛있게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냉장고에 무가 막 굴러다니네 어떡하지 이러신 분들은
0: 예.
1: 그냥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조금 남아요, 항상 무가, 그렇죠?
1: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빨간 고추는 또 위에 올리면 좀 더 예쁘잖아요.
0: 그럼요.
1: 파란 것도 하나 올리고.
0: 예. 야, 선생님, 이렇게 따끈한 네. 밥 위에 양념이 쏙쏙 뺀 이 무를 올려 먹으면 다른 반찬 필요 없겠어요.
1: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별거 아닌 재료로 예. 하나가 또 한 끼가 해결될 수 있잖아요.
0: 그럼 너무 행복하죠.
1: 네.
0: 걱정 안 해도 되고. 네,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푸짐한 지리멸 무조림이 완성됐습니다.
2: 지리멸 무조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무는 껍질을 벗긴 뒤 나박 썰고 다시마는 잘게 잘라줍니다. 냄비에 무, 다시마, 물을 넣고 센 불에 5분에서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달군 팬에 지리 멸치를 넣어 볶아줍니다. 진간장, 굴소스, 설탕, 다진 마늘, 다진 생강, 후춧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무에 양념을 넣어 10분에서 15분 정도 졸여줍니다. 여기에 지리 멸치, 물엿,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지리멸치는 짠맛이 우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송송 썬 청양고추, 홍고추, 통깨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지리멸 무조림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개운한 국물 한 숟가락에 속이 확 풀리는 든든한 장국밥부터 한국인 입맛 저격한 인기 만점 가지 된장 볶음까지 구수한 손맛을 자랑하는 임미자 요리연구가의 정갈한 한식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액상이라 빠르고 간편한 한식 육수 근본에서 액상 스틱 육수 세트를 드립니다.

0: 모험을 떠나보자. 넘버블럭 성으로.
1: 신난다. 어떻게 들어가지?
2: 한번 저 손잡이를 당겨볼까?
3: 내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2: 5가 4보다 크잖아.
1: 5를 어떻게 부르지?
3: 4
0: 더하기 1은 바로
1: 5. 막혔어.
3: 6이 주사위 박사인데 6을 어떻게 부르지? 4
1: 더하기 2는 바로
4: 6. 오늘 친구, 내가 알려줄게. 주사위를 위로 던지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2: 1, 2, 3. 1, 2, 3.
4: 따라와.
3: 문이 7개야. 어느 문으로 가지?
2: 7이 알고 있지 않을까?
1: 7을 어떻게 부르지?
3: 4
2: 더하기 3은 바로
4: 7. 오, 난 운이 좋아. 와,
1: 이쪽이야.
2: 누워서 딱 먹기야. 잘 보라고.
1: 길이 없어.
0: 방법이 있어. 깃들을 잡고 지나가는데.
3: 저 위에까지 손이 닿으려면 다리 긴 블록이 필요해.
2: 팔! 팔을 어떻게 부르지?
3: 4
2: 더하기 3
0: 더하기 1은 바로
3: 8. 옥토블록 그네.
1: 예!
3: 1, 2, 3, 4, 5, 6, 7, 8 그네.
0: 안 열려.
3: 정사각형은 힘이 세. 내가 해볼게. 더 커다란 정사각형이 필요해. 9.
2: 9를 어떻게 부르지?

끔찍해. 이런 걸 누가 먹어 마셔.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자, 모두 와서 드세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아무도 안 먹는다고. 먹고 싶어할 친구가 있지. 곰 말이야. 곰도 안 먹을걸. 아주 먹는다니까. 안 먹을걸. 곰아, 먹을 테니까.

0: 엄마, 내가 뭘 가져왔는지 좀 봐. 계세요? 파스타 대장이라고요. 엄마?
1: 마샤, 여기 좀 봐. 지도야. 물고기 그림이 있는데?

0: 항목이야. 무리를 다닐 때 타고 다니는 거래. 그럼 이걸 타고 떠나보자, 지금 당장.
1: 아이, 그건 위험해.
0: 그렇지만 재밌을 거야.
1: 아무튼 안 돼. 애들끼리만 배를 타면 안 된단 말이야.
0: 만세! 배 타고 간다!
1: 이리로

0: 정말 정말 멋져.
1: 멋지긴 뭐가 멋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0: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1: 정말? 어딘데?
0: 우리가 가는 곳은 앞이야.
1: 다시 돌아가야 해.

있었구나.

그리고 다샤가 도착할 거야. 다샤는 내가 웅덩이 뛰기를 하는 동안에도 날 지켜줄 거라고.

0: 하지만 난 놀라운 게 아니야. 철새가 이동하는 걸 보러 왔거든. 이렇게 책에도 나와 있지.
1: 그래, 가자. 내가 너한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새를 보여줄게. 아마 엄청 놀랄걸.

0: 야, 야, 자, 보이지? 아주 멋진 철새가 우리를 찾아왔다고.
1: 만나서 반가워. 여기엔 저런 새가 없는데 정말 철새가 맞는 거야?
0: 그럼 완전 진짜지.

0: 여기? 이걸로 뭘 하게?
1: 절세들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돼 있어.
0: 이건 말도 안 돼. 왜? 자.
1: 하지만 철새는 사탕과 과자를 먹지 않는다고.
0: 이 친구는 달라. 사탕도 먹는 걸?
1: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둥지를 짓는 걸 보고 싶은데 여기가 좋겠다. 시작해줄래?
0: 둘이 지금 뭐하고 있어? 아! 둥지를 짓고 있구나. 나도 도와줄게. 좋았어.
1: 어, 글쎄. 이건 곧 부서질 것 같은데.
0: 무슨 말도 안 돼. 자, 어때?
1: 절세는 절대로 이런 둥지에선 살지 않는다고.
0: 이 친구는 둥지에 살지 않아.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빠빠 빠빠 빠빠.
1: 이 책에서 철새들은 냉장고에 살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0: 하지만 이 친구는 살거든.
1: 그게 사실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 이번에는 네가 하늘을 나는 걸 좀 보고 싶은데.

아직 안 끝났어. 깃털 다듬기랑 생체항법은 다샤.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아침 노래는 이제 이 친구 그만 놔줘. 웅덩이 뛰기 놀이 할 거라고. 곧 밝혀질 테니 두고 보실지 기대됐다.

0: 잘 그리는 거지? 맞아, 이 친구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철새가 분명해, 그렇지?
1: 그래, 네 말이 맞아. 작고 귀여운 철새지.
0: 이 모든 걸 학교 친구들한테 말한대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1: 모두 믿을걸?
0: 어?

아주 특이한 새입니다. 그들은 과자를 먹고 차를 마시고 냉장고에 살죠. 또 비행기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고 심지어 그림도 그릴 수 있답니다.

0: 됐어. 잠들었어.
1: 오늘 밤에는 뭐 볼까, 여보?
2: 우리가 잠들고 나면 TV 보시는 거예요?
0: 플로이, 이제 그만. 어서 침대로 돌아가 줄래?
2: 별로 잠자고 싶지 않아요.
1: 어쩔 수 없어.
2: 근데 왜 잠을 자야 해요? 밤새 일어나 있으면 왜 안 되는 거죠?
1: 그건 세상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야.
2: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세상을 다 바꿔버리면 되죠, 뭐.
1: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잠을 좋아해.
2: 그럼 모든 사람들의 침대를 버릴래요.
1: 에? 그럼 사람들이 소파에서 잘걸?
2: 그럼 모든 소파들도 버려버릴 거예요.
1: 아, 엄청 힘든 일 같네. 그렇게 하려면 하루 종일 자야 할걸?
2: 네, 알았어요. 잘게요. 잠깐만요, 안 돼!
0: 제발. 그럼 동화책 읽어줄게.
1: 못 말리는 거 잘 알잖아.
0: 알아. 나 좀 도와줄래?
1: 그럼 아이디어가 있어.
0: 잠깐, 설마 그건 아니겠지?
2: 엄마, 제가 귀찮은 거예요?
3: 아니, 우리 딸 괜찮아. 이리 와. 옛날 옛적에 마을이 있었어요.
2: 진짜로 귀찮은 거 아니죠?
3: 아니, 블루이가 잠

0: 잠이 좋겠어. 그리고 그 마을에서
1: 유니코스!
0: 안 돼. 유니코스잖아. 루이, 이번 이야기는 정말 아쉽지만 유니코스.
2: 저리 비켜, 저리 비켜. 물 조심해. 지금 뭐 읽는 거야?
0: 이 동화
2: 책은... 졸려! 여기 이거 읽어. 이건 유니콘 얘기야.
0: 난 그거 안 읽을 거야.
2: 좋아, 내가 읽을게. 옛날 옛적에. 아우, 잘 읽을 수 있으면.
0: 유니코스, 블루이가 잠자는 게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차분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
2: 그럼 그건 내가 잘 못하는 건데.
0: 빙고가 자고 있어.
2: 뭔 상관이다.
0: 난 상관 있어. 밑에 있는 친구랑 밖으로 좀 나가는 건 어때?
2: 나 아무데도 안 갈 건데 아줌마.
0: 내 이름은 칠리야.
2: 아, 미안해 칠리.
0: 칠리
2: 빌리. 아, 이렇게 말했는데.
0: 나가.
1: 엄마, 유니코스 같이 있으면 안 돼요?
0: 클로이, 저건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유니콘이야.
2: 너무해.
1: 하지만 제가 착한 유니코스로 만들 수 있어요. 정말 할 수 있어요. 그치 유니코스?
2: 아니,
1: 그냥 무시하세요. 제발요, 같이 있어요.
0: 좋아, 하지만 이 책을 읽을 거야. 그거 말고.
2: 그거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0: 옛날 옛적에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맨발로 다녔어요.
1: 유니코스, 동화책을 볼 수 없잖아.
2: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0: 아, 무슨 내용인지 까먹었네.
1: 그렇게 책을 가리고 있으면 엄마가 이야기를 읽을 수가 없잖아.
2: 그게 나랑 무슨 상관?
1: 왜냐면 이야기가 재밌잖아.
2: 내 얘기가 재밌어. 유니콘도 나온단 말이야. 이 얘기엔 유니콘이 안 나와. 마지막 부분도 별로야. 여왕이 어떻게 하냐 하나?
0: 어? 어떻게 끝나는지 말하면 안 돼.
2: 왜 안 돼?
0: 왜냐면 블루인 아직 모르니까.
2: 그게 나랑 뭔 상관?
1: 유니코스, 내가 착한 유니코스로 만들어주려고 하잖아.
2: 알아, 알아, 알아. 그럼 계속해, 밀리. 어떻게 끝나는지 말 안 할게. 신발을 만들게 됐지.
0: 유니코스! 어느 날 여왕님은 가마에서 내려서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2: 생각을 바꿨어. 잠깐, 다시 바꿨어? 아니, 바꿨어. 아니, 오늘 말고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1: 유니코스! 이건 나쁜 행동이야. 이럴 거야?
0: 계속 읽어볼까?
1: 네.
0: 여왕님이 몇 발자국 걸었는데 가시를 밟게 됐어요. 아야!
1: 유니코스, 그러면 나빠. 유니코스가 가시를 밟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2: 기분 좋을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아서 춤출 건데. 신나.
1: 춤출 수 없을 거야. 여왕님처럼 올 수도 있다고.
2: 그러면 여왕님이 신발을 신으면 되겠네.
0: 유니코스! 아무튼 여왕님은 왕국이 가시 받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신발을 만들어!
0: 블루이.
1: 알았다. 유니코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3: 어린이.
2: 농담이라고. 난 치킨을 좋아해.
1: 좋아, 여기. 유니코스가 좋아하는 치킨.
2: 아우, 고마워라. 착하기도 하지.
1: 좋아요, 계속해도 돼요.
0: 여왕님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왕국 전체를 가죽으로 덮는 거였어요. 그렇게 한다면 누구도 가시를 밟을 일은 없을 테니까. 되니까.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요. 여왕님은 낮과 밤으로 일했어요. 왕국 전체를 가죽으로 덮으려고. 입을 다물고 먹으면 안 될까?
2: 입 다물고 먹을 수 있거든. 당연히 할 수 있지.
0: 고마워. 여왕님은
2: 근데 그냥... 난 안 그럴 건데.
0: 됐어, 그만해.
2: 그러시다면 나중에 봐. 윌리!
1: 잠깐 안 돼요.
0: 그만할래, 블루이.
1: 저한테 맡기세요. 미역 유니콘.
2: 아우, 내 등, 내 목. 내 등이랑 내 목.
1: 그냥 어깨를 건드렸을 뿐이야.
2: 아이고, 아야. 아우, 아파라. 변호사 부를 거야.
0: 잠깐, 블루이. 노력하는 건 좋지만 유니코스를 바꿀 순 없어.
1: 그런 것 같아요.
0: 누군가를 바꾼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1: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0: 아마 유니코스가 귀찮게 하는 걸 멈추면 되겠지.
1: 진짜요? 어떡해요?
0: 그냥 무시하면 돼.
1: 무시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0: 한번 해보는 거야. 여왕님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기 돌아오네. 기억하지? 그냥 무시해.
4: 윌리 힐러신가요?
0: 난 칠리 힐러예요.
1: 엄마.
0: 맞다. 미안. 어리광대가 여왕님께 말했어요. 여왕패야, 왕국을 전부 가죽으로 덮는 대신에 여왕님의 발을 덮는 건 어떨까요?
4: 책 그만 읽으세요. 이건 심각한 사건입니다. 제 의뢰인을 무술로 쓰러뜨렸어요.
1: 무술이라고요?
0: 블루이.
1: 맞다. 죄송해요.
0: 그래서 여왕님은 가죽을 조금씩 잘라서 신발을 만들었어요.
4: 이거 봐요.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2: 그래, 들어보란 말이야.
0: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든지 걸어다닐 수 있었고 가시에 찔리지도 않았답니다.
2: 그만 읽으라고!
4: 유니코스.

0: 수, 제가 해결할게요.
1: 네, 그렇게 해보세요. 아니면 제가 화날 수도 있어요.
0: 변호사로서 제가
1: 이거 안 되겠네. 그렇게밖에 못해.
2: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둘까?
3: 네, 이제 졸려요.
1: 그만 좀 봐라. 간다.
2: 잘하고 있어. 그럼 이제 색깔을 바꿔볼까?
3: 색깔을 바꾸는 건 어려워요. 무지개 색깔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 그러게 말이야. 엄마가 무지개 색깔실 찾기 임무가 생겼네?
3: 임무가 뭐예요?
2: 임무는 영웅이 헤쳐나가야 하는 힘든 일이야.
3: 아! 임무는 어떻게 시작해요?
2: 영웅은 보통 집에서 출발해. 편안하고 따뜻하지만 모험이 영웅을 불러내지.
4: 여러분, 아빠랑 같이 맥켄지 집에 갈 사람?
3: 아니, 괜찮아요, 아빠. 엄마한테 뜨개질을 배우고 있어서요.
4: 그럼 빙고랑 둘이서 갈까? 으아! 가자, 출발해.
5: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3: 맥켄지 집에는 왜 가시는 거예요?
4: 커리 교환.
3: 커리 교환이 뭐예요?
4: 커리를 서로 바꾸는 거야. 아빠는 고기 커리, 맥켄지 아빠는 코코넛 커리를 만들었대. 아빠 거 조금, 맥켄지 아빠 거 조금 나누면 두 개가 생겨요. 빙고가 납작한 빵 난을 들고 가주면 좋겠는데.
3: 엄마, 임무 같아요.
2: 커리 교환 임무네.
5: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커리 교환 임무.
4: 가자, 빙고.
2: 영웅은 임무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먼저 찾을 거야.
5: 엄마랑 같이 집에 있을래요.
2: 하지만 무언가가 마음을 바꾸기도 하지.
4: 알았어, 좋아, 있어. 근데 맥켄지 엄마가 뭐 하는지 알아? 페이스 페인팅.
5: 페이스 페인팅!
4: 아, 여기 빙고, 난 갖고 가야지.
2: 이렇게 임무가 시작되는 거야.
3: 임무 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2: 영웅이 넓은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수많은 도전들을 맞이하게 될 거야.
4: 잠깐, 두 발로 걸어도 된다고는 안 했어.
3: 네?
4: 말한 대로야, 한 발로 걸어야 한다고.
5: 히히, 계속 깽깽이 걸음 못해요.
4: 그래도 힘내, 빙고. 이건 커리 교환 임무야.
5: 히히, 알겠어요.
4: 앞으로 걸을 수 있다고 누가 그랬어?
5: 네?
2: 가끔은 영웅이 친구를 만나기도 하지.
4: 안녕하세요, 도린 할머니.
6: 안녕, 밴디트. 안녕, 빙고. 오, 좋은 냄새가 나는데.
5: 이건 넓적한 빵 난이에요.
4: 커리 교환을 하려고요.
6: 좋은 생각이야. 내일이 기대되겠는걸, 밴디트.
2: 친구는 영웅에게 위험한 걸 미리 알려주기도 해.
3: 위험이요?
6: 설마 공원을 지나가는 건 아니겠지?
4: 맞는데요? 왜요?
6: 까치 한 마리가 둥지를 지키고 있거든. 아까 날 공격했어. 이것 봐.
3: 오.
6: 조심할 건 까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돼. 눈을 계속 보면 공격하지 않을 거야.
5: 알겠어요.
6: 오, 버스가 도착했네.
2: 임무에는 항상 위험이 따라. 그게 아니면 임무가 아니지.
4: 오, 저기 있다.
5: 근데 왜 우릴 공격하려고 해요?
4: 까치도 좋은 아빠라서 그래. 새알을 누가 해칠까 봐 그런 거지.
5: 우린 아닌데.
4: 맞아. 까치가 모를 수도 있어. 아빠랑 같이 걷자. 도린 할머니 얘기 잊지 않았지?
5: 까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돼.
4: 계속 쳐다봐, 계속 쳐다봐.
5: 빙고 더 이상 목을 돌릴 수가 없어요.
4: 뒤로 걸어가.
5: 근데 빙고 뒤로 못 걸어요, 아시죠?
4: 도망가, 도망가. 우리 이제 살았다.
5: 봐요, 아빠 다 왔어요.
7: 거리 교환, 우!
2: 아주 위험한 일이 다 지나가고 나면 영웅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해.
5: 여기 있어요, 넓적한 빵 난이에요.
7: 고마워, 빙고.
2: 페이스 페인팅 그려줄까, 빙고?
5: 네, 좋아요.
2: 이렇게 와서 반가워. 학교 축제 때 페이스 페인팅 체험하는 걸 맡았는데 연습이 필요하거든. 아직은 좀 서툴러서 걱정돼.
8: 안녕, 빙고!
3: 이게 임무가 끝난 거예요?
2: 아직이야. 보통은 이럴 때 비밀이 드러나게 되지. 더 큰 임무를 해야 한다는 거.
8: 빙고, 내일 공항에 가게 될 거라고 들었어.
5: 공항? 빙고 공항에 안 가는데?
8: 아니, 맞아. 너희 아빠가 그랬는데 멀리 일하러 가신대. 그리고 오랫동안 일하고 하셨어.
5: 뭐라고?
2: 맥켄지.
4: 커리 잎을 넣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돼.
5: 아빠, 내일 공항으로 가신다는 거 정말이에요?
4: 그래.
5: 얼마나 오래 가시는 거예요?
4: 6주밖에 안 돼.
5: 6주는 몇 밤 자야 해요?
4: 주말이 6번이야.
5: 너무 길어요.
2: 드디어 진짜 도전해야 하는 임무가 무엇인지 알게 돼.
4: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돼, 빙고.
5: 안 돼요. 까치를 또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빠 멀리 가는 것도 싫어.
4: 미안해, 빙고. 아빠도 가는 게 싫지만 가야 해.
2: 하지만 모든 것이 슬퍼 보일 때.
9: 빙고! 완벽한 페이스 페인팅을 준비했어.
2: 혹시 비밀을 알고 싶니, 빙고?
5: 네.
2: 이번 주말에 페이스 페인팅 체험을 안 하기로 결심했어.
5: 왜요?
2: 왜냐면 내가 잘 못하니까 그러지.

0: 맥켄지를 치타로 그리려고 했어.
1: 정말요?
2: 그치만 그러면 아무도 페이스 페인팅을 못 봤잖아요.
0: 그럴 것 같네.
2: 그래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0: 내가 하기 싫다고 해도?
2: 네, 그렇다고 해도요.
0: 그래, 빙고 말이 맞는 것 같네. 마음에 들어?
2: 우와!
0: 실력이 좋아진 것 같네.
3: 또 봐요, 보더컬리 가족. 커리 맛있게 먹어.
4: 안녕. 가면서 까치 조심해.
0: 자, 멋진 영웅은 임무를 통해서 무언가 배우는 게 있단다.
2: 아줌마, 페이스 페인팅 하나 더 해주실 수 있어요?
5: 준비?
2: 와!
0: 영웅이 임무를 통해서 배운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사용할 때가 생기게 된단다. 임무 끝.
5: 넌 나의 영웅이야, 빙고.

0: 왜 항상 임무를 하러 가고 싶어 해요? 임무는 위험한 거잖아요.
1: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야, 알지?
0: 아, 네.
1: 임무를 마치고 나면 영웅이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다 했다.
2: 엄마, 빙고랑 놀면 안 돼요?
1: 있잖아, 빙고. 지금은 안 돼. 미안.
2: 왜 안 돼요?
1: 지금은 엄마가 놀아줄 수 없을 것 같아.
2: 왜요?
1: 빙고.
2: 왜요?
0: 안녕, 빙고.
2: 빙고랑 같이 놀래, 블루이 언니?
0: 그럼.
2: 만세! 엄마가 빙고랑 안 놀아주시겠대.
0: 누구든 빙고랑 놀 수 있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있어.
2: 정말로? 어떻게?
0: 마법을 쓰면 돼.
2: 마법?
0: 응, 마법을 써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엄마가 알려주셨어.
2: 응, 알려줘.
0: 알았어, 뒤로 돌아봐. 잘 봐, 빙고 꼬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빙고, 내가 네 꼬리를 움직이게 하는 척 해봐.
2: 알았어.
0: 꼬리를 이쪽으로 움직이게 해볼게.
2: 와우.
0: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흔들흔들.
2: 정말 신기해.
0: 꼬리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다른 것도 해볼까? 짠.
2: 알려줘.
0: 그래. 엄마도 뭐라고 안 하실 거야.
2: 블루 이번 이야기는 마법!
0: 좋아, 빙고. 시작해볼까? 귀에 마법을 써보는 거야.
2: 안 되는 것 같아.
0: 좀 더 마법사처럼 해봐. 이렇게. 잘 봤지? 좋아, 팔 올리고, 발 벌리고. 좋아, 다시 해봐.
2: 해냈어!
0: 이제 마법을 익혔어. 누가 빙고랑 놀기 싫다고 해도 놀게 만들 수 있어. 뛰어넘.
2: 맞지? 혹시 빙고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
0: 엄마가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까먹었어.
2: 아빠한테 먼저 해보자.
0: 좋아.
3: 다 된 것 같아.
4: 그런 것 같네.
2: 안녕 아빠.
4: 안녕 빙고. 여기 새 잔디 좀 봐.
2: 보기 좋아요. 빙고랑 놀아주세요.
4: 지금은 안 돼요. 잔디에 물 줘야 돼.
2: 근데 빙고 놀고 싶어요.
4: 발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빙고?
2: 마법이 안 통해.
0: 마법사처럼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해봐.
4: 빙고, 아무래도 너 오늘 좀 이상한 것 같다.
3: 이상한 것 같아?
2: 빙고 놀고 싶어요.
4: 안 돼. 빙고가 마법을 배웠어. 뛰어 패트.
0: 잘 깨먹어요.
3: 안 돼.
0: 이제 아빠들을 어떻게 하지?
4: 이건 불공평해. 얘들아, 춤추는 건 좀 아니잖아.
3: 그만해.
0: 좋아, 이제 마지막 단계야.
3: 안 돼.
4: 내려놓을 때 조심해야 할 거야, 배트.
3: 그게 내 맘대로 되겠어?
0: 만세!
4: 해냈어, 해냈어.
3: 선물 주머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거워.
4: 배트, 꽉 잡아야 해. 배트, 꽉 잡아야 해. 내 허리.
2: 빙고 마법 좋아.
1: 아니, 대체 무슨 일이야?
2: 도망가요.
1: 안 돼, 거기서. 누가 마법 쓰는 법을 알려줬어?
2: 블루이 언니요.
1: 엄마가 왜 몰랐을까? 혹시 마법을 쓰는데 중요한 규칙을 알려주기는 한 거야?
0: 기억이 잘 안 나서요.
1: 중요한 규칙은 마법으로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야.

0: 네, 생각났어요.
1: 아우, 밴디트, 겨드랑이 내 얼굴에서 치워줘.
2: 두 분은 저기로 가세요. 여기 신경 쓸 일 없어요. 빙고, 마법은 누군가를 도울 때만 써야 하는 거예요.
0: 도와주고 있었어요. 춤출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다고요.
2: 루이? 아!
0: 알았어요, 알았어요. 장난 그만할게요.
2: 고마워.
0: 근데 내일부터! 마법을 쓰는 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장난치고 싶으면 장난칠 수 있잖아요.
2: 너희들 마음대로 쓰면 안 돼. 모두를 위해 써야 해. 어? 오! 근데 엄마 마법이 더 센 거 알아? 마법은 좋은 일에 써야 한다고 했지.
0: 좋은 일에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빙고랑 놀아주시지 않아서 빙고가 슬퍼했어요. 지금은 즐거워해요. 어른들은 아이들이 놀고 싶다고 하면 놀아줘야 해요. 어?
2: 어른들은 아이들이 놀고 싶다고 해도 하던 일을 멈출 순 없어.
0: 왜 안 돼요?
2: 왜냐면 누군가는 집안일을 해야 하고 집을 깨끗이 하고 저녁을 만들어야겠지.
0: 그럼 피자 배달을 시키면 돼요?
2: 매번 피자 배달을 시킬 수는 없단 말이야.
0: 우린 뭐든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그치 빙고?
3: 아마도.
2: 안 돼 빙고. 루이 언니 말 듣지 마. 피자 배달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하고 싶다고 해야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거야. 억지로 하게 만드는 거면 그건 같이 노는 게 아니지.
4: 여기 아까 그 문제 아직도 해결 안 된 거야?
0: 내려와.
4: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
0: 언니 잘 봤지 빙고? 장난치는 마법이 항상 이겨. 간지럽히는 마법.
4: 간지.
0: 지금이야 빙고? 피자 배달 마음대로 시키면 돼.
3: 빙고가? 그래 빙고. 그거 왜 빙고가 해야 돼?
0: 내가 말했으니까.
3: 빙고한테 억지로 시킬 순 없어. 될 수 있어.
4: 간지. 야 여보 마법이잖아.
0: 방금 누가 한 거야? 빙고 안 돼.
2: 빙고가 좋은 일에 마법을 썼어.
4: 난 던지는 물건이 아니야.
2: 아, 정말 긴 하루였네.
0: 잔디 멋져요, 아빠.
4: 고마워, 우리 딸.
2: 피자 배달 온 것 같은데?
0: 만세! 가요, 같이 갈 사람.
3: 어른 도움이 필요해요.
2: 여보, 도와줘.
4: 근데 여기 앉아있는 게 너무 편해.
2: 어서 일어나.
4: 그거 진심이야?
2: 그럼 내가 가야 돼?
4: 아유, 진짜. 알았어. 마법 좀 쓰고 싶네.
3: 아빠! 어? 이건 장난한 건데.
2: 얘들아, 이것 좀 봐.
3: 그게 뭐예요?
2: 일기장이지. 너희 아빠가 아주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면서 썼던 일기장이란다.
3: 와.
2: 할머니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 우리 같이 읽어볼까?
3: 네, 좋아요.
2: 그럼 시작해볼까? 제 이름은 밴디트 헬러예요. 어우, 힐러를 잘못 썼잖아. 저는 다섯 번째 살이에요. 아마 다섯 살이라고 쓴 것 같은데. 아빠가 글자를 잘 쓰지 못했던 것 같아, 그치? 제 생일날에 우리 엄마가 스케이트보드를 사줬어요. 제 스케이트보드 색감은 초록이에요. 아마 스케이트보드 색깔이 초록색이라고 쓴 것 같은데. 저는 학교가 끝나면 도로 위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탔어요. 너무 다르게 써서 학교라고 생각 못할 것 같아. 전 샤가 있어요. 샤가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제 샤의 이름은 코난이에요. 새를 말하는 거였구나. 저는 코난에게 메알 모이를 줬어요. 코난의 날고는 초록이랑 파랑이고 벌이 색깔은 노렁이에요. 노랑? 아마 날개가 초록이랑 파랑이고 부리가 노랑이라는 거겠지? 아니면 허리? 제 남자 형제 이름은 레드이고요. 다른 남자 형제 이름은 스트립입니다. 스트립은 착해요. 그리고 그래서 레드, 아니 레드도 다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 아빠는 좋아요. 근데 레드가 축구를 하고 있을 때 아빠가 수리쳐요. 아, 레드가 축구를 할 때 소리친다는 뜻이었구나. 맞아, 그러셨어. 전 우리 엄마를 사랑해요.

0: 엄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만드는 요니는 안 좋아해요. 진짜 맛이 없으니까요. 제일 싫은 건 엄마 라자냐. 무슨 맛이냐면 응가 먹는 것 같아요.
1: 뭐? 오.
0: 일기 끝. 어, 밴디트.
2: 좋았어요.
0: 저녁까지 먹고 갈 거니 밴디트? 엄마표 요리 라자냐?
2: 아, 좋아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4: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3: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4: 지우개 있었어요.
3: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4: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3: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4: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3: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4: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3: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4: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3: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4: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보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3: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4: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0: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0: 탑숲의 보물찾기.
1: 통나무 위에서 잠시 휴식을 즐겨볼까? 안녕 꼬마 친구.
2: 어딜 가는 거야? 어, 이게 뭐지? 지도잖아. 목적지는 숨겨진 보물?
1: 보물이다!

0: 출동 준비!
1: 보물이다! 보물! 보물!
0: 괜찮은 거예요, 네?
1: 숲에서 하이킹을 하다 이 오래된 지도를 발견했어. 이 보물을 갖고 싶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난 지도 읽는 방법을 몰라.
2: 아, 잠깐만요. 방금 보물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한 서너 번쯤?
1: 맞아. 여기 봐. 이 가위표 보이지? 이게 바로 보물이 숨겨진 자리라는 뜻이야.
0: 황금인가요? 아님 보석인가요?
2: 아님 쿠키요? 보물 주인이 쿠키를 좋아할지도 모르죠.
1: 우리가 찾을 때까지는 알 수가 없지. 너희가 지도를 읽고 보물 찾는 걸 도와줄 수 있을까?
0: 와하! 그게 우리 일이잖아요.
2: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0: 길 타고
3: 튀어나가.
2: 해결한다.
1: 그럼 어서 그 보물을 찾으러 가자.
0: 그러려면 먼저 지도를 읽어야죠. 지도란 물건의 위치와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림이에요.
3: 지도를 읽는 것 알았어. 근데 누구 지도 읽는 방법 알아?
2: 좀 보...

0: 보여주세요. 오, 알았다. 여기 동그라미도 보이고, 삼각형도 보이고.
1: 쿠키, 맥칼모 생각에 삼각형은 나무 같아. 봤지?
0: 그래.
2: 오, 그리고 동그라미는 바위야.
0: 맞아.
2: 그러니까 그림들이 물건의 위치인 거지.
0: 여기 있는 이 박물관 같이 생긴 그림은 뭔지 궁금하네.
1: 아, 이 박물관이네.
2: 그리고 여기, 여기서 지도가 시작돼.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았어.
0: 근데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해?
2: 우린 여기에 있고 여기로 가야 하는데 이게... 이 그림은 뭐지?
3: 오! 간헐 온천 같아. 가끔 뜨거운 물을 뽑는 온천. 이렇게 말이야.
4: 우와!
1: 엘모 온천 보고 싶어요.
3: 이 지도대로라면 박물관부터 간헐 온천까지는 10보래.
0: 10보라고요? 그거야 쉽지. 근데 보라는 게 뭐야?
2: 여기 보면 발자국 같은 게 보여. 그렇지? 하지만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때까진 정확히 알 수 없어.
0: 그럼 내가 시험해 볼게. 스프링 부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간헐 온천은 안 보이는데. 내가 너무 멀리 갔던 것 같아.
1: 이번엔 맥칼모가 시험해볼게. 맥칼모의 놀러장치를 타고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넘어져서 가야 할 만큼 못 갔나 봐.
2: 꼭 발자국 같아 보이는데 말이지. 나 알아낸 것 같아.
0: 너의 제트기를 쓸 거야?
1: 아니면 늘어나는 팔을 쓸 거야?
2: 아니, 난 이렇게 할 거야. 걸어! 보통 때 걷는 발걸음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도에 의하면 간헐 온천은 여기 있는데. 간헐 온천을 찾았어!
3: 잘했어, 메카에비. 그러니까 한 보라는 건?
1: 한 걸음이에요.
0: 그럼 그 다음엔 어디로 걸어가야 해?
2: 우린 지금 여기고 이제 갈 곳은 여기야. 이 절벽.
1: 메카들, 가보자!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 절벽의 끝에 왔어! 성공이야!
5: 성공이야! 성공이야!
2: 지도에선 이제 저 아래 초원으로 가라는데.
3: 저 아래로 어떻게 가지?
2: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을까요?
0: 잠깐만, 이건 뭐야? 꼭 커다란 얼굴처럼 생겼는데.
6: 보물을 찾는 자들이여. 아래 초원으로 내려가려면 내 수수께끼를 맞춰야 한다. 달기 왜 놀이터를 가로질러서 건너갔을까?
0: 이런 너무 어려운데.
1: 이 조각상 위에 그림은 뭐지? 미끄럼틀이야. 메카이모 답을 알 것 같아. 달기 위 놀이터를 가로질러서 갔냐면 건너편 미끄럼틀을 타려고야.
6: 메카 엘모 바로 정답! 재밌게 타려.
0: 예! 아주 잘했어, 메카 엘모.
3: 정말 재밌었어. 근데 답을 어떻게 안 거야?
1: 맥칼모가 지도에서 미끄럼틀 그림을 봤거든요. 여기야.
2: 와, 지도가 수수께끼를 맞힐 힌트까지 준 거네.
1: 아하.
0: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해?
2: 지금은 여기고, 여기부터 10보 걸어서...

0: 열 걸음 걸어서 여기로 가래. 그럼 보물이 있대.
1: 그럼 어서 출발해야지. 걸음 세워줘, 메카엘모.
2: 알았어. 하나, 둘, 일곱, 여덟, 아홉, 열.
3: 봐, 여긴 바로 관리처서였어. 근데 가입표는 어딨지?
0: 지도대로라면 보물이 숨겨져 있는 데는 여기 맞는데?
4: 그래, 근데 여기 어떻게 숨겨져 있겠니? 내 관리초소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3: 그럼 혹시 그 보물이 관리초소 밑에 파묻혀 있는 걸까?
0: 그래, 좋은 생각이야, 메카엘머. 근데 관리초소를 어떻게 움직이지?
1: 메카 자이언트로 커지면 되지. 이게 왜 괜찮아요?
5: 그럼 대신 조심해서 다뤄줘.
1: 조심할게요. 걱정 마세요. 고! 메카 자이언트! 다리 힘으로! 엄청 무겁네. 자, 메카들 규칙 잊지 마.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원래대로 작아지니까 서둘러야 해.
0: 빨리 가위표를 찾자.
3: 메카이머, 가위표가 안 보여.
4: 나도 그래.
1: 아야오야. 얘들아, 나 가위표 찾았어.
3: 어디?
1: 저기.
4: 어디?
0: 저기 있네. 잘했어, 쿠키 몬스터.
1: 칭찬은 나중에 해주고 어서 보물이나 꺼내봐.
3: 메카이머한테 필요한 도구가 있지. 잠깐만, 삽이 어디 있더라?
4: 잠깐, 삽은 나한테 있어.

0: 예, 타이머 시간 거의 다 돼가.
1: 서둘러요. 예,
2: 예. 어? 어?
1: 와! 보물을 찾았다!
2: 예!
0: 아이고!
1: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지도를 읽어서 결국 보물을 찾아냈어!
0: 이제 얼른 열어보자!
1: 보물은?
2: 우와! 이건 바로 오랫동안 사라졌던 로렌스 파인콘 씨의 쿠키 만드는 비법이야. 우와!
0: 오, 이렇게 기쁠 수가. 혹시 내 또 나랑 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2: 자. 쿠키 맛 어때?
0: 아, 그게요. 쿠키를 하나 더 먹어봐야 확실히 알겠어요. 예.
3: 오, 쿠키.
2: 고마워, 메카빌더. 너희가 또 해냈구나.
1: 우리가요? 아니요. 다 같이 해낼 거죠.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3: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0: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3: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0: 출동할 시간이야! 예!
3: 예! 지혜의 놀라운 미라!
4: 오늘은 드디어 놀라운 옥수수밥 미로가 문을 열고 공개되는 날이야. 그런데 아직 미로가 없네. 이 뭔지 모를 기계가 미로를 제 시간에 만들 순 있는 거야?
5: 그래, 확실해. 네, 지혜 미로 기계는 엄청 빠르게 미로를 만들고 장식할 거야. 왜냐하면 컴퓨터로 작동되고 로켓 추진기도 달았거든.
4: 공식적인 미로 규칙을 전부 따라야 하는 거 알지? 지, 미로 규칙서는 가지고 있어?
5: 당연하지. 미로 규칙서의 첫 번째 규칙은
6: 미로 규칙서를 항상 갖고 다닌다.
5: 미로 지도는 컴퓨터 안에 있고 로켓 추진기도 준비됐어. 이제 놀라운 미로를 만들 시간. 가자, 지혜 미로 기계!

0: 도와줘, 메카빌더. 지가 뭔지 모를 고장난 기계에 갇혀서 철하고 있어.
1: 지의 미로 기계라니까!
2: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만든 미로에서 내가 길을 잃어버리다니!
3: 걱정 마요, 지! 우리가 찾을 방법을 알아낼게요!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4: 계획하고?
5: 해결한다! 이야!
4: 내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미로 위를 날아서요. 제트기!
0: 잠깐! 멈춰!
4: 네?
0: 그건 미로 규칙에 어긋나거든. 규칙 27번.
1: 미로 위로 날아서는 안 된다!
4: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지를 찾아볼게요.
0: 그건 미로 규칙에 어긋나지 않지. 너희가 미로에서 지를 찾을 동안 난 여기서 매표소와 간식을 준비할게.
5: 쿠키! 하, 일단 하나 먹을게요. 혹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간식을 먹어둬야죠.
0: 그러도록 해.
5: 고마워요.
4: 가자, 메카데. 미로로 출발.
0: 자, 어디로 가는지 잘 기억해라. 그래야 나올 때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 너희까지 길을 잃으면 안 되잖니.
4: 잠깐, 알았어. 쿠키 부스러기를 길에 남기는 거야. 그럼 그 부스러기를 따라서 입구까지 돌아오면 돼.
5: 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럼 부스러기 만들어야 하니까 쿠키 계속 먹을게. 아,
3: 이 미로는 길이 아주 복잡하네.
4: 쿠키 부스러기를 따라서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야.
5: 여기 좀 봐. 귀여운 딸기 쿠키 부스러기를 다 주워 먹고 있어. 근데 잠깐! 귀여운 딸기 쿠키 부스러기를 다 주워먹고 있다고?
4: 어서 저 달걀 쫓아가! 돌아왔어.
0: 지를 벌써 찾은 거야?
4: 아니요.
0: 오, 그럼 좀 더 서둘러 줄래? 이미 전단지를 많이 돌렸거든. 전단지에 여기로 오는 지도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찾아올 거야.
4: 걱정 마세요. 지를 꼭 찾을게요.
5: 잠시만 실례해요. 근데 어떻게 미로에서 길을 잊지 않고 지를 찾을 거야?
4: 우리한테 길을 알려줄 무언가가 필요해.
3: 그래. 여기 전단지의 지도가 농장으로 오는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4: 바로 그거야. 우리가 미로의 지도를 만드는 거지. 지도를 보면 나오는 길을 알 수 있어. 지도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길을 그린 거야. 그러니까 우린 지가 있는 데까지 가는 지도가 필요해.
3: 메카이모가 지가 있는 곳까지 가는 지도를 그릴 때 쓸 도구는 봐라. 짜잔! 크레용이야. 자, 메카들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미로로 들어가는데 지와 지의 미로 기계는 이 안에 어딘가에 있을 거야. 가서 찾아보자! 야! 예!
5: 아이고, 미로가 더 헷갈리네. 어디로 가야 하지?
3: 이쪽으로 가도 될까?
5: 아님 이쪽으로 가도 되지.
4: 새가 앉아있는 쪽으로 가보자.
3: 메카이모가 앞에 보이는 것들을 지도에 그릴게. 그럼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잖아.
4: 좋은 생각이야.
3: 그러니까 허수아비가 있는 데가 지금 우리 자리고 이제 새가 앉아있는 쪽으로 갈 거야.
5: 새야, 지가 어디 있는지 아니? 아, 말하기 싫은가 봐.
4: 이쪽으로 가자. 행복한 호박이 있는 대로.
3: 알았어. 이제 우린 새가 앉아있는

0: 지도 만드는 거 아주 쉽네. 그렇지, 새야?
1: 새라고?
0: 지도 만드는 거 별로 쉽지 않네. 앉아있던 새가 이제 날아가고 있잖아.
2: 좋아, 다시 해보자. 근데 이번엔 움직이지 않는 걸 기준으로 하자. 이 행복한 호박은 어디 못 가겠지? 그래, 이런 걸 지도에 그려야 되는 거야. 미로를 장식한 것들.
0: 그래, 그래. 장식물들은 어디 못 날아가니까. 또 누가 먹지도 못하고.
3: 자, 이제 이쪽으로 가자. 낚시하는 허수아비 쪽으로.
0: 좋아.
2: 이번에 우리는 행복한 호박 쪽에서 낚시하는 허수아비 쪽으로 갈 거야. 혹시 들려야지.
4: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아.
3: 거의 다 왔나 봐요.
0: 잘 되어가고 있어. 곧 지혜를 찾아서 지도를 보고 위로 입구까지 되돌아갈 거야.
2: 이번엔 이쪽으로. 건초더미 쪽으로 가자. 허수아비에서 출발해서 건초더미까지 왔어.
3: 와, 이번엔 이쪽이야.
2: 와하!
3: 이 허수아비들은 낫지, 이거.
4: 메카빌더! 이쪽이야!
2: 지! 드디어 찾았어!
0: 예!
4: 얼마나 반가운지 모를 거야, 메카빌더! 내가 만든 미로에 갇혀서 영영 못 나가는 줄 알았거든.
3: 지의 미로 기계를 같이 고칠까요?
4: 그래! 망치만 있으면 이걸 집어넣을 텐데.
0: 내가 할 수 있어요! 잠깐만! 나와라! 망치손! 쿠키가 간다!
4: 고쳐졌어! 어떻게? 지도 컴퓨터가 고장이 났잖아.
5: 신난다! 우리가 미로에 들어가는 첫 손님이야. 붐붐붐!
6: 여기에요, 할머니. 다 왔어요.
7: 미로는 언제 여나요?
5: 아, 금방이요. 그래야죠.
7: 뭐가 문제예요?
4: 지도가 없으면 미로에서 영영 못 빠져나가. 영원히 갇힌 거라고.
2: 메카이머한테 지도가 있어요. 우리가 만든 이 지도를 보고 입구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4: 지도라고? 정말 다행이다, 메카빌더. 어서 타.
0: 예!
4: 자, 이제 입구로 돌아가서 미로를 개장한다고 발표하자.
2: 좋아요. 우선 이쪽에 낯익은 허수아비들 쪽으로 가야 해요. 이제 이쪽에 건초더미 쪽으로 가는 거예요.
3: 이번엔 이쪽에 허수아비 쪽으로 가요.
8: 이제 미로 여나요?
5: 미안한데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금방 열 거예요. 메카빌더 덕분에요.
3: 우리가 해냈어. 직접 지도를 그리고 지와 지의 미로 기계를 찾아서 미로를 열게 했어.
4: 고마워, 메카빌더. 드디어 공식적으로 옥수수반 미로를 개장합니다.
5: 근데 말이야, 지. 우리도 미로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때? 시험해 볼 겸?
4: 아주 좋은 생각이네, 농부 맥밤. 규칙 526번.
9: 완성된 다음에는 마음껏 즐겨라.
4: 고마워, 메카빌더. 미로, 미로, 미로, 미로.
2: 메카빌더가 해냈어.
3: 맞아.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2: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0: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낼 거야.
2: 또 누군가가 우릴 부른다.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함께 감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피해 복구 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 내 감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 플라스틱 자 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네 가지 예방 요령으로 감전사고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0: 아이 놔! 아이 놔 저리 가! 아 자!
1: 줘!
0: 카이사르가 누군데? 형 알아?
1: 로마 제국의 유명한 장군이거든.
0: 아이 찐찐찐찐찐 시왕 왕이 좋지.
1: 장군도 멋있단 말이야.
0: 싫어.
1: 나 카이사르 안 하나? 안 해.
0: 알았어. 그럼 앉아봐. 우리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아, 그래, 내가 반드시 이긴다. 어딜? 이런 식이면 나 게임 안 해?
1: 알았어. 가위바위보 해, 그럼.
0: 안 내, 안 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1: 나가! 카드 내놓으시지.
0: 카이사르가 뭐야. 재미없겠네.
1: 해보면 재밌을까요?
2: 주상인 던져졌다. 로마로 가자!
3: 시간을 달리는 카이사르 이야기. 기원전 49년.
4: 공격하라!

0: 다친 거야 이거.
1: 아저씨들 걱정하지 마세요.
2: 걱정을 하지 말라니. 저기 어디냐?
0: 여기는 대한민국인데요. 난 대한민국 모를 뿐이고 그냥 로마로 가고 싶을 뿐이고.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 현대사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할 건데요.
3: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로마로 돌아갈 수 있어요.
2: 어? 진짜? 어?
0: 네.
1: 네, 그렇습니다. 친구들, 도전하시겠습니까?
4: 네, 도전!
1: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0: 아, 많이 나와라. 야!
5: 네 칸이네.
1: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6: 카이사르, 카이사르, 카이사르.
1: 카이사르가 집정관에 출마하면서 누구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0: 어? 집정관? 그게 뭐지?
7: 집정관은 원로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 중에 대표 의견을 결정하는 사람이야.
8: 어? 원로원은 또 뭐예요?
9: 로마는 이 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거든. 그래서 귀족들의 의회인 원로원이 있지.
10: 자, 카이사르, 이야기해보세요.
11: 내가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군사들에게 땅을 줘야 합니다.
12: 땅이 어디 있다고 막 줍니까?
11: 목숨을 걸고 전투를 했는데 그 정도도 못해줍니까?
13: 귀족 생각을 좀 그렇게 해봐요.
14: 귀족 생각을 좀 해.
12: 그렇지.
13: 귀족 생각은 안 하실
11: 이렇게
13: 겁니까?
11: 귀족으로
12: 네. 당신들도 귀족이요.
11: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하나하나 다 듣고 다스려요?
15: 그러려면 힘들지. 그래서 만든 게 집정관이야.
9: 집정관은 1년에 2명을 투표로 뽑는데 집정관이 대표 의견을 그냥 빵빵 결정을 하지.
10: 자, 결정. 군대 제대한 군인들은 땅 못 줍니다.
16: 그렇지. 당연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11: 그래. 내가 집정관이 되자.
9: 결국 카이사르는 집정관에 나가기로 했어. 하지만
11: 일을 어쩐다.
9: 돈도 표도 많이 부족했지. 결국 카이사르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
13: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해준다면 넌 우리한테 뭘 해줄 건데?
11: 제가 집정관으로 있는 동안 두 분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해드리지.
9: 이렇게 세 사람이 몰래 만나 나라를 같이 다스리기로 했는데
10: 카이사르 당선!
9: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두 사람의 도움은 물론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카이사르는 집정관에 당선이 됐지.
11: 축하해. 짜증나. 남자가 봐도 잘생겼는데 아니 집정관이라니. 이 로마 일대의 땅을 병사들과 자녀가 셋인 집에 나눠주기로 결정했소!
12: 아니 그게 말이 이게 말이 정소리입니까?
9: 이렇게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세 사람의 본격적인 삼두 정치가 시작된 거야.
0: 아하! 정답!
1: 네, 그럼 카이사르가 집정관에 출마하기 전에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정답은?
0: 폼페이우스!
3: 크라수스!
1: 네, 정답입니다.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다음 문제를 풀려면 계속해서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3: 이번엔 제가 던져볼게요.
0: 우와, 다섯 칸.
1: 자, 두 번째 문제.
0: 주사위는 던져졌다. 로마로 가자!
1: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방 정복을 갔다가 이 강을 건너기 직전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강은 어디일까요?
11: 집정관인데 전쟁도 나가요?
7: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정관은 임기가 1년밖에 안 되거든.
9: 아, 이 카이사르가 집정관 임기를 마치니까 원로원에서는 카이사르를 이 갈리아로 가서 거기를 정벌하러 보낸 거지. 로마에서 갈리아가 워낙 먼 거리고 또 그냥 워낙 넓은 지역이라 카이사르가 이곳을 정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보낸 거지. 그런데
0: 겁먹을 거 없다. 우리에게 좋은 무기가 있다. 침착하게 공격해라.

0: 연술이 뛰어나고 잘 훈련된 카이사르의 군대는 갈리아 지방을 하나씩 정복하고 유럽 대륙에서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영국의 일부까지 점령을 해. 이렇게 갈리아 지방을 점령해가면서 카이사르의 인기가 치솟게 되자 로마에 있던 사람들은 안절부절했어.
1: 싸웠다 하면 이기고 흑입 짜증나. 모두 카이사르. 그러면 안 될 뿐이고 나도 전쟁터 가서 빵빵 승리해서 카이사르처럼 인기를 얻어야겠어.
0: 아, 그런데 크라수스가 그만 전쟁터에서 죽고 만 거야.
1: 카이사르는 로마에 없고 크라수스는 죽었고 이제 나 혼자다.
2: 아니, 그럼 뭐합니까? 카이사르 힘이 너무 세졌잖아요.
3: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더 세지기 전에 없애죠.
0: 카이사르가 두려웠던 원로원은 폼페이우스를 밀기로 했지. 그리고 카이사르에게 기가 막힌 편지를 보냈네.
4: 뭐? 나더러 로마로 돌아오라고?
5: 네? 여기서 국경 건너려면 군사도 무기도 다 버리고 가야지 않습니까?
6: 그러네. 그것도 혼자 오란 얘긴데. 총독님, 위험합니다.
5: 맞습니다. 우리도 총독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0: 결국 분노한 카이사르는 원로원의 말을 듣지 않고 군사들을 이끌고 갈리아와 로마의 국경인 루비콘 강으로 갔어.
4: 이렇게 무장을 하고 강을 건너면 나는 반역자가 된다. 또한 너희들도 반역자가 된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7: 예! 가겠습니다!
4: 좋아. 주사위는 던져졌다. 로마로 가자! 우와!
0: 로마에 있던 폼페이우스랑 원로원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
6: 카이사르가 군사들을 이끌고 로마...

0: 있다고 합니다.
1: 우와! 아니 뭐 이렇게 빨리 왔어? 아직 우리 군사들을 모으지도 않았는데.
2: 카이사르가 너무 빨리 오는 바람에 모두들 우왕좌왕하다가 도망을 치고 말았지.
3: 아하! 정답! 자, 카이사르가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말한 이 강은 어디일까요?
4: 루비콘강!
3: 정답입니다! 게임을 할 때 주사위를 던지면 그 숫자만큼 말을 움직여야만 하죠? 그런 것처럼 이미 결정이 끝났을 땐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땐 루비콘강을 건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5: 이번에 또 제가.
1: 파이팅.
5: 내 칸이다, 내 칸.
3: 자, 세 번째 문제.
1: 폼페이우스 살려!
3: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잡으러 갔다가 특별히 가져오게 되는 건 무엇일까요?
5: 폼페이우스를 잡으러 어디로 갔는데요?
2: 폼페이우스가 그리스로 도망을 갔거든. 카이사르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전투를 벌이게 됐어. 군사는 폼페이우스 쪽이 4만 명이 더 많았지만 수많은 전투를 하면서 더 강해진 우리가 완전히 크게 이겼지.
1: 오! 폼페이우스 살려!
6: 이겼다!
2: 그러자 폼페이우스는 그리스에서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가 이집트의 왕 프톨레마이오스 13세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
7: 감히 내 허락도 없이 폼페이우스를 죽이다니!
2: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잡으러 갔다가 이집트의 왕의 누나인 클레오파트라를 만나.
7: 전하, 절세기로다.
2: 너무 미남이다. 사랑에 빠지고.
7: 클레오파트라, 당신이 왕이 되겠어.
8: 아이, 좋아라.
2: 클레오파트라를 왕 위에 앉히면서 이집트도 점령해버리지. 이때 카이사르는 이집트의 정확한 달력을 보고 더 정확한 달력, 율리우스력을 만들어내. 이렇게 카이사르는 달력과 여러 제도를 정비하고 로마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면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갔어.
4: 에헤, 정답!
3: 네, 그럼 정답을 알아볼까요? 카이사르가 이집트에서 특별히 가져온 건 뭘까요?
4: 달력!
3: 정답입니다! 자, 그럼 보너스 이동 흔들어 갑니다. 네, 네 칸 더 이동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9: 이랬다! 이랬어!
10: 얘들아, 고마워!
9: 고마워!
10: 얘들아, 고마워! 아무리 얘기하니까 재밌다, 어?
11: 너 완전 할 거 여기서 살 거야, 빨리 와!
10: 아니, 가, 가! 얘들아, 안녕!
12: 안녕하세요!
3: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날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13: 아, 오늘도 진짜 재밌었다.
14: 영기라, 승환아, 카레 먹자. 얼른 내려와.
13: 오, 카레. 나 밥 먹어.
15: 내가 먼저 갈 거야.
10: 같이 가.
13: 아니, 같이 가.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형아, 빨리 와! 아, 빨리 와!
1: 아, 근데 이게 오늘은 될까? 어제 그렇게 해도 안 됐는데?
0: 게임을 하루에 한 번밖에 못 하는 거 아닐까?
1: 어? 그럼 오늘은 날이 벗겼으니까 되겠네.
0: 빨리 해봐.
1: 그러면 조지 워싱턴 다시 도전.
0: 우와! 시간을 달리는 조지 워싱턴 이야기. 1781년.

0: 정말로 또 오셨다.
1: 네가 여기 또 온다고 그랬잖아.
2: 아니 진짜로 떠올 줄 몰랐지.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쇼 쇼쇼. 오늘도 열심히 달려볼까요?
1: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게임 잘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지?
4: 네.
3: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4: 네, 도전!
3: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2: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3: 자, 야!
0: 우와! 11칸! 우와!
5: 11칸, 11칸.
0: 우와, 진짜 많이 갔지? 우와.
3: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조지 워싱턴 사령관입니다!
6: 샤크!
3: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륙군 사령관 워싱턴은 전쟁이 완전히 끝난 뒤 대륙회의에 가서 무엇을 반납할까요?
0: 반납? 사령관이 될 때 뭘 받았지?
1: 일단 내 얘기를 들어봐.
7: 조지 워싱턴이 대륙군, 그러니까 미국 독립군의 사령관이었던 거 기억나지?
4: 알아요, 알아요.
7: 워싱턴은 독립전쟁이 터지자 대륙군의 사령관이 되어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영국군에게 항복을 받아내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지.
2: 그런데 전쟁은 끝났는데 1년이 지나도록 독립은 안 된 거야.
0: 네? 독립전쟁을 이기면 독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7: 그게
1: 영국 정부가 미국과 조약을 맺어야 독립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파리에서 만나 몇 달 동안 협상을 했어.
7: 그동안 워싱턴 장군은 여전히 수만 명의 군사들을 이끄는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식민지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
8: 장군, 저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0: 왕? 내가? 예, 이제 영국의 왕은 저희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도 왕이 있어야죠.
9: 사령관님께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이긴 강한 우리 군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8: 왕이 되어주십시오.
4: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7: 전쟁에서 이긴 군대는 힘도 막강하고 국민들한테 인기도 많았기 때문에 군사들이 다른 마음을 먹었던 거지. 그러나 워싱턴은 불같이 화를 냈어.
0: 대체 왜? 목숨을 걸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 그 힘든 전쟁을 치렀냔 말이야.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싸운 거 아닌가? 대체 독립을 한 이유가 뭐야? 왕이라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건가?
7: 군사들이 도와준대도 워싱턴은 거절을 했지.
8: 잘못했습니다.
7: 그리고 몇 달 뒤 영국은 미국과 파리에서 조약을 맺고 미국의

0: 독립을 정식으로 인정했어. 그러자 워싱턴은 바로 대륙 회의를 찾아갔지.
1: 여러분, 조지 워싱턴 사령관입니다.
0: 워싱턴. 그러더니 칼을 의장 속에 턱 올려놓는 거야.
2: 나 조지 워싱턴은 독립 전쟁이 끝났으므로 이 칼을 반납하고 대륙군 총사령관직에서 사퇴하겠소.
3: 아니, 밖에 이게 무슨 소리야?

0: 워싱턴은 대륙회의에 가서 무엇을 반납했을까요?
1: 칼!
0: 네, 맞습니다. 야! 사령군의 칼은 군대를 지휘할 자격을 갖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칼을 돌려준다는 건 아무런 권력을 갖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독립군 사령관직을 스스로 내려놓은 워싱턴은 고향인 버지니아의 농장으로 내려갑니다.
2: 우와, 멋지다!
0: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주사위 굴려주세요.
3: 이번엔 내가...
0: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4: 우리 지 대표가 뽑는 걸로 합시다.
0: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뒤 미국이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정치 제도는 무엇일까요?
5: 세계 최초? 정치 제도?
6: 우리가 처음으로 하기 전에는 그게 없었거든.
2: 뭐가요?
6: 자, 들어봐. 우리 미국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를 뽑아야 하잖아.
7: 지도자가 세 명은 돼야 해요. 한 명이면 왕이지.
8: 나라에 급한 일이 생길 때 세 명 다 의견이 다 다르면 빨리 결정을 못 하잖아요. 한 명이면 돼요, 한 명이면.
7: 그럼 왕이랑 뭐가 달라요?
6: 워싱턴은 이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었어.
9: 자, 진정들 하시고 자신의 의견만 내세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좀 들어보세요.
10: 의장님도 의견을 내보시죠.
9: 난 의장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걸로 하겠소.
11: 일단 지도자는 국민 모두가 투표해서 뽑읍시다.
4: 어허, 그럼 투표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우리 주 대표가 뽑는 걸로 왔어.
6: 석 달 동안의 긴 회의 끝에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실시하기로 했어. 정부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한 명 뽑고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로 했지. 그리고 법을 만드는 입법부인 국회, 대통령이 있는 행정부, 법을 판결하는 대법원이 서로 권력을 나눠 갖고 견제하는 삼권 분립을 시행하기로 해. 그리고 1년 뒤에 세계 최초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11: 국민이 투표로 왕을 뽑다니.
12: 왕이라뇨? 대통령이죠.
13: 야, 옷도 우리들처럼 입었네요.
12: 그러니까 왕이랑은 달라요. 임기도 4년이고.
14: 그래도 우리나라 지도자인데 왕이나 마찬가지죠.
6: 국민들은 대통령과 왕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몰랐어. 사실 조지 워싱턴도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지. 모두가 대통령제는 처음이었으니까.
9: 나도 대통령은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왕이 아니니까 너무 근엄해도 안 되고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그래, 먼저 나라의 빚부터 갚아야겠군.
6: 그러면서도 워싱턴은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4년 뒤 또 한 번 대통령에 당선이 돼.
15: 워싱턴! 워싱턴!
11: 너무 일 잘하셔. 아유, 이렇게 잘할 거면 저번 말고 평생을 쭉 했으면 좋겠네, 그냥. 쭉요.
6: 그렇게 왕처럼 평생 대통령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었지.
16: 이 국민들도 원하는데 이번에 또 대통령에 출마하시는 게.
9: 그렇게 한 사람이 쭉 대통령을 하면 왕처럼 절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17: 이제 그래도 국민들의 뜻인데.
6: 그런데 두 번째 대통령을 그만두기 6개월 전.
11: 대통령이 뭘 발표한다고?
14: 모르겠어요. 다음 대통령 선거 때도 나온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9: 저는 이번 임기를 끝으로 더 이상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12: 아니, 대통령 더해주세요.
14: 맞아요.
9: 우리 미국에는 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14: 마지막까지 감동이야.
15: 워싱턴! 워싱턴! 워싱턴! 워싱턴! 워싱턴! 워싱턴!
0: 자, 미국이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정치 제도는
1: 대통령제
0: 정답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조지 워싱턴은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쳐 많은 나라들이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 오, 이때까지 그럼 대통령이 없었구나.
3: 우리 미국이 처음으로 만든 거야. 오.
0: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야!
18: 문이 열렸다!
19: 얘들아, 할게!
20: 안녕하세요! 재밌었다!
18: 아이고, 저기! 저쪽!
0: 자, 오늘은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1: 네!
0: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쭉쭉.
21: 우와, 대통령을 미국에서 처음 만든 거구나.
22: 어, 그런가 봐.
20: 영기라, 승환아, 너희들이 좋아하는 피자 사왔다. 피자 먹자.
22: 자, 우와, 먼저 먹었어.
23: 영기, 같이 가. 같이 가. 아, 정말.
22: 시간을 달려 알게 된
0: 조지 워싱턴 이야기.
24: 미국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조지 워싱턴은 전쟁이 끝난 뒤 군사권을 스스로 내려놓는다.
0: 미국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실시하는데 이때 조지 워싱턴은 선거를 통해 뽑힌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 친구들, 안녕!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러니까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아유, 왜 이렇게 예뻐?
1: 와, 진짜 예쁘다.
0: 그치?
1: 누구 결혼해?
0: 미쳤다.
2: 하얀 꽃들이 천장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
3: 결혼
0: 아니야? 우와.
1: 아무튼 오늘 우리 이번 시즌 마지막 촬영이야.
0: 아, 진짜.
1: 그때 감사합니다.
0: 마지막이야.
2: 근데 나는 특히 시즌 3가 너무 재밌었어.
1: 맞아. 왠지 알아. 뛰어다녔거든.
2: 맞아. 내가 원하는 거였거든.
1: 그러니까.
4: 나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만큼 너무 재밌어가지고.
1: 누나 너무 힘들었으면 다음 시즌은 쉬어, 누나.
4: 아니, 너 먼저 보내.
5: 내가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치어리더 만났잖아. 갑자기 따뜻한 손을 잡으니까.
1: 손도 잡았어? 위지 아자. 저희는 몰라요. 저는 안 잡았어요.
6: 아니, 형도 잡았어요.
1: 아니, 뭘 잡아.
6: 아니, 누나도 잡았어.
4: 난 잡았어.
1: 아, 감사합니다.
7: 네, 안녕하세요.
1: 아싸, 네, 한 번만 해도
0: 돼요? 아, 네, 그럼요, 네, 그럼요.
1: 아, 안 돼요?
0: 안 된대요.
1: 안 된대요.
0: 안 된대요.
2: 저는 여자지만 설레네요.
8: 아, 저는 가까이 보는 거 처음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9: 저도, 네.
8: 아이, 형아.
1: 아니, 다 하길래.
5: 자, 다시 말할게요. 자, 아수르 했지만, 아수르 하자마자 너무 따뜻했어, 나도 모르게.
1: 그럼 우리 재용이 최애 에피소드 이유. 그는 치어리도 손을 잡았다.
6: 아니, 그, 잠깐만요.
5: 야, 나도 남자야, 형도 안.
0: 나도 남자래.
1: 나는
5: 그렇게 가보자. 형, 남자 좋아해, 여자 좋아해.
1: 아니, 여자 좋은데.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편 뭐야? 하나씩 뽑아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5: 나는 아무래도 캐대연이.
1: 캐대요?
5: 재밌었고. 너무 힘들었고.
4: 맞아. 그날 비 왔지. 근데 난 너무 재밌었어. 조이?
1: 그럼 누나? 이라? 그럼 누나도 캐대요? 진우?
5: 나는 진우.
1: 아, 진우.
6: 어, 아, 진우야.
1: 이거 진우야.
6: 바비가 무슨
1: 바비야.
6: 뭐
1: 바비야.
6: 뭘 바비야.
2: 오빠 바비지.
1: 내가 무슨 바비야.
4: 오! 소리 난다.
1: 여기야말로 진짜 캐대연의 찐 성지. 오. 국립중앙박물관이야.
0: 국립중앙박물관.
1: 진짜 오랜만에 갔지.
5: 아, 어릴 때 너무 넓었어.
1: 나 맞아.
5: 아, 깜짝 놀랐어.
2: 제가 지금부터.
4: 아, 정짜다.
1: 아, 나 저번에 진짜 신기했어.
2: 구독블럭이에요.
1: 제가 이거
6: 확정이 채워.
1: 누나, 진짜 바닥이 바뀌는 게 진짜 민감해진다.
2: 맞아.
4: 그치.
2: 드디어 저희는 공간 오감 입구에 도착했고요.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0: 답답해. 보고 싶어. 나는 저 때 알았어. 아, 내가 제일 예민했었구나. 그러니까 눈을 가리니까, 와, 이게 무서워.
5: 맞아.
0: 한 발자국 못 뛰겠어.
1: 다 힘들어. 재영이도 공포 겪고.
0: 언니가 존경스러웠어. 진짜.
1: 이거 얼굴이야.
0: 내가 재영이한테 좋다고 했던 게, 이 종이야.
1: 이거.
0: 나 재용이 때문에 준비한 거야.
5: 아, 맞아. 아, 나 이거
1: 신종.
5: 평생 이거 잊지 못해.
4: 뭔데?
2: 띵.
0: 이거는 귀로 들리는 소리잖아.
4: 우와.
1: 느껴?
5: 낀다.
1: 느껴? 낀다.
10: 진짜 신기한 거 있는데.
4: 신기해?
10: 보청기 빼고 들었을 때랑 차이점이 없어.
4: 아, 없어?
10: 느낌이. 너무 똑같아서 내가 보청 끼고 있나? 약간 착각한 거 같아.
4: 몸으로 진동이 오니까.
10: 근데 너무 과장해서는 이슴한 사람도 있긴 한데, 진짜로.
1: 이야.
4: 그니까, 이거 너무 신기했어.
5: 내가 착각했어. 내가 소리 들었나? 내가 소리 들을 수 있나? 약간 한순간 좀 착각했어, 그때는.
0: 너의 답변에 굉장히 뿌듯했어, 누나가.
1: 맞아.
4: 나는 근데 소리가 진동도 같이 있다는 거를 몰랐던 것 같아.
1: 우리 전화를 종소리 한 20번 듣고 갔잖아.
0: 맞아.
4: 내가 제일 중요한.
1: 아, 뭐야, 뭐 하는 거야?
4: 나는 다시 생각해도 캠핑.
1: 캠핑?
4: 아, 우리 리랑이 언니, 그리고 친구들이 와줬잖아.
0: 맞아.
4: 나는 캠핑이 진짜 야생이고 힘들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너무 힐링되고 좋았어.
5: 우리 뿐만 아니라 캠핑하고 있어.
0: 와. 너무 좋다.
2: 조금 더, 여기 더 틀어야 돼.
0: 내가 운전을 못하지만, 내가 빼서 운전을 하고 싶어.
1: 저도 왜 차를 몇 번 넣었다 뺐어요?
4: 해 지는 줄 알았잖아. 그래?
0: 근데 이게.
2: 다리요?
0: 다리요?
5: 맞아요?
0: 잠깐만.
4: 다리요.
1: 우리가 지금 노답이잖아. 근데 저기 옛답이 있어.
3: 근데 잠깐만 해요. 좀 긴가민가 하는데.
2: 전문가.
3: 좀 캠핑이 좀 좋았으면 좀 아시긴 하는데 혹시 맞죠?
4: 어 맞아요.
3: 제가 진짜
4: 맞아요.
3: 아 제가 좀 봤었거든요.
4: 아 그래요인데? 어머 반갑습니다.
2: 어머
4: 아이고 반갑습니다.
1: 재영이는 여자 인플루언서 다 알아봅니다.
3: 아닙니다.
4: 여자 인플루언서
1: 진짜 재영이야.
3: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1: 아니, 하지 마세요.
3: 귀찮아요. 아니 근데 나는 캠핑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유튜브를 계속 봐. 날
1: 캠핑도 좋아해, 치어리딩도 좋아해. 뭐. 아,
3: 알겠습니다. 자, 보시죠.
1: 맞아.
4: 오, 진짜. 확실히 수월해졌지.
1: 사실 누나도 조건이 똑같았다? 이거 처음 보는 거였어.
2: 오케이, 오케이. 따그랐다.
7: 역시 이랑님. 약간 캠프파이어 느낌으로? 아니면 이렇게
4: 장작을 조금 팰까봐요.
7: 오, 패야 돼요?
1: 와, 저 도끼. 네.
7: 대박.
1: 도끼 들고 다니는 여자.
4: 나는 거야,
7: 장작 패기. 얇은 거 여기 있어요. 와. 오, 깨졌다.
4: 됐다.
7: 오.
3: 나이스.
1: 봐, 재용이의 힘은 훨씬 세는데 안 바뀌잖아.
3: 근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거의 한 몇 시간 동안 잔작을 팼던 것 같은데 지금 방송 보니까 하나만 팼는데
4: 아니, 그리고 나도
3: 몰랐어.
4: 아쉬운 부분 있어. 나 불 진짜 열심히 뗐거든?
1: 맞아.
4: 불이 하나 안 났더라고.
1: 내가 삼겹살을 몇 개를 넣었는데
4: 내가 은박지를 얼마나 열심히 쌌는데
7: 한 개 딱 보였거든?
4: 미쳤어?
7: 와, 미쳤다. 와, 냄새.
1: 와, 야, 이새.
3: 어, 이번에 이거 미쳤는데?
1: 어, 진짜 맛있었지. 진짜 인생곡이었는데.
4: 이거 애들이 끝까지 저한테 닭고기라고 속였던 거예요. 방송이 안 나갔는데.
1: 저희는 닭고기인 줄 알고 먹었습니다. 닭고기인 줄 알고 먹었어요.
4: 고기라고 속였어.
2: 아, 저게 맞는 칼이야, 맞는 칼.
1: 도끼 소리 진짜.
4: 너무 고소해. 잘 됐어요, 언니? 이게 대나무 그 향이 좀 배어 있어요.
3: 여기요.
7: 와.
1: 아, 진짜 맛있다.
4: 맛있어.
7: 미쳤다. 이게
2: 나는 아, 아무래도
1: 아, 나일 것 같아.
2: 카리아그라시.
1: 카리아그라시.
2: 알 것 같아?
4: 어,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면 말하자.
1: 맞춰 봐.
4: 하나, 둘, 셋.
2: 산소노.
4: 산소노도 잡는 것도 너무 좋긴 했는데 우리들끼리 막 넘어지고
1: 아,
4: 이렇게 일어나고
2: 동계올림픽.
1: 우리 몸살 다 났어.
3: 아, 형이 자꾸 날까지 잡아 당기니까 나도 맞아. 넘어졌잖아.
1: 나 얼음 귀신, 물 귀신 말고 얼음 귀신.
4: 나는 너무 재밌었어, 그 날이.
2: 아, 여기 우와. 되게 놀거리가 많잖아. 아, 그럼 아, 우리가 뭘 해야겠어?
7: 우리 열심히 놀아야지.
4: 아니, 대결을 해야지.
7: 열심히 내기를 해야지.
4: 일명 우리들만의 동계 올림픽.
7: 아. 올림픽!
1: 파이팅! 파이팅!
2: 오, 잠깐만.
1: 이렇게 하면 어떡해?
4: 어디야? 동훈이 생애 첫 썰매였다며.
1: 저게 뒤로 타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타야 돼요.
2: 아니야, 근데 나도 중간에 돌았거든? 어. 나는 한 팔이 없어서 좋은 줄 알았어. 근데 딴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1: 다 돌아버려요. 다 돌아버려요. 어. 마지막 재밌게 타자. 골조 화이팅! 안 돼!
7: 날 밀어줘! 가야 돼!
1: 아, 야, 이거 나온다.
2: 아, 근데 잠시만요. 이것도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너무 짧게 들어갔다. 그치? 우리 진짜.
1: 맞아. 이게 진짜 킥이었어요.
7: 네. 나 뼈물이 아니야. 나 뼈물이 아니야.
4: 시다
1: 화이팅!
3: 오, 씨.
4: 화이팅!
1: 누워. 나 잡는 게 어딨어?
3: 나 깜놀랐어. 나는 누나가 그렇게 힘센 줄 몰랐어. 야,
2: 재우이가 야가더라고.
1: 아, 여기 다리였어. 다리였어.
7: 야, 이거 이렇게 또 어떡해.
3: 아,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4: 아니, 자꾸 팔을 빼. 팔이 없어.
1: 저 장면이 확실히 세비고 4년 동안 우리가 찍으면서 제일 많이 웃은 신이야. 진짜로. 정말 다 기절할 뻔했어, 진짜. 아, 너무 웃겼어. 나는 딱 있어. 나는
4: 제... 알 것 같아.
1: 알 것 같다고?
0: 아, 뭐, 나 알 것 같아.
1: 뭐 마음대로
0: 오빠가 나도... 제일 좋아했던 시즌이 있어.
3: 아니, 알 것 같아.
4: 뭔 것 같아?
3: 수원에 있는 뭐 화상 행구 아니야?
0: 에이, 에이, 아니야. 아니야.
3: 왜냐면
0: 연애지, 연애. 맞지?
1: 나네, 연애 결혼편이.
9: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네. 야, 굉장히 이거... 디테일해요. 주량은 어떻게 되는지.
11: 아, 주량?
9: 네,
11: 아,
9: 흡연은 하는지. 혈액형은 어떻게 되는지 정보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아래 있습니다.
0: 어디요? 어디요?
9: 본인 외모 점수를 매력적으로 체크해 주셨는데.
1: 아, 잠깐만, 그런 거 말씀하시면.
0: 아니, 그죠. 나랑 같은 7점이라고?
1: 이거 알아? 그 장애인 맨날 그 통계를 낸단 말이야, 국가통계에서. 장애 유형별로 같은 장애끼리 연애 결혼 제일 많이 하는 장애 뭐게? 있어.
11: 시각. 딱. 청각.
0: 아, 청각.
1: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어,
4: 왜냐면 서로 대화가 수화로 할 수 있잖아요.
1: 아, 진짜 연애의 모든 걸 다 그냥 꿰고 계시네요.
3: 아, 그러니까. 테이블 잡지 마.
4: 장애인이 저한테 대시 안 했고, 제가 좋아해 본 적이 있어.
1: 그 오빠 누나가 좋아하자마자 그냥 바로 신부님 되셔버렸잖아요.
4: 그러니까.
0: 맞아.
4: 그러니까. 의도된 거 아니야?
1: 그러니까. 누나가 좋아하자마자 바로 그냥 도망가셨잖아, 지금. 너는, 재영이는? 장애인과의 연애.
10: 아, 한 번에 해본 적 없고, 앞으로도 만날 생각 없어. 나는 솔직하게 애가 장애 갖고 있고 없잖아 지금 키가.
0: 언니 오빠들은 외모를 얘기를 안 해가지고
9: 전혀 안 했어.
4: 아 나인이 너는 외모가 처음이야. 딱 봤을 때
9: 호감이 가야.
0: 그치. 1차. 가야. 1차 가야.
1: 선생님 듣다 보니까 다들 왜 혼자인 줄 알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듣다 보니까. 내가 딴 게 아니라 나는 이 그 편을 찍으면서 되게 느낀 게 우리가 세비고랑 같이 나이 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우리가 4년 전에 처음 찍을 때만 해도 사실 결혼이 되게 남 얘기 같았잖아.
0: 결혼을 때 너만 남자 아래 생각
1: 아니야. 근데 이제는 뭔가 고민을 해야 되는 때가 왔다는 게 막 느낌이 실감이 들 때 딱 이런 편을 준비해 주셨어. 아무튼 아 각자 이렇게 서로 생각했던 게 다른 맞아. 것도 되게 재밌다.
0: 이렇게 다 다른지도 몰랐다.
12: 시즌 3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제작진이 상을
1: 어?
12: 시상식을 거행해 드려.
3: 따다다. 진짜요?
1: 진짜요?
0: 따다. 와!
4: 뭐야?
1: 잔뜩 엄청 들고 왔어요.
0: 선물을 많이 갖고
4: 오셨어요.
1: 잔뜩.
4: 야, 뭐야. 우와, 우와.
0: 상장. 방송국 영웅상. 오! 박채웅. 오! 이 사람은 이번 시즌 새롭게 투입된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형 누나들을 살뜰히 보살피는 것은 물론 신인답지 않은 입담과 배짱으로 더 당돌해질 활약을 기대하며 이 상을 수여함.
1: 어, 제일 큰 거예요.
4: 제일 큰 거야.
1: 야, 뭐야, 열어봐.
4: 아, 열어봐, 뭐야, 열어봐.
3: 뭐야. 아, 버터 뭐야? 슬라임이야.
1: 아, 진짜로?
3: 뭐, 받는 건데.
4: 어, 진짜로?
9: 이거 홍균 오빠. 홍균 오빠 아, 짱나게 할 때 이렇게.
4: 이렇게, 이렇게.
3: 이렇게? 이렇게?
4: 어, 홍균이 생각하면서.
0: 과연?
4: 과연?
0: 뭘까요?
9: 상장. 한계 돌파 집념상.
1: 아 이건 나네. 이거 분명히 나네. 이거 분명히 나네.
9: 김나윤.
0: 아~
9: 이 사람은 누구보다 강력한 승부욕으로
1: 아,
9: 매 회차마다 눈에 불을 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으로 그 결과 프로그램의 긴장과 몰입도를 끌어올렸기에 이 상을 수여함.
1: 아 인정이야. 이거 완전 인정.
0: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0: 나 하나만 뜯었어. 그럼 스페이스 빼면 안 될까요?
1: 아니 화난다고?
0: 자 이제 누굴까 다음?
1: 이제 기대된다.
0: 댄싱 머신.
1: 기대된다.
0: 댄싱 머신.
2: 3점. 콘텐츠 부흥 공로상 신홍유.
0: 역시 콘텐츠에는 나지.
2: 위 사람은 촬영 내내 깡족부림을 멈추지 않았고
0: 시달림을
2: 포기하지 않았으며 결국 분량을 모두 살려냈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이 상을 수여함.
0: 아 거짓말하지 마. 형 안 좋아하잖아. 도라지. 백도라지.
2: 상장 감동 창조 고문상.
1: 잠깐 시 고문이요?
2: 고문.
1: 고문.
3: 문화총 보는 게 고문이라고?
2: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심지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노래와 춤을 멈추지 않으며
1: 맞아.
2: 웃음과 감동을 창조하였기에 약간의 감탄과 소량의 부끄러움을 담아 이 상을 수여함.
0: 맞아. 누나가 제일 작아.
1: 아니야?
0: 그 뭐야? 이거
1: 리본핀 아니야?
0: 주세미. 주세미야.
1: 아 진짜 리본핀 맞잖아. 리본핀이.
4: 맞아, 공주님이다.
1: 예쁘다.
3: 그러니까 이번 시즌 정말 감사한 한 명의 어떤 게스트 분들을 각자 생각을 해서 정해봤잖아. 누다 누가 뽑혔을까?
1: 모르겠어.
0: 누굴까? 누가 됐을까 누나? 누구 과연?
5: 김핑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던 세상을 비집고 F4에게 텐든보다 든든하고 랜턴보다 밝은 친절한 존재가 되어 주었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6: 언니가 짱이야. 진짜.
7: 앞에 보시면 다섯 개가 있어요.
6: 네.
7: 우리 손이 맞추기.
6: 어차피
7: 얘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 네네.
3: 우이.
1: 우이 뭘까?
3: 우이. 박재국 왼손잡기.
1: 아, 왼손잡기가 우이?
3: 아니. 근데 너무 약하지 않나? 박재국 왼손잡기. 그게 뭐 강한 장면이야?
0: 아, 3위. 3위 뭐. 딱 그 정도야? 우이 정도, 우이 딱이야.
8: 나 형 대신 희생했어.
0: 너무 좋아. 아직 안 썼어.
8: 알았어, 좀 울릴게.
9: 한번 가죠? 제발.
1: 아직 앉아있어.
9: 이거 뭐야?
3: 대체요?
0: 아?
1: 오빠 넘어질 때?
0: 마상인구야.
10: 이제 휠체어는 안 밀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1: 설미 안 했지?
2: 움직이지 않는 휠체어.
0: 오! 맞네! 맞다! 살았다!
8: 자, 여러분 진짜 안 밀렸어요.
0: 아, 진짜? 명장면이 맞아요!
11: 이동하겠습니다.
12: 국경!
13: 네.
12: 우와! 언니 어두워서 이제 잘 다닐 수 있어?
0: 나 진짜 안 가.
14: 잠깐만,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다려봐.
3: 힘들어. 너는 미는 사람이 힘들다 그러는데 타는 사람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엉덩이 나갑니다.
0: 에?
3: 아, 이게 진짜.
1: 근데 재웅이도 힘들었어.
10: 나는 홍이 형이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해.
3: 재웅아, 나도 내가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가 휠체어 합이 잘 맞아서 나 좋았어. 아무튼 우리의 우정을 담아서 5위에 선정됐습니다. 네, 와.
0: 감사합니다.
3: 아, 우리.
7: 4위!
3: 4위! 무조건 있는 거 해보자. 아니야, 쌍밥이랑 나는 나윤이가 상처 잡은 거랑 너가 맨손잡기 한 거. 난 이거 세 개가 무조건 살았을 것 같아.
1: 동민이 소단팝 춘 거는?
3: 그건 아니야. 그건 28이야. 28이가 딱이야.
1: 아니 왜 차라리
15: 나는 그 산천어에서 이제 언니가 그 이제 산천어 잡으라고 그 춤을 외웠던 거.
1: 아, 춤 추고.
3: 근데 그러면은 올 산천어야.
1: 춤이나 춰야겠다.
8: 아, 추워. 이제.
16: 댄스 랠리 댄스야 뚜야 랠리.
8: 저 이게 아니야. 누나 아닌 척 하지 마. 나 모르는 사람이라서.
16: 천천아, 접혀라. 예.
8: 아, 근데.
10: 저는 제 시구 야구를 할 때 던질 때 캐치볼. 그 하주서 선수라.
8: 던지겠습니다.
1: 자, 갑니다. 막내.
0: 우와.
13: 야, 너 뭐야?
17: 일단 막내.

0: 전설의 딱밤.
1: 이게 어떻게 가능이야?
2: 가자, 얼른.
0: 가자.
2: 얼른 하고.
0: 아파, 가. 오빠. 하나, 둘, 셋.
1: 어,
0: 소리 뗐는데? 괜찮아?
1: 이게 어떻게 다등이야? 맞아봐요. 아니, 이게 어떻게 다등이야? 진짜.
0: 이거 많이 썼어요, 안 썼어요?
1: 와.
0: 이거.
1: 아, 우리가 왔거든?
0: 뭐야,
1: 여기거든?
0: 여기 어딘데?
1: 그러니까 딱 얘기하는데 봤는데. 이게 뭐야? 마스크는?
3: 아, 여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미니입니다. 아, 뭐 오늘은 그러니까. 긴장 많이 했지만 이제 방송을 앞으로 뭐 잘 부탁하면서.
0: 아, 진짜 맞아?
3: 구경할까요? 자, 거기까지입니다.
4: 자, 두개 남았죠. 두 개는 맞추겠지.
0: 두 개는 이거는 맞출 수 있어요. 이거는 인물은 나 아니면 나윤인데. 야, 노란 나라 홍대에서.
5: 반다출?
0: 방탈출하고
5: 우리가 막 케미 때문에 맹자맨이지 않을까?
1: 그거 36위.
0: 그거,
1: 아니야. 36위가 딱이야. 그거는.
6: 내 생각에는 그거. 계속 얘기했잖아.
0: 그러니까 나도.
6: 골프 홀 안에 딱 넣는 거.
0: 나도
6: 눈 안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냐고. 얼음 골프.
0: 저도 얼음 골프.
7: 저는 물고기를 부르는 춤.
0: 아.
7: 있나요? 둘 중에?
0: 보이지 않아도 넣어요.
5: 아, 여기 있거든? 근데 좀 더 앞으로 가야 돼.
0: 간다, 얘들아.
5: 쳐.
7: 자, 앞에 가서 세레모니 하시오, 세레모니.
6: 아니, 싫어요?
1: 아니, 이거?
6: 아니, 이거, 뭐야?
1: 아니, 이게 뭐야?
6: 와, 난 진짜, 나는 저때 정은 언니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5: 근데 제가 지금 운동신경이 아니라 제가 다 도와준 거
6: 필요 없어.
0: 그건
6: 그런 건 필요 없어.
0: 그런 건 필요 없어. 내가 알지? 야구공도 잘 던졌고.
5: 아, 깜짝 놀랐어. 잘 던져.
0: 그다음에 볼링도 잘했지.
1: 맞아.
0: 양궁도 쐈지.
7: 분당 주민 여러분, 우리 눈 안 보인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아주 힘셉니다.
1: 경기 더 했어.
7: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0: 네.
6: 아, 저는 근데 1위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7: 아, 맨손 잡기.
6: 아, 맨손 잡기?
7: 아, 나 근데 그건 나 맨손 잡기 넣었어. 맨손?
5: 어, 맨손.
7: 오케이.
5: 나중에 딴 말 하면 안 된다.
7: 맨맨?
5: 맨맨.
6: 아, 그럼 하나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 손 잡은 걸로 할게요.
7: 그럼 맨손 잡기.
6: 저도 맨손 잡기.
7: 좋아.
6: 오케이.
0: 짜르른, 짜르른.
1: 아, 맞네. 노페인 노게인이면 박재웅이 지 뭐야.
0: 진짜로?
1: 네,
0: 아, 진짜로?
1: 아, 그렇지. 얻을 수 없다.
5: 감사합니다.
8: 아니를 시키지.
7: 가까이 붙어서.
8: 오늘 웃기는 요아들 많네. 요아들 많네.
7: 팔 담갔어.
6: 괜찮아. 편한 거 봐. 재밌게
1: 하는 거 아니야? 제발.
0: 너가 볼링 넣는 모습보다 산처럼 왼손을 잡는 모습이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7: 와, 너는 볼링보다 이제 그냥 물고기
0: 그래,
7: 잡아.
0: 그래, 너는 이제.
5: 그럼 볼링 그만두겠습니다.
0: 업으로.
5: 영원한 세비고. 아, 너무 잘 봤습니다.
7: 열심히 했다.
5: 아, 재밌었어.
4: 그 축하 영상이 있어요.
1: 축하 영상?
0: 축하 영상?
4: 그래도 잘 지내고 있죠? 지금 소식이 없어. 그날 이후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그러니까 뭐 또 생각이 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시즌4가 또 시작하게 되면 그때 제주도로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럼 그때처럼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그때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잘 지내고 있어요.
9: 안녕하세요. 저는 세비구 시즌3 2화에 출연했던 이동욱입니다. 야구장에 왔는데 출연하게 돼요. 정말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장애를 극복해가며 많은 도전을 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즌4도 화이팅!
1: 와! 화이팅!
10: 네, 안녕하세요. 하나일비스 하지솔입니다. 4명의 장애 청년들이 맞서는 모습들이 되게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보았고, 앞으로도 세상을 항상 비집고 나아가고 도전하고 그런 모습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세상을 비집고 화이팅!
1: 수고하십니다! 와, 교수님!
11: 저에게는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12: 남들보다

0: 불편한 점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어떤 열정과 의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분의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1: 시즌3는 확실히 그 우리가 액션이 많았잖아. 맞아. 이 영상에 대한 이 피드백이 좀 많았던 것 같아. 산천어 잡으셨네요. 재웅이 맨손 뭐 이거 맞아. 성공하셨네요.
2: 맞아.
1: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와, 이제 이번 시즌3 진짜 재미있게 보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
3: 나는 그 학교 내가 강의를 많이 다니잖아. 선생님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교육 자료로 쓰는 것들을 왕왕 많이 봤어. 그래서 교육 자료로 아예 만들어가지고 그걸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나눠주는 것도 있었어.
1: 그 내 DM으로 왔는데 뭐 언니한테 뭘 보냈대.
4: 아, 나한테 왔지. 우리 프로그램을 몇 년 동안 열혈 시청해주신 분이 그동안 받았던 감동과 자기가 느꼈던 행복을 담아서 노래를 AI로 만들어서 보내주셨어.
3: 아, 진짜?
4: 노래가 준비되어 있나요?

0: 진짜 좋다.
1: 야, 갑자기 마음이 뭔가 따뜻해져. 오.
2: 자, 시간이 다 됐어요. 마무리!
0: 벌써요?
3: 아쉽다.
4: 우리 이제 인사할 시간이야.
0: 시즌3 재밌게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와,
5: 감사합니다.
0: 진짜 감사합니다.
4: 시즌4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0: 4 기다려라.
4: 세상에
0: 빌리지마!
6: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7: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6: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8: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말 그대로 햇살 가득한 계절. 제주의 여름은 참으로 푸르고 싱그럽습니다.
1: 일단은 뭐 제 고향이긴 한데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그냥 여유로운 느낌?
2: 확실히 피부에 와닿고 내가 겪으니까 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0: 제주의 멋이 넘칠대는 돌력. 지금 제주에 가면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추억도 남길 수 있답니다.
3: 네, 50번 선수 옐로카드 받았습니다.
0: 천혜의 자연 안에서 오롯이 나에게 집중해보는 이색적인 경험도 즐기고 문화도 더 깊게 배울 수 있는 여행.
4: 이게 그 집주인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인 거예요. 지금도 대문 멋있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0: 제주의 깊은 매력에 푹 빠져보실까요? 제주의 오랜 이야기와 색다른 정취를 찾아 떠나는 오늘의 여정. 그 시작은 서귀포시 효선면입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서귀포에서도 인생 사진 명소로 손꼽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사계절 다른 아름다움을 뽐내는 곳 청보리밭입니다.
5: 너무 어색스럽잖아.
6: 김치 전주에서 왔어요.
7: 어머니랑 딸이 일부러 옷을 맞춰 입고 오신 거예요?
8: 네. 나름 섹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수국도 볼 수 있고 뭐 저런 것 여러 가지.
0: 실내 정원을 통과하면 펼쳐지는 드넓은 야외 정원. 제주 바람에 물결 지는 청보리밭은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풍경 중 하나인데요.
9: 바람 부는 밭이라는 뜻이고요. 제주 방언입니다. 탁 트여 있고요. 되게 넓고 뒤쪽에 보시면 오름 능선이 잘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사진들 찍으러 오시고 꽃도 예쁘고.
0: 이곳에선 약 33만 제곱미터 규모의 메밀밭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매년 5, 6월에는 이곳에서 메밀축제도 열린다죠. 하얗게 핀 메밀꽃이 들판을 가득 메워 장관을 이룬다고요. 특히 이맘땐 돌담길을 따라 다양한 수국이 만개합니다. 톡톡 튀는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이 녀석. 별 모양을 닮아 이름이 별수국이라죠. 이 아름다운 풍경 덕에 연간 3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10: 서로 웃어보세요. 얼굴 보이기 서로 하나, 둘, 셋.
9: 완전히 뒤덮인 장소가 제가 혼자서 이렇게 찾아오기는 제주도가 제일 좋아서 이렇게 뭔가 서울 같은 데는 그냥 되게 낮은데 좀 수국이 있고 막 이랬었는데 여기는 사람 키만하게 이렇게 담장처럼 있어서
1: 그러니까 여기가 딱 전형적으로 들 있고 산 보이고 그리고 이제 꽃 같은 것도 잘 꾸며놔가지고 애들 잘 뛰어놓기 좋게 해놓는데 그러니까 애기들 데리고 소위 말해서 나가서 보여주기도 좋고 놀리기도 좋고 뭐 더우면 또 뭐 사서 하나 먹기도 좋고
11: 안 붙어야겠지? 으쌰!
0: 이곳에 오면 꼭 체험해야 하는 필수 코스, 바로

0: 알록달록 귀여운 깡통 열차입니다. 메밀밭을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깡통 열차. 작은 트랙터를 해저에 만든 깡통 열차를 타면 그 넓은 메밀밭을 한 바퀴 휙 돌 수 있답니다.
1: 운전해, 운전! 누가 운전해?
2: 운전해, 운전! 부릉부릉!
0: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에게 인기 만점인 깡통 열차. 직접 타보니까 어떠신가요?
1: 시원하고 좋았어요. 아, 그래.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3: 여기 산도 너무 예쁘고 좀 아쉬운 점은 깡통 열차가 좀 느리긴 했는데 어쨌든 너무 예뻐요.

0: 화산 서민 제주에는 걷기 좋은 산길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긴 숲을 즐기기 딱 좋은 곳. 바로 서귀포 치유의 숲입니다.
1: 정말 치유 공간에 정말 고즈넉히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걷다가 쉬고 또 의도적인 멈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0: 여긴 지난 2016년 개장했는데요. 총 규모가 174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0배나 되고 총 15km, 13개 숲길 코스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난대림부터 한대림까지 다양한 식생을 만날 수 있어 말 그대로 걷는 맛이 있는 곳이죠.
2: 그냥 바쁜 일상이죠. 바쁜 일상에서 네, 쉬고 싶은 마음이 예, 좀 강하니까 이런 걸 찾게 되는 거죠.
3: 올라오는 길이 그냥 평화롭고 이름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0: 이 특별한 숲에선 휴식에 관한 이색적인 행사가 종종 열립니다.
4: 배분표 번호까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착용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4: 그리고 옆에서 인증서 발급하시면 돼요.
0: 네. 오늘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6: 앉아서 멍 때리면 되는데 아닌가요? 네.
7: 수학 선생님인데 학생들 가르치다가 너무 힘들어서 멍 때리러.
8: 그래요?
9: 제가 항상 이제 뭐든지 시작하면 좀 그만두는 그런 프로 중단러인데 이건 이제 시작부터 중단하고 시작하니까 제가 좀 제 체질이었지 않나 이렇게 소감 발표하고 싶어요.
0: 숲에서는 뛰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열린 멍때리기 대회. 무려 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머릿속을 비우고 싶은 각자의 사연을 갖고 온 사람들. 대회 시작 전 심박수부터 재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10: 169.
11: 169요?
10: 네.
12: 한번 착용하시고.
10: 66.
7: 최초 체크하고 이제 멍 때리게 대회하시면 이렇게 수시로 체크해서 나중에 토탈 해가지고
13: 올라와서 높은 게 더 좋은 게
7: 뽑는 거. 네, 결과 1, 2, 3등.
14: 생산성 높고 가치 있는 일에만 사실 몰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간이 항상 생산성과 바쁘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좀 역발상의 의미로 대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0: 키야 각양각색 개성 있는 모습으로 꾸민 73명 60개 팀의 사람들. 참가자들은 90분 동안 말 그대로 멍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니. 그 신기하네요. 그나저나 1등은 어떻게 뽑는 거 하니 심박수 측정 값인 기술 점수와 독특한 분장을 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예술 점수를 종합해 이루어진다는 말씀.
15: 50번, 네, 50번 선수 옐로 카드 받았습니다. 한 번 더 경고를 받게 되시면 레드 카드로 퇴장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16: 네, 오늘도 기술 점수에 심박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심박 체크 평정심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0: 멍하게 있는다고 조는 건 안 되고요.
16: 네, 여러분 함께 해주신 바랍니다.
0: 머릿속, 마음속을 비운 이 순간이 어쩌면 숲을 가장 온전히 즐겨본 시간이었을 겁니다.
16: 다운 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멍때리기 대회 종료되었습니다. 멋지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겠고요. 네, 멍때리기 대회 1등을 수상하신 분은요. 참가 번호 8번 신유진님 축하드립니다. 아, 저도 응원하는 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평소 잡념이 많은 게 고민이었는데 이번 기회가 힐링이 됐다는군요.
8: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제가 잠을 너무 못 자는데 어제도 거의 못 잤거든요. 숲에서 새소리 듣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근데 시민분들이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운이 좋아가지고 상을 타게 된 것 같습니다.
9: 아, 저 프로 중단러인데 솔직히 중단하고 싶었는데 잘 참은 것 같아요. 너무 후련하고 너무 좋습니다.
16: 평소에도 해보고 싶으셨을 텐데
10: 못했던 네, 거를
16: 스트레칭도 하시고 수분 보충이 필요하신
10: 한 시간 반도 앉아있을 수 있었구나 하는 걸 증명했어요.
13: 이렇게 숲속에서 진행되는 거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그런 점에서 조금 참가하게 돼서 되게 영광인 것 같아요.
17: 그냥 어떤 마음으로 참가했다기보다 그냥 멍 때리고 싶어서 진짜 그냥 온 거거든요. 멍 때릴 수 있어서 오늘 좋았습니다.
16: 나에게 멍 때리기를 해보라!
0: 자연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의 숲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이곳에선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18: 자, 출발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9: 제주도민화공원은 제주의 형성과정과 제주민의 삶 속에 녹아있는 조류나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박물관이자 생태공원입니다.
0: 제주도 체질의 종합박물관이라 불리는 곳. 이곳에선 제주도의 생성 과정부터 돌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약 320만 제곱미터의 드넓은 공간에 제주 설화와 관련된 다양한 석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즈넉한 제주 상간의 분위기를 즐기는데 더할 나위 없는 장소죠.
20: 都可以看到济州岛的很多文化历史，非常的棒，很推荐大家来石文化公园玩。
0: 최근엔 한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지며 찾는 사람도 늘었답니다.
21: 제주도에 와서 보니까 제주 사람들이 땅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돌담을 이용해서 맨 먼저 밭에 경계를 해주신 분. 요거는요, 이끼가 아니에요. 요거는 지이류라는 거. 예.
22: 지이류?
21: 네네. 지이류. 요거 포자도 있어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곰팡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약간 청정 지역에. 아까 이제 보셨던 대문 대신.
22: 아, 대문.
21: 네네. 요거 돌이어서 정주서. 끼워 넣는 게 나무여서 정낭입니다. 나무의 제주 방언이 낭입니다. 소나무를 소낭.
23: 좀 촘하게 쌓여지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바람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돌이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쭉 보존된다는 자체가.
22: 아니, 돌담은 어떻게 쌓는 거예요?
21: 요거는요, 저가 쌓을 수도 있지만 저가 쌓으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석공이라 해가지고 기술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22: 아, 전문 기술이 있어요?
21: 네네네. 예.
0: 돌담 예술가이자 석공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한진 씨.

0: 50년 넘게 석광으로 돌담을 쌓았던 아버지께 기술을 배웠답니다.
1: 돌을 다루는 사람을 제주도에서는 돌챙이라고 해요. 그래서 돌챙이들이 돌담도 쌓고 아니면 이제 큰 바위를 쪼개가지고 정랑도 만들고 돌 관련된 것들을 하는 거죠. 제주 사람들한테 돌은 어떻게 보면 그 집주인의 자존심이에요. 정갈하게 쌓아진 돌담 그리고 잘 다듬어 만든 이 대문, 이게 그 집주인 어떻게 보면 자존심인 거예요. 지금도 대문 멋있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는 거죠.
0: 돌문화공원은 하나의 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의 탄생신화. 설문대 할망과 500장군 이야기를 테마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죠.
1: 여기 있는 돌탑 위에 보면 뭔가 이렇게 돌 하나씩 올라가 있잖아요. 그게 이게 돌탑 하나가 그 한 명의 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라산에 가보면 그 500장군 그 기암절벽이 있어요. 거기에 그 500명 설문대 할망과 500명의 아들 설화가 거기 깃들여 있거든요.
0: 잘 몰랐던 제주에 대해서 더 깊게 알 수 있는 곳. 돌문화공원은 제주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의 공간입니다. 평범한 예술가로 살다가 직접 제주 돌집을 지으며 제주의 돌에 반해 돌챙이의 삶을 살게 됐다는 조환진 씨. 그 멋과 전통을 세상에 잘 알리는 것이 소명이라 생각한답니다.
1: 제주도에서 돌은 제주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왔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주 사람들은 제주의 돌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돌과 살다 보니까 제주 사람들은 이 현마음처럼 뭔가 약간 투박하고 무뚝뚝하고 하지만 뭔가 정감 있고 인정 많고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돌과 같다. 돌과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끝없는 바람 오래 보아야 더 아름답고 자세히 보아야 더 사랑스럽다는 어느 시인의 말이 있죠. 제주에 대해 한 뼘 더 알게 되니 그렇잖아도 고운 섬 제주가 하영 조수다게 하하.

0: 이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1: 여기 보면은 제주 국가유산 방문회 해라고. 여기 스탬프를 찍는 거야.
2: 스탬프를 찍고 하면은 기념품 받으실 수 있어요.
0: 2025년 4월부터 진행되는 스탬프 투어는 자연경관 및 유적지를 둘러보는 다양한 코스로 구성되었는데요. 특히 제주의 역사 유적을 둘러보는 코스가 인기 만점. 이렇게 각 코스마다 마련된 인증센터에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것이죠. 스탬프 투어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제주로 귀촌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와, 이번은 도장을 거의 다 모으셨네요.
3: 제주도 이제 입도한 지 이제 3년 차인데 좀 더 제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속속들이 알고 싶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막 알아보는 와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제주도민으로서 좀 더 제주를 느끼고 싶어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4: 그냥 단순히 관광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배우고 그다음에 뭔가 미션 깨는 것 같고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0: 오늘 투어에 나선 두 청년은 제주 4.3 역사 탐방 동아리 동백길 소속 학생들. 오늘 첫 번째로 둘러볼 곳은 제주도 토착 신앙의 중심지인 송당 본향당입니다.

0: 역시 스탬프 투어 목록에 오른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1: 여기가 그 송당 분향당이라고 원래는 제주도의 풍요로움 이런 거를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는데 이 4.3 이후로는 4.3의 영령들을 기리는 그런 행사도 추가가 되어가지고요. 좀 4.3의 의미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0: 발길을 옮긴 곳은 제주 4.3 평화공원. 4.3 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고 추념하기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4.3 당시 희생된 희생자의 신이 14,654기가 봉안되어 있는데요.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 잊을 수 없는, 잊어서도 안 되는 뼈아픈 역사입니다.
1: 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의 그러니까 성할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께서 4.3 때 이제 돌아가셨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직접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뭐 아무 뭐 징조가 없었대요. 그냥 집에서 있다가 근데 갑자기 군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이제 데려가더래요.

0: 자, 여기가 그 뱀디굴이야.
1: 뱀디굴은 동굴 길이가 총 4,481m인 용암 동굴인데요. 만장굴 등과 함께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용암 동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뱅디굴에서 뱅디는 들판을 가리키는 제주방언. 비교적 평탄한 용암 대지에 형성된 굴이라 뱅디굴이라 부른 건데요. 동굴 안은 곳곳이 미로 같고 2-3층으로 된 것도 있어서 학술적 가치도 매우 높답니다.
0: 여기 서늘한 바람 느껴져?
2: 어.
0: 동굴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아. 지금은 이제 세계 자연유산 뭐 그런 것 때문에 출입은 제한돼 있지만 여기 보면은 이 동굴이 어디로 통하는지 다 나와 있거든.
1: 이 복잡하고 긴 동굴의 구조는 역사적 사건에 이용되기도 했죠. 바로 제주 4.3 사건 당시 도민들이 이곳으로 피신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3: 그냥 단순히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스탬프를 찍으면서 뭔가 탐방을 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뭐 제주도 뭐 공기 좋고 맛있는 것도 많고 풍경도 너무 좋지만 이 제주의 역사를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즐기면은 제주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즐기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잘 몰랐던 제주의 속살까지 깊게 들여다보고 특별한 힐링까지 선물 받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진한 이야기가 있는 곳, 여기는 제주입니다.
4: 바다가 너무 예쁘고 물도 얕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실천해 참여해보자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0: 다양한 전통주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빚어야 하는 술이 있습니다. 막 걸러낸 술, 막걸리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막걸리 명인이 빚는 민속주 1호 전통 막걸리. 오랜 세월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준 술.
1: 반갑습니다.
2: 물, 살, 우루. 이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 과일이 아니나? 그 위대한 자유입니다.
1: 요래 요래. 어우, 엄청 무거워요.
0: 강도 높은 힘든 일들이 끊이지 않는 양조장의 시간들.
1: 특이하면 안 되고.
0: 전통 막걸리를 만들러 지금 떠나봅니다. 오늘 명희님과 만나기로 한 장소는 부산에 위치한 금정산성입니다.
1: 제가 원래 옛날부터 전통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3: 전통주 명인들이 몇 분 계신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막걸리로 명인 칭호를 받으신 분이라고 해요.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4: 안녕하세요.
1: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예. 이렇게 영광입니다. 네.
4: 제가 이거. 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식품 명인 49 막걸리 명인 유천기대라고 합니다. 아주 한국적인 그냥 신토브리적인 그런 막걸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또 우리 부산이라든지 또 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 사랑을 받은 그런 막걸리입니다.
0: 그런데 왜 하필 산성일까요?
4: 예, 지금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술들이 해발 다 400m에 위치하고 있어요. 특히 그 우리 산성 같은 경우에는 분지쟁이거든요. 이 성을 딱 둘러싸고 있는 분지쟁이다 보니까 균 자체가 그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0: 마을에 가기 전 들릴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금정산 꼭대기, 커다란 바위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사찰, 미륵사에 찾아왔습니다.
1: 여기가 미륵사네요?
4: 예, 여기 미륵사.
1: 아, 떠서?
4: 아니, 아니. 여기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저절로.
1: 아, 이거구나.
4: 전부다, 예. 이 제일 난반이잖아요.
1: 아, 이 난반에서 내려오네. 예, 예.
4: 자, 손님한테.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4: 시원할 것 같습니다.
0: 미륵사의 천연 안반수 맛은 어떨까요?
4: 금쟁이란 말이야.
1: 진짜 시원하네요. 아, 그리고, 근데 물에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4: 맛이 있어요.
1: 미네랄이라고 네. 그래야 되나?
4: 금정산이. 네. 세금자의 우물정자 해산입니다.
1: 네네.
4: 그만큼 여기가 거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우물이.
1: 일곱 핀까지.
4: 네. 그래서 금우물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0: 금정산성 마을에서 빚는 막걸리는 바로 이 물로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1: 누룩 빚는 기술이 네. 절에서 왔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4: 통도사, 범어사, 우리 그 마을 중에 있는 국청사 네. 예, 이런 데서 옛날에 누룩을 다 빚었죠. 예. 스님들이 누룩을 빚어가 내다 팔아가 이제 생활을 유지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유리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산성마을에 선인들 통해서 다 전해지게 되고. 뭐, 들고 처음에 산이잖아요.
1: 맞아, 사산이요.
4: 거기서 살 게 없잖아요.

0: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룩을 빚어가지고 지산에 내다 팔아가지고 예, 생계를 유지했다는 거죠. 제가 15대째 지금하고 있고 제 아들과 제 조카가 16대째 지금 이 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처럼 이 예, 전통적으로 누룩을 빚어가 전통 방식으로 술을 빚는 데는 대한민국에 저희들밖에 없어요. 저희들 술이 그 민속주이로거든요. 그러니까 민속주의 기원이 된 술이 바로 또 제 술이에요.
1: 특권을 부여받으신 거구나.
0: 아, 그렇죠. 그것도 봐야죠. 예.
1: 그 막걸리가 너무 맛있어서?
0: 예, 그렇죠. 아.
2: 어디요?
0: 좋은 징조예요.
1: 좋은 징조인가요?
0: 좋은 징조예요.
1: 아유, 이거 뭐.
0: 나비야.
1: 이거 제가 술 빚으면 진짜 맛있게 되는 징조 아닌가요, 이거?
0: 아니, 나비가 찾아준다는 거.
1: 그러니까요.
0: 내일 질 뿐 아니에요. 난 내일 질 뿐 아니에요. 질문 내.
1: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기운 받아서 술을 빚으면 쫙쫙. 아,
0: 진짜 좋은 술 넣을 것 같아요.
1: 이번 술. 맛있게 네,
0: 맞아.
1: 아니, 이미 기운 다 받았어요.
0: 다 받았어요.
1: 다 받았기 때문에.
3: 좋은 기운을 받아 술 빚으러 산성마을로 떠나봅니다. 성벽과 산으로 둘러싸인 산성마을은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막걸리를 빚어온 곳입니다. 그 비결은 이곳만의 특별한 누룩 제조 방식에 있습니다.
4: 아, 장비님.
1: 아, 네. 네.
4: 오늘. 아. 요거 내가 좀 합기도 멋있는데 이거
1: 좀 아니 멋있네요?
4: 네, 예, 요거 다 입고
1: 아, 네.
4: 근데 요거는 내 누님 되는 분인데 예예예예 누님 뻘 되고 예. 저쪽에는 이제 우리 정홍룡 아줌매 아. 우리 제일 연세 많으신 우리
1: 왕언니
4: 예 왕언니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오늘 네. 잘 가르쳐 주세요 예예 네. 예, 예.
0: 전통 막걸리를 만들려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누룩을 만들어야 돼요. 그 누룩을 만들려면은 첫째 밀을 통밀을 가지고 물 반죽을 해야 됩니다.
5: 아이고 이거 손보래. 손이.
1: 손이.
5: 아, 손이. 아가씨 손이라고
1: 아가씨 손이라고 하시는데.
3: 가장 먼저 통밀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물 반죽을 만듭니다.
1: 어우, 물이.
3: 예전엔 이 작업도 전부 손으로 했다고 하시네요. 잘 섞인 반죽을 꺼내면 본격적인 누룩 만들기 작업이 시작됩니다.
0: 우리 누룩 자체가 몇백 년 전에 하던 방식과 빚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족타식이라고 그러는데 족타식이 아니라 족압식이에요. 발의 압력을 이용해가지고 큰 피자처럼 넓혀나가는 그런 원반형이거든요.
3: 누룩을 밟는 작업은 보통 고무신을 신고 하는데요. 제가 받은 고무신은 크기가 너무 작아서 신으면 발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6: 맨발 벗고 하세요.
1: 맨발 벗고?
6: 하세요. 맨발 벗고 하는 게 훨씬
1: 양발
6: 벗고.
1: 네. 네.
6: 네. 벗고 맨발.
1: 맨발로 할게요.
3: 전통적인 방식은 맨발로 하는 게 정석이라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누룩 고수에게 직접 배워보겠습니다.
5: 발 뒤꿈치 있어요.
1: 발 뒤꿈치.
5: 뒤꿈치에 꽉 찝니다.
1: 어. 네.
3: 처음에는 한 발로 시작해 모양이 잡히면 두 발로 밟으면 다듬어 줍니다.
1: 벗고.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5: 여기 나가면 발로 요래.
1: 발로 이렇게 아 발로 요래. 아 요래 요래. 아. 오, 진짜 어려운데요?
5: 됐어.
1: 아, 됐어요?
5: 네, 됐어. 앉아, 됐어.
1: 네.
5: 뺑뺑이 돌았고, 요래.
1: 응, 아, 뺑뺑이 돌았고.
5: 응. 아까 요래 잡고, 들어, 막 들어. 그럼 내지 마.
1: 아, 묻어서, 아, 이렇게.
5: 네, 그래서.
1: 이렇게.
3: 처음으로 완성한 누룩입니다. 어떻게, 그럴싸한가요?
1: 네. 이거 되게 힘이 많이 드는 일인데, 왜 남자들 안 하고, 이렇게 어머님들이 하세요? 아, 이게 생각보다 힘든데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걸?
5: 저 어릴 때부터 했어요.
1: 어릴 때부터 했어요?
5: 네.

0: 13살 때부터?
1: 네.
0: 아유.
1: 집집마저 다된 해나노 노비옥수가 어릴 때부터 비아가지고 안 닿고 그전에는 입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0: 맞아요. 이 마을이 그걸로 누룩 만드는 걸로 유명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1: 고만 너무 커지 나가네. 네.
0: 아니 네, 제가 엄청 커져요. 안 괜찮은 것 같은데.
1: 크다 싶으지?
0: 네, 좀 크, 너무 커졌어.
1: 다리 크지 않겠네. 네,
0: 그러니까 두 발로 하면은
1: 다리 크죠.
0: 네, 너무 납작해져요.
2: 다시 한번 사부님의 터치를 거쳐 탄생한 두 번째 누룩.
3: 들어서.
1: 네, 자, 난 볼까 봐.
3: 으쌰.
0: 자.
1: 잘한다.
0: 아유. 생각보다 이쁘게 된 것 같아요.
1: 예.
0: 이 모양이 이뻐야 술도 잘 나오는 거죠?
1: 엄마는 쫓겠지.
0: 표세가 너무 없구나.
2: 결국 새로운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1: 으쌰쌰. 처음
0: 괜찮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재미있는데요?
1: 재미있어. 그러면 이거 취직할란가?
0: 네?
1: 취직을 하라고. 말고.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수월할까?
0: 아이나 진짜 이래야겠다.
1: 예. 이분들이 엄청 마음에 들어하시네. 너무 좋다는.
0: 아 그래요?
1: 이렇게 취직을 해야 하는 등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0: 아 영광입니다. 뭔지 빨리 모르겠다.
1: 엄청 좋아하시네.
2: 이런 방식으로 하루에 약 500개 정도의 누룩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1: 막 시리자. 어떡해.
3: 버떡.
2: 완성된 누룩은 발효에 가장 적합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누룩방에서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4: 만약에 우리 대생하고 나가서 이거
1: 쳤다고. 오케이.
5: 그 피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을 누룩방이라는 데 넣어가지고 발 위에다가 그것을 올려놔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른 데 형태의 누룩하고는 전혀 차이가 납니다.
0: 맞아요.
5: 이제 우리는 피자처럼 이렇게 얇으면서 넓적한 그런
0: 형태로.
5: 예, 그렇고 이 테두리가 두껍잖아요.
0: 네.
5: 이 테두리가 두껍다는 건 뭡니까? 습기를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이게 두꺼우니까.
0: 아, 네.
5: 이 습기라는 게 제일 좋아하는 게 곰팡이예요.
0: 아, 곰팡이가 잘 익도록.
5: 그렇죠.
2: 여기서 최상의 발효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명인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연탄입니다.
5: 예, 연탄이 제가 이때까지 써본 것 중에서 제일 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아요. 습도 맞추기도 좋고.
0: 네, 온도랑 습도를 연탄으로. 예,
5: 제가 이제 그 보일러 시설 때 해가지고 한번 해봤었는데 아예 안 돼요. 누룩이. 예, 그래서 썩어버리더라고. 자, 이제 옆방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0: 이건 전에 해놨던 거죠?
5: 예, 전에 해놨던 거죠. 예, 예. 이렇게.
0: 아, 달라붙는 거?
5: 달라붙죠.
0: 네.
5: 이게 곰팡이가 막 균이 날아다니죠, 그죠?
0: 네, 네.
5: 예. 이 집안 사람들은 이걸 누룩꽃이라고 해요. 예, 누룩꽃이 핏다고 그러죠. 네. 네, 요렇게 이제 노랗게 보이는 부분들이 황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꾸무꾸무하게 보이죠?
0: 네.
5: 요런 거는 이제 흙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렇게 또 흰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0: 네.
5: 하얗게. 요거는 이제 백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토착균까지 있어가지고
0: 네.
5: 누룩에는 이런 균들이 다 총체적으로 들어있는 누룩이다.

0: 뭐 조상들 덕분이죠. 조상들 덕분이고, 저희들이 그 500년 넘게 그 지켜온 그 노릇하고, 막걸리가, 저를 유일한 대한민국 막걸리 명인으로 지정하게 해준 그 원동력이 됐죠. 계기가 된 거죠. 네.
1: 그렇게 누룩 만들기를 마무리하고, 오늘은 명인과 함께 막걸리 공부를 위해 경치 좋은 곳에 찾아왔습니다.
2: 만드는 사람이 마실 줄 알아야 사람들의 네. 막걸리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0: 당연히. 아니, 자기는 술 안 먹으면서 그래. 남들 보고 술 먹으면 하면 그거 아주 양심 바른 사람 아니에요.
3: 맞아요.
0: 빨리 부으세요. 네. 빨리 부으세요. 빨리 부으면 됩니다. 막걸리 뭐, 오랫동안 뭐, 자신 있다는 건 별로 제가 봤을 때는 막걸리.
2: 아, 이게 안 되는데요. 저는 약간 이 유리잖아요.

0: 들었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1: 저는 차야 맛있어요. 네.
0: 네. 또 영광입니다. 제가 선생님 뵙고 또 직접 따라주시는 술을 마시니까.
2: 막걸리 명인이 빚은 막걸리. 과연 어떤 맛일까요?
0: 어우. 아, 기가 막히다.
1: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막걸리하고 좀
3: 다르죠. 맞아요.
1: 전혀 다른데. 네.
3: 약간 사과향 같은 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1: 네. 네. 맞아요. 술이 가장 잘 익을 때가 뭔가 과향이에요. 딱 설, 누르, 물, 이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
3: 맞아요.
1: 과일향이 나요.
3: 그게 신기해요, 그게. 그러니까.
1: 그게 위대한 자연입니다.
3: 지역마다 막걸리 맛이 조금씩 다르고 한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1: 지역마다 다 달랐던 이유가. 팔도에 다 누룩 자체가 다 달랐어요. 뭐 대구 경북 지역에 가면 좀 두꺼워요.
3: 맞아요. 이렇게. 두껍고.
1: 예, 두껍고. 네. 예, 사각.
3: 네모난 것도
1: 예,
3: 있고. 맞아요.
1: 사각 그렇죠. 네. 있고. 또 저 호남 지역에 가면은 또 그 약간 얇으면서도 또 그 사각형. 그런데 그 여러 가지가 각 지역에 따라서 그런 누룩들이 많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균주가 다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술맛도 다 달랐어요.
3: 그런 개성이 있어야 또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1: 그건 팔도 막걸리예요. 제가 제일 이제 하고 싶은 게 대한민국에는 팔도 막걸리가 나와야 되는데
3: 그렇죠.
1: 누룩을 빚어가지고 전통 방식으로 하는 데는 대한민국은 저밖에 없죠. 입국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효소를 쓰는 거거든요. 네, 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발효회사에서 균주를 가져와가지고 그 고도가 찐 위에다가 뿌려가지고 술을 담는 방식. 그게 이제 입국이거든요.
3: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1: 나쁘다는 건,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3: 맞아.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1: 근데 깊이가 술이 돼야 된다. 예.
3: 드시죠. 예, 예, 예. 예. 뭐, 이거를. 예. 예. 막걸리가 언제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만드는지.
1: 막걸리는,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3일 후에.
3: 3일 뒤?
1: 예, 왜 그런가 하면은 네. 막걸리가 그럴 때 막걸리 독수를 맞추기 위해서 물하고 섞습니다.
3: 네.
1: 근데 이 물하고 완전하게 섞이는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한 3일 정도.
3: 바로 말하자면은 가업이랄까? 그렇게 주조 일을 하시지 않으시고 다른 일을 좀 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1: 그 당시에는 돈이 안 됐으니까. 막걸리를 만드는 게 돈이 안 됐으니까.
3: 네. 막걸리를 하실 생각은 별로 없으셨던 거예요?
1: 별로 없는 게 하고 전혀 없었지. 예, 전혀 없었는데, 제가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뭐, 그 안에 뭐 공무원 생활도 했었고, 뭐, 짧지만은 교사도 좀 해봤고, 막 다양한 직업을 가졌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들 막걸리가 거의 그 명성에 비해서 굉장히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되살려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게, 그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하루에 잠을 내가 한 4년, 5년 동안은 2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3: 연구하신다고?
1: 그때 예, 연구한다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인데도 술 맛을 많이 보게 했어요.
3: 맞아요.
1: 그래가지고, 이게 옛날 그 맛이다. 나는,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3: 어른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이드를 잡아주셨군요.
1: 그렇죠. 그분들이 당연히 술 맛에 대해서 최상.
3: 그 맛의 기억을 갖고 계시죠.
1: 알죠. 그렇죠.
3: 못 믿으셨던 거구나.
1: 당연하죠.
3: 해봤자 우리 집에서 만드는 것만
1: 못하다 이거. 지금은 집에서 만드는 물 아예 없어요. 천기리가 지금 잘 만들고 있잖아. 저 술을 하면 되지 뭐. 똑같잖아. 이렇게 된 거야.
3: 그만큼 인정을 받으신 거고.
2: 그렇게 산성마을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오늘은 발효를 마친 누룩을 말리는 날입니다.
1: 야, 단지 보세요. 우리 PD 선생님, 그 정도에서 다 늘어주세요. 저 옆으로, 옆으로. 저 옆으로, 저 옆으로, 저 옆으로. 저 옆으로, 저 옆으로.
3: 이렇게 겹쳐서. 선생님, 이쪽 깨진 게 있는데?
1: 야, 깨진 건 깨진 거대로 또
4: 나가보세요.
1: 네. 오케이.
3: 얼마나 말린 거예요, 이거? 이거 얼마나 된 거예요, 만든 지?
1: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10일 정도 넘은 거죠. 경상도 말로 따글따글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뭔가 단단해가지고 소리가 나고 풀풀 소리가 통통 소리 비슷한 게 나야 돼요. 그래야 잘 말랑거거든요.
3: 디비가 나와야 돼요?
1: 매운 거 밑이 더 축축하기 때문에 뒤집는 거예요.
3: 약간 축축하네, 진짜.
1: 네. 밑이 약간 축축할 거예요.
3: 축축해요, 네.
1: 날이 뜨거우면 지가 알아서 돌아놓습니다. 양이 못 알아넘겨.
3: 이거 걷었다, 걸었다 하는 것도 이기겠다.
1: 일이죠. 손이 많이 가.

0: 만들어 빚고 발효를 거쳐 햇볕에 말리는 과정까지 총 50일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야 비로소 전통 누룩이 완성됩니다.
1: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뽑아가지고 아. 술 한 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이제 이런 크기로 이제 뽑아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시죠.
2: 이자자. 예, 한번 해보세요.
3: 아, 저게 별걸 다 해보네. 누룩을 다 이렇게 보네.
1: 별걸 다 해보는 게 예. 해보셔야 돼요.
3: 아, 그렇지. 예. 이게 또 꼭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1: 네. 우리 PD님이 네. 눈살미도 있고 아. 내 보니까 일을 잘하신다.
3: 아 그래? 아유 감사합니다.
1: 일을 잘하시네. 어.
0: 오전 일이 끝나고 찾아온 새참 시간.
4: 누룩 긴장 고생 많았습니다.
5: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4: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6: 예. 건강.
3: 건강. 아유.
4: 순자식이 뭐 건강 사세요.
6: 누구도 건강은 있어야 된다.
4: 아, 그러게요.
6: 힘들어 몸은 건강이 오는 기다.
3: 아, 그러게요. 맞다. 예.
6: 아유, 네. 네. 네. 86 보겠는겨?
3: 86? 우와, 진짜요?
1: 86이라.
3: 예, 예순 간 넘으신 줄 알았는데?
4: 응? 아니, 나. 아, 진짜 그래도 너무 같다.
3: 아, 그래. 예수는 좀 그런데 진짜 저 70 이차 주장인 줄 알았어요. 70, 어, 진짜로.
4: 70 정도.
3: 누룩 PD가 하면 저절로 운동이 되고 하니까 또 다 건강하시구나.
6: 옛날에는 집집마다 다 했어. 먹기 살기 했어. 그렇기 때문에 집집마다 비어야 돼. 애기 때라도 막 비어야 돼.

0: 동의가 있는데 그런 걸 말을 안 했는데 제가 자가용 한 대를 500만원 왜 돌아가 아주머니 내렸어 이다는 거야. 그 자기네들만 받아가 그 차도 짓고 그 아줌마들 차도 막 딩가 뿐다 이거 참 부끄러운 소리요 진짜. 얼굴도 못 들겠대요.
1: 그 아픈 역사도 흑역사죠. 눈을 피해가지고 산에 땅굴을 파가지고 그 균을 보존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명맥이 끊기지 않고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거거든요.
0: 누룩이 좋아요. 막 걸리가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아무리 물이 좋아도.
2: 그치, 그치.
0: 누룩 이것만 피하가 아들 딱 키우고 먹고 살았고 제일 좋은 거.
2: 가곡을 하시네.
1: 분위기가 안 맞다니 분위기가. 제가 이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면 앞으로 윤탁 씨라든지 뭐 임영웅 씨 이런 분들이 설 자리가 없다니까. 설 자리가 없다니까.
2: 잘하는 건 어떻게?
1: 설 자리 있기 때문에.
0: 아니. 우리가 살다 얼마나 사나
1: 진짜
0: 근데 알아봐야 팔두시
2: 오 잘한다
1: 자 한잔합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잔하고 네. 이제 또 일하러 갑시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3: 자 누룩을 만들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양조장에서 막걸리를 빚어볼 시간입니다.
1: 지금부터 이거 좀 빡시게.
4: 빡시게. 예, 예. 그동안 안 빡신 건 아니었지만. 네.
1: 한 번에 이거 네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4: 몇 킬로예요 이거 하나에?
1: 여기 두 포대씩 들어가니까 한 80kg씩 됐어요.
4: 80kg.
1: 4830이 네 개가 들어가니까 320kg가 들어가요. 금정산의 맑은 물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 대를 잇기 위해서, 우리 아들 중에, 자식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술에 관계되는 그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저는 마음을 먹었죠. 수야, 나는 이제 술 담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어깨너머로 배웠지만, 우리 아들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정규 과정을 다 했고 대학에서 전공을 했고
4: 그런 거를
1: 예 상당히 힘이 요구됩니다. 예.
4: 그래 보이네요.
1: 예. 예, 상당히 힘이 요구돼. 옛날에 원래 힘 좀 썼어요.
4: 힘이요?
1: 아니 글쎄요. 굉장히 곤란해 하는데 좀.

0: 자, 이거 한번 옆으로 우리 아들 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1: 네. 자. 네. 어이, 되게 무거운데? 잠시만요. 이렇게 하는 타이밍이 맞아요?
0: 맞아요. 어, 너무 힘껏 들어왔어. 그럼 살이 다
2: 쏟아져요?
0: 살이 천천히, 살이 쏟아져 버려. 살이 천천히, 물만 쏟아져. 아주 그냥 바들바들 떨고 있네.
1: 어우, 엄청 무거워요.
0: 네, 엄청 무겁지, 이게 진짜. 무거워요.
1: 어, 되게 무거워, 지금.
0: 아니, 그래. 바들바들 하네, 지금. 옷이 지금 다 떨고 있어, 지금.
1: 아, 그리고, 손이 아파요, 지금.
0: 그래,
1: 잡는 부분이 날카로워서.
0: 아파요.
1: 되게 무겁네요.
0: 쉽게 쉽게 내는 게 없어요.
1: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3: 돌려서 네. 삽으로 넣습니다.
1: 아, 또, 탑질하게 되겠네요. 아, 또, 저기, 넋가래, 눈삽.
3: 여기 있습니다. 네. 그, 너무 많이 펴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1: 네.
3: 그래서 펴서,
1: 이렇게,
3: 넣는다라는 생각으로.
1: 네. 어, 너무 흘렀나? 흘리면 안 되는 거죠?
3: 흘리면 안 됩니다.
1: 네.
3: 어쩔 수 없어요, 근데.
1: 네. 네.
3: 개인이 힘이 필요합니다. 네, 이거 가벼워. 많이 펴서. 끝까지 다 넣어줄 거예요. 한 번만 펼게요.
1: 네.
3: 그리고. 작업을 4번 반복하면 쌀이 저희 쌀은 320kg 사용하고 있고 물까지 합쳐지면 대부분 20%에서 25% 물을 머금거든요. 그러면 한 400kg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거의 어이, 잘못하면 몸살나게 안 돼요 이거.
3: 저도 네. 한 달은 힘들었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집에 와서 7시에 잤습니다.
1: 아.
3: 피곤해서.
1: 그러니까 그럼 원래 되게 예전부터 이 양조장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겠네요.
3: 네, 저는 계속 그 어릴 때부터 봐왔던 게 이거기 때문에 네.
1: 거의 뭐 이게 딱 내일이다 생각을 하셨겠구나.
3: 네, 맞습니다.
1: 그럼 뭐 좋은 의미에서는 진로 고민이 없으셨겠네요.
3: 맞아요.
1: 아.
3: 네, 남들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한다고 바빴을 때
1: 그렇지
3: 저는 그런 걱정은 조금 덜 했어요. 이제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은 또 가지고 있어서 잘해놓은 걸 제가 망치면 또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네.
3: 그래도 생각보다 잘하십니다.
1: 아, 그래요? 네.
3: 네. 재능 있으신 것 같은데.
1: 아유, 재능까지 하고. 그냥 탑질은 뭐, 남자라면 조금씩 해보자. 네. 원하는 원치 않든.
3: 나중에 일하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아니, 오늘 얘기 많이 들었다. 그래서 세우고.
3: 40분까지 물 빼고, 그리고 50분 동안 쪄줄 거예요.
4: 물에 불린 쌀을 찜통에 넣고 50분간 찌면 막걸리를 만들 때 필요한 고두밥이 완성됩니다. 드디어 완성된 고두밥이 모습을 드러내고
3: 처음에 그 고두밥이 뭉쳐 있으니까
1: 무너진다.
3: 네. 뭉쳐 있는 고두밥을 삽으로 부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아, 네.
3: 네.
1: 뜨거우니까 손을 한번 덮치고.
3: 뒤로 넘기면.
1: 네.
3: 또 갈고리 이용해서 이제 펼쳐줄 거거든요.
1: 아, 펼치면.
3: 네.
1: 고두밥이다. 정말 꼬들꼬들하게 됐네요.
3: 네.
4: 삽과 갈퀴를 이용해 고두밥을 고루 펼쳐줍니다. 중간중간 손을 차가운 물에 식혀야 할 정도로 힘들고 뜨거운 작업입니다.
1: 제가 해볼까요? 네, 제가 해볼게요.
4: 네. 이렇게 고두밥을 펼치는 이유는 뭉쳐진 밥으로 술을 빚으면 발...

0: 치료 과정에서 균이 침투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 제 땀이 잘안 나는 체질인데 땀이 지금 엄청나요.
0: 30분 넘게 이어지는 작업으로 작업장은 점차 사우나실로 변해가고,
2: 뭉쳐져 있는 것들을 손으로 부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뜨겁거든요.
1: 네.
0: 계속해서 손을 식혀가며 맨손으로 작업을 이어갔는데요. 다 펼쳐진 고두밥은 30분간 식혀줍니다.
3: 이제 다 했나?
4: 네, 다 했어요.
3: 오늘 뭐 해보니까 뭐 재밌어요.
1: 예. 아니, 엄청 뜨겁더라고요, 이게.
3: 아, 뜨겁고, 네. 이게 이제 고두밥이 또 잘 쪄져야 이게 또 술이 잘 되는 거거든요. 네. 고슬고슬하게 잘 익었네. 밥들은 물렁하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흔들면 고슬고슬하게 이렇게 흘러나오죠. 이게 네. 고두밥이에요. 고슬고슬하잖아요. 뭉쳐지면은, 안이, 균이 또 안 들어가죠.
1: 그쵸. 네. 이렇게 담는군요.
3: 예, 예. 이렇게, 이렇게 빠져줘야죠.
1: 아, 그렇게.
3: 처음 하러 오신 분이, 해안으로 뭉쳐가게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1: 이렇게 잘 흩어서
3: 예, 네. 잘 벌써 부서져야죠. 들어가세요. 따라가세요.
0: 이것도 다 이제 다 식은 고두밥을 옆방의 발효조에 옮겨 담을 차례. 쉬워 보이는 일이지만 이것도 요령이 필요하더라고요.
1: 어, 너무 이것도 힘들다.
0: 고두밥을 담고 부순 후 발효조에 옮기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0: 아, 진짜 무거워요. 네, 이게 장난 아니에요. 진짜 무겁습니다.
1: 누룩? 그러면 누룩을 얼만큼 넣는 거예요?
2: 두포대.
1: 두포대. 40kg?
2: 20kg.
1: 20kg씩 두포대. 그냥 드는 거죠, 이것도?
2: 네, 맞습니다.
1: 자, 하겠습니다.
3: 누룩과 고두밥을 섞는 비율에 따라 막걸리의 맛이 좌우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고두밥에 25% 정도로 누룩을 섞어 막걸리를 빚습니다.
2: 조금 드릴게요.
1: 네.
2: 옆에 벽을 긁는다는 생각으로
1: 긁듯이
2: 네, 올려주시면 됩니다.
1: 아.
2: 최대한 힘 많이 줘서 돌려주시면 돼요.
1: 섞어야 되는 거죠?
2: 네네.
1: 벽을 긁듯이
2: 돌려가면서
1: 쌀을 으깨듯이
2: 내려갈 때 체중 실으시고
1: 네.
2: 네.
1: 저 잘 하고 있나요?
4: Nope.
5: 아니요. 박수 주세요. 주세요. 힘 있게 주세요. 그래, 다 되겠어요.
1: 아, 이게 생각보다 힘이 드네.
5: 우리가 죽음을 또 보여줘. 아, 이래가지고. 체험하러 와가지고. 이게 뭐 체험이 아니고.
2: 벽을 긁듯이 돌리면서.
1: 긁듯이.
2: 한 사람을. 아.
5: 방이 나야 돼,
1: 이렇게.
5: 그렇지. 이래 방이 이게, 그래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스킨이었어요.
1: 아, 이거 방력 정도가 아니라 이거 거의 뭐. 네.
3: 아. 막걸리 빚기에서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작업, 교반 작업입니다.
5: 이 교반이라는 자체가 이제 뒤집기를 한다는 건데, 뒤섞어준다는 건데, 실제로 위의 온도와 밑의 온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반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미생물이 그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도 있고, 누룩하고 잘 섞이게 해가지고 발효가 원활하게 할 수도 있게 만드는 것이 교반입니다.
1: 예, 네, 아니, 제가 몰랐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예, 네, 예, 네, 한번, 이렇게.
6: 상당히 내공이 필요한 겁니다.
1: 아, 이게 퍽퍽해가지고.
6: 예, 내공이 필요해요.
1: 아, 이거. 고정되네, 이거. 아, 이 진짜.

0: 거의 700리터 넘는 그 발효지에 있는 거를 비빔밥을 비빈다고 생각하면 진짜 힘들죠. 골고루 잘 해야 되고, 그걸 대충 하면 발효가 잘 안 된대요.
1: 허리를 다 써가지고.
2: 심지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 작업을 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3: 소용돌이 만들어서 이렇게.
1: 아, 물에 소용돌이를.
3: 네. 이렇게 한쪽만 앉아서 찍거든요.
1: 아,
3: 골고루.
1: 아, 거의 뭐
3: 못
1: 완전 그냥 네.
3: 여기 보다 보면 밑에 이제 쌀이랑 그런 게 섞여 있는 게 보이잖아요.
1: 네.
3: 그거 보고 이제 잘 섞였구나 라고
1: 아, 이게 바로, 아, 여기, 아, 이건 정도면 된 거예요?
3: 네.
1: 아, 진짜 힘들다.
2: 앞에서 했던 작업을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앞서 보여준 시범에 따라 열심히 교반 작업을 해보지만
1: 거의 이 정도. 막 이 정도 했었잖아요?
3: 네.

0: 예, 이거 어떻게?
1: 예, 예, 예, 예. 먹자. 아, 네. 이제 정확하게 됐네.
0: 아,
1: 여기서 이제
0: 네.
1: 놔두면은 자연 발효를 합니다. 자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만져보면은 네. 따뜻해요.
0: 어, 그 그런 것 때문에.
1: 아, 한번 손을 요리 대보면은 벌써 온기가
0: 어, 아, 느껴져요. 어, 느껴져요, 진짜로. 어, 진짜로 네. 온기가.
1: 예, 네, 느껴져요.
0: 네.
1: 예, 푹해요.
2: 잠깐.
1: 이게 이제 더 심하게 되면 다다닥 하는 소리 들리죠.
2: 지금 거의 다다닥 하는데요?
1: 네.
0: 우와.
3: 그렇게 힘겨웠던 양조장에서의 일은 마무리되었지만 발효 중인 막걸리의 진짜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이른 새벽부터 양조장 안 작은 세상은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입니다. 오롯이 자연과 시간이 빚어낸 소리입니다.

0: 막걸리가 발효되면서 내뿜는 열기는 카메라 렌즈에 김이 서리게 할 정도인데요. 일주일이 지나면 활발하던 소리가 잠잠해집니다.
1: 진짜 향기가 거의 완성된 막걸리랑 비슷한 게 나는 것 같아요. 네.
2: 막걸리보다는 이제 위에 있는 청주.
1: 청주. 네. 떠 있는 애들은 네. 청주고.
2: 합쳐서 출하한 막걸리고. 원주라고 해서 이 친구들은 14도 정도의 도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1: 이대로 먹어봐도 괜찮은
2: 네,
1: 거예요?
2: 네, 저희 오신님의 원주라고 생각하시고 깨끗한 부분만. 지금 이 윗부분은 근데 막걸리랑 좀 다른 느낌이실 겁니다.
1: 약간 네. 예, 떠있는 거잖아요. 오, 막걸리 맛이 난다.
2: 막걸리 맛이 납니다.
1: 이거 이 상태로 깨끗하게 걸러내면 그게 청주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금성 막걸리에서 만든 비공식 청주를 생각하는
1: 제가 지금 먹어보게 됐네요.
2: 이거를 오늘 걸러볼 겁니다.
1: 이게 얼마 정도 된 거예요?
2: 이거는 일주일 정도 된 거고요.
3: 막걸리 원주에 물을 섞어 도수를 낮추고 마지막으로 잘 저어줍니다.
1: 수분이 엄청 올라와요.
2: 네.
1: 이거 하다 취하겠는데?
3: 이제 마지막 작업만 남았습니다.
1: 아, 여기도
2: 네.
1: 그러면은 액체만 빠지는 거예요?
2: 네, 이 펌프 따라서 내려가고요. 이
1: 아래층으로.
2: 밑에서 걸러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3: 술찌개미라고 불리는 누룩과 쌀 찌꺼기를 걸러내면 이렇게 고운 색깔의 막걸리가 탄생합니다.
4: 네. 거르고 있는 술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1: 네. 냄새가 사실 그냥 파는 것보다 훨씬 강하네요. 네. 도수가 좀 높으니까
4: 네.
1: 한번 먹을게요. 되게 부드러워요. 좀 콩국물 같아요, 약간.
3: 여기서 한 번 더 부드럽게 거르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1: 여기서 한 번 나오고 여기서 한번 걸러주는 거죠. 마지막에 이게 완성품인 거죠.
3: 완성된 명인의 전통 막걸리는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거죠.
2: 네, 계속 올라옵니다.
1: 냄새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막걸리 냄새가 납니다.
5: 네, 이제 다 있는 모양이에요.
6: 네. 여기 이제 완성품이에요. 우리 술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500년이 넘는 전통을 고집스럽게 지켜오며 고유한 맛과 향을 유지해온 명인의 막걸리.
7: 이 막걸리 맛이 예전에는 강원도에서 마시는 막걸리, 부산에서 마시는 막걸리, 뭐 전주에서 마시는 막걸리 이게 다 팔도 막걸리에 있어가지고 다 달랐어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 한 50년이 지난 그 오늘에 와서는 거의 다 없어지고 맛이 너무 획일화되고 그렇게 빨리 그렇게 쉽게 이래 만들어진 막걸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전통이 어떻게 보면은 좀 밀려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1: 제가 위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제목도 조금 있습니다. 네.
7: 막 그것도 조금은 있다고.
1: 역자일 거.
7: 조금은 있다고.

0: 자.
1: 대표적인 지역 술이자 가장 서민적인 술, 혹은 전통주의 막내라고 불리는 막걸리.
2: 지역에서 그런 전통주를 만들고 계신 분들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시면은 그걸로 맥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나중에 와서는 어휴, 일본 가니까 전통주 많던데 우리나라 왜 없냐. 프랑스 가니까 와인 뭐 많던데 왜 우리나라 없냐. 이러고만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각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평생 걸고 해오신 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해오신 어떤 그런 노력은 우리만이라도 좀 그런 분들의 어떤 가치를 좀 알아주는 게 순서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며칠 동안 여기 경주장 와서 명인님도 만나 뵙고 이모님들도 뵙고 아드님까지 뵙고 하면서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 그럼 막걸리는 결국에는 그 우리 지역민들이 수백 년 동안 보존해온 그런 그 혼의 막걸리예요. 역사적인 막걸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막걸리를 빚을 때마다 우리 조상들의 그 혼을 생각하면서 제가 항상 빚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혼이 담긴 막걸리를 계속 이어서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사회에 분노하게 되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본인을 숨기는 일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감정은 여러 작용이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질과 성격, 감정을 제대로 관찰해 본 적 있으세요? 상대와 관계를 한다는 일은 이렇게 존중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인간관계가 소통력이 가족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형사고 현재는 글 쓰는 작가 박미옥입니다. 저는 강력 형사로 살면서 특이하게도 프로파일링 팀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경찰서에 특이 사건이 발생하면 출동해서 해결하는, 근데 그때 시간은 24시간 대기 365일을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직함은 행동분석팀장이라는 말이었는데요. 우리가 프로파일링 하는 업무가 행동분석이라는 말입니다. 일상적으로는 31개 경찰서에서 이상 범죄자가 잡히면 가서 면담을 합니다. 왜 범죄를 했는지, 어린 날에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억이 본인한테 어떤 감정을 만들었는지 데이터를 모으면서 범죄 심리가 분석이 가능하게끔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이나 특이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잡히지 않는 범인의 심리적 흔적을 찾아서 분석하고 범인을 추정하는 일, 우리가 이제 이것을 프로파일링이라고 하죠. 저는 그때 그 일을 하면서 범인을 잘 잡는 형사에서 고민할 줄 아는 형사, 사람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아는 형사가 된 것 같고요. 기질보다 후천적 성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봤고요.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사람 안에 희망해야 되는구나를 동시에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 30년 하는 동안에 저 타자기로 시작했거든요. 25만 원짜리 전동타 만났을 때 기뻤습니다. 96년도에 386PC 제 돈으로 사서 사용했습니다. 정말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고전 범죄도 경험했고 1990년도에 PC통신, 그 아날로그적인 그 시작에서부터 2000년대 초고속 이제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1년도 사이에 이제 손에 쥐는 이 스마트폰, 그리고 무선 인터넷이 우리 환경을 완전히 바꿉니다. 범죄는 어떨 것 같습니까? 범죄도 함께 진화되었습니다.
1: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0: 학연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그 변화를 따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사람을 사귀고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 그게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접촉 방식이 어느 정도로 달라졌냐면요. 예전의 범죄는 사람은 꼭 직접 만나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만나지 않아도 돼요. 익명성을 갖고도 만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분노형 범죄도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AI 시절에도 프로파일러가 그 역할이 필요한지 물어요. 그리고 로봇캅이 등장하면 경찰관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겠냐는 질문까지 합니다. 경찰관은 힘만 세면 되는 줄 아시는 거 아니죠? AI가 데이터와 지식은 말하지만 현장의 맥락, 인간의 깊은 마음,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역동성을 매번 순간순간 읽고 현실적으로 해결해주는 일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는 마음의 마음, 아니 인간의 마음, 감정 1%가 순간을 다 차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은 인간이 해결해야 해요. 순간순간 판단하고 행동하고 현장의 맥락을 읽으면서 해결해야 가능한 것이지, 정말 1 더하기 1은 1이다, 0 더하기 1은 0이다, 이걸로는 안 되죠. 인간과 인간 간의 협상력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는 걸 현장에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겪은 강력 현장은 주로 인간의 감정

문제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더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에게 왜 범죄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억울했대요. 화가 났대요. 내가 무시당했대요. 멸시 받았대요. 근데 과연 이말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자기 표현일까요? 깊이 들여다보잖아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합리화이고 자기 감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범인이 사랑해달라고 말할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헤어질 결심을 해라. 왜? 상대의 마음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남탓하는 경향의 비겁함이나 나약함이 깊은 왜곡을 갖고 와서 나에게 감정을 만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죠. 그리고 존재 가치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싶어요. 편리한 걸 원하고 불편한 건 싫고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다 보니 비대면이 가능한 사회가 되면서 인터넷 세상이 그 안에서 노는 게 편안하게 느껴져요. 특히 AI는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답도 금방 돌아와요, 그죠?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 인간관계나 현실에서 공감하는 능력, 인내하는 힘, 적응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넘치는 정보를 막상 현실에 적응해 보려니까 어떠세요? 버겁죠? 경쟁사회, 넘치는 정보, 가치 부재, 근데 나는 고통스러워. 사회에 분노하게 되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본인을 숨기는 일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또한 번은 이 감정을 다루지 못해서 슬픈 일을 겪었는데요. 감정은 여러 작용이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질과 성격, 감정을 제대로 관찰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나는 주감정이 뭐다?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나는 슬픔이 많은 사람이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감정을 직면해 본 적이 잘 없습니다. 한 번은 기질적으로 불안이 많은 남학생이 저희 집 서재에 왔는데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메티리스를 보고 겁이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내려온 거예요. 그 친구의 말과 그 모습을 보고, 아, 이 친구가 정말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친구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함과 예민함으로 인해서 친구를 때린 적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된 이야기까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때렸냐고. 어쩌다가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었냐고. 그랬더니, 아, 기분 나쁘게 친구가 째려봤어요. 날왜 쳐다보냐고 때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피해 학생이 저항한다는 것이 가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손가락 마디 절단까지 간 상황이 발생했어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 가해 학생은 전학 처분까지 받았어요. 이 이야기를 어머님은 곁에서 진지하게 듣고 있었고 내 아이가 불안이 많고 스트레스에 시 노출되는 아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이 친구 또한도 예민한 만큼이나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대화 중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피해 학생이 자신을 째려본 것이 아닐 수도 있나요라고 나한테 되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파일링 시절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나라의 상황이 힘들어서 폭력 가해자가 되는 사람도 있더라. 스트레스가 많아서 오늘 한 사람만 걸려라라고 하는 범죄 동기도 있더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봐라. 타인이 굳이 나를 심각하게 째려볼 이유가 있는지 그냥 쳐다보는 경우도 있다. 순간의 기분에 느끼는 상황이 정말 기분 나빴을 수도 있다. 전후 맥락을 생각해서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 그랬더니 정말 이 친구가 고맙게도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고 수긍했어요. 그리고 이 엄마와 이 아들은 그 시간 이후에 여유 있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어머니와 가해자 어머니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사과를 했고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철학에 인간은 완벽하지 않대요. 온전할 수 없대요. 그래서 혼자 살 수 없대요. 그런데 이렇게 학창시절에 내가 친구를 제대로 사귀기도 전에 내가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그리고 내가 친구의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너무나 아픈 기억이고 너무나 큰 트라우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인간의 기질, 성격, 감정이 매우 밀접하게 작용합니다. 저는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매번 이 상황들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어떤 공간에서 일을 겪는지에 따라 참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친구의 마음에, 피해자의 마음에, 인생에 독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아침 시간에 병원에 강도가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갔습니다. 치과 병원에 20대 남자가 경찰관을 보고 소화기를 들고 막 속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부분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항하려고? 도망치려고? 아니면 현실에 화가 나서 묻지마 범죄를 하려고 나왔을까요? 근데 근거를 하고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우리가 그 이야기 듣고 정말 어이없었잖아요. 이 친구는 평상시에 밖으로 나가는 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오랫동안 게임에 빠져 살았어요. 이날도 아침인지 저녁인지 구분 못하고 밖에 나갔어요. 병원을 봤는데 해필이면 이게 치과 병원이라 여러 가지 기계가 있잖아요. 가상 공간으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 출근한 사람들이 막 움직이니까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인 거예요. 이 순간부터 게임 모드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본인이 대상자를 물색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총을 든 경찰관이 온 거예요. 멋진 캐릭터가 등장한 거지. 저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총을 든 경찰관 캐릭터를 제압하기 위해서 소화전을 뿌린 거예요. 이 이야기 정도 들으니까 게임 중독자 범죄였구나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 근데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게임에 대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게 벌써 2000년 초예요. 단순히 현상과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 좀 진짜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게임을 하면 몬스터를 잡거나 레벨을 올리면 이 뇌의 쾌락 중추신경에 도파민이 형성되면서 마음에 훨씬 빠른 보상과 반복이 온대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 어떠세요? 이 전전두요? 여기 아직 덜 자랐어요. 자라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전전두엽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충동조절이나 이성적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사람을 보고 어른들이 그랬어요. 야, 뚜껑이 열렸다마. 성인보다 청소년이 게임에 즉각적인 유혹과 자극을 받는 이유가 이 이유에서 오는 겁니다. 아직 전전두엽이 자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세요. 현실 세계에서 학업이나 직무 성과가 낮아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요. 노력하는 대로 적각 레벨이 올라가고 계급의 성과가 눈에 보이는 이 게임의 세계, 그곳으로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성취감을 채우는 순간에 스트레스 조절이 되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쉬운 위로를 거부하실 분 계세요? 그러니 중독도 쉬워요. 현실에서 외로움을 느끼다 보니까 또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게임 속 길드나 커뮤니티에서 그 강하게 느끼는 연대감과 소속감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 게임을 못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가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자 이거 아닙니다. AI에게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신속한 답변과 내 위주의 알고리즘, 릴스 등에 익숙해지는 사이에 우리가 인간관계의 경험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감각과 감정이 단순해지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까지 여파가 가냐면 삶을 살려는 지구력도 죽고요.
인내력과

0: 적응력을 잃어가요. 이렇게 경험이 실종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결핍, 부족, 상처를 안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가족 외에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고 현실을 겪어야만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과 자주 대면하고 부딪히면서 서로를 알아갈 때 삶의 생명력도 생기고 더 단단한 내가 되어간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대면 시대에서 비대면 시대로 넘어오면서 느끼는 위기가 이런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와 감정 상태를 알아채지 못하고 다듬어주지 못하는 사이에 더구나 실패자, 패배자의 마음이 보태지잖아요. 사회를 향해서 엄청난 분노를 표현하는 잔인한 범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길거리에 나타난 묻지 뭐 범죄를 갖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강연에 가면 부모님과 밀당 잘하라고 합니다. 부모님과 가장 가깝다 보니까 진짜 날 것 같은 감정도 자주 드러내잖아요. 건강한 겁니다, 그거. 생각이 다르면 다툼도 잦아지죠. 결국 가장 내 편인 그 세상에서 밀고 당기는 힘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 나가서도 사람들과의 소통, 감정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인간관계가 소통력이 가족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상대와 관계를 한다는 일은 이렇게 존중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나만 힘들고 버거운 게 아니에요. 타인도 다 버거워요. 본래 세상은 이렇게 알아가는 사이에 소통이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한 존중,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함께할 때, 내가 받고 싶은 대접, 그 대접을 내가 타인한테 할 수 있을 때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내 제자들한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던 공부하고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건 우리 사이에 통하는 진심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그 편지를 소개하면서 절대 울지 않으리라 막 결심을 했는데 결국에는 강의 중에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울어버렸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그곳이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정말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적적이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여러분, 프론티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미국 문명을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며 개념입니다. 19세기 미국에서 프론티어라는 건 나라의 정체성과 문화가 만들어진 한 복판, 그 중심축과도 같습니다. 미국은 말 그대로 서쪽으로 쭉 뻗어나가서 문명을 전파해야 하는 특별한 역할이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다들 서부 개척하러 달려갔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서부는 무한한 기회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땅,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땅이었죠. 근데 이게 한쪽에선 꿈의 땅이었지만 원주민들에게는 완전 반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실과 고통의 시작이었거든요. 프론티어는 문명과 야생, 갈등과 신화가 다 뒤섞여 있는 그런 복잡한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프론티어를 빼놓을 수 없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카우보이 문화입니다. 이 사람들은 야생의 서부를 대표하는 아이콘들이죠. 거칠고 자유로우면서도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그 정신이 미국 신화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프론티어가 미국 문명에 어떤 깊은 의미를 품고 있는지, 좋았던 점도 어두웠던 점도 다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 역사를 얘기할 때 프론티어라는 단어는 빠지면 섭섭한 그야말로 필수템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미개척지라거나 경계 혹은 경계 주변 영역 이 정도가 되는데, 사실 프론티어는 이 단어보다 훨씬 더 묵직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냥 빈 땅이나 모퉁이라는 느낌보다는 모험과 가능성, 그리고 미국 정신이 겹겹이 쌓인 그런 개념이죠. 17세기 초 유럽 식민지 시절부터 20세기 초 서부가 미국 땅으로 편입될 때까지 이 프론티어는 미국인의 핫한 무대였지요. 마치 무한한 확장판 스토리처럼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고 꿈을 키우며 미국의 정체성 자체를 만들어낸 상징 같은 거죠. 그러니까 프론티어는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이 아니라 미국인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꿈꾸던 공간인 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면에서 프론티어는 진짜 아메리칸 드림 그 자체를 압축해 놓은 코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론티어 개념이 미국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경우는 1893년에 미국 역사학자 프레드릭 잭슨 터너가 이른바 프론티어 이론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터너 교수는 미국 문명의 뿌리를 유럽이 아닌 프론티어, 즉 끝없이 펼쳐진 미개척지에서 찾았습니다.

터너에게 프론티어는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야망과 문명의 접점이었고 미국인들이 유럽의 전통과 관습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 무대였습니다.

자, 터너가 제시한 새로운 관점은 당시 동부 지식인들에겐 큰 충격이었죠. 위스콘신이 프론트의 중심지로 여겨졌던 만큼 터너의 시각은 미국 지성계의 신선한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프론티어 개척의 역사라는 근본적 진실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에게 북아메리카 대륙은 모두 프론티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론티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든 경제적 기회를 쫓아서든 혹은 도전을 향한 호기심에서는 미국은 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뉴욕이나 보스턴 같은 동부 대도시를 벗어나면 디트로이트, 시카고, 세인트 루이스, 밀워키 같은 지금의 중서부 도시는 더더욱 미지의 땅 프론티어였던 것입니다. 중서부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자 미국인들은 미시시피 강을 넘어 또 다른 프론티어로 나아갔습니다. 1845년에 텍사스가 미국 영토로 편입되고, 1846년에서 1848년 멕시코 전쟁을 거치며 캘리포니아 등 남서부 대부분이 미국에 속하게 됐습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서부로 이주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은 터너가 말한 대로 미국인들이 유럽 문명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특한 문명을 창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론트에서 자라난 정신은 곧 미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고, 개인주의와 개척 정신, 애국심이라는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프론트에는 미국인의 자립성과 도전 정신,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나아가려는 본능을 상징합니다. 물론 터너의 프론티어 이론도 시간이 가면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20세기 후반 터너의 프론티어 개념은 신서부 학자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터너가 백인 중심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시각에 머물렀으며 원주민과 여성의 역할을 간과했다고 지적했죠. 이들 학자들은 서부를 단순히 참여하는 개척의 역사로 보지 않고 갈등과 정복, 환경 파괴, 경제적 착취가 얽힌 복잡한 공간으로 재해석을 했죠.

이 관점은 미국 서부 역사 연구에서 정체성과 차이, 권력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틀을 제공하며 프론트에 대한 이상화된 서사를 넘어서는 현실적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들 새로운 서부 역사가들은 미국 서부 확장 과정에서 감춰졌던 폭력, 착취, 갈등의 역사를 드러내며 역사적 진실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프론티어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국가 발전과 정체성 형성의 핵심 개념이었으며 터너의 프론티어 이론은 미국 민주주의와 개인주의 뿌리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럽 중심 세계관에서 미국 중심 세계관으로 시각을 전환한 이 이론은 미국 운명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귀중한 역사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1783년 파리 조약을 통해 독립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단순히 13개 식민지의 독립을 넘어 미시시피강 동쪽의 광활한 영토까지 손을 넣게 됐습니다. 이 조약으로 영국은 캐나다 남부, 오하이오 계곡, 그리고 루이지애나 일부를 포함한 거대한 영토를 미국에 양도했는데 이런 단순한 전쟁 승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영국은 13개 식민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영토를 미국에게 양도했을까요? 우선 영국은 더 이상 이 지역을 유지할 경제적, 군사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경쟁자들인 다른 유럽의 강대국들이 그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 광범위한 영토를 차라리 미국에게 넘겨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의 국토는 거의 두 배로 확장되어 국가의 성장과 서부 개척에 든든한 기반이 마련됐죠. 유럽 제국주의의 틈바구니에서 독립을 쟁취한 미국은 이제 이 광대한 땅을 품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새로운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서부 팽창의 결정적 전환점은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에서 찾아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에 한 획을 그었고 국가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중대한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프랑스를 이끌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카리브해의 풍부한 설탕 생산지인 생도밍그, 현재 아이티를 중심으로 북미 식민지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루이지애나 영토는 그 전략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그 전략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1791년 시작된 아이티 혁명을 프랑스 군대는 진압하는데 실패한 것이죠. 황열병과 각종 질병으로 수많은 병사와 장군들이 쓰러지면서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 의지는 크게 흔들렸고, 1802년 생도밍고 원정군의 패배는 루이지애나의 전략적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렸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와 영국 사이 긴장이 격화되면서 해상을 장악한 영국 해군 아래에서는 프랑스가 루이지애나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러한 냉혹한 지정학적 현실과 다가오는 영국과의 전쟁을 위한 자금 필요성을 절감했죠. 결국 루이지애나 영토를 미국에 매각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 뉴올리언스와 플로리다 일부만 구매하려 된 미국의 영토 전체를 1,500만 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제안한 것은 미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회였죠. 이 협상의 중심에는 당시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있었습니다. 헌법을 엄격히 해석하는 지도자로서 그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영토 매입 권한에 대해 깊은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미국 헌법은 외국으로부터 영토를 취득하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에 이 거래가 위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입니다. 실제로 의회 내에서는 루이지애나 매입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고, 매입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퍼슨 대통령은 이 거대한 매입이 미국의 미래에 필수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를 자유의 확장으로 여겼죠. 당시 모든 시민이 투표권을 가진 건 아니었기에 새로운 땅에서 재산을 가진 이들이 늘어남으로써 참정권이 확대되면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또한 농업 중심의 점진적 경제 성장을 강조하며 성실히 땅을 개척하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미국 민주주의가 성숙해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확신이 의회를 움직였고, 의회는 매입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루이지애나 매입은 미국 영토를 두배 가까이 넓혔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도 불러왔죠. 먼저 이 지역에는 이미 수많은 원주민 부족이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터전을 잡고 있었고, 미국은 이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원주민 토지와 주권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이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원주민 사회에 심각한 고통과 분열을 초래하고 맙니다. 또한 이 영토 확장은 미국 내 노예제도의 확장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새로 편입된 지역에서 노예제 허용 여부가 미국 남북 간 긴장과 갈등의 씨앗이 됐습니다.

남부의 농장주들은 이 지역을 노예 노동을 통한 농업 확장의 기회로 보았던 반면, 북부에서는 점차 노예제 반대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정치적 대립이 심화됐습니다. 1840년대 미국은 완전 대륙횡단 레이스로 뛰어든 느낌이었어요. 이때 무대 위에 등장한 주인공이 바로 명백한 운명, Manifest Destiny라는 강렬한 신념이었죠. 그냥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땅을 쭉쭉 차지해야 한다는 대륙 확장 열풍이 불었던 것이죠. 마치 미국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와 공화주의라는 반짝이는 등불을 들고 서부 팽창의 질주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서 있던 대통령 제임스 K. 폴크는 말하자면 확장주의의 캡틴 같은 존재였죠. 텍사스 병합, 오리건 경계 분쟁 해결, 그리고 멕시코 미국 전쟁이라는 세 가지 대형 미션을 해치우면서 야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이 급속 확장의 서사 뒤엔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었어요. 땅을 넓히는 만큼 갈등과 분열도 급증해서 결국엔 남북전쟁이라는 내전의 엄청난 폭풍을 부르는 씨앗을 뿌리는 꼴이 되고 말았죠. 특히 텍사스 병합은 그 시기에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였습니다. 1821년 멕시코 독립 이후 미국 이민자들은 값싼 땅과 기회의 땅인 텍사스로 몰려들었고 멕시코의 노예제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데리고 왔습니다. 문화적 충돌과 정치적 긴장, 노예제를 둘러싼 갈등은 1835년 텍사스 혁명으로 폭발했고 텍사스는 독립을 선언하며 론스타 공화국이라는 독자적 존재가 됐습니다. 이들 텍사스 사람들 대다수는 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미국 연방에 복속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바로 미국의 영토로 복속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에선 텍사스 병합이 노예제 확산을 의미한다는 우려가 팽배해 합병은 이후 10년 동안이나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럽 열강, 특히 영국이 텍사스를 노릴 가능성을 경계한 미국은 1845년 12월 텍사스를 공식 합병했습니다. 한편 북서부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오레건 준지의 지배권을 두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 광활한 땅은 북위 42도선에서 54도 40분까지 뻗어 있었고 1840년대 초 오레건 열병에 사로잡힌 수많은 이민자들이 오레건 출해일을 따라 이동하며 미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이들 미국인들은 54도 40분 아니면 전쟁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영국이 관할하는 지역까지 미국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밴쿠버를 포함하면 캐나다 영토까지 미국이 가져야겠다는 그런 외침이었죠. 하지만 당시 제임스 포크 대통령은 오리건 영토를 두고 영국과 전쟁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는 명백한 운명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텍사스가 미국의 영토가 되면서 텍사스 국경선 문제로 멕시코와의 전쟁이 다가오자 두 전선에서 싸우는 위험은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전쟁을 피하고 영국과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1846년 오레건 조약으로 북위 49도선을 경계로 확장하며 미국은 퓨젯 사운드를 포함한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데 만족했습니다. 이 경계가 현재까지 미국과 캐나다 북서부 해안의 국경이 됐죠. 남쪽에서는 명백한 운명의 불꽃이 멕시코 미국 전쟁으로 격렬히 타올랐습니다. 폴크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를 반드시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특사 존 슬라이더를 보내 매입을 시도했으나 멕시코가 거부했죠. 이에 폴크 대통령은 군대를 텍사스의 뉴에세스 강과 리오그란

한반대강 사이 분쟁 지역에 배치하며 멕시코를 자극했고, 1846년 4월 결국 멕시코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미군은 세 방향으로 신속히 진격해 뉴멕시코와 캘리포니아를 점령했고, 마침내 멕시코 시티까지 함락시켰습니다. 1848년 과다루페 이달고 조약은 전쟁을 종결하며 멕시코는 당시 영토 절반 이상을 미국에 넘기고 1,500만 달러와 청구권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태평양 연안까지 손에 넣으며 대륙 횡단 국가로서 기틀을 완성했습니다. 지금의 캘리포니아, 유타,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 지금의 미국 남서부 땅 대부분이 미국의 영토가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거대한 확장은 미국 내 노예제 문제와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며 결국 국가를 내전으로 몰고 갈 불씨를 품고 있었습니다. 즉, 북부주들은 멕시코로부터 획득한 새로운 영토를 자유주로 합병하기를 원했고, 남부주들은 노예주를 원했던 것이죠. 당시 노예주 문제를 놓고 북부와 남부주들은 갈등과 분열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영토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된 것이죠. 미국 서부 팽창사는 찬란한 개척신화 이면에 감춰진 잔혹한 현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백인 정착민들은 원주민의 땅을 부동산으로 간주하며 수세기에 걸친 전쟁과 대학살을 통해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원주민은 독립된 민족이자 인종이었지만 정착민들은 그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카혼타스 신화와 최초의 추수감사절 이야기는 이런 폭력의 현실을 감추는 미담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포카혼타스는 1607년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 식민지에서 살았던 포와탄 부족 출신 원주민 여성이었죠. 전해지는 낭만적 이야기대로라면 그녀가 영국 식민지 지도자 존 스미스의 목숨을 구해 두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면이 많습니다. 실제로 포카혼타스는 어린 나이에 영국인들에게 납치당해 포와탄 부족과는 다른 문화권으로 강제로 끌려가야 했고, 그녀의 정체성은 심각하게 흔들렸죠. 이후 그녀는 존 롤프라는 영국인과 결혼했고 이름도 레베카로 바뀌어 유럽식 삶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녀는 유럽에서 젊은 나이에 사망했고, 그녀의 죽음도 원주민 역사에서 비극적인 한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포카혼타스 신화는 원주민과 백인 사이 갈등과 폭력의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고 백인 식민 확장의 정당성을 은밀히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신화가 원주민의 고통과 저항을 감추면서 식민지주의 서사를 미화하는 데 활용됐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미국 최초의 추수감사절 신화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1621년 청교도 필그림과 원주민이 평화롭게 식탁을 나누며 화합을 기념했다는 이야기는 이상화된 전설에 불과합니다. 이후 원주민 사회는 전염병으로 인구가 급감했고, 백인 정착민들의 토지 침탈과 무차별적 대학살, 강제 이주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현실은 신화 속 평화로운 만남과는 정반대의 참혹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신화는 미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개척 정신이라는 이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원주민 고통과 저항을 감추는 데 이용되어 왔죠. 미국 역사에서 원주민에 대한 명시적 학살 정책은 특히 앤드루 잭슨 대통령 시기 강제 이주 정책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잭슨은 미시시피 동부 원주민에 대한 최종

해결책 실행자로 불리며 1830년 원주민 강제 이주법을 통해 수많은 원주민들이 눈물의 길이라 불리는 비극적 여정을 겪게 했습니다.

특히 체로키족의 눈물의 길은 그 비극의 상징이었죠. 고향 땅을 떠나 먼 서부로 이동하는 동안 혹독한 겨울과 질병, 굶주림에 시달며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여정 중에 무려 4,0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죠. 전체 이동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한 민족 존재 자체를 위협한 가혹한 인권 유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짐승처럼 울타리 진주로 몰아 넣어지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가족과 전통,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긴 채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체로키족의 눈물의 길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장면 중 하나로 오늘날까지 그 아픔과 상처는 깊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에서 원주민에게 간 가장 참혹한 만행은 1890년 12월 29일 사우스 다코타주 운디드니 개울가에서 발생한 이른바 운디드니 대학살입니다. 당시 미국 연방군대는 라코타 수 부족의 무장을 해제하려 했으나 총성이 울리면서 군중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250명에서 300명에 이르는 남녀노소의 라코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대다수가 병들고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학살이 자행됐으며 이는 미국 정부가 초착민들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마지막 주요 무력 충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민족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그들의 꿈을 심각하게 훼손한 상징적인 비극으로 이후 원주민 권리운동의 중요한 상징점으로 남았습니다. 미국 프론트의 신화는 미국의 개척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신화라는 말 자체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을 때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프론티어 신화가 바로 카우보이들입니다. 카우보이의 모습은 미국 대중문화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상징으로 강인한 개인주의와 자립정신을 대변하며 미국인의 이상을 투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였던 카우보이는 국가적 영웅으로 탈바꿈했고 와일드 웨스트, 그러니까 거친 서부라는 이미지는 서부 역사의 의식 속에 깊이 각인됐습니다. 1870년대 초반 목동이라 불리던 카우보이들은 대체로 거친 환경에서 저임금으로 고된 노동을 견뎌내던 유랑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목동이라는 표현은 어린 소년을 떠올리게 하는 낭만적인 이미지인 반면 당시 현실을 반영하는 적절한 표현은 소몰입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과 단조로운 식생활 속에 살아가는 반야만적 노동자에 가까웠습니다. 1890년 지리적으로 프론티어가 종결되면서 카우보이의 경제적 중요성은 크게 줄었지만 대중의 상상 속에서는 오히려 미국 정신을 상징하는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강인한 개인주의, 미국적 보편주의, 서부 개척의 미덕이 결합된 카우보이는 남북전쟁 이후 분열된 국가를 하나로 묶는 통합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세기 후반 서부에 거친 노동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전설적인 버팔로 빌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동료랑 자기 인생을 쇼라는 무대 위에 올려놓고서는 어느새 화려한 영웅으로 재탄생시켜버린 거죠. 그가 만든 쇼가 와일드 웨스트 쇼였습니다.

군인, 카우보이, 원주민까지 실제 인물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모으기도 하고 또 대중문화에서 유행했던 재미난 허구들을 빼곡히 끼워 넣어서 쇼를 만들어서 공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쇼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서 경계가 애매모호했죠. 보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야? 아니면 그냥 쇼야? 하면서 모호함 속에 빠져들었고 그게 바로 와일드 웨스트의 묘미가 됐답니다. 카우보이 이미지는 대중문학을 통해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1860년대부터 선보인 저렴한 10센트 소설들은 과장된 신문 보도와 동시대 사건에서 영웅적 인물을 차용해 서부 개척지 신화를 폭발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이 문고분들은 카우보이를 무모하기만 한 인물에서 용감하고 고귀한 개척자로 미화시켰죠. 이러한 카우보이 신화는 단순한 문학적 창작물에 머물지 않고 당시 정치적 기류와도 깊이 맞물렸습니다. 특히 히어로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이미지를 강력히 활용하며 카우보이 남성성을 국가적 이상으로 밀어올렸습니다. 루스벨트는 모험과 용기를 상징하는 카우보이의 모습을 자신이 내세운 강한 국가와 개척정신의 대표 얼굴로 삼았죠. 그는 카우보이를 단순한 서부의 인물이 아니라 미국 국민이 본받아야 할 진취적이고 자립적인 남성상의 모델로 선전했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카우보이 신화는 할리우드를 통해 대중문화의 핵심 아이콘으로 확립되었습니다. 할리우드 서부극은 대개 카우보이를 정의로운 영웅으로 묘사했죠. 영화 속 카우보이는 약자를 보호하고 무법자를 응징하는 도덕의 수호자로 그려지며 미국 고유의 프론트 정신을 대표하는 영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실에서는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뒤섞인 복잡한 존재였던 카우보이를 백인 남성의 자립과 용기, 자유와 개척정신의 상징으로 단순화한 것이죠. 미국인들이 카우보이 같은 프론트 신화를 만드는 데에는 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라가 완전히 갈라졌잖아요. 그때 이 신화가 나라의 정체성을 다시 붙들어매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문명과 야생이라는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을 한데 묶는데 도움을 준 것이죠.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며 점차 복잡해지고 취약해진 사회에서 카우보이는 남성적 힘과 진정한 미국다움의 상징으로서 국민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가 결합해 프론티어 신화는 미국의 정체성과 영토 확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문화적 도구로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상상 속에서 카우보이는 단순한 노동자를 넘어 국가와 개인의 이상을 담아내는 상징으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를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혀,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털.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갈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기 안고 잘

새벽부터 넌 이발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셨더니 그릉 소리가 내게는 힐

박스 산책 나가면 집에서 뭐해 강아지들처럼 나가 걷고 싶지 너네 가둬서 미안해 우리 깎아 하나 먹고 한숨 잘까 너무 달콤해 널 품고 자

프로로 사는 긴장감은 늘 자신을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프로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또 프로로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이 하는 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선입니다. 저는 제일기획이라는 광고 대행사에서 체험 마케팅을 주 업무로 35년 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력의 마지막 3년 동안은 삼성의 남녀 프로농구단의 단장직을 역임하였습니다. 프로농구 선수들은 실력에 따라서 보통 A, B, C 3개의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이들이 연습하는 곳을 보면 선수들 간의 차이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로 등급이 나뉘어지고 주전과 후보 선수가 됩니다. 그 작은 차이로 승패가 결정되고 순위와 메달의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리그에도 하수, 중수, 고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차이로 성과의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수와 고수의 일하는 방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수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준비물은 볼펜과 수첩. 클라이언트나 윗사람의 지시를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질문은 없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임무 완수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시한 내용을 완료하고 만족해합니다. 농구 경기를 예로 들자면 감독이 파울을 해서라도 저 선수는 무조건 막아라는 지시를 받고 오직 그 임무만 성실히 수행하는 후보 선수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 마무리한 그는 수고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일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계속해서 이런 방법만을 고수하면 그는 중수 이상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반면 고수들은 일할 때 남들과 조금 다른 카드를 씁니다. 그들은 통찰, 맥락, 창이라는 카드를 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랍다, 대단하다, 고맙다라는 피드백을 받습니다. 사실 상사나 클라이언트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수들은 이 카드를 어떻게 쓰는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로의 첫 번째 카드인 통찰은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마케팅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소비자 조사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대답은 그들의 진심과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소비자 조사를 불신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케팅에서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소비자의 숨은 욕구를 발견하는 소비자 인사이트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후 고구려 궁예의 관심법처럼 마음을 읽어내는 기술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마케팅뿐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에서는 그 저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내는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중요합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2012년에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 다들 기억하시죠? 현재는 이 영상 조회수가 무려 52억 회를 넘겼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은 신기하면서도 신나게 말춤을 즐기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국뽕스러운 내용도 있었고 노래와 춤이 단순하고 반복적이어서 중독성이 크다는 주장도 있었고 개성 있는 얼굴과 유창한 영어 실력, 입담, 재미있고 화려한 무대 매너라고 아티스트를 주목한 분석도 있었으며 콘텐츠와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작동해서라는 다소 어려운 분석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답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특정 이슈나 상황에 대해서 그 내면의 의미와 본질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조직에서도 팀별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분야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찾아보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현재의 일에만 집중하면 자칫 제자리에 머무는 능숙함만 늘어나게 됩니다. 제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뒤처진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현업이 바빠도 틈틈이 수면 밑을 들여다보는 버릇을 갖춰야 합니다. 늘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맥락은 프로의 두 번째 카드입니다. 통찰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면 맥락은 어떤 일에 대한 배경과 의도를 살피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나 상사의 단순한 업무 요청에도 그 배경과 의도를 잘 파악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렇게 달을 가리키고 있으면 제 손을 보는 사람도 있고 달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바라본다는 말은 어리석은 사람을 풍자하는 우화처럼 느껴집니다만, 돌아보면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저질렀던 실수입니다. 광고 대행사는 광고주의 요청을 받고 일을 진행합니다. 이 요청을 브리핑이라 하는데요. 브리핑을 녹취하듯이 이해해서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브리핑에 대한 말귀, 즉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좋은 결과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맥락을 살피지 않으면 손가락을 바라보는 일은 매우 흔하게 일어납니다. 매뉴얼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하는 기술은 한계를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와 배경을 이해하면 한계를 넘어서 자신만의 응용 버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맥락을 파악해서 자신만의 응용 기술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고수가 활용하는 두 번째 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의는 고수의 세 번째 카드입니다. 제가 일했던 광고 대행사 업계에서는 창의를 주로 크리에이티브라고 부르며 그 회사의 역량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창의가 어떤 특정 업종에서 쓰이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이제 창의성은 어느 곳에서나 중요한 역량이고 모든 업무에서 필수적인 고급 기술입니다. 제가 같이 일했던 회사 중에 아이데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평가받던 미국의 디자인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위한 병원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의뢰받았었는데요. 스스로 환자의 입장이 되어서 병원을 관찰했고,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지내는 환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 천장이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낡고 지저분했던 천장을 깨끗하고 산뜻하게 바꾸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알고 보면 콜럼버스 달걀 같은 이 이야기는 누구나 창의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관점을 바꾸고 관심을 쏟으면 누구나 창의적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창의를 정의하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저는 영어로 What if라는 말이 가장 직관적이고 실행성이 높게 느껴집니다. 기존의 것에 What if, 혹시 이렇게 해보면이라는 작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기존의 것에 작은 새로움을 더하면 새로운 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작은 새로움이 계속 덧대어지면 자신만의 새로운 세상이 넓혀집니다. 창의는 특정한 조직이나 특정한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창의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창의적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창의는 매일의 작은 여유를 통하여 습관으로 만들 수 있으며, 기존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도 새로운 연결을 통해서 끝없이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프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창의력이 없으면 능숙한 기술자일 뿐입니다. 창의성은 프로 세상의 고수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입니다. 고수들이 쓰는 세 가지 카드, 통찰, 맥락, 창의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카드의 뒷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은 제가 유일하게 자신 있어 하는 분야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수십 개의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면서 근육이 줄어들듯이 호기심이 줄어듭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는 흰색의 영역과 무엇인지 전혀 알수 없는 검은색의 영역이 있습니다. 호기심은 그 사이의 회색 영역입니다. 그 영역을 계속 밖으로 밀어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은 점점 넓어집니다. 그세 사람의 세상이 넓어질수록 그 사람은 고수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새롭고 낯선 길을 가야 하는 불안감과 귀차니즘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장은 불편함 속에서 생겨납니다. 안락함은 우리를 녹슬게 만듭니다. 프로는 수족관 동물원을 벗어나서 야생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신대륙처럼 위험과 고난이 가득해 보이지만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늘 하던 것, 잘 아는 것에서 벗어나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에 도전한다면 여러분은 그 작은 차이로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숲속 두 갈래 길 중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로 하겠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문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홍수. 여보세요? 119 안전신고센터입니다. 와! 물에 떠내려간다고? 그렇다면 홍수가 발생한 게 분명해. 홍수는 큰 물 또는 하천의 물이 넘쳐흐르는 자연현상으로 수해의 일종이지. 자, 침착하세요. 지금부터 이 펭수대원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홍수가 발생했다면 높은 곳이나 대피소로 빨리 피해야 합니다. 단, 비탈길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같이 전기가 흐르는 곳, 물살이 센 하수도 맨홀에 가지 않습니다. 또한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 운전은 절대 금물.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변화를 알아둡시다. 홍수가 예상될 때에는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또한 홍수가 지나가면 수돗물이나 저장되어 있던 식수가 오염됐는지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홍수, 올바른 대처법으로 당황하지 말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자유로운 영혼을 대입시킨다는 것은 억지일까 아닐까, 이게 저는 가장 큰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삼국사기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다루지 않으면 절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역사에 나온 인물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물들이죠? 나라 세운 사람, 나라의 공을 세운 사람, 예, 충신, 역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아름다운 영혼을 근거로 판단하거나 행동한 게 아니에요. 국가, 사회, 가문, 이념, 이런 걸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역사에는 대개 그런 사람이 나와요. 자, 그러면 삼국사기는 어떨까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보시면 아주 신기한 기록이 하나 나와요. 진평 9년 신라 본기예요. 열전 아니에요. 본기예요. 거기 보면 아주 간단한 한 270자밖에 안 되는 기록이 나와요. 한자로 270자밖에 안 돼요. 짧아요. 9년의 기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대세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세상에 나가고 싶었어요. 신라를 버리고 어딘지 몰라요. 거기에는 오나라나 월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냥 배를 타고 가자. 미지 세계로 가자. 거기서 스승을 만나서 도를 통하면 더 좋고 신선이 되면 더 좋고 그러한 세계를 한번 보자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담수라는 스님을 만났어요. 신라를 떠나서 우리 미지 세계로 가자. 담수라는 스님이 아, 난 그거 못 가. 버렸어요. 구칠이라는 청년을 만났어요. 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미지 세계로 가자. 구칠이 좋다. 그래서 바로 그 친구가 구칠과 친구가 돼서 배를 타고 남해를 출발하여 떠나갔다. 그 후로 그들이 어디 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끝이에요. 스토리 간단하죠. 저는 이걸 맨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싱겁다. 여러분 싱겁지 않으세요? 싱겁죠? 참 싱겁다. 이 싱거운 기사를 김부직 선생님은 왜 본기에다 적었을까? 본기는 대개는 역사적 사건을 씁니다. 정치적, 사회적 사건을 씁니다. 이게 정치적, 경제적 사건인가? 이 맹한 기사를 왜 본기에 썼나? 그러고 세월이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죠? 인간에 대한 정의를 최초로 내린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또 하나 있죠. 여러분이 다 아세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두 말은 사실은 기본적인 개념이 하나 전제되어 있어요.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할 때 사람은 각자 개인이 아니고 집단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이 싫은 사람도 있어요. 나는 산속에 가서 혼자 살고 싶어. 정말 난 세상 싫어. 혼자 살 거야. 그 사람들은 사람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의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이 사람은 집단 속의 사람을 말하는구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할 때 사람은 집단 속의 사람을 말하는구나. 모여 사는 걸 전제로 하고 사람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산속에 가서 살래. 저 절의 고도에서 한번 살고 싶어. 인간 세상 속살이를 떠나서 살고 싶어. 이런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동의되십니까? 예, 개인이에요. 이 개인은 종교에서 존중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스님들이 절에 가보셨죠? 스님들 만나보셨나요? 스님들이 헤어질 때 인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성불하십시오라고 인사하죠? 성불하십시오. 성불이 뭐죠? 이룰성 자예요. 불은 불. 예. 부처를 뜻합니다. 부처가 되세요. 이 뜻이에요. 스님께서 저한테 인사할 때, 성불하십시오 할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부처가 될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쥐를 너무 많이 줘서. 근데 저보고 부처가 되래요. 아, 그래도 나를 좋게 봐서 그러신가 보다 했더니, 모든 사람 보고 다 그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렇죠? 부처가 되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불교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누구나 다 사람은 부처가 될수 있다라고 본다는 뜻이에요. 다 부처로 봐요. 각 개인은 부처가 될수 있다는 뜻이에요. 불교에서는 사람을 집단으로 보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봐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죽잖아요. 죽으면 불교에 의하면 저승사자가 데려가요. 누구한테 데려가죠? 염라대왕. 그럼 염라대왕이 심판을 해요. 오호 왔구나. 보자 보자 보자. 어이구야, 어이구야, 야, 보자도 살생을 많이 했네. 응? 쇠고기도 많이 먹고, 돼지고기도 많이 먹고, 닭고기도 많이 먹었네. 이게 웬일이야? 그럼 이 사람은 염라대왕한테 따져요. 염라대왕님, 모르셔서 그렇지. 석기 시대 그때는 고기 먹은 사람 적었어요. 그런데 염라대왕님, 여기만 사시니까 21세기 지구를 모르셔서 그래요. 21세기 지구는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쇠고기 다 먹습니다. 돼지고기 다 먹어요. 닭고기 다 먹어요. 치킨이라고 그래서요. 미국 사람도 먹고요. 서양 사람도 먹고요. 한국 사람 다 먹어요. 저만 먹은 거 아니에요. 하고 염라대왕한테 따집니다. 그럼 염라대왕이, 야, 너 어디서 왔냐? 한국서 왔지? 네, 한국서 왔어요. 왜 이렇게 한국서 온 놈들 다 똑같이 너처럼 말하냐? 다른 나라 사람이나 다른 사람 상관없고 너를 재판하는 거야. 너를 심판하는 거야. 못 알아들어요. 왜 저만 심판하세요? 다른 사람 다 고기 먹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다른 사람 어쨌든 아무 상관없어.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했느냐야. 아이, 그래도 저 극락 보내주세요. 나랑 같이 조기 축구하던 애들 다 극락 가는데 저만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극락이나 지옥은 단체 입장하는 데가 아니야.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야. 아, 죄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동창들 다 극락하고 조기 축구위원들 다 극락하는데 저도 무도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 너에게는 빛나는 영혼이 있어. 네 사고와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빛나는 영혼이 있어. 그거에 얼마나 충실해서 사는 나라를 나는 지금 보는 거야. 다른 친구랑 아무 상관없어. 알았지? 극락은 단체 입장권 안 팔아. 여러분, 염라대왕이 사람을 판단할 때는 집단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판단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불교는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된다고 했지만 그때 사람은 각자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부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네. 부처님의 세계에서는 여러분은 각자로 존재합니다. 집단이 아닙니다. 유교의 인간관은 뭐죠? 성선설. 뭐, 유교 철학 들으셨죠? 성선설. 성이 뭐냐면, 마음 심자 옆에 태어날 생자, 날 생자가 있어요. 마음이 태어나는 곳, 혹은 마음을 태어나게 하는 것. 이 성자를 저는 기가 막히게 번역했어요. 마음의 씨앗.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고받잖아요. 또 생각도 하잖아요. 이 마음과 생각의 씨앗이 성이에요. 그런데 맹자는 기가 막힌 발견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슴 속에. 불교에서는 이걸 불성이라 그래요. 유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게 문제가 났어요. 맹자가 보니까 사람마다 가슴 속에다 성이 있는데 마음은 여기에서 나오는데 그 성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마음의 끝까지 가봐라. 거기에 성이 있다는 걸 안다. 그 성을 아는 사람은 하늘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맹자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다 다르고 다른 시대에 다른 집안에서 태어나는데 똑같은 성을 가지려면 무엇인가 똑같은 게 공급이 돼야 된다. 근데 똑같은 걸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늘은 똑같습니다. 하늘이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똑같은 성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똑같은 걸 받았다는 게 설명이 되겠죠? 이래서 유학에서는 성을 천성이라 그래요. 하늘 천자 천성이라 그래요. 하늘에서 받은 성이라는 거예요. 불가에서는 불성이라 그래요. 되겠습니까? 불성. 갔죠. 마음의 씨앗. 천성이라고 해놓으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졌다는 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똑같이 주었으니까. 이 천성은 선하다 할때 사람은 모두 선한 성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에요. 각 개인은 성한 선을 가지고 있다가 맞아요. 되겠습니까? 야, 사람들은 다 이런데 너만 왜 그래? 이런 말 있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너만 그래? 이 말은 너는 사람이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조심하세요. 사람은 가끔 나를 제외시키거나 저 사람을 제외시켜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 속에는 개인이 안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은 소외당하거나 축출당하거나 할수 있어요. 아니면 중시되지 않거나. 기독교 인간관 한번 볼까요? 불교하고 유교하고 달라요. 기독교는. 기독교에서는 사람은 예외 없어요. 몽땅 다. 뭐죠?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심판 받아요. 그럼 한국 사람 꼭 저국 사람한테 물어요. 아니 뭐 쓰는 거 없어요? 뭐 쓰는데? 아, 이름, 나이, 성별, 국적, 종교, 소속 단체, 직위, 뭐 수상 경력 이런 거안 써요? 그럼 씩 웃어요. 얄마, 천당 지옥에서는 그런 거다 필요 없어.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아니,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서 재판하는데요? 하나님은 내 국적 안 따지셔. 하나님은 내 소속 단체 안 따져. 너 직위 안 따져. 나이 안 따져. 성별 그것도 안 따져. 그럼 하나님 저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너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너희 개인 딱 그것만 보셔. 그럼 직위도 안 보십니까? 나 장로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보세요? 참고사항 안 돼요? 참고사항 안 돼. 너 개인이 어떻게 했나만 보셔. 너 조금 이따 심판이니까 들어가 봐.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잘 살다 왔어? 뭐잘 살다 온것 같습니다. 근데 너 이렇게 보니까 도둑질 많이 했네. 학교 다닐 때 커닝도 하고. 아,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학교 다닐 때 커닝 한 번씩 다 해요. 아니 딴 사람 하건 말건 상관없어. 나는 너를 지금 심판하는 거야. 에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다 아는데 뭘 그걸 따지세요? 아니야. 다른 사람 얘기는 하지 마. 나는 너와만 대화하는 거야. 아,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억울합니다. 다른 사람 한거다 했는데 왜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너만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각자 해. 너는 내 앞에서 모든 사람과 똑같이 평등해. 그러한 자아가 있어. 너에게는 자유로운 영혼이 있어. 그러니까 너가 판단하고 행동할 때그 자유로운 영혼에 따라서 하면 돼. 그런데 너는 뭐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했지? 혹시 재물, 권세 이런 거 아니었어? 계급, 이념 아니었어? 체제, 국가, 사회 아니었어? 그것들이 너의 자유로운 영혼을 침해할 때 너는 어떻게 행동했지? 나는 이런 거 따지는 거야. 종교가 전부 집단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사람을 묻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왜 개인이 그처럼

어떤 소중하냐면 부처가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묻습니다. 유교는 모든 것이 개인의 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너 빛나는 영혼이 있어.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내가 네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안에 있느니라. 네 속에 빛나는 영혼이 있어. 네 사고 기준이 될수 있는 너의 행동의 결단의 기준이 될수 있는 게 있어. 그런데 왜 다른 기준을 갖다 댔지? 왜 다른 기준을 대고 행동했어? 그 빛나는 영혼을 어디에 두고? 틀림없이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모든 종교가 인정하는 자유로운 영혼, 빛나는 영혼, 이걸 철학에서는 개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을 추구하는 것을 개인주의, 영어로는 individualism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이 소개는 안돼 있어요. 개인주의라고 잘못 말하면 이기주의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이기주의 아니고, 예, 정말 자기의 개인의 아름다운 영혼, 빛나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게 개인주의예요. 이러한 개인이 역사 속에서는 살아있을까요? 안 살아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열전에 보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얘기 아시죠? 네. 간단히 하면 이래요. 왕궁에서 평강왕이에요. 딸이 말을 안 듣고 울어요. 그러면 너왜 그렇게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울어? 너 나중에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낼 거야. 그 얘기를 평생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평강공주가 꽃다운 나이 16이 되었을 때 엄마 아빠가 신랑감을 구해왔어요. 평강공주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나 거기로 시집 안갈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화가 났어요. 너 아빠 말안 들을 거면 나가. 평강공주 어떻게 했냐면 나갈게요 하고 팔찌 비싼 거몇개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바보온달 집을 찾아갔어요. 바보온달은 산의 토굴 속에 살아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토굴에 갔더니 바보온달은 없어요. 바보온달 온달 어머니만 있어요. 어머니한테 제가 당신의 아들과 결혼해서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는 눈이 멀었어요. 못 봐요. 이 어머니가 당신의 몸에서는 향내가 난다. 손좀 보자. 당신의 손은 너무 곱다. 당신의 목소리는 너무 곱다. 당신은 분명히 지체가 높은 사람이다. 우리는 가난하다. 왜 우리 집에 시집에 살려고 그러니?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 감내 못한다. 나가라. 보냈어요. 아, 맑은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 가난한 노모가 아, 부잣집 딸이 오면 좀 편하게 살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기의 이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야, 당신은 우리 아들과 살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가. 나갔어요. 우리 아들은 산에 느른 나무 껍질 캐러 갔어. 그러니까 평강공주가 나와서 동네 어귀에서 기다렸어요. 바보 온달이 느른 나무 껍질을 메고 오는 거예요. 온달을 만났어요. 나 당신하고 살고 싶다. 당신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왜 나랑 살아? 당신 귀신이야. 아니야, 아니야. 살고 싶다. 그래서 평강공주가 온달하고 어머니를 설득해서 살아요. 잘 살아요. 그리고 남편을 점점 훈련을 시켜요. 장군을 만들어요. 나라에 훌륭한 공을 세웁니다. 온달이 왕한테 얘기해요. 추세하고 나서 신라가 한강 이북에 땅을 차지하고 있다. 내가 그 땅을 찾아오겠다. 군사를 달라. 왕이 군사를 줘요. 내가 찾아올 때는 산 것이고 못 찾으면 죽어도 안 오겠다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전투 중에 온달은 죽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려고 관을 옮기려고 그러니까 관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평강공주가 왔어요. 여보, 이제 생사는 결정이 났어요. 이제는 돌아가시구려. 그러니까 관이 움직였어요. 이것이 온달과 평강공주에게 마지막 귀절입니다. 그런데요, 대세의 이야기와 평강공주 얘기를 놓고 저는 편찬위원회에서 대격론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얘기를 뭐하러 치셨습니까? 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신라란 나라 버리고, 부모 버리고, 그냥 배 타고 붕 떠나. 효도도 안 하고, 나라에 충성도 안 하고. 뭐 이런 무책임한 청년을 뭐하러 여기겠습니까? 선생님, 이런

기록은 사마천사기에도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사마천사기에 이런 신공지사는 없어요. 저는 사마천사기에 이러한 기사는 없습니다. 사기 본기에 이런 기사는 없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데 10초밖에 안 걸리죠. 이 10초를 말씀드리려고 사마천사기 본기를 다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부식은 최후의 판단을 내렸죠. 싫어라.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랬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국가라는 체제, 사회라는 체제, 임금이라는 체제, 또 부모라는 체제 중요하다. 그러나 빛나는 영혼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하려는 생각도 할 것이다. 그러한 행위도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토론이 붙었을 거예요. 이 자유를 추구하는 영혼, 자유로운 영혼은 인류사회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따지자. 제자들이 그랬겠죠.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의 일부인가 아닌가? 자유로운 영혼은 역사의 일부인가 아닌가? 일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유로운 영혼이 역사를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래서 싫었을 것 같아요. 바보 온 달과 평강공주는 더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랬을 것 같아요. 선생님, 평강공주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아시구나 계십니까? 뭔데? 무단 가출 소녀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무단 가출 소녀입니다. 주소는 평양 왕궁. 부모, 아빠 직업은 왕, 엄마 직업은 왕비. 그냥 나왔어요. 무단 가출 소녀예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무단 가출 소녀는 불효의 상징입니다. 인정되시죠? 그런데 더 큰 불효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가장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옛날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맹자에 나와요. 이것은 죄다. 이렇게 나와요. 불효다. 불효 중에 불효다. 근데 평강공주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못나고 바보 소리 드는 온달과 결혼했잖아요. 부모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선생님, 불효 중에 불효예요. 유교에 안 맞아요. 공자 맹자가 다 싫어해요. 이런 걸왜 사기에 싣습니까? 삼국사기에 싣습니까? 욕먹어요. 김부식은 그랬겠죠. 무단가출 소녀 맞다. 부모의 뜻과 다른 혼인한 거 맞다. 그런데 평강공주에게 특징이 있다. 나라, 부모, 모든 체제, 유교라는 이념, 이거 다 떠나서 추구한 게 뭐지? 자기의 빛나는 영혼 아닌가. 그는 그 삶에 만족했다. 토굴 속의 삶에 만족했다. 바보 운달과 사는 데 만족했다. 왜? 후회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후회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삼부사기에. 만족했다. 모든 것을 떠나서 빛나는 영혼을 추구한 것 아닌가. 그러면 이 자아는 빛나는 자아 아닌가. 이것은 자유로운 영혼 아닌가. 그러한 삶을 산 것 아닌가. 꼭 사마천의 사기에 있어야만 기재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옳다면 기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기재하라. 해서 이 이야기가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지금까지 이 싱거운 얘기를 많이 봤어요. 봤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다른 이유로 이 기록이 있다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싱거워 빠진 얘기를 왜 기록했을까? 유교적 가치관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이러한 기록을 왜 했을까? 네, 김부식은 유교적 가치관에 완전히 몰입한 건 아니지 않은가. 역사서의 모델이라고 하는 사마천의 사기에 없는 것도 실을 수 있는 창의적 역사관을 가진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 삼국사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형도 한국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에요.
1: 어잇.
2: 산.
3: 이, 이거는 죽겠어.
2: 땀이 엄청 많이 나고 좀 힘들어요. 와.
4: 오, 씨.
5: 오,
4: 조심.
5: 내 거.
2: 야, 이거 대박인데? 자,
5: 야, 조심해.
0: 아, 벌 쓰는 거지, 이게, 씨.
5: 토끼!
2: 토끼!
5: 태어나 처음 먹어.
2: 빨리 떠내.
0: 진짜 맛있다.
2: 맛있어. 이거 맛있어.
5: 시시! 와, 아이니! 와, 아이니!
1: 야, 진짜 우리 마오타이 도착했다.
0: 와, 마오타이 마시고 있어.
5: 멋있다. 주의 도시다, 주. 아,
0: 중국 춤추는 곳이다. 와, 나한테 춤춰.
5: 맛있어.
1: 어, 맛있어, 맛있어.
6: 아니, 내가 느낌상 우리 분명히 우리가 만약에 또 숙소에 가거나 뭐 호텔에 가잖아. 우리 전단지 붙어있잖아. 거기에 양조장 붙어있을 것 같아. 양조장 붙어있을 것 같아. 왜냐면 마오타이까지 왔는데 양조장에서 일을 안 시킬 리가 없어. 인제는 3일차, 4일차 됐는데 딱이지 않아?
3: 근데 양조장에서는 그렇게 힘든 일이 그렇게 많이 없을 거야.
1: 자, 이제 가자. 아침에.
5: 오케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1: 어.
5: 자, 어. 기차 타듯이 1, 2, 3.
3: 잘 잤어, 어제?
5: 저요? 네, 저도 잘 잤어요.
7: 저는 못 잤어요.
5: 왜?
3: 못 잤어? 왜? 네.
7: 너무 일찍 일어났어.
5: 아, 일찍 일어나서.
7: 아, 진짜.
0: 야. 날이 갈수록 더 가혹해지는 것 같은데.
2: 내가 죄송해, 내가 죄송해.
5: 살려주세요.
2: 미나. 오메나 사 미안해, 미안해.
0: 하지 말자, 하지 마, 하지 마,
2: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0: 또 가?
1: 야.
7: 고층 빌딩이 제일 꿀이었구나.
3: 그럴 수도 있어, 진짜.
7: 5시는 너무하다.
5: 5시 쉽지 않지.
1: 와우. 자.
5: 자, 가자.
7: 잘 자요.
5: 잘 자요, 네. 잘 자요.
7: 산에 가네.
5: 무지하게 올라간다, 무지하게 올라가. 우와, 우와, 우와.
7: 위험하다, 위험해.
5: 갑자기 오빠 굴러덩, 홀러덩 하고 떨어지면 어떡해요?
3: 그러면 그냥 뭐 매도 해도 죽어. 아이고.
0: 제제.
5: 아이고.
0: 아, 여기구나. 제제, 니하오.
5: 니하오.
8: 是咱们酒店的负责人，我是负责人，然后我在你们去介绍一下我们的酒厂。
0: 哇，你냄새가，냄새가예술이다。

0: 여기서 이게 다 벗어야 되는데.
1: 에?
0: 아니, 다 벗는 거 아니고. 바지. 양말, 양말.
1: 오빠, 오빠 발이 왜 이렇게 하얘요?
2: 발만 하얀데?
1: 발이.
3: 그러네.
1: 발이 왜 이렇게 하얘요?
0: 안 타서 그래.
2: 발은 눈지랑 똑같아.
1: 발은 나랑 똑같은데.

0: 누룩이래요, 누룩. 우리나라 막걸리도 누룩으로 만들잖아요.
1: 무거워요
0: 형님한테 한 손으로 들었어.
2: 20kg인데 무거워.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서.
0: 아, 못하겠구나.
2: 진짜 무거워. 성훈이 형이 너무 쉽게 들어서 그래. 아,
0: 그러니까 이게 오빠가 너무 쉽게 들어서 가벼운 줄 알았는데 엄청 무겁네.
2: 무거워, 진짜 무거워. 못해, 못해. 야, 힘 좋다.
3: 아, 힘 좋다. 아, 좋아.
4: 아, 힘 좋다. 아, 좋아.
2: 어떻게 이걸 한 손으로 들지?
3: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기억해. 이렇게. 아니 근데 정훈이 오빠는 지금 여기서 한 10년 한 사람
1: 아, 그래?
0: 같아요.
1: 바로?
2: 아니 형님이 전문가 같아요.
1: 와 엄청 무겁다.
3: 어디?
1: 어떻게 열어?
0: 창문 보세요.
1: 아 나는 저쪽이야?

0: 아 저거 이제 일로 터나 보다 우리가.
1: 이게 원래 그 사실
2: 이게 올라와서
1: 온도 수장 강
2: 이게 내려와서 여기 오는
1: 거. 한량 冷却到 冷却到 刚才我们看的那个温度，然后再半取了之后收，就是再把它铲到这个堆子上面去。
2: 이거 이제 끌고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예쁘게 산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
0: 우와, 저 엄청 뜨겁겠다.
2: 우와, 이거 봐봐.
3: 엄청 커. 조심해. 뜨거워, 딱 봐도 뜨거워.
2: 다 기다리고 계시네.

0: 뜨거. 엄청 뜨겁네. 와, 뜨거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1: 뜨겁지. 진짜 뜨겁다니까. 아, 뜨거. 조심해야 된다.

0: 좋아, 좋아.
1: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게 이렇게 할 때 이게 둘째나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받아.
0: 아, 여기다가.
1: 여기에다가 해서 이렇게 여기서.
0: 이렇게. 아.
2: 이렇게 하면
0: 지렛대, 지렛대.
1: 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 받아. 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오래 안 하고.
0: 그러네.

0: 장난 아니다. 이거 저를 이렇게 해라고. 아, 어디.
1: 안 뜨거워!

0: 힘드네요. 처음에 밥 먹인 이유가 있네. 이게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 점점 이제 많은 근육을 쓰게 되니까 다음날이 기대되는. 그리고 누적됐어요. 그래도 난 몸을 안 쓰니까. 성원이 형은 몸 맨날 쓰던 사람이니까 알이 안 베긴. 난 알이 다 베겼어. 알병이고 그다음 마라 계속 때려가지고 장압 배 아프고. 저 화장실 세 번 갔어요 오늘만. 조만간 쓰러지지 않을까. 말아봐. 일하고 말아하고 일하고 말아먹고.
1: 혹시도 말아 안 이어야 돼.
0: 아, 나 단식할 것 같아요.
1: 단식한다고 혹시 말하면?
0: 배고픈데 벌써? 큰일 났네.

0: 자, 우리가 다음에 뭐 하지?
1: 让他正好，他招聘里面还有点热，但是外面已经吹冷了，再吹的话它会干。
2: 자연으로한번더하는
0: 몇분정도
1: 根据它冷却的温度。
3: 아온도가될때까지
1: 是的，它是变。
3: 알겠습니다
0: OK.
3: 好。
0: 好。와처음에너무뜨거워서깜짝놀랐지
2: 발에화상입은것같아
0: 어나도어그정도어나는이런가운데
2: 아가맞아
0: 어가운데가안떨어져서
2: 가운데뜨거운거끼니까미치겠더라
3: 낄때가완전뜨거워
0: 너무너무뜨거워
2: 와이거진짜이게딱그발가락사이낀순간그죠
0: 장난아니야이거는
2: 난이게제일힘든것같아요
0: 이게제일힘든것같아요두사람들이다하니까와희한하대
2: 아어떻게저렇게하나도안뜨거운게아까막하시더라고
0: 그러니까
3: 나그런거같아요오
0: 대단한것같아
4: 가
0: 만가만가만가야돼가야돼가자
4: 这里有水没点那里有水啊这里
0: 자
3: 好好
0: 이렇게다뿌려서
2: 아이제누룩뿌리는구나
3: 이것도전신운동이네

0: 즐겁고 행복하면 결국 결과물이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뭔가 이게 좀 그런 것 같아. 우리를 알려준 선배님들이 참 감사해. 그래서 그분들이 좀 밝게 그래도 기분 좋게 일하면 좋으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산이 된다, 산이. 그 펼쳐져 있던 게 하오.
1: 와, 저 형 못 알아보겠어요. 아, 왜 이렇게 동화가 잘 돼 있지?
2: 辛苦了。
3: 이렇게 와서
4: 여기서 나와.
3: 아, 이렇게 식으로 저 와, 술이 나온다 이제.
4: 이제 마셔 봐봐.
0: 선배님. 선배님.
2: 있어 이제.
3: 哦，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们叫，我
1: 진짜 세다. 와.
0: 오빠 80몇 도였다.
3: 어, 세다. 그냥 알코올이야, 그냥.
1: 세다, 그치요?
3: 아, 세다.
1: 원래 80도짜리 마셔요, 형님?
3: 근데 80도는, 근데 나는 98도까지 먹어가지고.
0: 아유, 안 돼, 안 돼.
3: 아, 근데 와, 80도 세긴 세네.
0: 갓 나온 거더라.
3: 조금만 마셨더니.
1: 취한다, 취해. 아, 잠깐만.
0: 성훈이 오빠는 여기서 한 10년 한 사람 같더라니까. 아, 깜짝이야. 아, 오빠 누워 계셨구나.
2: 지금 뽑으면 누구 뽑을 거냐고 물어보니까.
0: 벌써 또 성훈이 오빠지? 치! 그럴 줄 알았다.
2: 근데 뭐 하는 사람인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회사원인 거 같아.
0: 진짜 안 어울려. 오빠 회사 생활 해본 적 없죠?
3: 없지.
0: 오빠 컴퓨터 만질 줄 알아요?
3: 몰라. 아니 컴퓨터는 조금 있으면 필요 없다고 생각해.
0: 아 핸드폰이 어. 있으니까.
3: 없어져. 무조건 필요 없지.
0: 필요 없어. 아니 다음에 우리 진짜 그냥 오빠를 위해서 아프리카 가자.
3: 왜?
0: 핸드폰 없어도 되는 거.
3: 아 그러니까. 태양만 보고 움직이면 돼.
0: 진짜 원시 시대 사람들이잖아.
3: 어.
0: 사람들이 저보고 물개래요. 근데 왜 물?
3: 어 왜? 어,
0: 모르겠어요. 물개 같나 봐요.
3: 어.
0: 그거 근데 뚱뚱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오빠?
3: 그렇지도 않지. 또 물개가 예쁘잖아. 귀엽잖아.
0: 좋은 말인 거죠?
3: 어, 좋은 말이지.
0: 준빈아, 나 이게 제일 빡센 것 같아. 이거 전신 운동이야.
1: 화장실이 저거네.
3: 어?
1: 화장실이 이거네.
0: 그거야.
3: 어, 왜? 갔다 와.
1: 저거 잘 못 사서.
0: 아니, 너 이렇게 까다로운 애가 세계여행을 어떻게 다닌 거야? 어?
1: 진짜 급하면 싸요.
0: 그럼 아직 안 급한 거야. 절실하지 않은 거야.
1: 그러니까 좀 더 절실해져야 될 것 같아.
0: 이게 논일, 밭일 하시는 분들이 왜 낮잠을 자는지를 알겠네. 일찍 일어나고 이게 온몸을 다 쓰니까 잠이 오네.
5: 量酒是个技术活啊这个是一个技术活啊是是是辛苦了啊我把这个都下去这个你们得贡献给你们啊사장님
1: 저희 이거 번 돈으로 해야 또 마우타이도 사 먹고 예, 밥도 먹고 예, 밥값을 해야 또 이게 예, 할 수 있고.
5: 친구라,
1: 저 우리 3시간 한 거 받아야지. 와. 자, 좀 쳐주세요.
0: 뚜이부치, 뚜이부치. 사장님. 888 위안? 888 위안. 그럼 얼마예요?
1: 16만 원이죠.
0: 16만 원? 오!
6: 아유. 님 계좀 둬야.
3: 너무 많이 주시는데?
1: 아니, 돈 너무 많이
7: 줘. 왜, 선지요, 쌍구. 사지, 양조, 모두.
1: 저 쭉
3: 우리가 아,
0: 힘든 일이라고 또 세다. 우리를 주신 거네.
7: 그냥 어머니 공부했나? 하면 쭉 신고. 인천
0: 시대
7: 농중시.
3: 그러니까 내시부터.
0: 내시부터.
7: 정답 배장님. 그럼. 其实 我最敬佩的是他们。真的。反正我也最敬佩你们。
0: 아유
6: 여러분들좀谢谢。
1: 직원분들 월급은 괜찮아요, 그래?
6: 오늘 안 해도 공지가마.
7: 공지가.
6: 높은 편이에요.
0: 오케이 오케이. 아.
7: 一会儿去我家，吃个我的龙虾饭。
0: 진짜요?
1: 집에 가도 돼요? 저 진짜 할, 이제 할 거 없긴 해요. 집에서 자도 돼요?
7: 그래요. 欢迎欢迎。
1: 자도 돼요? 자도 돼요? 수소비 굳었다.
0: 대박이다.
1: 밥도 먹어도 돼요?
0: 와.
1: 밥도 먹어도 돼요?

0: 와, 오늘 화려한다.
1: 뽕뇨.
2: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1: 진짜 감사합니다.
2: 한국에서 친구가 왔다. 환영. 화려한다. 이게 다
0: 집에 이런.

0: 외에는 오신 거예요?
1: 아니, 강의사비야.
0: 아, 손님이.
2: 얼마나 손님들이 오케이. 파티를 자주 하겠어.
0: 아, 나 이게 집이야? 가게 아니야? 와. 집에 무슨 이런 계단이.
2: 대박이다.
0: 미쳤다.
2: 이게 집이야. 여기 무슨, 와.
0: 이, 저기, 아, 저, 봐봐. 여기 장가게야, 거의.
2: 장가게. 오!
0: 집 뷰 봐, 이거 미쳤다. 와. 집이 절벽. 우와. 와.

0: 수박. 맥주. 와, 개수박. 와.
1: 很好很好很好
0: 장독 재벌이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다 기억은 하실까?
2: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거야 이거.
1: 워낙 크니까. 우와. 야 이거 왜 이렇게 큰가 했더니 집이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큰 거야.
2: 진짜 크다.

0: 못 끌고 있다, 끌고 있다. 준비다, 못 끌으신다.
1: 뭐야, 이거. 와. 감성 미쳤다.
0: 와.
2: 자, 어, 하냐.
1: 하냐게.
2: 끝나죠, 향이요.
3: 향 좋다.
0: 기분이 좋아지는 와. 향이에요.
1: 이거 한 통에 얼마씩 해요, 이런 거는?
2: 버스만 줘, 이렇게 하잖아.
1: 1억 6천만 원.
0: 쉐쉐.
1: 1억 6천만 원 말이에요.
3: 그러니까 이거 몇 개 있는 거야?
1: 이 귀한 술을.

0: 맥주, 맥주, 맥주.
1: 고맙습니다.
2: 콩베이.
3: 콩베이.
2: 콩베이.
3: 싸. 콩베이
2: 싸. 싸.
3: 싸.
0: 콩베이 싸.
2: 가.
4: 자,
3: 자, 자,
4: 이거 완전 해야 된대.
0: 왜?
1: 에?
0: 왜?
1: 에?
4: 어, 그럼 그 사람이 아니야? 오, 지금 이거는 몇 도예요?
2: 53도.
4: 와, 53도.
2: 세이 맞지?
1: 어, 드림도 시원하게 하시네.
3: 와우.
4: 오, 세다.
3: 와우, 와우. 와. 맛있는데 나는 나.
1: 술에 어때요, 형님?
5: 오, 맛있어요.
4: 도수가 네, 53도라고 했는데 53도까지 안 느껴.
1: 그러니까.
4: 향도 부드럽고 이게 너무 좋아요. 먹기가 너무 이게 시원해. 너무 시원해.
3: 주.
2: 안녕하세요.
3: 您上去好像上去了一下哈。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哇哦，
1: 거의.
4: 이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져왔어 이거?
0: 그러니까 여기에 세팅을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4: 여기까지. 응.
1: 야, 씨, 그냥 차로 실어서 올려야 되잖아.
4: 그러니까 이거. 이게.
0: 이거 방방이 선배님들이 갖다 놓은 거 아니야?
2: 아, 오지 않아.
0: 가게에 있는 매트가 있어. 웰컴. 신발 신고 가잖아.
2: 난 가야지 마.
1: 저 엘리베이터 아니야?
0: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1: 집에 엘베가 있다니까.
0: 완전 신기하다.
1: 우와 친구 봐. 우와.
0: 여기가 그냥 현관인 거잖아. 거실도 아니고 현관.
2: 잘 전생.
1: 의자도 무슨 진심왕 의자 같네.

0: 관리인
1: 관리하는 시,
0: 관리인 집이구나.
2: 관리하시는 분들의 숙소.
1: 와 그냥
3: 관리하시는 숙소가 집에, 우리 집보다 크다. 어,
1: 하나 집에 주시네.
2: 어. 아 엄청 좋아. 와.
4: 이거.
1: 와. 와 너무 예쁘네. 와 여기 와
3: 나무 냄새.
2: 좋다.
1: 좋다. 혼자 살.

0: 어, 무슨 테마파크 같다. 민속촌.
1: 니하오. 니하오.
0: 쌍쌈매. 쌍까. 하이. 의자도 좋은 거 쓰네. 라탄이네.
1: 무겁네. 여기에 QR을 찍으면 메뉴가 나올 것 같아.
0: 진짜 뭔 다 QR이야.
1: 성훈이 오빠가 메뉴 잘 시키던데 저는 그냥 오늘 오빠가 탕탕탕탕 해서 다 주문해보는 건 어때요?
0: 그래, 좋은 생각이다.
1: 어.
2: 1, 2, orders, and then 1, 2, 3, okay? Order,
3: this,
2: yeah, okay. Okay.
3: 나 이걸 이거 먹을게.
1: 오케이, okay. 하나. 빵뚜! 어? 비빔면은 빼.
3: 이건 맛있어.
4: 이거 맛있다.
1: 맛있어요,
4: 오빠? 어, 맛있어, 맛있어. 근데 맛있네.
0: 내 맛있다, 맛있다. 동파육 저 골라준대. 동파육.
1: 오빠가 지금 담고 계신 거죠?
3: 저 지금 보고.
1: 좋아요.
3: 네 개 시켰어.
1: 네, 좋아요.
3: 그 좋아. 오케이. 어. 네, 네. 오케이. 아니야, 300, 400은 안 갔어.
0: 그래요?
3: 어. 어,
0: 얼마 안 나왔네. 어. 7만 원 나왔네. 보통 우리가 먹은 식사가 30 이하네요.
3: 그러니까. 야, 우리 맞아. 여기 가장 비싼 거네, 우리가.
0: 30, 40.
3: 야, 야 그러면 10배잖아. 그쵸. 10배 맛이나 나는 건지 한번 네가 한번 먹어봐봐. 아,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어.
0: 야, 이런 레스토랑이 처음이잖아.
1: 이런 것도 처음이야, 이런 씻기도.
3: 깨끗하고.
0: 이렇게 티 주는 것도 처음이고, 어, 다 처음이죠. 티 씻는 것도 처음이고.
1: 화장실에 처음으로 물비누 있더라고.
0: 어, 충격 받았어.
3: 응.
1: 실시해.
3: 아이,
0: 응. 마파두부?
1: 마파두부?
0: 마파두부인가?
3: 두부 같은데.
1: 너 너무 맛있는데?
0: 어, 맛있다.
1: 응.
3: 진짜.
1: 고추잡채.
0: 맛있잖아,
1: 그거. 어, 맛있는데, 나는?
0: 나도 길거리 음식을 좀 더 선호하긴 하는데.
3: 이거는 맛있다, 진짜로. 그치?
0: 돼지고기가 진짜 맛있네.
3: 계속 인기 있잖아.
1: 응.
3: 그치?
1: 어떻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지?
0: 고급 레스토랑 음식 맛이야.
3: 어, 이런 것도 한번 먹어봐야 그렇잖아. 어, 잘 왔다 여기.
0: 야, 너무 맛있다. 나 레스토랑 체질인가 봐.
1: 어, 너무 좋아요.
0: 좋다, 좋다.
3: 뭐 시킨 거야 이거? 야채 같은 거 약간 느낌이 안 매운 거 같아서.
1: 잘했어.
0: 그 와중에 전복이.
3: 어, 그러니까.
1: 너무 잘했다.
3: 먹어봐봐.
0: 밸런스. 어, 이렇게 잘 시켰어요? 저 대본 있어요?
1: 너무 맛있어.
3: 어때?
1: 너무 맛있어!
0: 아니, 이 집이랑 아는 집이에요?
1: 오빠 너무 맛있는데요? 와.
0: 우와!
3: 맛있다.
1: 와.
0: 이거 진짜 맛있다.
1: 너무 맛있는데?
3: 이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1: 버섯이랑 마늘 같이 넣어.

0: 와, 그리고 이, 와, 식감이 너무 좋다. 와, 만두도, 와!
1: 만두.
2: 와.
0: 맛있다, 이거.
2: 맛있어, 맛있어.
1: 아, 먹어봐봐, 맛있어.
0: 아니, 원래 저걸 먹었는데, 저건 먹어야지. 여기 좋다,
2: 오, 뜨겁다, 오빠 안 뜨거웠어요?
0: 아, 이거 무슨 용광로인데?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넣었어?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넣었어?
1: 아, 그럼 뭐.
0: 너무 뜨거운데?
1: 아니, 그거가 더 뜨겁지.
2: 손에 굳은살이 많아서 그런가 봐.
0: 어, 아니, 입에 굳은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2: 어?
0: 이거 한 번에 먹었다니.
2: 한 번에?
0: 야, 맛있다. 찐빵 같은 그, 그 딤섬 종류 중에 바오들을 찐빵같이 하는데.
2: 너무 맛있다. 육즙이 살아있어. 너무 맛있는데?
1: 어, 여기 괜찮은데, 진짜로.
0: 동팔구 얼마 맛있을까?
2: 이번 촬영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0: 어, 인정. 와, 씨. 아, 역시.
1: 고소하면 맛있네.
2: 와! CSM!
0: 이야, 양분도 많아.

0: 감사합니다.
1: 와, 전복.
0: 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와.
2: 와.
1: 와.
2: 맛있어?
1: 씹는 그, 그냥 살이랑 완벽한 조화.
3: 아, 기름이 그, 진짜 바로 녹아내.
1: 응, 좋아.
2: 준비 잘 먹는 게 좋다.
3: 오, 잘 먹는 게. 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1: 안 놓을까?
3: 어. 말 먹어.
2: 뭐 줄까? 밥 줄까?
1: 밥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골랐다. 아, 어떻게 또 이런
2: 호사를 누려?
1: 와, 이게 다 우리 마우타 이사장님 덕분에.
3: 맞아.
1: 팔팔팔. 사실 평소 저희가 받는 월급보다 많아요.
2: 맞아.
1: 네, 마우타 이사장님 와,
3: 많이 주신 거네.
2: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시냐. 와,
1: 한국에서 마우타이 볼 때마다 저 한 번 하고 먹어야겠다.
2: 나도. 호수하고 먹을까.
1: 어, 와. 와. 아니, 네 개 음식 호흡이
2: 딱이야.
1: 고급 레스토랑 거의 뭐 지금.
2: 코스야, 코스.
1: 코스, 딱. 밸런스가 너무 좋은데?

0: 그래도 나랑 내, 나한테 그 로키 맞지요?
1: 어... 차라리 차라리
0: 차라리 난데요 없는 줄도 알죠.
1: 자기 자신을 잘하니까 오빠는 수술도 잘할 것 같아요.
0: 아, 그렇습니까? 어. 수술도
1: 꼼꼼하게. 왜냐면 여자애기 키운 분들이 되게 섬세해. 왜냐면 오빠는 육아를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0: 그런가?
1: 좀 섬세해.
0: 그래서 로킹 맞고 싶은 거야?
1: 아, 저는
0: 아니야? 아, 그런 줄 알았어 나는.
2: 당연히 육종선생님한테 로킹 맞죠?
3: 아니, 왜냐면 성훈이 형한테 5분 동안 맞으면은 부러지잖아요.
0: 그것도 수술을 해야 돼.
1: 결국엔 둘 다 아, 수술이야.
3: 아, 그러니까 저 한번 맞아보면 안 돼요? 그거? 아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 그냥 오빠 누르잖아 살짝.
3: 이렇게 맞잖아. 그러니까 나는 방송용 코들갑이라고 좀 생각했거든.
1: 오빠 괜찮아요? 맛 한번 보여줘요.
3: 그러니까 100% 말고 그치. 그 말고 그 연예인들 맞은 거 있잖아요. 어,
0: 그 정도
3: 안 아프면 안 아프다 할게.
0: 안 아파.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3: 많잖아. 아, 난 이해하지.
0: 가다? 갈까? 자, 하나, 둘.
3: 아, 난 이해 안 돼.
2: 이게 약하게 보여?
3: 신경 보면 똑같은 거야, 이게?
2: 그렇지.
1: 왜 울어? 왜 울어?
3: 어, 이제 몽둥이 때린 거 같아.
1: 왜 울어?
3: 어? 어, 씨. 진짜.
1: 소리가 장난 아니야. 무슨. 아니, 무슨 나무 갈라지는 소리 나.
3: 어, 아니, 진짜 없어.
1: 쩍 소리가 나, 쩍 소리.
3: 어, 씨.
0: 그래서 아프지? 어우, 고마워. 아프지. 이거를 100%에서 5분 때리

0: 아까 했잖아.
1: 디저트도 하나씩 할까?
2: 좋지? 맛있고?
1: 어, 말차라떼 맛있겠다, 저거. 니하.
0: 오, 마차 아이스크림 먹자.
2: 마차 아이스크림 먹자.
1: 뭐, 마차
2: 나는
1: 뭐,
2: 저거.
1: 라떼?
0: 어.
2: 난 저거.
1: 라떼도 맛있겠다, 저거. 나는 아이스크림.
2: 64.
1: 12,000원.
2: 어, 12,000원. 확실히 여기가 물가가 와, 있다. 물가가 진짜. 있다.
0: 하나씩. 비안 모르겠나?
2: 여기 비안 없어.
0: 없어, 없어.
1: 오, 시시해.
2: 네.
0: 이따가, 이따가 기다려.
1: 오, 시시해. 와.
0: 먼저 먹어. 어, 맛있어? 어.
1: 맛있어?
2: 맛있어, 맛있어.
0: 어, 맛있다.
1: 맛있다.
2: 아이. 그래, 이 맛이지. 근데 진짜로 이걸 만들지는 못할 것 같아. 원래 있던 거.
1: 아, 맞다, 맛있다.
2: 사주신다. 원래 만약에 이게 있으면.
1: 진짜 처음으로 나 관광하는 기분이야.
2: 처음으로? 어. 너 말처럼 진짜 오늘에서야 진짜 여행 같다.
1: 그냥 역시 맛있는 거 먹어야 돼.
2: 어쩔 수 없어.
1: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돈에 너무 쪼들렸다 보니까 이게.
0: 야. 미션 받았다, 미션.
2: 미션이 왔다, 미션이 왔어.
1: 알바해요, 설마 여기서?
2: 어?
1: 공장무 댄스 강사?
0: 아, 딱 한 명. 근데 오늘 9시까지 여기 가야 돼.
2: 오늘 9시까지 여기를 가서 이거 댄스 강사를 해야 되는 거야?
0: 우리 어저께 여기 갔잖아. 마우타이 거기 같이
1: 춤.
0: 약간 그런 거야.

0: 선생님 이게 자격증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1: 그 정도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2: 강사 가르치는. 아.
0: 근데 이게 언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지?
3: 이, 얼, 산 이렇게 하면서 해야 돼. 이, 얼, 산 이렇게 하면서 해야 돼.
0: 오빠도 잘 모르니까 잘 몰라. 대답을 못해.
2: 근데 진짜 느낌이야. 진짜 솔직하게 방송하신다.
1: 몰라, 우리 가뒀는데.
0: 일상이면 하루에 300 위안인 거야?
1: 그잖아. 근데 3시부터 5시, 2시간 밖에.
3: 내일.
1: 딱 2시간.
0: 근데 오빠 면접을 왜 저녁 9시에 봐요?
2: 대충 추측이라도 해봐요.
0: 추측이라도 해봐.
2: 성이라도 보여봐요.
0: 아니, 추측이라도
2: 성이라도 해봐요. 뭐라든.
1: 우리가 여기서 한 명 골라야 돼.
2: 댄스 강사를요?
1: 응.
2: 깜깜 댄스 강사 한 사람 그거밖에 너 있나?
0: 사실 나잖아요.
2: 나도 놀 순 없으니까.
0: 그래,
2: 아르바이트
0: 그래.
2: 또 있겠지 뭐.
0: 아니면 그래, 그래.
2: 정 안 되면은 저는 그러면은 내일 막 일 없으면은 방방 형님한테 가가지고
0: 그래
2: 옆에 일거리 없나 찾아보고 있어. 그거 건바이건이니까.
0: 그러네.
1: 그래서 이게 여기 9시까지 가야 되는데
0: 지금 몇 시예요?
1: 지금 6시 반 정도 됐거든.
0: 이제 슬슬 출발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
1: 빨리 가야 되겠네.
0: 가자 가자. 면접을 어떡하냐?
1: 근데 거기 선생님이 선택이지. 이거 진짜 우리가 만들 수 있어. 아니.
0: 선생님은 고르라 그래.
1: 아, 오케이, 가자.
2: 걱정인 게 나 피아노 소리 잘 쳐가지고.
0: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한테 고르라 그래.
2: 나 언제 나 대신 기분 나빠하게 없기. 나도 저도. 난 저도 기분 나빠하게.
0: 그럼 그럼.
2: 댄스 배웠잖아.
0: 그럼.
2: 나도 클럽 댄스를 좀 쳐.
0: 그래 그래.
1: 그래?
0: To the left, to the left, to the left, to the
2: left.
0: It ain't walking to the step 이런 거. 알았어.
2: 아 그런 거 훨씬 잘 쳐.
0: 갑자기 이거를.
2: 한국의 많은 무대에서 춤을 췄고요.
0: 클럽이에요. 오빠 1등 하면 어떡해? 나 완전 자존심 상해.
2: 박빙이야.
1: 몰라.
2: 아직 몰라.
1: 자신감은
0: 오케이, 오케이.
1: 너보다 훨씬 내가 섹세.
0: 오케이, 오케이.
2: 잘했는데 너무 공부 잘하는 모범생 느낌.
0: 오케이, 오케이.
4: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요즘 트렌드로 또 자리 잡고 있는 식단이나 식습관 중에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전체 주제가 건강한 식습관 관련된 이야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자, 요런 주제들을 우리가 다뤘었죠. 지난 시간엔 소식에 관련된 얘기 했다면 오늘은 간헐적 금식. 이런 말을 우리가 10년 전에 들은 적이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 최근에 들어서 뜨고 있는 약간 그런 유행과 같은 다이어트법 혹은 식습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해하기로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안 먹고 하루 먹고 하루 안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20시간 안 먹고 또 먹고 20시간 안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이제 혹자들은 야, 그렇게 하면 위 망가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뭐 효과에 대해서는

0: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또. 그렇죠?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봤다고 또 이렇게 많이 포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 결정을 뭐 내리거나 이렇게 얘기 드릴 생각은 없고, 이게 뭔지, 그 다음에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우리는 영어 방송이니까. 오케이? 자, 일단 이 금식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금식은 뭐예요? 밥을 안 먹는 겁니다. 뭐 물만 먹고 안 먹는 거예요. 그죠? fasting이라고 그래요. 빠른에 해당하는 그 fast 있죠? 빠른. 거기다 ing 붙입니다. 희한하죠? 이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fast 자체가 동사로 금식하다는 뜻이 있어요. 밥을 안 먹는 거. fast. 오케이? intermittent는 뭐냐면 했다, 안 했다. 뭐라고요? 했다, 안 했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intermittent. 어렵죠? 간헐적이란 말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우린 어렵지 않지만, 우린 뭐 그냥 의례에 아는 단어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한테는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죠. 그 친구한테 간헐적 금식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 간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영어 단어도 어려워요. 완전히 한자어 기반이니까 이것도 접도 붙고 중간에 이런 어려운 단어 붙고, fasting이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 intermittent fasting 들어보세요.
1: Intermittent fasting. Intermittent fasting.
0: 자, 간헐적, 주기를 주고 안 먹다, 먹었다, 먹었다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자발적이란 말도 많이 붙이는데, 누가 못 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꾹 참는 겁니다. 그래서 voluntary예요. voluntary fasting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딱 시간 재놓고 20시간 동안 꾹 참아. 어금니 꽉 깨물고 주먹 꽉 쥐고 참아. voluntary,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voluntary fasting 들어보세요.
1: Voluntary fasting. Voluntary fasting.
0: 하루 먹고 하루 안 먹고 이런 식이거든요. alternate day fasting.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말을 평상시에 많이 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치만 하루 먹고 하루 안 먹고 자 이렇게 하루 걸러 하루 꼴로 alternate 바꾼다는 얘기예요. alternate day 묶어서 합성어처럼 씁니다. fasting. 하루 걸러 하루씩 안 먹는 그런 금식을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1: Alternate day fasting. Alternate day fasting.
0: 일주일 내내 굶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걸러서, 번갈아서. 내가 아는 지인 몇 분은 간헐적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주변에 간헐적 금식 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저도요. 내가 아는 지인 몇 분. Some people I know. 쉽네요. Some people I know. 내가 아는 몇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몇 명. Some people I know. 그냥 are doing 하고 있다. Are doing intermittent fasting. 동사는 별거 없어요. 그냥 하고 있다 하면 돼요. Are doing intermittent fasting. 들어볼게요.
1: Some people I know are doing intermittent fasting. Some people I know are doing intermittent fasting.
0: 자, 여기다 이제 몇 가지 추가합니다.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거잖아요. 하루 했다, 하루 안 했다. 주기적으로. 거기다 이제 그거 효과까지 가보죠. Periodically. Period가 뭐예요? 기간. Periodical. 거기다가 더 붙여서 ly. Periodically. 주기적으로란 부사가 됩니다. Periodically. 자, people fast periodically. 그러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금식을 한다. fast가 동사가 되기도 해요. 자, 어쨌든 이 부사가 간헐적 금식에서 자주 나오는 부사입니다. 왜? 주기적으로 안 먹는 거니까. periodically. 강세가 특이하죠? periodically. 들어보세요.
1: periodically. periodically.
0: 좋습니다. 자, 이제 이용하면 체중 감량으로 이어지죠. 하루 안 먹고 하루 먹고 막 이러는데 열량이 굉장히 조절이 되잖아요. 거기다 이제 고혈압 조절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너무 최근에 나온 그런 어떤 그 유행이어가지고 이게 뭐 몇십 년 동안의 데이터가 없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lead to weight loss. lead, 이어지다. 어디로 이어지다? weight loss로 이어지다. lead to weight loss. 체중 감량으로 이어지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들어보세요.
1: lead to weight loss. lead to weight loss.
0: 그 다음에 고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고혈압을 영어로 high blood pressure라고도 하고요. 약간 의학명으로 hypertension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요? 고혈압이라고요. hypertension 하면 고혈압이고 hypotension, PO, hypotension 하면 그건 저혈압입니다. 오케이, 기억 안 해도 돼요. 고혈압만 기억하세요. hypertension, hypertension. 요거를 help with hypertension. 자, 선생님, 이 도움이 된다는 게 고혈압을 도움 안 되잖아요. 그죠? 고혈압을 도움, 고혈압이 더 생기면 안 되는 건데, 자, 요게 그 뜻이 아니라, 안 좋은 거를 help with 한다고 하면 무슨 말일까요? 그 증상을 낮춰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elp with 안 좋은 증상 이러잖아요? 그럼 그것을 완화시키게끔 도와준다는 의미로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0: 이해가 되시죠? Help with hypertension 하면 고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혈압이 높은 건안 좋은 거니까 들어보세요.
1: Help with hypertension. Help with hypertension.
0: 간헐적 금식은 고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다. 해볼까요? 체중이 아무래도 내려가니까 혈압 조절은 그거에 따라서 되겠죠. 그 얘기예요. Intermittent fasting can help with hypertension. Can help with hypertension. 자, 간헐적 금식이란 것 자체가 고혈압에 도움이 될수 있다. 고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다. Intermittent fasting can help with hypertension. With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게 꼭 있어야 돼요. Help with hypertension. 들어볼게요.
1: Intermittent fasting can help with hypertension. Intermittent fasting can help with hypertension.
0: 자, 다이어트 연관 증세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안 먹고 살을 빼면 아무래도 영양 섭취를 충분히 못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어쨌든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건데 어쨌든 식사는 정식으로 하는 거니까 영양 성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일단 영양 전체적인 열량을 낮추는 작업이니까 reduce the risk of diet-related conditions. 다이어트 여기 다이어트는 살 빼는 거 맞아요. 살을 뺄때 아예 막안 먹고 맨날 뭐 미숫가루 이거 먹고 이러면 아무래도 몸에 필수 영양소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몸으로 오는 몸에 오는 결핍증이라든가 이런 증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의 위험을 낮춰준다는 얘기예요. 왜? 나 정상 식사하거든. 단지 하루는 하고 하루는 안 먹고 그런다는 얘기거든. Reduce the risk of diet-related conditions. 들어보세요.
1: Reduce the risk of diet-related conditions. Reduce the risk of diet-related conditions.
0: 그런데 유행어로 좀 간주되다. fad라는 단어 오늘 좀 외워볼까요? fad 읽어보세요. 좀 길게. fad 유행이에요. be considered a fad. 근데 이게 말이에요. 뭐 몇십 년 동안 연구 결과에 나와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약간 좀 유행처럼 번지는 뭔가요. be considered a fad. 들어보세요.
1: Be considered a fad. Be considered a fad.
0: 그래서 장기 효과에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long-term effects are unknown. long-term effects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unknown 알려진 바가 없다. 자, 이게 뭐한 10년, 20년 한 사람이 이게 건강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 정도의 몇천 명, 몇만 명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가 판가름되지 않는다. 들어보세요.
1: Long-term effects are unknown. Long-term effects are unknown.
0: 간헐적 금식의 장기적 효과는 알려진 바 없다. 그대로 붙이면 됩니다. The long-term effects of intermittent fasting are unknown. Long-term effects of intermittent fasting 이것이 are unknow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주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장기 효과 주어 들어보세요.
1: The long-term effects of intermittent fasting are unknown. The long-term effects of intermittent fasting are unknown.
0: 좋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간헐적 금식 가장 중요한 단어죠. Intermittent fasting 들어보세요.
1: Intermittent fasting. Intermittent fasting.
0: 도움이 된다. Help with hypertension. 고혈압. 들어볼게요.
1: Help with hypertension. Help with hypertension.
0: 장기 효과는 알려진 바 없다. Long-term effects are unknown. 그렇죠? 들어볼게요.
1: Long-term effects are unknown. Long-term effects are unknown.
0: 자, 오늘 주제는 간헐적 금식이었습니다. 10분 영어에서 정말 최신의 어떤 트렌드까지 최대한 다 다뤄드리려고 노력을 하기에 이런 주제도 다뤄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정리가 잘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놓치셨으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가능하시고 교환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next time. Goodbye, everyon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Leave behind versus leave out. Leave behind versus leave ou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바로 이 두 구동사들입니다. 첫 번째는 leave behind, 그리고 leave out. 사실 차이점이 꽤 크거든요. 네, 오늘 한번 확실하게 공부해 봅시다. 자, 첫 번째 표현은 leave behind. 이거는 두고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leave. leave, 이거는 가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leave behind, okay? 여기 보시면 be, 스펠링은 be이지만 발음은 be보다는 be, behind. Leave behind, leave behind. Okay, very good. 네,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가져오는 것을 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Okay? So leave behind means that you forget something, you forget to bring something, or you don't take it with you, okay? 그리고 두 번째, 둔 채 잊고 가다, okay? So you leave something and then you go somewhere. 그래서 behind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behind는 뜻이 뒤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놔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left my luggage behind. You left your books behind. Don't leave anything behind. Leave behind. 두고 가다. Leave behind.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내 짐을 두고 왔어. I left. 자, leave의 과거 형태는 left. I left. 나의 짐이라고 영어로는 무조건 소유격 넣어야 돼요. My luggage behind. I left my luggage behind. 내 짐을 두고 왔어. I left my luggage behind. 네, 두 번째 문장은요. 너는 내 책을 놓고 갔어. 똑같이 과거 형태로 left. You left. 자, 누구의 책이에요? 누구의 책들이에요? 네, 당신의 책들이라고 꼭 표현하셔야 됩니다. Your books. 그리고 뒤에 놓고 온 거예요. Behind. You left your books behind. You left your books behind.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You left your books behind. Okay, good. 세 번째 문장입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 Don't leave anything behind. Don't leave anything behind. 어디 뭐 비행기에서 이제 나올 때 혹은 뭐 버스에서 나올 때 어디에서 나올 때 거기 직원분이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고 나오세요. 그럴 때 Don't leave anything behind.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on't leave anything behind. Don't leave anything behind. Leave behind. 이해하셨죠? 다음은 leave out 볼게요. Leave out. 생략하다, 무시하다 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똑같이 leave. 이거는 E 좀 길게 해주셔야 돼요. 똑같이 leave. 그 다음에 out. out. 네, 우리나라 발음으로 out가 아니고요. 이름절로 out. leave out. 네, 이 두 단어를 연결을 해보세요. leave out. leave out. very good. okay, leave out의 뉘앙스 차이는 포함시키거나 언급하지 않고 생략하다라는 말입니다. Okay? So leave out means to exclude something or someone. Hence the word out. Okay? 그래서 out가 힌트, 큰 힌트죠. out가 나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Okay? 그래서 일부러
제외하다 라고도 많이 씁니다. leave out. So leave out often means to purposely exclude.

something or someone as well.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Leave me out of this. Don't leave her out. Just leave out the first sentence. Leave out. 생략하다, 무시하다. Leave ou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여기서 빼줘. 자, 두 친구가 있는데 여기서 갈등이 나거나 아니면 뭔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 나 여기서 빼줘. Leave me out of this. 그래서 일부러 빼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Leave me out of this. Just leave me out of this. Leave me out of this.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녀를 제외하지 마. 네, leave out. 제외하다. Don't leave her out. Don't leave her out. Don't leave her out. Great. 마지막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제외해.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고 무엇을 제외해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just leave out, 그냥 제외해. 뭐를요? 첫 번째 문장을. The first sentence. Just leave out the first sentence. 그냥 제외해, 생략해. Just leave out the first sentence.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Just leave out the first sentence. Just leave out the first sentence. 네, 정리해드릴게요. Leave behind. Behind가 힌트죠. 뒤에. 이거는 두고 갈 때 leave behind 표현을 쓰고요. 여기서는 뭔가 생략하거나 무시할 때 그리고 제외할 때 leave out를 사용합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I left my luggage behind. I left my luggage behind. I left my luggage behind. Leave me out of this. Leave me out of this. Leave me out of this. Well done, everyone! 정말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ll for free at 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이번 주에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1: That's right. We've been talking about decisions this week.
0: Yes, making decisions and how hard it is.

먼저 I must admit 이걸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정말이지 정말로를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자, 첫 번째. 정말이지 그게 마음에

0: 네, 오늘 In the Social World 코너에서는요, 사소한 것을 결정하는 게 어렵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려고 합니다.
1: Let's take a look. How am I going to choose a college if I'm indecisive over the most trivial of matters? Ironically, I'm indecisive when it comes to trivial matters like what to eat. But for big decisions, I'm usually confident in my choices.
0: 네, 페이지 씨가 이렇게 말했네요.
1: Yes.
0: How am I going to choose a college? 대학을 어떻게 고르지? Mm-hmm. 어느 대학에 갈지 어떻게 고르지? Mm-hmm. If I'm indecisive, about도 되고, over도 되고, mm-hmm. with도 됩니다.
1: With.
0: 네, 그래서 over the most trivial of matters. Mm-hmm. matter라는 것은 사안, 일들을 가리키죠. Mm-hmm. 그래서 가장 사소한 일들도, 사소한 사안들도 우유부단한데 대학교는 어떻게 고르지? 라고 말한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은 the most trivial matters라고 해도 되지만
1: uh-huh.
0: the most trivial of matters라고 했단 말이죠.
1: Mm-hmm.
0: The most trivial matters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사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소한 것들이라고
1: yeah.
0: 이미 정해버린 느낌이고.
1: Yeah. These are the most trivial matters,
0: 네.
1: so ignore them. Let's do this first.
0: 네. The most trivial of matters라고 하면은 좀 더 넓어져요.
1: Yeah, 네. like it's like there aren't particular things on hand, 네. but just in general,
0: 네.
1: it's a trivial matter.
0: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사소한 것들을 가리킬 때 이렇게 the most trivial of matters, the most important. Of matters,
1: yep.
0: of가 살짝 끼어들면 좀 더 넓어집니다.
1: Yes.
0: 그다음,

0: it says,
1: ironically, 역설적으로, I am indecisive when it comes to trivial matters like what to eat, 뭘 먹을지 등과 같은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소한 사안에 있어서는 우유부단한데, but for big decisions, I'm usually confident in my choices. 큰 결정에 있어서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자신이 있대요. Confident하고 또는 confidence하고 이 in이 자주 같이 쓰여요. So what are you confident in?
0: I'm confident in my exercise abilities.
1: 맞아요. 뒤에 이제 ability가 많이 나오죠.
0: Yeah.
1: I'm confident in my ability to
0: teach English.
1: Teach English, hire good people 등등 다양하게 붙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0: All right. I hope that through our show you can become confident in your English skills if you're not already.
1: I hope so too.
0: And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0: See you.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and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So happy to see you. 자, what is a secret code? 자, 정말 오늘은 정말 유명한 코드 대해서 전쟁 때 코드 쓴 코드를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요. Last time we learned 전쟁에서 코드를 많이 썼죠. 왜냐면 비밀 정보들이 많았으니까. Alright, so I'm excited to talk about today's code. Okay, but before we begin, we have our three words of the day. So let's check them out. The first word is trench. Trench. 참호. 자, 전장에서 이 군인들이 몸을 숨기기 위해서 판 구덩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밑에 있잖아요, 군인이. Alright.

The second word is very important. Enigma. Enigma. 자, 이거는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오늘 enigma code 대해서 알게 될 건데요. It should be very interesting. And the third word is identical. Identical. 똑같은. It's the same. Okay. All right. So these are the words that we're going to cover today. So let's start. Okay. So we're going to find out about this enigma code today. So let's start reading. How were messages delivered? Soldiers used other ways to send secret information quickly. Pigeons flew to soldiers in the trenches during battles to warn of an attack. They carried messages in small tubes attached to their legs. Messenger dogs were quick and able to run through battlefields more easily than people. They carried messages between the trenches, took medicine to wounded soldiers, and sniffed out the enemy. 아, 네, 참 착한 동물들이 많이 이 군인들을 도와줬네요. So they were the ones who delivered the messages. All right, first of all, we have pigeons, 비둘기. 네, what did they do? They flew to soldiers in the trenches. And that is our first vocabulary word, trench. 자, 이거는 참호죠. 이 전장에서 몸을 숨기기 위해서 이 판 그 구덩이. 그래서 여기가 있고 트렌치 여기 있고 저쪽 트렌치 있고 저기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왔다 갔다 하려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둘기를 여기에서 딱 이런 small tube 이 작은 튜브를 고정을 해서 그 안에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 메시지 편지를 이렇게 딱 이제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가는 거죠. Wow, that's amazing. 자, 그리고 개, 여기도 개도 여기에서 딱 여기 메시지 박스가 있네요. 여기에서 또 이제 이 전쟁터에서 편지들을 왔다 갔다 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네, 이 개들은 이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they took medicine, 자, 약도 왔다 갔다 이렇게 전달해 주고 그리고 they sniffed out the enemy. 자, 아시죠? 개들이 냄새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냄새를 맡아서 적을 찾는 거예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일을 많이 했네요.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Are there coding machines? The Enigma machine was a coding machine invented after the First World War by a German man named Arthur Scherbius. It looked like a large typewriter and had a different key for every letter in the alphabet. When a person typed a message, the machine would scramble it, so it didn't appear to make any sense. To unscramble the message, people needed to have an identical machine with the same settings. Did you know? The word enigma means something mysterious or difficult to understand. 오케이, 자, 굉장히 유명한 이 코딩 머신이 있는데 이게 바로 엔닝마 머신이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엔닝마, 네, that is our vocabulary word, second word. 엔닝마는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enigma는 mysterious, 뭐 신비롭다, 아니면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이 Arthur Scherbius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언뜻 보면은 친구들 이게 typewriter 타자기 같이 생겼어요. 사실 원래 옛날 타자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좀 다르죠. 여기에서는 the machine would scramble it. 이거를 알파벳을 뒤섞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A를 했지만 다른 알파벳가 되는 거죠. 그래서 people needed to have an identical machine with the same settings. 자, 이 코드를 풀으려면은 an identical machine with the same settings. 이 identical, 똑같은 machine을 갖고 있어야 이 암호를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암호였어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규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를 좀 해볼 건데요. 오. 자, 친구들끼리 뭔가 대화를 나누는데
1: 예.
0: 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1: 왜죠?
0: 피자 때문이에요. 피자의 진심인 내 친구.
1: 오.
0: 우리 이상하게도 작은

0: 거 하나에 네. 갑자기 너무 막 흥분하고 이럴 때 있지 않나요?
1: 당연하죠. 그리고 아하. 또 먹을 거 앞에서 약간 아하. 빈정 상할 때가 되게 많아요.
0: 맞아요. 에이. 저는 아마 이거는 그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 피자 관련해가지고 한국에 오면 피자가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뭐 불고기 관련된 거, 뭐 파인애플 포테이토. 관련된 거. 근데 예. 그게 저도 왔을 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은.
1: 어, 그래요?
0: 어, 무조건 피자는 짜야 되고 예. 이렇게 정해진 맛이 있다라고 생각을 항상 해왔었거든요.
1: 토핑도 한정돼 있고.
0: 네. 근데 피자가 갑자기 짜다가 달다? 그러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1: 피자가 거예요. 아닌 것 같죠.
0: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1: 어, 근데 피자 되게 네. 다양한 종류로 잘 드시던데.
0: 저도 올해 이제 온 지 오래됐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1: 예, 예.
0: 다 맛있어요. 네. 네. 자, 아무튼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은요.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라고 합니다. 아, 저는 지금 읽으면서 너무 숨이 차요. 힘들어요.
1: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0: 뭐 그런 것도 좀 있지만
1: 예.
0: 원래 사실 처음에는 용납이 안 됐었습니다.
1: 그래요? 근데 이거
0: 이거는
1: 하와이안 피자 아닌가요?
0: 아, 근데
1: 있지 않아요?
0: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미국에 있을 때는 무조건 저는 페퍼로니
1: 아,
0: 피자를
1: 그쵸.
0: 먹거나 뭐 그런 식이었거든요.
1: 컨비네이션.
0: 무조건 짜야 돼요. 네.
1: 아.
0: 자, 아무튼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아, 뭐 서로 생각이 다른 걸
1: 아,
0: 인정해야겠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의견이 서로 안 맞고 있는 내용이죠.
1: 또 선호도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0: 맞습니다. 오케이.
1: 아, 안 되겠네요. 이
0: 네.
1: 피자에 대한 다양한 생각도 토크로 한번
0: 너무
1: 풀어봐야겠어요.
0: 좋습니다.
1: 네, 슬기롭게.
0: 도전!
1: 짜잔! 아,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2: Are you talking about pizza?
1: 피자. 파인애플.
2: Pineapple?
1: 온 피자. That is the best. Best
2: What?
1: tasty.
2: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1: Ruin?
2: Yeah, ruins the flavor. No way.
1: 어? 뭐야, 망친다는 거야? 잠깐만. 서로 생각이 다른 거를 인정해야겠다.
2: What?
1: 서로 생각이 달라. We are different thought.
2: Yeah.
1: Yeah, so 서로 인정해 주자. 파인애플 피자 오케이?
2: No.
1: 오케이. 인정해 주라고. Understand me.
2: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1: 어머. Never sweet?
2: Can never be sweet, period.
1: 스윗한 거안 된다는 거야?
2: Period.
1: Period.
0: 제가 개인적으로 피자에 진심인 편이기 때문에 오늘
1: 네.
0: 굉장히 진심 최선 다해서 강의해 보겠습니다.
1: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0: Alright,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4: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3: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4: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지금 미션 문장은 뭐 저에게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만
1: 예.
0: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라고
1: Oh,
0: 했습니다.
1: yes.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오, 정말 이 피자 위에 파인애플 올리는 것만큼 뭐 최고는 없어.
0: 최고는 없다.
1: 약간
0: 최고다.
1: ever가 들어가가지고. 그럼 저는 여기에 파인애플이 없어요. 그럼 파인애플.
0: Okay.
1: 파인 에이 피 피 엘 이.
0: 사과할
1: 예.
0: 때. Okay.
1: 이렇게.
0: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1: 네.
0: Pineapple 아니에요?
1: 파인인가?
0: 아닙니다. 그냥 혹시나 해봐서. 네. 자, 바꿀까 해서.
1: 예.
0: 자, 지금 맞는지 스펠링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정답 맞습니다.
1: 아유, 근데 잠깐 흔들렸던 제가 너무 수치스럽네요.
0: 그러니까요. 자, 파인애플.

0: on pizza. 이게 결국에는 피자 위에 올라가 있는 파인애플이 되겠죠. 그렇죠?
1: 네.
0: 그게 최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요. The best thing 하면 최상급 형용사를 명사 앞에 넣음으로써 진짜
1: 네.
0: 이 명사 자체를 최상급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최고의 것이다. 최고의 것. Right? The best thing.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뭐가 있을까요?
1: Ever.
0: Ever. Right?
1: Yes.
0: 자, ever가 들어가면 더욱더 최고라는 걸 강조해 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태껏 최고의 무엇.
1: 엄청나네요.
0: 네.
1: 와.
0: 여태껏 최고의 무엇이다라고 엄청 좋아함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1: 와우.
0: 네. 자, 이것으로 예문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와, 이거 여태껏 최고의 영화야. 이건
1: 오.
0: 최고의 영화다, 여태껏. 어떻게 해요?
1: This movie?
0: This is.
1: This is the best movie ever.
0: 그죠. This is the best movie ever.
1: Yes.
0: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고요. 다음 거는 제 입으로 하기 민망하지만,
1: 아이고. 아이고.
0: 마유는 여태껏
1: 네.
0: 최고로 쿨한
1: 예.
0: 선생님이다. 어떡할까요?
1: Oh. Mayu is the best cool teacher.
0: 자,
1: 아,
0: 쿨을.
1: the coolest teacher
0: 아하, 여태껏
1: ever.
0: ever, right? So,
1: Yes.
0: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런 거는 막 신나서 얘기할 확률이 높아요.
1: 네.
0: 그래서 ever 부분에 억양을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1: 연기를 좀 넣어서.
0: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This is the best movie ever.
1: This is the best movie ever.
0: 지금 우는 줄 알았어요.
1: 너무 재밌게 본
0: 아,
1: 거예요.
0: 그렇군요.
1: 네.
0: 자,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1: Yeah,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0: Alright. 하고 갑자기 뚝 하는 거 아니죠?
1: Sorry.
0: Alright.
1: This is my mistake.
0: 자, 지금 여태껏이라고 하는 걸 ever로 했었는데요. 이거
1: 네.
0: 말고 조금 더뭐 격식 표현도 있고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두 개만 보자면 of all time.
1: Yeah.
0: 혹은 in history.
1: 오.
0: 예로 갈수록 더 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1: 아.
0: 역대 뭐 최고의 뭐다.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왕초보 영어 is the best English program of all time.
1: Yeah.
0: 이러면 굉장히 강하게 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세요?
1: 아우, 진짜 좋았는데 저는 베스트 thing은 아니죠.
0: 뭐가 베스트예요?
1: 저는 베스트가 저는 좀 퍽퍽한 거. 저 원래 치킨도 가슴살 좋아하거든요. 전 포테이토. 전 포테이토 피자 진짜 좋아요.
0: 뭐
1: 예.
0: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not my style.
1: 예, 그럼요. 취향이 다르니까요.
0: 그렇습니다.
1: 싸울라 그러네요,
0: 아, 그러니까
1: 지금. 예.
0: 흥분하려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1: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0: 자, 이랬을 때 마유가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1: Hello,
0: 되겠습니다.
1: Mayu.
0: 말도 안 돼. 그게 맛을 완전 망친다고.
1: 아, 정말 이 피자의 단맛을 용서하지 않는
0: 안
1: 분이에요.
0: 됩니다.
1: 예. No way. It completely the flavor. Flavor는 맛인데 맛을 완벽하게 망친다.
0: 네. 망치다 한번
1: 망친다고.
0: 써보세요, 여러분들.
1: 망치다, 파괴하다. 저좀 어려운 거 지금 좀 생각난 거 있거든요.
0: 오케이, 기대해
1: 예.
0: 보겠습니다.
1: 제가
0: 안 보고 있을게요.
1: ruin. Yes.
0: 오, 오케이, 오케이. Are you sure?
1: Yeah.
0: Okay. Alright. 자, no way. It completely ruined the flavor. 90% 맞았습니다.
1: 어? Where is
0: 왜일까요?
1: 10%? 아우!
0: Ruins. 이시니까요.
1: 그러네요.
0: 3인칭 단수는 동사
1: 네.
0: 뒤에 S가 붙게 되죠. 그렇죠? Alright. R-U-I-N.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망치다라는 동사입니다.
1: 네.
0: U의 강세가 좀 가면서 ruin, ruin
1: 루인.
0: 이렇게 되는데요.
1: 루인.
0: 이 flavor, 맛을 완전 ruin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 망친다라는 비슷한 표현 중에
1: 아,
0: 이런
1: mess up.
0: 것도 또 나오게 될 거예요.
1: 네.
0: mess up 시킨다. 얼핏 보면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요. 둘다 망치다라는 뜻으로 나오게 돼요.
1: 예.
0: 그런데 조금 어느 정도 망치느냐에 좀 차이가 있어요.
1: 아,
0: 이
1: 그래요?
0: ruin 같은 경우에는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인 거예요.
1: 어머.
0: 이건 끝나버린 수준. 네. 아, 근데 mess up은 결과물이 나오긴 했는데 마음에 썩안 들어요. 그냥 엉망이 됐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극단적인 대사 중에서 뭐 당신이 내 삶을 망쳤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1: 예.
0: 때문에 보통 mess up을 쓰지 않고 ruin, you ruin.

0: ruined my life.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Mess up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케이크를 만들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 약간 옆에 찌그러지고 마음에 안 들어. I messed it up.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아, 완전 맛을 돌이킬 수 없다 이거는. 이렇게 그만큼 감정이 들어갔죠. 네. Right? 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보면 오랜만에 나왔어요.
1: 네.
0: No way. 길이 없다 이거 아니죠. 뭐예요?
1: 말도 안 돼. 말도 안 말이 돼. 안 돼.
0: 네. No way는 뭐예요? 상대방의 말에 뭔가 반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것뿐이에요. No way. 그래서 의역이 여러 개 되죠. 왜? 말도 안 된다. 뭐 절대 싫다. 절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1: 예.
0: 여러분들한테 연기를 좀 제가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자, alright. 한번 읽어주세요.
1: No way. Are you serious?
0: 이거 뭐예요? 말도 안 돼. 진심이야? 오. 이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억양을 왕창 주면서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거는 이런 느낌. 어? 슬기 지금 먹고 있는 그 쿠키 약간 맛있어 보이는데 나 좀 같이 먹으면 안 돼?
1: 응? No way! I won't share it!
0: 그렇죠. Share는 같이 나눠 먹다, 네. 나누다라는 뜻이 될 수 있으니까 혼자 먹고 싶으니까 No way! I won't share it! 나 안 나눠 먹을래. 이렇게 해서 좀 연기도 가능해야겠죠.
1: Yes.
0: Alright, very nice.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연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손 막 이래도 돼요? No way! Are you serious?
1: No way! Are you serious?
0: No way. I won't share it.
1: No way. I won't share it.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Flavor는 맛이라는 뜻입니다.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1: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0: Alright. 자, 다음 문장은 미션 문장입니다. 뭐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야겠네. 왜냐면 아무리 이게 맛있고 이게 맛없다 해도 상대방이 아니다라고만 하면 아니잖아요.
1: 그쵸, 그쵸.
0: Right.
1: I guess we'll have to... 그러면은 여기 I guess에서 한번 끊고 나는 추측해. 나는 guess해. We will have to 우리가 해야 할 거라고
0: 네.
1: 생각이 다른 걸.
0: 네. 여태껏 나왔던 표현 중에 가장 난해한 표현이 나올 겁니다.
1: 그죠?
0: 지금 여러분들도 이걸 도대체 뭐라고 써야 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걸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네. 거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직접 한번 여러 개 만들어 보세요.
1: 인정해야 되겠다니까. 그러면 인정하다가 agree.
0: agree가 인정하던가요?
1: 아니, 이거 동의하던데. 인정하다는 뭐죠? 인정하다. 힌트 부탁드려도 될까? 왜냐면 이거 너무 길어.
0: admit.
1: 아!
0: acknowledge. 아,
1: 그렇죠. admit.
0: 자, agree가 사실 오케이. 제가 가져온 거는 agree가 들어가기는 해요.
1: 아,
0: 근데
1: 그래요?
0: agree는 원래는 동의하다.
1: 동의하다잖아요.
0: 네.
1: 예.
0: 네.
1: 근데 we'll have to admit 인정해야겠다. 서로 different different 맞죠? different thinking. 다른 생각. Yeah.
0: 네.
1: 이렇게.
0: 오케이. 자, 물론 이렇게 하면은 원어민들은 100% 못 알아듣겠지만 그렇지만 노력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1: 네.
0: 아름다운 거예요.
1: 여러 번 설명하면 돼요.
0: 네, 맞아요. 예. Okay, let me try again. 예. 이러면서 아, 그러면 당연히
1: Listen.
0: 최악인 건 never mind. 이게 최악이에요. 설명, 노력하는 거죠. 자,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agree가 오늘 들어가고요. 근데 이걸 봐도 에? 이러실 겁니다.
1: 예.
0: 자, 오늘 정답은 I guess we'll have to, let me just show you. Agree to disagree.
1: 우와!
0: 처음 들어봤죠? 이 표현.
1: 완전요.
0: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한다라는 덩어리 표현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자, 보세요. agree 하는 게 뭐라고요, 원래?
1: 동의하다.
0: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disagree는 뭐예요?
1: 그거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0: 맞아요.
1: 네.
0: 서로 동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agree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 파인애플 피자 안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1: 예.
0: 나는

0: 반대로 뭐 이거 이런 식이고. 근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거에 대해서 어그리를 하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여자의 육감이 무서운 게, 직감이 무서운 게 이게 툭 적었잖아요. 저도
0: 어그리
1: 모르게.
0: 바로 들어왔네요. 그래서
1: 어그로이 딱
0: 저 순간
1: 적었잖아요.
0: 뭐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다행히 감사해요. 틀려주셨어요. 그래서
1: 먼 길을 돌았어요.
0: 자, 그래도 비슷했죠? So agree to disagree가 아, 이거 그냥 하나의 동사구나. 각자 다른 거 인정한다는 거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표현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지만 저는 항상 패턴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패턴이 없으면 아무리 이런 표현 알아도 쓸 수가 없어요.
1: 네.
0: 바로 여기에
1: Will
0: 요겁니다.
1: have to.
0: Will have to. Will도 배워봤고요. Have to도 해봤죠.
1: 그쵸.
0: 그것을 지금 섞은 모양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Will 말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he will do that, I'll do that,
1: 할거 의지.
0: 뭐뭐 할 것이다,
1: 할
0: 그죠? 할
1: 거야.
0: 것이다. 근데 have to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Have to
1: 해야 돼.
0: 해야 돼.
1: 해야
0: 그
1: 한다.
0: will이랑 have to를 합치면 그말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1: 네.
0: 해야 한다에서 조금 더 말을 바꿔서 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그거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오케이, 당신은 그에게 연락을 취해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will과 have to 여태껏 했었던 것을 섞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약간 고급 패턴에 가까워요. 그래서
1: 예.
0: 여기서는 아, 우리가 agree to disagree 해야 할것 같네.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더 돈을 많이 낸다라고 하면 더 지불하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1: 네.
0: 지불하다가 뭐예요?
1: Pay.
0: Pay. 더 많이.
1: Pay more.
0: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아, 당신은 더 많이 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1: 오.
0: 처음에 뭐 예를 들어 뭘 고치는데 10만 원인 줄 알았는데
1: 예.
0: 이거 다 따지고 봤더니 한 15만 원 나올 것 같은
1: 아, 그런 경우
0: 거예요. 그래서
1: 많죠.
0: 당신은 더 많이 내야 할 겁니다.
1: You will have to pay more.
0: 오, 원어민인 줄 알았어요. You'll have to
1: Oh,
0: pay more.
1: yes.
0: 자, 이번에는 와, 그녀는 그걸 취소해야 할 거야.
1: 어,
0: 왜냐면 그 콘서트가 아예 연기가 됐대. 막 이러면서
1: yes.
0: 그녀는 그것을 취소해야만 할 거다.
1: She will have to cancel
0: 그쵸?
1: it.
0: 그 it, right? So
1: Yes.
0: she will have to cancel it.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will have to pay more.
1: You will have to pay more.
0: She will have to cancel it.
1: She will have to cancel it.
0: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이병작을 따로 하진 않겠지만, 제가 제일, 뭐, 교재에도 많이 쓰는 그런 패턴이 바로 요거죠.
1: Yeah.
0: I guess,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모든 문장을 출발을 해버리면,
1: 네.
0: 정황상, 내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말투인 거예요. 그래서, 뭐뭐인 것 같네. 뭐뭐인가 보네. 이 정도 느낌. 그래서 예전 아마 이런 예문 드렸을 거예요. 정황상, 분위기를 딱 보니까, A라는 친구가 B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I guess he likes her.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는 그녀를 좋아한다가 아니라, 그가 그녀를 좋아하는 것 같네. 그런 것 같구만. 이런 말투. 그래서 조금 양념을 친 것뿐이에요. Okay?
1: Yes.
0: So, 그러니까 우리는 agree to disagree 해야 될것 같네. You understand?
1: Yeah.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1: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0: Alright. 자, 마지막입니다.
1: Yeah.
0: 저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Okay.
1: Yeah.
0: 피자는 절대 달수 없다고. 논쟁 끝! 더 이상 말 걸지 마, 이거예요.
1: 네. Pizza can never be period.
0: 네.
1: Yeah. period는 이점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뭔가 끝이란 얘기고 이거는 그러면은 결코 달수 없다니까. 여기는 sweet 형용사 sweet을 넣어 보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So, 피자는 절대 스윗 할 수가 없어. Period. 맞습니다.
1: 오호.
0: 달콤한, 뭐, 사람 성격을 얘기할 때, you're so sweet. 이건 다정한에 가장 가깝겠죠.
1: 네.
0: 자, 스윗 나온 김에 여러분들 교재 같이 반대로도 같이 써주세요. 짠 거는 어떻게 표현해요?
1: 짠 거는 솔트인데 솔트는 소금이니까 솔티 아닌가요?
0: 오, salt에다가 y 붙인 거 perfect,
1: 우!
0: salty, right? 이왕 나온 김에
1: 예.
0: 같이 하나 써놓고요. 자, 지금 보세요. 절대 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그래서 뭔가 그럴 수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할 때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난한 게 can't예요. 할수
1: 예.
0: 없다니까. So pizza can't be sweet. 이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얘를 더 강조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can't보다 더 강한 게 cannot이에요. 얘가 튀어나오면서 좀 의미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pizza cannot be sweet.
1: 말할 때 억양도 다르네요.
0: 맞아요.
1: can't와 cannot 이렇게 되니까요.
0: 튀어나온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never 쓰면 심지어 더 강해집니다. not보다 never 쓰면 pizza can never be sweet. 그렇죠. 말할 때도 지금 강조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억양이 많이 올라가죠.
1: 머리를 흔들게 되는데요.
0: 이렇게 됩니다.
1: Never.
0: 이렇게. Alright.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해볼게요. 이거 활용해서 네. 넌 절대 내 남자친구가 될 수 없어. 와. 영화 주인공인 거예요. 어떤 남자가 슬기 씨 너무 좋아한다고요.
1: Sorry about that. You can never be my friend, my boyfriend. Sorry. English이 짧아요, 미안.
0: 사귀어야 됩니다, 이제. 네, 그렇죠. Alright, so you can never be my boyfriend. 이거는 you can't be my boyfriend보다 훨씬 강력한 느낌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의미를 조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1: 네.
0: Period는 뭔가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느낌이죠?
1: 네.
0: Alright, 그래서 어떤 문장을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period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1: 네.
0: 그러면 논쟁 끝. 더 이상 토를 달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반박 불가다. 나한테 뭐 더 이상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 이거야. 이렇게 확신 가지고 얘기할 때 많이 쓸 수가 있어요.
1: 네.
0: 오케이? 계속 저한테 당근 먹으라고 슬기 씨가 하시는 거예요. 눈 좋아진다. 왜 이렇게 당근 싫어하냐.
1: 그럼요.
0: I just don't like carrots. Period. 이러면 더 이상 뭐 이런 느낌이에요.
1: 알았어요. 카레로 만들어줄게 당근. 그럼 드시죠.
0: 그건 이제 빼줘야죠. 네, 그래서 요거 발음할 때요. period는 앞에 이에다 강세를 좀 많이 주시면 좋아요.
1: 네.
0: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iod, period,
1: period, period.
0: 네, 제가 그래서 예문을 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1: 네.
0: 그렇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who's the best singer in the world? 누가 제일 최고 가수냐, 친구가 물어봤을 때 저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oh, she is, 누구누구 얘기하고 나서,
1: 네.
0: she is the best singer. Period.
1: period.
0: Okay. 반박 불가야, 말하지 마. 자, 두 번째는, hey, I'm not going. Period. 이거 나 진짜 안 가. 그러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마. 이런 느낌이에요.
1: 그렇지.
0: 아. 강하죠? 느낌 강하죠?
1: 예, 예, 예.
0: 네, 같이 한번. 그 느낌 살려볼게요.
1: 네.
0: She is the best singer, period.
1: She is the best singer, period.
0: All right. I'm not going, period.
1: I'm not going, period.
0: All right. 자, 마지막입니다.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1: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0: Very nice.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피자 can never be sweet. Period.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1: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0: Alright.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야겠네.
1: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2: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0: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2: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0: 네,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최상급 명사 뒤에 ever.
1: Yes.
0: 억양 많이 살리셔야 돼요.
1: 자,
0: 이건 여태껏 최고의 영화야. This is로 시작하세요.
1: This is the best movie ever.
0: Very nice. 자, 두 번째. 마유는 여태껏 가장 쿨한 선생님이야.
1: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0: 네, 어디 숨고 싶네요. 네, 세 번째,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

0: 최고야 진짜. 자, 이거는 피자 위에 파인애플은 최고의 thing이다. 여태껏.
1: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This is the best movie ever.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오케이. 자, 다음 한번 해볼게요. We'll have to do something. 뭐뭐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느낌 가보겠습니다. 돈을 더 내셔야 할 겁니다. 당신은 더 많이 지불해야 할 거예요.
1: You will have to pay more.
0: You will have to pay more. 그분은, 그녀는 그걸 취소하셔야 할 겁니다. 그녀는 그걸 취소해야 할 거예요.
1: She'll have to cancel it.
0: Alright, she'll have to cancel it. 세 번째,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야겠네.
1: Yes,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0: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You will have to pay more. She will have to cancel it.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알라이, 좋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3: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2: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3: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0: 네, 미션 해결할까요?
1: 슬기롭게 미션
4: 해결!
1: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5: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1: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5: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예스. 너무너무
0: 잘하셨습니다.
6: 아,
0: 알라이.
6: 대단하셨습니다.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6: 저희 이 셔츠 핑크색으로 있어요.
0: 네,
6: 마침 또 핑크색을
0: 그러네요.
6: 입으셨네요. 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have this shirt in pink.
0: There you go. in이 들어가야 되겠죠?
6: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will과 have to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will have to do something. 이러면 뭐뭐 해야 할 것이다. 뭐뭐
6: 네.
0: 해야 할 거예요.
6: 아하.
0: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그거 다시 해야 할 거야. 너 그거 다시 해야 할 거야. 만들어
6: 오.
0: 주시면 되겠습니다.
6: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6: See you ever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음?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해볼 텐데요.
1: 그렇죠.
0: 제목이 외동의 고충은 무엇일까? 자, 슬기 씨는 외동이 아니죠?
1: 저는 이제 동생이 둘이나 있어요.
0: 네,
1: 제가 K장녀 맞딸입니다.
0: 그러면 네. 혹시 형제, 뭐 자매가 있음으로써 아, 이건 난 좀 불편하다. 아, 내가 외동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나요?
1: 아, 저는 근데 어렸을 때는 좀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이 형제, 자매가 재산이 돼서
0: 아, 맞아요.
1: 네, 저는 지금 뭐 불평불만 하나도 없이 오히려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0: 아, 저는 외동이거든요.
1: 외동이시잖아요.
0: 근데 이제

0: 많은 친구들이 아, 외동이라 좋겠다 하지만
1: 네.
0: 외동도 나름대로
1: 고충이
0: 안 좋은 것들이
1: 있죠.
0: 있습니다.
1: 외롭기도 하고,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제가 다이얼로그를 좀 구성을 해봤어요.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너 외동이지? 아, 부럽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외동이 아닌 사람은 또
0: 네.
1: 외동인 친구가 그렇게
0: 아,
1: 부러워요.
0: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입장을 모르니까, 아, 그럴
1: 그쵸.
0: 수 있겠어요.
1: 과거에는 내가 갖고 싶었던 거를 무조건 나눠야 되니까, 동생들하고. 그게 그렇게
0: 근데 또
1: 억울했거든요.
0: 외로움이라는 게 있기
1: 그쵸,
0: 때문에.
1: 그쵸.
0: 알,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진짜야.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1: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0: 딱 나오네요.
1: 에이,
0: 오케이.
1: 그렇게 내 옷을 뺏어갔어요.
0: 그랬군요. 아,
1: 예.
0: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영어로
1: 그럼요.
0: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형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너 외동이지? 부럽다.
2: Sorry?
1: 응?
2: What did you say?
1: 응? 누구세요? I'm sorry.
2: Huh?
1: yeah. You are lonely? No.
2: Lonely?
1: You are alone.
2: Alone?
1: You have not brother, sister, right?
2: Oh, no brothers and sisters, yeah.
1: So I love your situation.
2: You love my.
1: I hate my brother, sister sometimes. You know,
2: Ah,
1: yeah.
2: you envy me. Okay.
1: Ne. 네.
2: Well, I wish I had a sister.
1: You hope?
2: I wish I had a
1: A
2: sister.
1: sister?
2: Yeah.
1: 오, 진짜?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너가
2: What?
1: 몰라서 그래.
2: What?
1: 언니, I have a sister,
2: Yeah.
1: but I have to share my sister everything. That
2: Oh.
1: is so hate.
2: You hate it?
1: Yes.
2: Sharing?
1: Share, no.
2: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What?
2: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Then be lonely.
2: Lonely is worse than
1: You're lonely?
2: sharing.
1: You're lonely?
2: Yeah.
1: I'll be your sister.
2: Really?
1: 예, 오빠! 오빠, 밥 사줘.
0: 네. 자, 오늘도요, 은근히 보세요. 외동 이런 거.
1: 네.
0: 부러워한다. 뭐,
1: 예.
0: 나 차라리 이게 낫겠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1: 영어로 바꾸려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근데 오늘부터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Alright.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4: Well, I wish I had a sister.
3: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4: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의 대화문인데요. 일단 미션 문장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1: 오.
0: 너 외동이지?
1: 오.
0: 아, 부럽다.
1: 우와.
0: 이거 영어로 해볼게요.
1: 네. You are an only child, right? 외동이 그냥 오직 어린이. 이렇게
0: 처음
1: 하면
0: 들어봤죠?
1: 처음 들어보죠?
0: Right.
1: 외동이란 말을 저희가 쓸 일이 없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자, 부럽다. I, you.
0: 오.
1: 너가 오직 어린이 한 명이지. 나는 너가 부러워. 부럽다라는 말은 저는
0: 네,
1: 알거든요.
0: 부럽다.
1: 예.
0: 뭐죠?
1: I envy you.
0: Envy you.
1: 예.
0: Okay.
1: Envy. 그래서 미국 영어권 국가들이
0: 네.
1: NBU 이렇게 쓰는 것까지 전 봤어요.
0: 와,
1: 오.
0: 천재, 천재. 자,
1: 예.
0: 보겠습니다. ENVY, 맞아요?
1: 네,
0: Okay.
1: 확실해요.
0: All right, so you are an only child, right?
1: 응?
0: Oh, I envy you. 정답? 맞습니다.
1: 유.
0: 자, 이거는 부러워하다라는 동사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envious라고 하는 형용사도 있어요.
1: 아.
0: 오케이, 부러워하는 이라는. 근데 오늘 그게 아니라 일반 동사 envy, 부러워하답니다. 자, 이거는 전에도 한번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I envy you. 이게 뭐라고요? 난,
1: 난
0: 내가
1: 너가 부러워.
0: 부러워.

0: 거예요. 근데 I'm jealous of you. 이거는 뭘까요?
1: 나는 너가 질투나.
0: 질투나. 자,
1: 예.
0: 보세요. 얼핏 들으면
1: 예.
0: 이건 부러워하는 거고 이건 질투나. 그러니까 얘는 나쁠 것 같잖아요. 그렇죠?
1: 조금 약간 어감이 안 좋네.
0: Right. 원래 조금 그 심리학 쪽에서도요.
1: 예.
0: Envy는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동경한다라는 뜻이고,
1: 네.
0: Jealous는 내가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남에 대한 그런 좀 파괴적인 감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1: 그죠,
0: 그래서
1: 그죠.
0: 굉장히 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리자면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들은 남이 부럽다라고 할때이 친구를 굉장히 많이 써요.
1: 오.
0: 이거 부정적인데 왜 굳이 이거 써요? 이거 쓰지? 할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일부러 질투가 안 남에도
1: 예.
0: 난다고 함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1: 아.
0: 슬기 씨, 하와이 놀러 간다면서요? 질투 난다. 이게 나쁜 건가요?
1: 아니죠.
0: 아니죠.
1: 너무
0: 오히려,
1: 부러워서.
0: 부럽다. 이거보다, 난 질투나. 난 그런 것도 안 되는데. 이러면은, 오히려 더 리액션을 강하게 쳐줌으로 상대방이 기분 좋거든요.
1: 맞아요. 그런 게 있죠.
0: So, 이거는 약간 문화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So, 여기서도 사실은, I'm jealous of you. 이렇게 충분히 쓸수 있어요.
1: 네.
0: 근데 최근은 아니지만, 왕초보 영어에서 I'm jealous of someone을 꽤나 많이 했기 때문에, envy라는 걸 조금 더 한번 활용을 오늘 하는 거죠. 그렇죠?
1: 네.
0: Envy you,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구조를 보면 You are an only child, r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n only child는 외동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1: 네.
0: 성인이 됐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1: 네.
0: Alright, 여기 지금 You are an only child. 이거 질문 어순인가요?
1: 아니요, 평서문인데.
0: 그렇죠?
1: 네.
0: 그 뒤에 뭐가 붙었죠?
1: Right?
0: 자, 뭐뭐뭐뭐뭐 평서문 쓴 다음에 Right 뒤에 올려주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다기보다는 뭐예요?
1: 확신.
0: 확인.
1: 확인.
0: 확인이에요.
1: 네.
0: 확인. 맞지? 맞지? 이런 느낌.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1: 네.
0: 그래서 뭐뭐이지? 혹은 뭐뭐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가
1: 네.
0: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평소문을 쓰고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너형 있지? 맞지? 맞지?
1: You have a brother. You have an older brother.
0: 그냥 you have
1: You
0: a...
1: have a brother, right?
0: 그렇죠. Hey, you have a brother, right? I think I saw him. 이러면서. 자, 이거 어떻게 해요? 당신 남편이 파일럿이죠. 그렇죠. 그때
1: Oh.
0: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당신 남편은 파일럿이에요. 그렇죠?
1: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0: Right? 뒤에 올려줘야 돼요. 느낌 맞나요?
1: 네.
0: Okay. So, 질문을 하고 right 하는 것은 엄청 어색합니다. 그래서 평소문 어순으로 깔아준다는 느낌. 자, 읽어볼게요. You have a brother, right?
1: You have a brother, right?
0: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1: Your husband is pilot, right?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0: Alright. 자, 그리고 외동 물어볼게요.
1: 네.
0: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1: You are an only child, right? Oh, I envy you.
0: Envy you 할 때도 V가 입술이 붙으면 안 되는
1: 안
0: 겁니다.
1: 되죠.
0: 주의하셔야 돼요.
1: Envy you.
0: Envy you. Alright. 아, 근데 이제 상대방은 오히려, 나는 여자 형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뭐, 그게 여동생이든, 뭐, 누나든, 언니든.
1: 네네네. Well, I wish I had a sister 해야겠네요. 여자 형제는 sister이니까.
0: 오케이, 오케이. 자, I wish I had a sister. 벌써 중요한 패턴마저도 보이고 있고요.
1: 네.
0: 일단, 여자 형제, sister.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1: 네.
0: 저도 사실은 굉장히
1: 예.
0: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1: 오.
0: 사촌 누나랑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고
1: 네.
0: 좀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외동이 아니면 이해를 못할 겁니다. 네,
1: 아하,
0: 아무튼 so
1: 맞아요.
0: I wish I had a sister. 자, 저번에 제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이게 문장이 어디선가 나오면은 제가 살짝 가볍게만 알려드렸었는데요.
1: 네.
0: 여기 지금 I wish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I wish 하는 건?
1: 나는 바래요.
0: 바래요. 뭔가를
1: 네.
0: 바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hope가 희망하는 거죠.
1: 그쵸?
0: I hope. 이건 뭐예요?
1: I hope도 바라는 건데,
0: 네.
1: 약간 현실 가능성이 있어요.
0: 맞아요.
1: 예.
0: 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I hope하고 I wish 뒤에 문장이 올 수가 있거든요.
1: 예.
0: 근데 I hope 같은 경우는 희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1: 오.
0: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 Yeah.
0: 내가 뭐그 시험에 패스하면 좋겠어. 그녀가 나한테 제발 전화를 좀 해주면 좋겠다.
1: 네네네.
0: 이거 희망 살아있죠? 그럴 때는 보다 I hope를 쓰는 겁니다. Right? I hope. 하지만 I wish는요, 바라긴 하는데
1: 네.
0: 그냥 간절한 바람일 뿐이에요. 왜? 어차피 안될 거에 대해서 그냥 바라고

0: I hope 뭐 하길 바라 이거 말고
1: 네.
0: 오늘은 I
1: wish.
0: wish 뭔가 가능성이 없는 거 당장은 적어도 현실이 아닌 거에
1: 네.
0: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을 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I wish는요 바람과 아쉬움이 섞여 있는 겁니다.
1: Yeah.
0: Alright? 자, 그래서 쓰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I wish는요 뒤에 뭐뭐라면 좋을 텐데 하고 현재 가정을 할 때는 시제를 뭘 써요?
1: 미래, 과거,
0: 과거
1: 과거, 과거.
0: 여기 과거
1: 예,
0: 이거
1: 과거.
0: 과거라고 읽으시는데요. 네,
1: 예.
0: 그래서 평소문 과거를 일부러 써서
1: 네.
0: 문법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니니까요. 일부러 망가뜨린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Oh, I wish I have a sister가 아니라
1: Had a
0: had a sister.
1: sister.
0: Okay.
1: Yeah.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당장 적어도 뭐 미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여자친구가 없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 나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1: 그쵸.
0: 아, 나 여친 있으면 좋겠네.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아쉬운 거예요.
1: 네.
0: 그럼 이거 어떻게 쓸까요?
1: 그건 호프 아니에요? 위시로 가요?
0: 지금 있어요?
1: 없어요.
0: 없죠. 지금
1: 아.
0: 내 옆에 누군가가 내 여, 자기야 할 사람 있으면 좋겠다.
1: 바로 있었으면
0: That's right.
1: 좋겠구나. 아,
0: So what do you
1: 성격이
0: say?
1: 급하다. 응. I wish I had a girlfriend.
0: 그치? Oh, I wish I had a girlfriend.
1: Yeah.
0: 이렇게 쓰지. I hope I have a girlfriend.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1: 네.
0: 자, how about this? 이런 말 많이 쓰죠. 내가 너면 좋겠다. 지금 당장 내가 당신이 될수 있나요? 안
1: 안
0: 되죠.
1: 돼요, 절대.
0: So, 내가 너라면 좋겠다.
1: I wish I were you.
0: 그죠? I am you가 아니라
1: 네.
0: I wish I were you.
1: 오.
0: 그런데, 과거 동사 쓰면 I was잖아요. 왜
1: 왜
0: were요?
1: worry
0: 할
1: 됐죠?
0: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근데 was도 회화체에서는 다 괜찮다고 돼 있어요.
1: 아.
0: 근데 문법을 잘 보면요. 문법에서는
1: 예.
0: 주어가 뭐든 간에 비동사는 무조건 were로 fix입니다. She든, I든, they든, 누가 됐든 무조건 were로 fix예요. 가정할 때는.
1: 위시 다음이라서.
0: 네. I
1: 아.
0: wish I were you. I wish they were, she were.
1: 아,
0: He were 이렇게 돼요.
1: 진짜 완전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있을 수 없는 문법을 그냥 갖다가
0: Exactly.
1: 넣는 거군요.
0: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문법을 일부러 망가뜨렸다.
1: 귀엽다.
0: 이렇게 생각하면
1: 아,
0: 되는데
1: 네네.
0: 원래 걔가 문법적으로는 정확하다고 문법책에서 나와 있지만
1: 네.
0: 회화에서는요. I wish I was you.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1: 아.
0: 그거에 대해서 틀렸다는 오히려 더 이상해요.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1: 아, 그러면 쓰기도 해요, 지금?
0: 많이
1: I
0: 씁니다.
1: was you로.
0: I wish I was you. Yes. And I wish she were인데도 I wish she was도 엄청 많이 쓰고요.
1: 우리 고등학교 때는 I wish 주어 were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0: 비동사를 쓸 때는 원래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 그러니까 현대 영어에서는 그 언어가 발전을 하고 진화를 한다. 그리고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더 리스펙트 해주기
1: 아,
0: 때문에 이제는
1: 맞아요.
0: 더 괜찮아졌죠.
1: 우리도 신조어가 국어사전에 등재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I wish I had a girlfriend.
1: Well, I wish I had a 어디죠? Well, I had a girlfriend.
0: Okay.
1: 예.
0: I wish I had a girlfriend. 자, 이번에는 I wish I were you.
1: I wish I were
0: Alright,
1: you.
0: 본문 읽어볼게요. Well, I wish I had a sister.
1: Well, I wish I had a sister.
0: 그렇죠. 나는 오히려 only child 별로야라는 얘기예요, 지금.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Well, I wish I had a sister. Well, I wish I had a sister.
0: 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1: 네.
0: 아, 진짜야.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얘도 그냥 단순하게 trust me 하나 더 들어간 것뿐입니다.
1: 근데 요럴 때가 있어요. 근데 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체급이 달라졌어요. 제 여동생이랑. 예. 저희 여동생이 약간 헤비급이고 저는 라이트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이제 다르게 가더라고요.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0: 아, 오히려 다행이네요.
1: 다행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Trust me. 날 믿어.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0: 자, 나눠보세요. 앞에 sharing부터.
1: Sharing everything. 나누는 거. 내. With my sister. 시스터랑.
0: 끊어주세요.
1: 끊을 데가 없는데요?
0: Sharing.
1: Sharing everything. 다
0: 나누세요.
1: 나누는 거. 여기까지?
0: 네.
1: 에.
0: 누구랑?
1: With my sister.
0: Okay. 나누세요.
1: 네.
0: 그게

0: 뭐예요?
1: 그게 주어.
0: 그게 is a 뭐라고요?
1: is a 악몽.
0: 그렇죠.
1: 아, 악몽은 제가 잘 알아요. 예, 제가
0: 왜
1: 또,
0: 악몽을 잘하시죠?
1: 악몽은 제가 잘 꿔요.
0: 잘 꾸는군요.
1: 예, 잘 꾸기 때문에 nightmare입니다.
0: 오케이.
1: 예, nightmare 이렇게 쓰는 거 확실할 거예요.
0: 오케이.
1: r.
0: Alright.
1: yeah.
0: 아, 스펠링 약간 틀리길 살짝
1: 아,
0: 바랬거든요.
1: 그래요?
0: 네.
1: 죄송합니다. 못 맞춰드려요.
0: 오케이.
1: 네, 아는
0: 자,
1: 거는 알아야지.
0: 확실한 거
1: 예,
0: 확실.
1: 그럼요.
0: 리얼하게.
1: 네.
0: 자, nightmare one word로 정답입니다.
1: 예. Yeah.
0: 자, 악몽 전문가이신가
1: 저는
0: 봐요.
1: 악몽을 정말 많이 꿔서 막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것도 꿨는데 키가 이래요. 네, 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거 꿔보면 그렇게 키가 큰다는데 도대체 그게
0: 한
1: 악몽이에요.
0: 2m 돼야 정상인데.
1: 맞아요.
0: 저는 항상 어딘가에 늦습니다.
1: 늦어.
0: 이러면서 가는 거. 예.
1: 맞아요.
0: So,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는 is a nightmare. 자, nightmare 하면 악몽이라고 원래 직역이 되죠.
1: 네.
0: 그렇지만 그만큼 골치 아픈 일도 nightmare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우리말로도 그러나요? 아, 그거 완전 악몽이야.
1: 그럼요.
0: 안 좋다라고 쓰죠, 그냥.
1: 당연하죠.
0: Alright, so 영어에서도 골치 아픈 일 혹은 심지어 골치 아픈 사람도 이렇게 불러요. Oh, my sister is a nightmare.
1: 아, 그래요?
0: 이렇게도 씁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Nightmare이라고 하는 게 골치 아픈 일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여기서도 모든 것을 share 하는 거가 되게 골치 아픈 거라고 했는데요.
1: 그쵸?
0: 이거 말고 거의 의미가 똑같은 게또 하나 있습니다.
1: 오.
0: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라고 해서 어딘가에 굉장히 통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1: 아.
0: Pain in the, 아이고야, 힌트,
1: 이거는
0: 아이고,
1: 뭐냐면요. 페인 인더 티스. 예, 왜냐면 우리가 오복 중에 이 치복이 또 굉장합니다. 치통이 왜냐면 너무 아프기 때문이에요.
0: 그렇군요.
1: 예.
0: 네. 자, 제가
1: 페인
0: 힌트를
1: 인더 티.
0: 드렸음에도 티스로 쓰신
1: 여기 아프다고 하셨죠? 아, 내기예요?
0: 저 여기 아니라 여기를
1: 아,
0: 만졌습니다.
1: 이거예요?
0: 네. 아이고 목이야 이러거든요.
1: 아, 예. 제가 잘못 봤네요.
0: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 약간 사이즈가 좀
1: 예.
0: 그래가지고
1: 연결돼
0: 연결이 돼
1: 계세요?
0: 있거든요.
1: 예.
0: So pain in the neck. Oh, that's a pain in the neck. 이러면 정말 목에서 느껴지는 통증과
1: 네.
0: 같이 nightmare과 같은 표현. So 정말 골치 아픈 일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1: 예.
0: 얘는 어떻게 보면 저기 그 문법 책에서도 초반에, 그러니까 기초 부분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 sharing everything, right?
1: 네.
0: 모든 것을 나누는
1: 겉.
0: 것이라고 했죠.
1: 네.
0: 자, 동사에다가 ing를 걸면,
1: 네.
0: right? 그게 ing 형태가 되면서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1: 겉.
0: 것. 이렇게
1: 맞아요.
0: 명사로 변신을 합니다.
1: 그래서 옛날에 동명사라고 배웠던 것
0: That's
1: 같아요.
0: right, that's right. So ing 하는 것. 그러면 주어는 무조건 명사로 써야 돼요.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다는 뭐 하다 이렇게 안 돼요.
1: 예.
0: So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우는 것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1: Learning English.
0: 그렇죠. Learn English가 아니라
1: Learning
0: learning
1: English.
0: English. 그러면 그와 일하는 것.
1: Working with him.
0: 그렇죠. Work with him이 아니라 working
1: Working
0: with
1: with
0: him.
1: him.
0: 이렇게 안 하면 명사가 될 수가 없죠.
1: Yeah.
0: 자, ing를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영어 배우는 건 쉽다.
1: Learning English is easy.
0: That's it. 그와 일하는 것은 악몽이야.
1: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0: 우,
1: Wow.
0: 이번 거 너무 좋았어요.
1: 이거 거짓말이에요.
0: 잠깐만요.
1: 말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0: 잠깐만요. 오해가 될
1: 네.
0: 수밖에 없는 게제 얘기라고 안 했는데.
1: nightmare.
0: Alright. Again, 이렇게 주어는 만약에 동사로 돼 있다면 그거를 ing로 명사화 시켜줘야 된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얘네가 주어가 되겠죠.
1: Yes.
0: 자, 같이 한번 you guys 읽어볼게요. Learning English is easy.
1: Learning English is easy.
0: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1: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0: 저 잘못 봤나요?
1: 아,
0: 제가?
1: 맞네.
0: 네. 자, 그리고 Trust me는 전에도 한번 잠깐 나왔었는데요.
1: 네.
0: 날 믿어. 이거는 진짜 내가
1: 아,
0: 진심으로 말하는데 내가 좀
1: 그쵸.
0: 아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1: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0: Alr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아, 그랬더니 오히려 외동 친구는 난 외롭게 사느니 차라리 나눠 쓰겠어.
1: 어, 정말 외롭나
0: 저
1: 보다.
0: 완전 공감이에요.
1: 어, 그래요. 우리 마우스 이야기네. I'd rather share than be, 나눠 쓰겠어.
0: 자, 요거를 어순대로 한번 가볼까요?
1: I'd rather share.
0: 그게
1: 예.
0: 뭐예요?
1: 나는 나눠, 차라리 나눌래.
0: 오케이.
1: 예.
0: 뭐보다요?
1: 뭐보다?

0: 외롭게.
1: 오케이.
0: 외롭게. 그러니까 lonely,
1: 아,
0: I'm so
1: 저도 그 노래 들어봤는데.
0: 그쵸? 이 노래
1: 왜?
0: 유명하잖아요.
1: 맞아요. 근데
0: 예.
1: 누가 부른지 기억이 안 나요.
0: 그건 저도 잘 몰라요.
1: Alright. Lonely한 게 외로운 건데,
0: 네.
1: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응?
1: I'd rather share 하겠어 than be lonely 해지느니.
0: 오,
1: 맞습니다.
0: 오늘 괜찮은데요? 컨디션
1: 높잖아요.
0: 좋아요.
1: 자, so lonely, 외로운이라는 형용사죠.
0: 네.
1: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다시 한번.
0: 어?
1: 여기 지금 이거 아까 어떻게 해석했어요?
0: 나눠 쓰는 게 낫다.
1: 맞아요. rather
0: 예.
1: 여기 볼게요. I 이거는 I would가 붙은
0: 아,
1: 겁니다.
0: 우드군요.
1: I would rather or I'd rather 동사원형.
0: 예.
1: 이거는요. 나 차라리 뭐뭐 하겠어.
0: 아.
1: 나 차라리 뭐 하겠어. 자, 이걸 언제 쓰냐면 뉘앙스가 중요해요.
0: 예.
1: 정말 그 나머지 옵션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0: 예.
1: 그거가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럴
0: 어.
1: 때만 쓰는 게 바로 I would rather입니다. 나 차라리 뭐 할래? 이거는
0: 네.
1: 나머지 the other option이 너무 싫을 때. So 여기서는 나머지 옵션은 then be lonely.
0: Lonely.
1: 외로운 게 나머지 옵션인 거. 그거 싫어요. 이 얘기예요.
0: 네.
1: 자, 그래서 이거는 꼭 then 뭐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교 대상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0: 예.
1: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부분을 활용을 한다면
0: 네.
1: 난 차라리 혼자 살겠다.
0: 어.
1: 근데 나머지 옵션이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사느니 나는 차라리 나 혼자 살래.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예.
1: 나는 혼자 차라리 살겠어.
0: I'd rather live alone.
1: That's it.
0: 어허.
1: I'd rather live alone.
0: 으흠.
1: Right? 자, how about this? 나 차라리 관두겠어.
0: I'd rather
1: 그만두는 게
0: quit
1: 뭐죠?
0: the job.
1: 그냥 quit.
0: Quit.
1: I'd rather quit.
0: Yeah.
1: 이거는 나머지 게 너무 싫은 거니까 아마도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너무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일하느니
0: 상사랑 좀 약간 컨디션이 안 맞거나,
1: something like
0: 뭐
1: that,
0: 그런 거
1: right?
0: 있죠.
1: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0: 아하.
1: 자,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뭐 하느니 이렇게 비교 대상을 굳이 써야겠다. 그럼 이렇게
0: Then.
1: then 쓰고 나서 굉장히 희한하지만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0: 아,
1: Okay? So
0: 그렇구나.
1: 여기서도 예를 들면 I'd rather quit than work with him.
0: Rather 뒤에도 동사
1: 이런 식으로 동사
0: 원형이고.
1: 원형입니다. 여기서는
0: 네네.
1: 동사 원형, 비동사 원형 쓴 거예요.
0: 예.
1: 같이 읽어볼게요.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0: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너 외동이지? 아, 부럽다.
0: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1: 두 번째. 진짜야.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0: you.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1: Very nice. 자,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2: Well, I wish I had a sister. Well, I wish I had a sister.
3: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2: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Lee병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평소문 right? 확인하는
0: Yeah.
1: 느낌. 너 외동이지?
0: You were an only child, right?
1: Okay. 너형 있지? 형제 있지?
0: You have a brother, right?
1: You have a brother, right?
0: Mm-hmm.
1: 남편분이 파일럿이죠?
0: Ah,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1: Right? 읽어볼게요.
3: You're an only child, right? You have a brother, right?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ING.
0: Yeah.
1: 명사 만들어 볼게요.
0: Okay.
1: 영어를 배우는 건 쉬워.
0: Learning English is easy.
1: 그렇죠. Learning English is easy.
0: Yeah.
1: 걔랑 그랑 일하는 건 악몽이야.
0: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1: Right?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자, 모든 걸 나의 언니랑 나눠 쓰는 거, 나누는 거 악몽이다.
0: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1: You got it.
0: Wow.
1: 읽어볼게요. Learning English is easy.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Alright, 자,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5: Well, I wish I had a sister.
4: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5: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6: You are an only child, right? Oh, I envy you.
2: Well, I wish I had a sister.
6: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2: Mm-hmm.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6: Mm-hmm.
2: I'm lonely.
1: Yes.
0: Wow.
1: 수고하셨습니다. 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너 그 바지 입으니까 귀여워 보여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look cute in those pants.
1: There you go. 그 안에 들어간 거니까 입으니까가 되겠죠.
0: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ING를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화 시키는 거죠.
0: 네.
1: 자, 그렇다면 다음 영작 해주세요. 한국에 사는 건 멋져. 아, 한국에 사는 건 멋져.
0: 어허.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0: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매기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바로 Should I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그 행동을 해야 돼요? 라고 확인할 때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이거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should I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물어보는 방법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should 이라는 걸 가지고 뭘 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요 충고를 얘기를 할 때도 많이 쓸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I should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 아 내가 어떠한 행동을 좀 해야겠네 라는 얘기지 꼭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아 그거 좀 해야겠는걸 이거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거를 제가 그러면은 해야 될까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어떻게 문장 어순구조가 달라지죠? 그쵸? 바로 I should 동사에서 should I 동사로 어순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should I 동사?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 행동을 좀 해야 될까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행동을 제가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제가 그 회의에 조금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석하다라는 동사, 바로 여러분 attend라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에 여러분 수업에도 참석할 때도 attend를 쓰고요, 회의에 참석할 때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attend the meet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회의에 참석하다. 라는 의미니까 아 내가 좀 회의에 참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네 회의에 참석을 좀 해야겠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I should attend the meet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고 제가 회의에 좀 참석을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should I attend the meetin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 회의에 좀 참석하셔야 돼요 참석하실 좀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는 You should attend the meeting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미팅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Should I attend the meeting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Should I attend the meeting? 한 번만 더. 시작! Should I attend the meeting? 제가 그 미팅 그거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얘기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지금 제가 카드밖에 없는데 혹시 현금으로 드려야 돼요?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상점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럴 때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Should I pay in cash?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현금으로 조금 지불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Should I pay in cash? 한 번만 더. 시작! Should I pay in cash? 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 현금으로 드려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다양하게 pay by credit car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혹시 카드로 지불해야 돼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이 많이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건강검진을 조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라고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확인하다라고 영어로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Should I get a medical checkup? 해서 checkup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영어에서는 검진, 확인 이런 표현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Should I get a medical checkup? 해서 건강, 검진 이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제가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 거예요? Should I get a medical checkup?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Should I get a medical checkup? 한 번만 더. 시작! Should I get a medical checkup? 해서 건강검진을 좀 받아야 되나요? 라는 표현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제가 이거를 좀 해야 돼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표현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o라는 동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should I do thi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 should I do this?로 물어보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hould I do this? 한 번만 더. 시작. Should I do this? 라고 해서 제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물가물할 때 이거를 해야 돼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요? Should I? 동사를 가지고요.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Should I attend the meeting? Should I attend the meeting? Should I pay in cash? Should I pay in cash? Should I get a medical checkup? Should I get a medical checkup? Should I do this? Should I do thi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때 should I

I do this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제가 어떤 거를 좀 해야 돼요? 라고 할땐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어떤 것, 무엇을 이라고 얘기를 할땐 앞에 what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at should I do? 한 번만 더. 시작. What should I do?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라는 의미지만 요걸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보고 어쩌라고? What should I do? 요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감 차이에 따라서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할땐 제가 어떤 거 해야 돼요? What should I do? 요렇게도 얘기를 할수 있지만 아,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 What should I do?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으로 Should I attend a meeting? 이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럼 이거를요. 시점을 한번 또 바꿔보도록 하죠. 우리가 방금 문장으로 What should I do?를 통해서 제가 뭐를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언제?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그쵸? When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When should I attend a meet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언제가 되고 여러분이 where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쵸? 어느 곳으로 이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얘기를 할수 있는 의문사 다양하게 넣어서 연습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when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제가 회의에 참석해야 되나요? When should I attend a meeting?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en should I attend a meeting? 한 번만 더. 시작. When should I attend a meeting? 해서 언제 제가 회의에 참석해야 되나요? 언제 제가 그 행동을 해야 되나요? When should I 동사가 된다라는 거. Where should I 동사가 되면 어디에서 그 행동을 해야 되는지. What should I do?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양하게 여러분이 응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까리까리할 때, 아, 이 행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그렇게 궁금할 때 상대방이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거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Should I? 동사를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you are doing great today. Okay? 자, 여러분, 내일 10분 동안 함께 즐겁게 실력도 키우고 동시에 행복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죠. 내일 10분 영어, 그 다음에 딱 하루 한 문장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할 때요, 얘가 부담이 있는, 그래서 나한테 굉장히 일종의 뭔가 매일매일 에너지를 들여서 내가 결심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그런 습관은요,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즐겁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일찍 일어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걸 더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을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도 그냥 영작하고 어떤 내용이 기다리거나 공부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좀 버리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 대신에 instead of it, why don't you try just enjoying it. 한번 즐기는 것도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Okay? Start enjoying it and you will have more fun. 더 재밌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I believe you're totally ready. You're all set, right?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말에서 다른 말로 바꾸려고 할 때, 그게 영어이건 러시안이건 아니면 뭐 노르웨지안이건 다 마음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각은요, 이 단어가 뭐지, 이 단어가 뭐지, 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두 가지 말씀드리죠. 요리 재료인지 요리법인지를, 그렇죠, 정리하시라고요. 단짝, 고등학교 때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요리 재료인 거죠. 예전에 못 하곤 했는데, 못 이었는데, 이게 바로, 그렇죠, 요리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못 하곤 했었다라고 하는 거, 예전에 못 했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알고 계시는 표현 바로 이거죠. We used to.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We used가 아니고요. We used to. 그래서 뒤에 the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we used예요. 가끔 이거 실수하시는 분은 계셔서 강조해 드렸고요. 예전을 지금과 대비해서 말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알아두시고 바로 출발합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간단합니다. 앞에 나왔던 힌트를 가지고 네 가지 한번 연습해 보시는 그런 순서죠. 예전에는 가까웠는데, 예전에는 일했었는데, 예전에는 말을 많이 했었고 여기서 살았었다. 동작을 떠올리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가까웠다. 가깝다는 뜻이 뭔가요? 그렇죠. 가까운. 그러면 C-L-O-S-E의 발음만 주의하세요. close 아니고 close 하면은 가까운 거죠. 원래 닫아 놓으면 어디 멀리 못 가니까 그게 가깝다는 뜻이 거기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we used to be. 됐죠? We used to be close. close 하면 가까운이죠. 여기서 일했었는데, 일했었다 뭐예요? 지금은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we used to work here. 그렇죠? We used to work here.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말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말수가 좀 줄어들었네. 그래서 we used to talk. 근데 많이니까 a lot. 됐잖아요. 이것도 응용해 보세요. 요 자리에다가. 내가 예전엔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그렇죠? I used to read a lot. 옛날에 밥을 많이 먹었었는데 I used to eat a lot. 이런 식으로 a lot 하나만 붙이면 본인의 개인적인 습관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다 말씀하실 수 있겠고요. 자, 예전에는 여기서 살았었는데 we used to live here. 그렇죠? We used to live here. 길게 발음하시면 떠나다는 뜻이니까 L-E-A-V-E, leave고요. 얘는 live, live 이렇게 발음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가지 준비되셨으면 여기 보지 말고 저 따라하시면 돼요. Repeat after me. Okay, you will have your own chance to speak it out loud. 커다랗게 말씀하실 기회도 드립니다. 자, 우리 옛날에는 서로 갖고 왔었는데 your turn. 네, we used to be close. 정말이면 really close 됐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여기서 일하곤 했었는데 일하는 장면 your turn.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몸을 쓰는 노동이건 아니면은 머리로 하는 노동이건 work here, used to work here. 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 말이 좀 많았었는데 your turn. 보지 마시고. 네, we used to talk a lot. We used to talk a lot. 우리 옛날에 여기 살았었는데 your turn. 맞습니다. We used to live her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요걸 조금 더 늘려볼까요?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Where? In the next round, which is step 2. 고등학교 때 진짜 단짝이었는데, 그러면 지나간 일이니까 현재 대비시켜서 we used to, be까지 하면은 상태죠. 옛날에는 가까웠다. 그럼 we used to be real close.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단짝이란 단어 때문에 괜히 또 한영사전 찾아보지 마시고요. 제일 친한 친구 아니에요. 발상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딱 하나라고 생각하면 영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언어를요. 자, 그래서 best friends.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요? In high school. We used to be best friends in high school.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서로 연락이 안 된다든가, 그 다음에 뭐 그렇죠. 잘 모른다든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used to를 쓴 거죠. 자, 그 다음 거는요. 우리는 오래전에 함께 일을 했었는데 라고 할 때는요. 예, 일을 한 적이 있다. We used to work. 그렇죠. 근데 함께니까 together. Work together. 그죠? 예. 그 다음에 오래전이니까 a long time ago. 그렇죠? 예. Work together a long time ago.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밤이 깊도록 담소를 나누곤 했었는데 아마 분명히 이것 때문에 부담되실 거예요. 밤이 깊도록은 뭐지? 아는 걸 시작하세요. We used to talk. 그렇죠. We used to talk이에요. 그런데 밤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nto the night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into the night. 그런데 멀리 간다. far into the night. 이 표현은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파티가 무르익을 때, 그 무르익다 어려울 것 같지만, 예, into the party, far into the party, far into the flight. 비행기를 타고 많이 지나가서 이런 식으로 뒤에 어떤 이벤트나 이런 걸 far into the concert, 이런 식으로, 아니, far into the trip,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을 다 집어넣으면 여행, 콘서트,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그것이 무르익도록, 깊도록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조차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음식 재료이고요. used to talk이 훨씬 더 중요한 바로 요리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내용 두 번도 확인해 보시죠. Try it again.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한번 확인해 볼까요? 탐이, 그렇죠. 지금은요, 크로아티아에서 살아.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진짜 친한 단짝이었는데. 자,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지금 살고 있으니까 Tom's living in Croatia. 이것만 주의하세요. 크로아티아를 영어식 발음은 미국식 발음에서는 Croatia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Croatia 아시겠죠? 그래서 we used to be 네, best friends in high school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여행도 한번 가보시고요. 자, it's time to say goodbye. But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you know where to go. Visit our website here, ebse.co.kr. 다음 시간 뵐 때까지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에너지 유지하시고요.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courage. Thanks a lot.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한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0: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을 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제가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를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눈하게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에는. 40년대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 강의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되나 봅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친구들 안녕. 난 제니.
1: 나는 민우야.
0: 오늘도 우리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쪽쪽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뚝뚝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워볼 단어는 이부자리. 이부자리예요. 이부자리가 무슨 뜻일까요?
0: 몰라요. 이부자리는 잘 모르겠지만 자리가 두 개 같아요.
3: 제니야, 왜 자리가 두 개 같다고 생각했어요?
0: 이부자리라서요.
4: 일단 거기에서 부 빼면 진짜 이 자리?
3: 아, 그 앞에 이 자가 마치 두 번 이, 숫자 2처럼 생각됐구나?
0: 네.
3: 어, 좋은 생각이네.
4: 뭐요?
0: 별자리가 생각나기.
3: 별자리! 오, 좋은 생각이네.
4: 학교에 있는 제 자리요.
3: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이 이부